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과 관련해 대통령 연설을 솔직한 시선으로 듣는다면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캐롤라인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과 증거로 뒷받침될 것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대국민 연설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 패한 2020년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는 기존 주장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선에 중국이 개입했고 이와 관련한 백악관 기밀정보 해제를 백악관이 검토하는 한편 투표기기, 선거 인프라 취약점 등을 언급할 거라는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긴급 심야 최고위원회를 열고 당대표 후보로 등록한 송영길 의원과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피선거권 자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의 당규는 당직 선거 피선거권을 권리행사 시행일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에게 부여하는데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2023년 탈당했던 송 의원은 지난 2월 27일 복당했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재판을 받는 김용 전 부원장은 계좌가 동결돼 최근까지 당비를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이 내란 가담 혐의 등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증거인멸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도주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서울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시위 현장에서 중국 공안이냐며 경찰관을 조롱한 혐의를 받는 시위 참가자들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6일 서울경찰청 김모 경정에게 폭언을 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시위 참여자 3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경정의 가족은 다수의 시위 참가자를 경찰에 고소한 바 있습니다. 2021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경찰관들이 피해자 측에 손해배상을 명령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자 경찰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체로 흐리고 충청과 남부지방 제주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경상 전라권 최대 80mm, 충청 최대 60mm, 제주 최대 10mm 등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대구 32도 등 27도에서 3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부터 전국적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영상 26도입니다. 류수민입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올 여름엔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올까 걱정인 분들 많으시죠. 작년과 재작년 같은 달 평균 사용량보다 전기를 덜 쓰면 요금을 돌려받는다는 거 아시나요?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이라고 일정 수준 이상 전기 사용량을 줄이면 현금성 인센티브를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기존엔 평균 사용량 대비 3% 이상 절감해야 했지만 올 7월부터 12월 검침분까지는 단 1%만 줄여도 캐시백을 받을 수가 있고요. 절감률에 따라 지원금도 더 늘어납니다. 올여름 우리 집 전기 사용량 딱 1%만 줄여볼까요?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증상 완화제를 반드시 소지하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4: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0: 태극기가 거리에는 휘날리는데 공동주택이 대부분이라 가정에서 달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죠. 오늘이 재헌절입니다.
1: 네, 재헌절. 올해는 의미가 더 큽니다. 특히 학생과 직장인인 당당인님들께는 더 그렇죠. 빨간 날이거든요. 재헌절은 1948년에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인데 계속 공휴일이다가 2008년에 주 5일 근무제가 정착되면서 휴일이 늘어나니까 연간 휴일을 조정하는 가운데 공휴일에서 제외가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이 됐죠.
0: 네, 우리나라 재헌 국회에서 만든 헌법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울 만큼 내용이 훌륭하다고, 민주주의의 이념을 잘 담았다고 여성살롱 시간에 배운 생각도 납니다. 당당이님들은 가끔씩 우리나라 좋은 나라 하면서 문자도 보내주시는데 이 사진도 재밌네요. SNS에서 화제가 된 사진이라는데 우리나라 지하철과 뉴욕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기다리는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1: 네, 우리나라 지하철 사진은 우리가 늘 보는 모습 그대로예요. 승강장에 자유롭게 서 있고 의자에 앉아 있기도 하고. 근데 뉴욕은요, 야, 이렇게 다들 벽에 한 줄로 쭉 붙어서 서 있어요.
0: 네네.
1: 등을 벽에 기대고 서서.
0: 네네.
1: 휴대폰 보는 건 비슷한데 말이죠. 이게요, 뉴욕 지하철에는 스크린 도어가 설치돼 있지 않아서 사람을 갑자기 선로로 밀어서 떨어지게 하는 범죄가 많아서 그렇다고 하는군요. 야, 새삼 우리나라 좋은 나라라고 느끼는 순간이 많습니다. 삶의 무게 앞에 당당한 사람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아우, 양치할 때 피가 나고 잇몸이 욱신거린다고요?
2: 뭘 먹을 때마다 부은 잇몸 때문에 불편하시다고요?
1: 치주 전문가가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지금 당장 여성시대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세요.
2: 여성시대 잇몸 건강 특집은 파로돈탁스 치약과 함께합니다. 금요일 아침 오늘도 제일 중요한 우리의 건강부터 챙길까요?
1: 차차차. 예. 손깍지 껴서 머리 위로 하늘 향해 쭉 손바닥이 천장을 보도록 뻗으세요. 어깨는 내린 채로 손끝만 하늘로 올리는 겁니다. 쭉쭉쭉쭉.
2: 아우, 좋아요.
1: 숨 들이마시면서 몸을 길게 늘렸다가 숨 뱉으면서 한 번에 툭 몸의 긴장을 탁 풀어주세요. 자, 이번엔 양손을 어깨 위에 가볍게 올리고 팔꿈치로 허공을 향해 커다란 동그라미를 그리는 거예요. 앞에서 뒤로 세 번, 하나, 둘, 셋. 이번엔 뒤에서 앞으로 또 세 번, 하나, 둘, 셋. 자, 날씨야 뭐 우리 마음대로 못해도 내 몸 컨디션은 내가 수시로 잘 챙겨야 합니다.
2: 자, 그리고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여성시대와 더욱 친해지고 선물도 챙기는 시간, 일간 여성시대. 소리가 매번 달라지네요. 자, 오늘은 시원한 컵빙수 10개 아니고 20개가 나갑니다. 문제도 아주 쉬워요. 어제 들으신 분들은 더 쉽게 맞히실걸요?
1: 어쩌면 남성시대 아닙니까?
2: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단 하루 여성시대에서 남성 당당인님들의 사연을 더 우대하는 날, 남성시대가 방송되는 날이었습니다. 목요일 바로 남성시대였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목요일 남성시대 3, 4부 벵갈호랑이 백이성 씨와 함께하는 코너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 남성시대 3, 4부 코너 이름 맞히기.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여성시대 홈페이지를 찾아오시면 컨닝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 미니로 주시면 우대합니다.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로 다운받으셔서 미니창에 정답을 남겨주시거나 문자 샵8001 우물정 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더 들고요. 정답자 20분 뽑아서 시원한 컵빙수 보내드리겠습니다.
2: 자, 백이성 씨와 함께하는 코너의 이름.
1: 네.
2: 남자는 알아도
1: 네. 여기까지만. 네.
2: 힌트라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남자는 네. 알아도 예. 네. 홈페이지 오셔서도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자, 그럼 오늘의 첫 사연 갑니다. 경상북도 상주시에서 정미희 님이 주셨네요. 한낮에 태양빛이 따갑다. 여름이다. 가게를 지키고 있던 남편의 폰이 요란하게 울린다. 에어컨을 점검하고 수리나 설치를 문의하는 전화들이다. 가게들은 손님들을 위해 일찍부터 에어컨을 가동하지만 가정집은 한창 더워져야 켜기 때문에 지금이 여기저기 이제 가격을 비교해보며 문의하는 시기다. 우리 집은 대부분 오래 거래해온 단골 고객분들이다. 자리를 지키고 있던 남편도 슬슬 시동을 건다. 에어컨 가스도 챙겨놓고 배관이며 자재들도 규격에 맞게 준비한다. 고객이 부르면 언제든 바로 달려갈 수 있게 말이다. 창고에 모셔두었던 중고 에어컨 중 쓸만한 것들을 골라 청소도 하고 점검도 해둔다. 그런데 며칠 전 안 좋은 소식을 들었다. 노후된 난간에 몸을 기댄 채 실외기 작업을 하던 동종 업계분이 난간이 부러져 떨어지는 바람에 많이 다치셨단다. 남의 일 같지가 않아 마음이 참 아프다. 내 남편도 매일 하는 작업이니까. 요즘 아파트는 에어컨 실외기 자리가 따로 마련돼 있지만 오래된 아파트는 베란다 안에 실외기를 놓아야 한다. 공간도 좁은 데다 에어컨을 켜면 나오는 뜨거운 열기 때문에 결국 실외기를 바깥 난간으로 내놓는 작업을 많이 하게 된다. 가끔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접할 때마다 가장 많이 먼저 떠오르는 건 역시나 남편의 얼굴이다. 우리 남편은 늘 혼자서 작업을 한다. 층수가 올라갈수록 위에서 내려다보는 바닥은 아찔하기만 하다. 이런 작업이 들어올 때마다 내 잔소리도 덩달아 늘어난다. 조심하셔라. 웬만하면 하지 말어라. 내가 돈을 무지하게 좋아하긴 하지만 이건 너무 위험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당신 나이를 생각하라며 말려보지만 남편은 늘 묵묵부답이다. 젊었을 때는 무거운 에어컨을 짊어지고 4, 5층을 계단으로 오르락내리락 해도 다음날 아침이면 몸을 툭툭 털고 벌떡 일어나 일하러 나가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66이 된 지금은 몸이 회복되는 시간도 확실히 더디다. 그런 모습을 볼 때면

가슴이 아리지만 평생을 이 직업에 자부심을 느끼며 일해온 사람이라 억지로 그만두게 할 수도 없다. 그저 올해는 욕심부리지 않고 제 체력에

0: 만두라고 뜯어말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등떠미로 내보낼 수도 없는 노릇.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옆에서 든든하게 잘 챙겨주는 것뿐이다. 내가 너무 걱정을 하니까 남편은 위험한 작업을 하러 갈 때는 군말 없이 입을 꾹 닫는다. 그렇게 일을 끝내고 와서 작업비를 내 손에 쥐어주는데 그때마다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이 마음속에서 교차한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곤히 잠든 남편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본다. 햇볕에 그을려 구릿빛이 된 얼굴, 기름때로 거뭇거뭇해진 투박하고 뭉툭하지만 참 재주 많은 손. 그 손을 살며시 잡았더니 온기가 참 따뜻하다. 올여름도 많이 더워서 걱정이 많지만 남편이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든든하게 잘 챙겨 먹여야겠다.
1: 야, 특히나 이맘때 가장 바쁘신 분들 중에
0: 그렇죠,
1: 하나죠.
0: 그렇죠. 그렇죠. 예. 야, 근데 얼마나 참 그 실외기가 뭐 1, 2층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난간이 부실해서 떨어졌다면 이게 보통 부상이 아닐 텐데 참 걱정입니다.
1: 그렇죠. 그런 아찔한 기사를 정말 종종 접하게 되는데요.
0: 그렇죠. 네.
1: 무엇보다도 정말 안전하게 작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0: 그렇죠.
1: 네, 우리 또 여름에 기사님들 정말 고생 많으신데.
0: 여름에 무심할 수가 없잖아요, 에어컨을.
1: 아, 없으면 안 돼.
0: 없으면 안 되죠. 이제 점점 더 더위가 심해지니까 네. 진짜 무시할 수가 없어, 에어컨도. 아낀다고 이제 뭐 꽤 참고 참다가 이제 틀으면 사실 더위에 보태면 안 돼요.
1: 예.
0: 항상 틀어놓는 게 좋대요.
1: 아.
0: 온도를 높이 설정해서 조금.
1: 그렇죠. 전기 요금에도 그게 훨씬 그게 좋대요. 효율적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한번 틀었다 껐다 틀었다 껐다
0: 그건 안 좋다 그러네요.
1: 네, 네.
0: 그리고 중간중간 꼭 환기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1: 네. 그야말로 AI가 대체할 수 없는 직업.
0: 그렇죠.
1: 우리 에어컨 그럼요. 기사님들.
0: 네.
1: 올 여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예, 안전하게.
0: 제발 조심하세요.
1: 안전하게 작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번엔 손편지로 주셨습니다.
0: 네.
1: 편지지 그 원고에
0: 네.
1: 싹 써서 보내주신 부산시 사하구 옥천로의 고영화님이신데요. 평소 아들은 결혼 얘기만 하면 뾰족하게 날을 세웠습니다. 뾰족한 날의 배일까봐 서로의 마음에 상처가 남을까봐 결혼 이야기는 항상 조심스러웠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근무하는 직장 근처에서 밥 한 끼 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과 식당에 도착하자 아들 옆에 예쁜 아가씨가 앉아있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부부를 깜짝 놀라게 했던 아들은 결혼 이야기만 하면 뾰족하게 나를 세우던 우리 아들은 한 가정의 가장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들이 저희에게 할 말이 있다고 찾아왔습니다.
0: 엄마 놀라지 마세요. 저희 부부 아예 없이 살기로 했어요.
1: 가슴이 쿵 내려앉았지만 저는 태연한 척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 너희 인생이니까 결정했으면 그렇게 잘 살면 되지. 그렇게 아들이 결혼한 지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루는 제가 며느리에게 일 마치고 치킨이랑 시원하게 맥주 한잔 마시라고 모바일 쿠폰을 보내줬어요. 그러자 아들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0: 엄마 그러시면 안 되죠.
1: 뭐가?
0: 임산부에게 맥주를 먹으라니요.
1: 누가 임산부야? 무슨 소리야?
0: 누구긴요? 엄마 며느리지. 집사람이 임신했어요. 사실 어제 병원 다녀와서 엄마한테 서프라이즈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1: 깜짝 놀랄 소식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아유 감사해라. 너무 잘했네. 내가 이렇게 좋은데 너희들은 얼마나 좋겠니? 그렇게 아들네 부부에게는 결혼한 지 8년 만에 선물, 아니 너무 귀하고 소중한 보석이 찾아왔습니다. 이후로 아들은 병원 갈 때마다 초음파 사진을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딸인 줄 알고 지은 똑순이라는 태명에서 아들 똑돌이로 바뀐 우리 손주가 지난 4월 11일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동안 세 사람을 못 만나고 있다가 드디어 3일의 휴가를 내고 저는 손주 얼굴을 보러 부산에서 경기도까지 달려갔습니다. 사실 신생아를 본 지가 언젠지 기억이 가물가물할 때쯤 우리에게 온 손주라 영상으로만 보던 아기 얼굴을 봤을 때 아유 얼마나 감사하던지. 뽀얀 피부에 조각미남, 잘생긴 손주를 안자 콩닥이는 숨소리마저 가슴 뛰도록 신비로웠습니다.

0: 어쩜 엄마 아빠 얼굴을 그렇게 닮을 수가 있을까 싶더라고요. 초보 엄마 아빠가 육아한다고 쩔쩔매는 모습도 보기 좋았어요. 아이와 함께 부모도 성장하면서 어른이 되어 가겠죠. 결혼을 안 한다던 아들은 예쁜 아가씨를 만나서 부부가 되었고 아이를 안 낳는다던 부부는 아이를 낳아 엄마 아빠가 되었습니다. 요즘 저는 사람은 수시로 상황에 따라 변한다는 걸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인생 앞날은 정말 장담할 수 없는 것 같죠?
1: 아, 그러네요. 진짜 뭐라 뭐라 똑 부러지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우리 인생이네.
0: 예.
1: 아니 그리고 뭐 엄마 아빠를 속이려고 하기보다는 난 결혼 안 한다. 아주 그냥 뭐 아주 칼날이
0: 그죠?
1: 날이 세워진 그런 말로 그런 말투로 뭐 물어보기라도 하면 그냥 엄마 아빠는 오히려 눈치를 보고 조심스러웠는데 자, 그러던 어느 날 직장 근처에서 밥 한 끼 하자더니 아이고
0: 예쁜
1: 며느리감이 있었어요.
0: 소개를 해주고
1: 그래서 결혼을 하더니 또 놀라지 마세요. 저희 아이 없이 살기로 했어요. 그래서 뭐 아휴 한숨은 쉬었지만 그래 너희들이 잘 살면 됐지. 8년이 지나서 또
0: 아우 아이가 생겼다는 거예요. 서프라이즈로.
1: 그러니까.
0: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 생각할 수 있고.
1: 그렇죠 또.
0: 또 살다 보면 또 달라지는
1: 그렇죠,
0: 거고.
1: 그렇죠 달라지죠.
0: 예예.
1: 또 인생이라는 건 언제나 마음먹은 대로 안 가요.
0: 아 그럼요. 어디 계획대로 네. 되든 물론 계획대로 되면 좋지만 그렇게 또 안 되는 게
1: 난 그렇게
0: 게
1: 계획대로 된다는 사람 본 적이 없어.
0: 응? 그리고 뭐, 계획대로만 되면 재미없지.
1: 하여튼 내 인생은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됐어. 난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 살아서.
0: 그러세요 진짜?
1: 네 진짜. 아니에요 없어. 아니야.
0: 오.
1: 어린 날에 꿈꿨던 바. 그다음에 예. 이제 세상에 나와서 돈을 벌면서 독립된 인간으로 살면서 다 바뀌어요. 바뀌기도 하고 또 인생이 뜻밖의 곳으로 나를 데려가기도 하고. 그건 참 모를 일이에요 진짜.
0: 그렇게 계획대로 된 사람 본 적 없다 말하신 우리 희은 누님은 혹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1: 무슨 계획?
0: 뭐 인생의 계획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시잖아요.
1: 고등학교 2학년 때 방송국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은 했어. 그러나 그거는 계획이라는 말하고는 어울리지 않아.
0: 계획까지는 아니고.
1: 그냥 아 나는 여기서 일했으면 좋겠어. 뭐 이런 정도죠.
0: 예예. 예. 어.
1: 그런데 진짜 뭐 금방 어떻게 그냥 일을 하게 됐어요. 일을 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나는 저 유리창 바깥에 있는 PD가 되고 싶었는데 난 유리창 안에서 이렇게 마이크 앞에 있는 거야.
0: 언제 한번 바꿔봐요.
1: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아. 난 항상 바꾸고 싶어.
0: 언제 한번 바꿔봐.
1: 재밌을 것 같아요.
0: 예예. 예. 저희끼리
1: 지금도 가능해요. 지금도
0: 우리끼리 그 패밀리 데이 이런 거 해. 우리는 그래. DJ를 바꾸는 게 아니라 PD랑 DJ랑 자리를 바꿔.
1: 그래. 유리창 안팎을 바꾸겠어요.
0: 안녕하세요 김일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원입니다. 네. 우리 PD랑 한번
1: 어때요 일중 씨는 인생이 계획대로 흘러왔수?
0: 아 저도 계획대로 온 건 아니죠.
1: 그렇지.
0: 뜻한 바는 있었지만 이렇게 풀릴지는 몰랐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1: 아나운서는 계획했던 거잖아. 뜻한 바잖아.
0: 그렇죠. 뜻한 바였죠. 예. 근데 이제 풀이로 나오면서는 어떻게 풀릴지는 뭐 전혀 제가 계획
1: 모르지.
0: 세운다고 뭐 그게
1: 그렇지.
0: 되는 일입니까?
1: 맞아. 풀이로 선언을 하는 건 굉장한 용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0: 선언이라기보다 그냥 사직서 내고 나온 거죠. 직장인이 뭐.
1: 어 그래도 그거 깡이 있는 거지. 예. 월급보다야 더 받겠지 하면서. 자 노래 소개합니다.
0: 예. 싸이와 이재훈이 함께한 나.

0: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 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 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에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1: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2: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3: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부모인 당당이님들, 오늘은 아이들이 학교에 안 가서 어떻게 하셨나요? 애들끼리 집에 있나요? 아니면 어디 보내셨습니까? 아유, 공휴일이라 뭐 나도 쉬니까 문제없어요 하는 쪽이십니까? 애들 방학은 언제부터래요? 24일부터다 이렇게 소식 주신 댁도 있는데 그 주와 그 다음 주에 방학식을 많이 하나 봐요. 초등학생 자녀를 둔 댁은 방학에 아이들을 어찌할까? 이게 늘 걱정이시죠.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시기도 하고 아이 봐주는 분들 도움도 받고 양가 부모님이나 뭐 이모, 고모, 삼촌, 이웃이 도와주기도 하고 학원도 도와주고 경쟁이 치열할 테니 기회가 닿을지는 모르겠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올 여름부터 2,500여 시설에서 틈새 돌봄 사업을 실시한다고 하네요. 27일부터 시작하는 방학기간 초등학생 돌봄 정책인데 방학 동안 점심과 저녁도 주고요. 곳에 따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거나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한답니다. 지역 아동센터와 다함께 돌봄센터 마을 돌봄 시설에서 맞는데 기존에 이용하지 않던 댁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대요. 지정된 센터가 어디 어디인가 하는 건 27일부터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전화 1522-1318, 1522-1318로 문의하셔도 좋답니다. 최근에도 틈새 돌봄 교사를 모집하는 공고가 뜨는 걸 보면 정리가 되는 중인 것 같아요. 부디 내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을 충분히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호구역을 확대한다는 소식도 있어요. 아동보호구역은 초등학교 반경 500m 내에서 학생 안전을 강화하는 제도인데 CCTV를 더 설치하고 안전시설도 늘려갈 거라고 합니다. 또 편의점과 협력해서 아동지킴이 집도 확대하는 흐름이래요. 아동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뭐가 다르지? 하실 수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안전 중심이라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반경 300m 내에 안전시설물을 만들고 자동차는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노인보호구역도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어린이들이 즐겁고 안전한 세상이면 우리 모두에게도 좋은 세상이니 그런 세상을 꿈꿉니다. 여성시대 아침 창가에서 양희은입니다.

0: 자전거 탄 풍경의 봄을 듣고 왔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니 이제 아이들의 방학이 먼저 왔군요.
1: 네. 그렇죠. 며칠 안 남았어요.
0: 이거 참 좋은 시스템이네요. 틈새 그렇죠? 돌봄 사업 실시한다고 하니까. 진짜 그 초등학교 특히 어린아이들 키우는 집에서는 아유 이거 방 애들은 방학인데 우리는 방학이 아니니 이거 어디다 좀 맡기고 우리가 출근을 하고 일을 볼까.
1: 그냥 마음이 얼마나 정말 심란하시겠어요.
0: 예.
1: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뭐 이거 필수죠. 필수.
0: 그러니까요.
1: 돌봐주는 그런 시설이 지역에 그 가까운 곳에 있을 때 또 네. 믿을만 할 때 최고로 최고죠 진짜.
0: 그러니까요. 이 야간 연장 돌봄 사업도 1522-1318 번으로 전화를 하시면 내가 있는 곳 휴대폰 위치를 확인해서 가까운 곳으로 연결을 해준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방학 기간 동안에 초등학생 돌봄 정책 이거 아주 박수 받을 일입니다. 예, 너무 고마울 것 같아. 저도 만약 이런 거 있었으면 저도 셋째까지 생각했지. 뭐 어차피 안 할 일이니까 그냥 막 얘기합니다. 예.
1: 그래요.
0: 저희 어릴 때는 이런 돌봄을 실은 동네에 그 친구 엄마들이 다
1: 그러면 서로 서로 했지.
0: 만약에 우리 엄마 집에 없으면 딴 친구
1: 엄마
0: 집에.
1: 뭐 저기 나 좀 볼 일이 있어서 어디 어디 갔다 와야 되는데 빠질 수가 없어. 우리 애 잠깐만 저녁 때까지만 좀 맡길게요. 이러면 이제
0: 뭐 친구 집
1: 그 친구랑 뭐 숙제하고 간식도 네. 주고 뭐 그렇게.
0: 맞아.
1: 그런 식으로 했죠.
0: 우리 집에 와서 또 같이 놀다가 저녁도 그치. 먹고 가는 경우도 있고.
1: 일하는 엄마들이 별로 없었으니까 그때는. 그렇죠. 엄마가 일하면 이건 진짜 뭐 아무 대책이 없는 거예요.
0: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정책들이 더욱더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예. 네. 자, 이번 사연은요.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에서 오현주님이세요. 텔레비전에 어린아이가 입고 나온 옷이 눈에 들었다. 어른이 입는 운동복을 그대로 작게 만든 모양이 아주 예뻤다. 아유, 우리 손자가 입으면 정말 예쁘겠다. 결국 그 옷이 며칠 동안 머리를 맴돌아 지갑을 챙겨 집을 나섰다. 스포츠 매장에 들어서니 마네킹이 텔레비전에서 본 그 옷을 입고 있었다. 직원에게 손자의 나이와 키를 말하면서 딱 맞는 옷으로 달라고 했다. 그러자 직원이 말했다.
1: 한창 클 나이라서 이거 딱 맞게 사면 얼마 못 입힐 거예요. 한 지수 커도 팔과 바지 끝단이 밴드라서 이거 괜찮을 겁니다.
0: 직원의 말에 나는 웃으면서 아유 딱 맞게 입어야 예쁘죠 했다. 종이 가방을 들고 기분 좋게 버스를 기다리는데 문득 씁쓸한 옛 생각이 떠올라 괜히 발끝을 바닥에 툭툭 쳤다. 어린 시절 나는 중학교 배정을 받고 엄마와 교복을 사러 갔다. 교복을 맞추는데 엄마가 사장님께 말했다.
1: 사장님, 한 3년 입어야 되니까네. 크게 해주이소.
0: 교복집 사장님은 줄자로 내 치수를 재면서 엄마에게 치수보다 더 크게 잡은 줄자 눈금을 보여줬다. 엄마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선금을 내고 가게를 나섰다. 그리고 바로 옆 체육복 가게로 들어갔다. 학교 이름을 말하니 사장님은 능숙하게 체육복 한 벌을 꺼내 입어보라고 했다. 체육복을 입고 엄마 앞에 서자 엄마는 사장님에게 한 치수 더 큰 걸로 달라고 했다. 그러자 사장님은 놀라며 말씀하셨다. 아이고 이것도 큰데 더 크면 우짤라꼬 예. 이것도 3년은 같은 합니다.
1: 아, 그만 한 치수 큰 걸로 주이소.
0: 사장님의 만류에도 엄마는 단호했다. 사장님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더 큰 체육복을 내밀었다. 나는 아무런 말도 못하고 부끄러워서 얼굴을 붉힌 채 바닥만 바라보았다. 며칠 후 교복과 체육복을 찾아왔다. 엄마는 교복 치마를 뒤집어 시접을 보고는 흡족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체육복의 긴 팔과 다리 소매를 열심히 걷어주셨다. 입학식 일주일 후 1학년 전체 학생이 체육복을 입고 운동장에 모여서 복장 검사를 했다. 나는 엄마가 일러준 대로 소매는 두 번, 바지는 세 번 걷어올려 길이를 맞췄다. 하지만 체육복 품이 너무 커서 그런지 어깨선이 팔꿈치 가까이 내려왔고 체육복 상의가 엉덩이를 덮고도 남았다. 반 친구들은 아무리 큰 체육복이어도 소매단 밴드가 덮이는 정도였다. 나처럼 소매와 바지를 걷은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나는 소매 끝에 두툼하게 말아올린 내 체육복이 부끄러워서 주변 눈치를 보며 잔뜩 움츠러들었다. 체육 선생님이 조회대에 서서 막대기로 자신의 왼쪽 손바닥을 탁탁 치며 체육복을 입지 않은 학생들을 꾸짖었다. 그리고 운동장에 서 있는 학생들을 찬찬히 보시다가 한 사람씩 막대기로 가리키며 조회대로 불러냈다. 그 중에는 내가 있었다. 친구들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두리번거리고 있는 나를 쳐다보면서 빨리 나가라고 했다. 조회대 앞에는 여러 명이 엉거주춤 서 있었다. 선생님은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막대기로 내 체육복을 건들면서 말씀하셨다. 이게 뭐고? 체육복 둘둘 말아 걷어서 너네 일하러 가나? 이래가 무슨 체육을 하겠노? 내 옆에선 다른 친구도 손이 안 보이고 바지가 바닥에 닿아 있었다. 우리는 큰 죄를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숙이고 떨고 있었다.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간간이 귀에 들렸다. 나는 창피해서 어디든 숨고 싶었다. 남은 수업시간 동안 머릿속이 엄마에 대한 미움과 원망으로 가득 차서 집중할 수 없었다. 수업을 마치고 북받치는 울음을 누르면서 집에 도착했다. 대문을 들어서자 참고 있던 울분이 터졌고 나는 가방을 마루에 집어던졌다.
1: 가시나가 이게 무슨 짓이고?
0: 엄마는 방문을 열고 나오시며 화를 내셨다. 나는 마루에 두 다리를 뻗고 앉아 악을 쓰며 눈물 콧물을 흘렸다. 꺽꺽 대느라 제대로 말하지도 못하는 내 이야기를 들은 엄마의 표정이 한순간 일그러졌다.
1: 무슨 선생이 그러노? 어? 아를 조용히 불러서 말하지. 다 모아놓은 가운데 그게 무슨 짓이고?
0: 귀밑이 빨개진 엄마는 가방을 뒤져 체육복을 들고 마루를 내려섰다. 마당을 지나는 슬리퍼 끄는 소리가 엄마의 심란한 마음처럼 크게 들렸다. 다음 날 방문 옆에 바지와 소매 길이를 수선해서 소매단 밴드가 덮이는 정도의 체육복이 놓여 있었다.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내 체육복은 컸다. 엄마는 연탄을 들여놓는 날이나 김장을 할 때 그 체육복을 꺼내 입으셨다. 낡은 체육복은 엄마가 돌아가시고 옷장 안쪽 깊숙이 객혀 있었다. 내가 선물한 옷을 입은 손자를 바라보니 딱 맞고 예뻤다. 며느리는 한 치수 커도 되겠다고 하는데 나는 그냥 딱 맞게 입히라고 말하면서 소리 없이 웃었다.
1: 아, 그 소리 없는 웃음의 뜻을 누가 알겠습니까?
0: 그러게요.
1: 혼자만 알고 있는 사연.
0: 예.
1: 옛날에 진짜 그랬어요.
0: 맞아.
1: 치마단, 뭐 치마 허리 세 번 접었지. 그렇게 입고 다니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치마가 말하자면 무릎을 덮을 정도로 넉넉히 덮을 정도인데 발목을 덮을 때까지 그렇게 길게 입는 친구도 있어. 키가 작은 친구들,
0: 예.
1: 앞번호에 앉는 애들.
0: 이게 클 거를 대비해서.
1: 대비해서 미리, 그랬어요. 예. 진짜.
0: 매해 맞출 것도 아니고 교복을.
1: 그래, 드물었어요.
0: 예.
1: 3년 내내 입잖아.
0: 그래서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진짜 키가 중고등학교 때 쑥쑥 커가지고 교복을 크게 맞췄는데도 졸업할 때쯤 되면 늘 예, 바지가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1: 1년에 몇 센치 정도 컸어요? 몇 센티미터 정도?
0: 글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미 이 키가 그때 다 자란 거였으니까.
1: 중고교 때?
0: 네, 계속 끝번이었고.
1: 우유를 많이 마셨다 그랬죠? 우유.
0: 아, 우유 좋아했고. 응. 잠도 잘 잤고.
1: 그래. 잠자는 게 또 비결이에요.
0: 그런데다가 당시에 뭐 모든 남학생들은 전부 농구를 해댔으니.
1: 그 덩다리로 예. 또 하셨으니.
0: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더 잘 컸던 것 같아요.
1: 그래, 우리 애는 왜 키가 이렇게 안 클까 걱정하시는 부모님들 혹시 들어보세요. 자, 우유를 많이 마시고 잠을 잘 자고. 그렇죠. 그리고 농구도 좀 했다.
0: 그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우리 학생들 수학여행 갔는데 전교생 중에 저만 자고 있었대. 다 얼차려 받고 있는데 밤새 안 잔다고 막 혼나고 그러는데 저만
1: 안 잤어.
0: 놀러 가서.
1: 나는 그때부터야 언제든지 무슨 일이 있어도 밤을 못 새요. 자요. 자야 돼.
0: 그 잠은 그렇게 잤던 것 같아.
1: 근데 진짜 죽음보다 더 독한 것 같아. 잠이 오는 게. 못 이겨. 못 이겨.
0: 그렇죠.
1: 자야 돼요.
0: 맞아. 네.
1: 그래.
0: 근데 요새는 이렇게 아침잠이 점점 줄어가지고 큰일 났어.
1: 갱년기니까.
0: 아직 안 있나?
1: 뭘 아니야.
0: 아직 멀었습니다.
1: 아침잠이 줄어드는 게 갱년기의 신호래요.
0: 아, 그냥 아침형 인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1: 굳이
0: 갱년기 아닙니다.
1: 우기고 싶다면 그렇게 하도록 허하노라.
0: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1: 좋아요. 좋아.
0: 근데 네. 우리 정말 사연 주신 오연주님이 이제 할머니로서 손주에게 옷을
1: 그리고 혼자서 소리 없이 네. 웃는 그 속사정.
0: 그러니까 특히 고맘 때는 네. 진짜 애가 한 해 안에 다르니까 아이들이 옷을 딱 맞춰 입히 딱 맞춰 입히면 예쁘지.
1: 예쁘기야 예쁘지.
0: 근데 그거 한 철밖에 못 입히니까 그렇게를 못 사요. 그래도 예전에 그 체육복에 한이 있으니
1: 그래.
0: 우리 손주는 딱 맞춰서 예쁜 걸로
1: 그렇지.
0: 예, 그렇지. 잘 사주셨네.
1: 근데 우리 때는 다 3년 예정하고 다 사입혔어요.
0: 그랬었죠.
1: 어떻게 맞아. 중학교 1학년 때 입은 교복을 중2 때 또 새로 맞추고 중3 아이. 때 새로 맞추고 그런 아이. 집은 거의 없었어.
0: 맞아.
1: 맞아요.
0: 예, 잠깐만. 아니 박준성님이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1: 그래요? 박준성님이 희은쌤, 일중쌤 요즘엔 교복도 없습니다. 요즘 아이들 교복은 다 체육복이에요. 아, 체육복을 또 교복처럼 입고 다닌다고요?
0: 아니, 그러니까 체육복을 뭐 자주 입는다는 말씀이시지 교복이 있는데 그죠? 체육복 입는다는 얘기 아니면 아예 교복은 없고 체육복만 입고 다녀요?
1: 교복이 뭔데? 있는데 안 입고 아예 체육복을 입고 등교한다는 얘기인가요?
0: 아이고, 그러겠죠.
1: 정보가 그러겠죠. 많이 부실하다 우리가.
0: 우리 애들도 교복은 따로 있는데.
1: 아 그래요?
0: 그렇구나. 자, 알겠습니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0: 지친 나를 안아브라.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3: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2: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4: 혹시 TVX 멤버십?
2: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3: 베테랑은 고민 안하죠.
2: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5: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2: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3: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4: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3: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4: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3: 에어렉스.
5: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 출발 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 출발 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2: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6: IBK 기업은행에서 월간 여성시대,
2: 자동 중문 전문기업 태성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6: 80년 전통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2: 골드마이스터 배명직 명장 컬렉션에서 생활용품,
6: 수산식품 명인 김명수 젓갈에서 젓갈 선물 세트,
2: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6: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2: 보헤미안 바기추커피에서 원두커피 세트,
6: 안전한 식탁 라이프 온도에서 내열유리 밥공기 세트,
2: 50년 가마솥 떡볶이 해운대 상국인회에서 밀키트,
6: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는 배석철 아미나를 드립니다. 네, 오늘 1, 2부에 사연 소개되신 정미희님과 고영화님께는 건강 튼튼 꾸러미를, 오현주님께는 홈카페 꾸러미로 선물을 드리겠는데 종합선물 세트가 갈 겁니다.
2: 네, 그리고 광고 전에 우리 박준성님이 요새 교복 없다고, 체육복이라고, 혹시 그 말씀이 아니실까? 우리 애들도 보니까 와이셔츠에 넥타이 이런 거 잘 안 하고요. 자켓 대신에 후드티 입고 네, 와이셔츠 대신에 맨투맨 티셔츠로 그냥 편하게. 아하. 교복이 아예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6: 아, 그래요? 그게 편하지, 활동성 많은 아이들한테. 그렇죠, 맞아.
2: 그런 말씀을 주신 건가 싶기도 해요. 자, 그리고 일간 여성시대 오늘 퀴즈는요, 목요일 남성시대 3, 4부의 코너 이름 맞히기였습니다. 자, 정답은요,
6: 여자는 모른다.
2: 네, 여자는 모른다가 코너 제목입니다. 어제도 백희성 씨와 함께 했죠.
6: 네.
2: 대한민국 남자들의 속마음, 애환을 나누는 시간. 익명으로 사연 소개하고 있으니까요, 남자라서 하고 싶은 말, 남자라서 참아 못했던 말, 여자는 모른다 게시판에 많이 남겨주세요. UN의 평생 2부 끝곡으로 들으시고요, 저희는 10시 5분에 다시 만나요. 원.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울산 MBC 캠페인 한조소금 협찬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서 독립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책방지기 박독자입니다. 제 서점은 동네 한켠에 정겹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독립서점은 주제를 가지고 책의 향기와 더불어 문화를 팔고 공동체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책방입니다. 세상에는 해야 하는 일도 있지만 하고 싶은 일도 있는 법입니다. 이 둘이 서로 조화를 이룰 때 우리 삶이 더 아름다워지지 않을까요? 가끔은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보는 것, 그리고 그 일을 해보는 것, 나를 사랑하는 하나의 방법일 겁니다. 제가 독립서점을 운영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0: 울산 MBC 캠페인 한조소금 협찬입니다.

0: 요즘 즐겨 먹는 술이야? 당연히 태아르죠. 턱 쏘는데 깔끔하게까지 자꾸 찾게 돼요.
1: 퇴근길은 늘 태아르와 함께하죠.
0: 세대는 달라도 취향은 명품 태아르로 통하니까.
1: 정성으로 빚어 전통을 담은 살아있는 생막걸리 울산탁주 태아르.
2: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3: 제주 어선전복 사고 속보입니다.
4: 최근 5년간 선박사고 통계를 보면 어선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실종자가 가장 많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어선사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구명조끼 의무 착용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선박용 구명조끼 어떻게 착용해야 할까요? 먼저 조끼형은 착용한 후 가슴과 허리끈을 당겨 묶습니다. 목걸이형은 머리를 먼저 넣고 구명조끼를 몸에 밀착시킨 후 버클을 단단히 조여줍니다. 팽창형 구명조끼 중 목걸이형은 물속에서 자동으로 팽창되지 않으면 작동끈을 당겨 팽창시키고 노즐에 공기를 불어넣습니다. 허리벨트형의 경우 포켓이 뒤 버클이 앞으로 오도록 착용합니다. 구명조끼를 바르게 착용해 구조 골든타임을 확보하세요.
5: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5: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7: MBC 10시 뉴스입니다. 북한은 다국적 해상훈련인 2026 환태평양 훈련 림팩에 대해 국제적 망나니들의 망동은 지역 나라들의 연쇄적 비례성 대응 조치를 초래하게 돼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논평에서 주권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해당 나라들의 전쟁 억제력 강화는 자주적 권리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또 훈련에 30개국이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면서 한국 괴뢰들이 주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현지 시간으로 16일 밤으로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과 관련해 연설을 솔직한 시선으로 듣는다면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과 증거로 뒷받침될 것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대국민 연설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 패한 2020년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는 기존 주장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선에 중국이 개입했고 이와 관련한 백악관 기밀정보 해제를 백악관이 검토하는 한편 투표기기, 선거 인프라 취약점 등을 언급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2021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경찰관들이 피해자 측에 손해배상을 명령한 1심 판결을 불복해 항소하자 경찰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경찰청은 법원의 최종 판결로 배상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 당사자들 책임을 따져 구상권 행사를 적극 검토하겠다며 이 같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피해자의 가족이 국가, 경찰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법원은 국가와 경찰관들이 함께 피해자 가족에게 약 3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21년 인천 다가구 주택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경찰관 두 명은 피해자들을 남겨둔 채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서울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중국 공안이냐며 경찰관들을 조롱한 혐의를 받는 시위 참가자들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6일 서울경찰청 김모경정에게 폭언을 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시위 참여자 3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리고 충청과 남부지방 제주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경상 전라권 최대 80mm, 충청 최대 60mm, 제주 최대 10mm 등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대구 32도 등 27도에서 3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시방 현재 기온 27.8도입니다. 류수민입니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8: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5: 우리는 보통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쇼핑을 하죠. 하지만 때로는 허전하거나 우울한 마음을 달래려고 물건을 사기도 하는데요. 이로 인해 자원이 낭비되고 배송 과정에서 탄소가 배출됩니다. 그래서 최근 유쾌한 대안이 등장했죠. 이른바 가짜 쇼핑 사이트인데요. 일반 쇼핑몰처럼 물건을 고르고 장바구니에 담아서 배송을 시키지만 실제로는 거래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덕분에 기분만 충분히 내고 지갑과 환경을 지킬 수 있죠. 쇼핑이 너무 쉬워진 시대, 책임 있는 소비란 무엇일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8: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9: 모셨고?
10: 잘 모셨어.
9: 어디로?
10: 덕원사 추모관이라고.
9: 아, 성안동에? 참 잘 모셨네. 가까우니 언제든 가볼 수 있고.
10: 시설도 너무 잘해놔서 마음이 놓여.
9: 가까운 곳이 곧 명당입니다. 검색창에 덕원사 추모관.
11: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12: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13: 매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14: 희은 씨, 저도 같이 가요.
15: 여보세요. MBC 라디오 여성시대 열린 사서함입니다.
13: 가시밭길 다음엔
15: 꽃길 아니겠어요? 오늘 사서함 일준이가 모십니다.
16: 사랑하는 나의 남편 고대호 씨에게 한마디 할게요. 나의 남편 대호 씨, 우리가 결혼해서 사는 지가 벌써 29년이다, 그죠? 30년 넘게 우리가 지켜보고 서로 알콩달콩 싸우고 있는데 3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우여곡절이 많았던 형제 사이가 더 많이 틀어져서 남편이 많이 힘들었죠. 그 옛날부터 장남은 왜 이리 힘들었는지 12년 전부터 엄마 병치레도 같이 하고 시골에도 같이 살고 있는데 30년 넘게 제사 때 7번 함정 안 냈던 그 형제들이 엄마 앞으로 있던 재산이라고 다 내놔라고 하니까 참 웃기죠. 그치만 남편 대호 씨, 이제 한갑이니까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게 우리 꽃이 집안에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가시밭길 있지만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 있으니까 힘내고 아자아자 고대호 사랑합니다.

세상엔 우리들보다 가지지 못한 어려운 친구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을 그 친구들을 위해 이 노래를 부릅니다. 힘내라.

0: 네, 전혜자님이 남겨주신 음성편지에 이어서 G.O.D의 촛불 하나까지 듣고 왔습니다. 야, 결혼해서 산 지 29년 차.
1: 네.
0: 예, 우리 남편분에게 이렇게 애틋한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음성을 남겨주셨어요.
1: 고대호 씨가 장남이시구나, 그죠?
0: 네.
1: 저는 결혼하기 전에 조건이 딱 하나 있었어.
0: 뭐예요?
1: 장남이 아닐
0: 것. 장남이 아닐 것.
1: 제가 장녀기 때문에 그 하여튼 그 맏이라는 자리가
0: 네.
1: 그 책임, 의무 이런 게 생각나서 뭐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장남은 아닐 것이었어요.
0: 그래서 이루셨나요?
1: 장남 같은 막내.
0: 어.
1: 뭐 좀 그렇게.
0: 그래요? 어, 막내지만 거의 장남
1: 네, 생각은 같은. 장남 같은. 네.
0: 어, 남편분과.
1: 네.
0: 함께 하셨구나.
1: 그렇죠.
0: 예.
1: 자, 음성을 남겨주신 전혜자님. 수저 세트 보내드릴게요. 새로운 수저 세트로 남편분하고 맛난 음식 많이 드시면서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0: 네, 저도 여동생이 있습니다만 제가 장남 그리고 제 여동생은 장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그렇죠. 예. 그래. 그러니까
0: 맞잖아요.
1: 어머니 옆에 아버지 예, 예. 옆에 가까이 사는 장녀.
0: 아, 그럼요.
1: 어머나.
0: 예.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1: 책임감. 책임감, 의무.
0: 7월 17일
1: 어쩔 건데요, 어쩔 건데.
0: 7월 17일 오늘은 제헌절입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약속인 헌법이 만들어진 날이죠. 생각해보면 우리에게도 저마다 인생 헌법이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꼭 사랑한다고 말하기라든지 집안 싸움은 하루를 넘기지 말자. 또 마지막 화장지는 쓴 사람이 갈아 끼워야 한다 등등 우리 집 가훈이나 꼭 지켜야 하는 규칙들 재밌는 급훈 나만의 삶의 원칙도 좋습니다. 열린 사서함에 소개되신 분들께는 푸짐한 선물도 챙겨드리니까요. 02789-1000 02789-1004번으로 전화주세요.
1: 잠시 후 3, 4부에서는 서천석 박사님, 코미디언 김경아 씨 모시고 육아 고민을 들어보는 시간 우리 아이 문제없어요로 돌아옵니다.
0: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이재명 정부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습니다. 국가경찰의 권한은 나누고 매년 꾸준히 자치경찰 지자체 예산은 증가하여 지역맞춤형 치안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자치경찰제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3: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7: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8: 하루 한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7: 건강해.
8: 하루 한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7: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8: 하루 한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7: 건강기능식품.
9: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아이를 키우다 보면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문득문득 불안해지는 순간이 많으실 거예요.
2: 맞습니다. 그런데 영어 단어 중에 불안해하는, 걱정하는 이란 뜻의 anxious에는 간절히 바라다라는 의미도 있잖아요. 결국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간절함, 아이가 잘 되길 바라는 열망이 크면 클수록 불안도 걱정도 더 커지는 거 아닐까요?
1: 네. 아이를 향한 그 anxious한 마음, 그 불안과 열망을 적절히 잘 다스리는 방법, 오늘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아이 문제 없어요.
2: 육아의 기쁨과 슬픔을 다 알아주는 박사님이죠. 소아 청소년 정신과 서천석 전문의, 그리고 육아의 아름다움을 몸소 경험하고 있는 워킹맘 개그우먼 김경화 씨와 함께합니다.
3: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2: 예. 네. 이게 참 표현이 좋다. 육아의 아름다움을 몸소 경험하고 있다.
4: 아우, 육아가 아름다울 수도 있어요.
2: 아, 그러니까요.
4: 닥쳤을 땐 몰랐는데 네, 아름다운 거더라고요.
2: 네. 네, 눈물 나게 아름답죠.
4: 아주 찢어지게 행복합니다.
2: 아, 그렇군요. 아, 근데 여기 앞에 무슨 안정형, 불안정형 뭐 이런 마음이 나와서, 이게 엄마 아빠 중에도 안정형, 불안정형,

0: 그러니까 해피,
1: 모르는 척 눈 감고
0: 안 본 눈 삽니다.
1: 네. 네. 모르는 게 약이라고.
0: 네. 네. 해피형이구나.
1: 네네.
2: 아기들한테도 있대요. 안정형이냐 뭐 아니냐 이런 테스트가 있대요.
1: 그렇군요. 오. 제가 한번 좀 읽어봐드릴게요. 순둥이 테스트.
0: 순둥이.
1: 자, 외식할 때 아기 의자에 20분 이상 착석이 가능하다. 두 번째, 집에서 육아 중에 아기를 보다가 깜빡 잠들어버린 적이 있다. 아이가 순하다는 얘기지.
2: 그렇지. 그렇지.
1: 자, 세 번째, 차에서 아기가 잠들었을 때 침대로 옮겨 심기가 수월하다.
0: 옮겨 심기.
1: 네 번째, 집에서 육아하며 집안일을 할 때 아기는 지금 뭐하고 있지? 하는 생각이 자주 든다. 아기를 데리고 마트 쇼핑몰에 갔을 때 사려고 했던 것들을 다 사고 돌아오는 편이다. 아기가 휘두르는 팔, 발에 맞아 다치거나 멍든 적이 없다. 아기가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예뻐서 깨워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많다. 유모차, 아기띠, 카시트 다 태우는 것에 무리가 없다. 낯선 공간, 낯선 소리에도 크게 울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예요. 내가 씌우고 싶은 모자를 무리 없이 하루 종일 씌울 수 있다. 요거 체크해 보시고요.
0: 네. 총 10개네요.
1: 10개 그렇죠? 중에 6개 이상이면 순둥이다.
2: 아, 그렇군요.
0: 순둥이는 아니었구나.
2: 근데 엄마 아빠가 약간의 그 불안정한 그런 성향이 있는데 아이는 또 순둥이일 수가 있을까요?
1: 아,
2: 어떨까요, 박사님?
3: 주 양육자가 불안정형인데 아이가 안정형이기는 이론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2: 네.
3: 불안정형인 경우에는 아이한테 영향을 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 부모 자신이 안정적인 상태가 되어야 아이를 안정적인 상태로 만들 수 있다. 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1: 예, 예. 예. 이건 마치 저 O형과 A형이 결혼했는데 B형이 나온다. 이건 안 되는 거죠.
0: 그러니까 아이가 순둥이어도 순둥인 걸 모를 것 같아. 내가 불안하면.
2: 아, 그럴 수 있죠. 네. 병아 씨는 몇 개 나왔어요?
0: 저 한 5개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좀 살짝 아쉽긴 합니다.
2: 네, 네.
1: 그러면 예민한 아이를 반대로 순둥이로 좀 키울 수도 있는 건가요, 박사님?
3: 없죠.
0: 아,
1: 없어요.
3: 없어요.
0: 그 기질이에요. 타고난
3: 기질이죠. 타고난 기질이고 요거는 조금 뭐 애착 유형인 안정형, 불안정형, 회피형하고 약간 감각적인 예민함은 다른 거거든요.
1: 네.
3: 감각적으로 예민한 아이들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1: 그렇죠.
3: 그런 아이들에서 굉장히 좋은 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1: 네네.
3: 어떻게 보면 인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많은 예술의 발전, 디자인의 발전,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가 이런 감각적인 예민함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0: 맞아.
1: 맞아.
3: 물론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 아이는 나한테는 안정적이면서
0: 제 마음을 읽으셨어요?
3: 안정적이면서
0: 감각적으로는 또 예민한 시대를 읽는 사람.
1: 와.
0: 하지만 나한테는 순둥이.
1: 정말 쉽지 않다.
0: 아, 다 그러시는구나.
1: 그래요. 이렇게 많은 부모님들이 공감하며 듣는 방송입니다.
0: 그렇습니다.
1: 내 아이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우리 아이 문제없어요. 듣고 있으면 마음에 안정이 찾아오는 퀴즈부터 풀고 가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동심 퀴즈.
2: 어린이들은 지금 무엇을 설명해 줄까요?
4: 도는 모양이에요. 뚱뚱한 훌라후프 같아요.
5: 이건 꼭 공기가 필요해요.
6: 물에 빠진 바람들을 꾸여놓어
7: 물놀이에서 저를 좋아주는 아이템이에요.
2: 아, 너무 귀여워.
1: 뭐라는 거야. 귀여워져. 그러니까. 아유 그냥. 처음에 도넛 모양이에요.
0: 네. 너무 귀여웠어요. 이제 여름 방학이기도 하고 요게 그렇죠? 많이 필요해서 내주셨나 보다.
2: 네.
0: 물놀이의 필수품이죠.
1: 아 네. 저도 필요해요. 이거 없으면 안 돼.
0: 아 그러세요? 아, 수영 못하시는구나.
1: 아 못하기도 하고 바다에선 이거 진짜 타고 파도 타는 게 너무 재밌어.
2: 아 그래요?
0: 파도 재밌죠. 재밌죠. 재밌죠.
1: 실험실 파도
0: 뭐. 네 맞아요 맞아요.
1: 그때 이거 필수.
0: 저 어렸을 때는
2: 좀 주세요.
0: 저럴 때는 이게 그냥 어서 시꺼먼 거 아빠가
1: 맞아요.
0: 타이어 같은 거.
2: 맞아요. 타이어.
0: 네.
3: 그렇죠. 예.
0: 근데 요즘은 너무 형형색색으로 이거를 딱 찍어야 완성이에요. 플라밍고며 뭐.
3: 진짜 그 까만색 타이어에다가 네. 공기 넣는 것도 이렇게 툭 튀어나와가지고 공기 긁혀가지고.
1: 맞아 맞아. 맞아. 진짜.
0: 꼬치살 뭐 이게 네. 팔뚝살 막.
1: 진짜 고무 타이어. 아니 그 타이어. 자동차 타이어에서 나온
2: 그렇죠.
1: 거예요?
2: 그렇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만든 거예요.
3: 이런 거 자꾸 하니까 저희가 늘 크크 같은데요.
1: 일단 웃어. 모르면 웃어.
0: 공감 토크죠. 공감 토크.
1: 웃어. 진짜 요새는 뭐 워낙에 모양이 다양한데.
0: 너무 예쁘죠.
3: 요즘에 이렇게

0: 팔에 닦이는 거 애기들은
1: 아~ 네 양쪽 팔에 예, 예. 그것도 맞아, 귀여워요. 맞아. 자 정답 아시는 분들 문자나 미니로 주세요. 문자는 샵8001 우물정 8001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더 들고요. 미니는 무료고요. 정답자 10분 뽑아서 맛있는 햄버거 세트 보내드릴게요.
0: 예. 근데 제가 이거 부탁 꼭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예. 이게 저도 신문기사에서 한번 봤는데 네. 요거를 버리고 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대요.
2: 왜? 휴양지 놀러가가지고.
3: 펑크 나고 뭐 이러면 그냥
0: 예,
3: 버리거나.
0: 그래서 버리고 오는데 네. 해운대 해수욕장만 하더라도 1년에 2,000개나 이게 버려진대요. 이게 해양오염의 주된 그러겠네, 이유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 버릴 거면 집에 갖고 오셔서 그럼, 재활용 그렇죠. 쓰레기에
1: 그렇죠.
0: 제대로 버리지.
1: 맞아요.
0: 바다에는
3: 절대
0: 예, 버리지 말아달라.
2: 진짜 나하나찜이야가 지금 엄청나게 쌓이네요.
1: 다들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예. 네.
2: 절대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상담 사연 소개하겠습니다.
3: 네, 첫 번째 사연입니다. 학교 폭력 때문에 고통을 겪고 계신 댁에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중학교 3학년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까지는 저희 아이에게 공격적인 성향이 좀 있어서 담임선생님의 전화도 종종 받곤 했는데요. 중학교 1학년 때는 반대로 피해자가 되어 학교 폭력을 경험했습니다. 같은 반에 돈 많고 똑똑한 아이를 중심으로 4명이 저희 아이에게 거친 장난을 치고 툭툭 건드리더니 어느 날은 저희 아이를 2분가량 일방적으로 폭행했습니다. 벽에 머리가 부딪힐 정도로 심한 강도였다는 것을 CCTV로 직접 확인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가해 학생들은 겨우 인성교육 수강과 화장실 청소 몇 시간 정도로 가볍게 처벌이 끝났고 아이나 부모의 진심 어린 사과조차 없었습니다. 그 후로도 쟤네 부모는 학폭 때도 가만히 있더라 하며 다른 아이들에게 막말을 퍼뜨렸다고 하더라고요.
2: 아이고야.
3: 그렇게 시간은 흘러 3학년 1학기가 되었는데 또 사건이 터졌습니다. 아이가 종례를 하러 반으로 들어가려는데 1학년 때 그 주동자 아이가 못 들어가게 막아서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겁니다. 저희 아이는 그동안 쌓이고 맺힌 게 많았던 터라 순간적으로 그 아이의 얼굴을 심하게 핥혔습니다. 이 일로 담임선생님께 연락이 왔고 상대 아이와 부모는 처음에는 치료비까지 모두 요구하다가 지금은 치료비는 됐으니 사과를 하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저희 입장은 완강합니다. 1학년 때 사건 때도 사과 한마디 받은 적 없으니 절대 먼저 사과할 수 없다. 그동안 괴롭힘 당한 것에 대한 정당 방위이니 너희가 그때 일을 진정성 있게 먼저 사과하면 우리도 이번 일을 사과하겠다고 전달한 상황입니다. 1학년 때 폭행 사건 이후로도 꾸준히 가해자 아이들로 인해 두려움에 떨었을 아이를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미어지고 짠합니다. 그때 변호사를 써서라도 더 강하게 대처했어야 했다는 후회만 남습니다. 박사님, 이번 사건은 정당 방위가 맞을까요?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2: 아니,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 심한 학폭을 당하고도 이게 가해 학생들이나 부모로부터 제대로 사과도 받지 않았어요.
1: 그러고 넘어가서 뭐 세월이 흘러가지고 3학년이 됐는데 다시 또 그런 충돌이 있었다 하는 얘기죠.
2: 이번에 이제 그쪽에서 얼굴 핥혔다고 지금 사과해라 치료를 내라
3: 진정성으로 사과를
2: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박사님?
0: 뭐 그 당시에 아무것도 없진 않았고 겨우 인성교육 수강이라고 하지만 네. 인성교육 수강 화장실 청소 뭐 이런 이제 학교 봉사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뭔가 학폭 처벌이 있었긴 있었던 거예요. 네. 아마 그 과정에서 진심 어린 사과는 아니었지만 뭔가 뭐 어떤 사과 비슷한 약간의 무엇이 있긴 있었을 거예요. 이런 조치가 취해진 걸 보면
2: 취해졌으니까.
0: 조치가 취해진 걸 보면 학교에서 이런 명령이 내려지려면 그냥 명령이 내려질 수는 없거든요. 어떤 뭐 결정이 있었던 거죠. 결정 과정이라는 것이 또 있었을 거고요. 근데 이제 이번 일 같은 경우에 우리는 계속 이제 그 아이들로 인한 어떤 상처가 있었고 또 공포도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가 한 행위에 대해서 내가 과잉 방어 어떻게 보면 이번 사안 자체는 정당 방위로 인정받기는 법적으로도 어렵습니다.
2: 아, 네. 그래요. 네.
0: 정당 방위라는 건 지금 당장 폭력이 있을 때 지금 당장 폭력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방어를 하는 차원이지 과거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세게 한 거를 정당 방위라고 말하진 않거든요.
1: 아, 그래요.
0: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이런 행위까지 했다. 이렇게 이제.

0: 설명할 수는 있겠죠.
1: 네.
0: 응? 하지만 요 행위에 대해서는 공포 분위기만 조성했지 그 아이가 무언가 폭력을 쓴 거는
2: 아니죠.
0: 아니었거든요. 이번에서. 네, 네. 네.
1: 근데 사연 주신 우리 부모님 마음으로는 그때 당시에 제대로 사과도 안 하고 이게 반성의 기미가 없으니까 계속 3학년이 돼서도 우리 아이 또 괴롭힌 거 아닌가.
0: 네.
1: 예, 네, 이런 이제 아쉬운 생각이 드시는 그러니까. 거지. 너무나
3: 이 친구한테는 좀, 맞아요. 이미 이제 눈처림만으로도 공포감을 조성할 수 있는 마음 그러니까. 심리 상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1: 뭐 정당방위라는 이제 법적인 뭐 그런 건 아니었지언정.
0: 그
1: 감정적인 지금.
0: 맞아요. 그리고 어머님 얘기하신 대로 네. 그 후로도 다른 아이들에게 막말을 퍼뜨렸다.
3: 네.
0: 근데 이런 부분이 하나하나 증거가 있어야 돼요, 사실.
1: 그렇지.
0: 근데 막말을 퍼뜨렸다는 것도 그냥 내 생각 또 내 아이만의 생각일 수도 있잖아요.
3: 어렵다.
0: 사실 그런 것이 누가 네. 증인을 해줄 수 있는가. 만약 증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쭉 어떤 네. 시계열적인 연속선 상에서 이번 일이 일어난 거다 하면은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죠.
1: 예.
0: 물론 내가 그 행위를 한 거는 과했지만 그동안 줄곧 괴롭혀왔던 거에 대해서 이번에도 그런 분위기를 풍긴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도 과하게 얼굴에 상처를 입힌 것까지는 사과할 수 있다.
1: 예,
0: 쌍방
1: 예.
0: 사과를 하자.
3: 네.
0: 이런
3: 네.
0: 정도로 넘어가는 것이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1: 근데 알겠습니다. 저희 광고 후에 네. 좀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0: 명문대 합격의 산실 울산 대성학원은 의약학 계열 및 명문대를 지망하는 중3 학생 및 고1, 2, 3학생을 위한 여름방학 썸머스쿨 집중학습반을 모집합니다. 성적 향상을 위한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꿈이 있다면 도전하십시오. 울산 대성학원 이현우 원장입니다.
1: 등산 중 인대 손상 예방과 대처 요령.
2: 아버지, 어머니가 나만 믿어.
1: 산행 지역의 정보를 확인하고 적합한 복장을 착용합니다.
2: 조심해. 걱정 마요.
1: 목이 있는 등산화의 끈을 단단히 조여 착용합니다.
2: 천천히 와.
3: 할 수 있어.
1: 등산 중 접질렸다면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부상 부위의 움직임을 최소화합니다.
2: 천천히 오라니까.
3: 괜찮아요.
2: 괜찮긴 뭐가 괜찮아.
1: 차가운 물병 등을 손수건이나 여벌 옷으로 감싼 후 부상 부위에 약 10분간 냉찜질을 실시합니다. 통증이 심한 경우 등산 스틱, 손수건 등을 이용해 부목을 만들어 고정하고 119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3: 예, 119죠?
2: 괜찮다고 했잖아요. 언제 철드나.
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유상으로 보급합니다. 유상보급 대상은 비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일부 자부담비 안내 후 유상으로 TV를 보급합니다. 신청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자부담 비용 등 자세한 내용은 1688-4596 또는 카카오톡에서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검색하세요.
5: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자, 우리 아이 문제없어요 함께하고 계시고요. 중3 아들이 지금 학폭 가해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1학년 때 학폭 피해자였고 그때 당시 제대로 사과를 받지 못한 채 공포에 질려서 학교 생활을 하다가 지금 충돌이 생긴 상황이에요.
1: 그렇죠.
0: 근데 그런 여러 아쉬움에도 지금 상황은 뭐 객관적으로 과잉방어로 보인다.
2: 네. 방위가 정당방위가 아니다.
0: 그러면 사과를 요구하는 상대 측에 맞서서 우리 사연 주신 부모님은 어떤 법적인 또 행정적인 대처를 취해야 할까라는 이야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3: 우선은 그동안의 스토리를 정확히 정리해 보시는 게 필요해요.
2: 네.
3: 이러이러한 일이 줄곧 있어서 그동안도 이 아이는 두려움과 그다음에 분노감을 계속 갖고 살아왔다.
2: 네.
3: 학교 생활 전체가 그때 이후로 지속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그 아이들의 폭력 때문에
0: 예.
3: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서
2: 네.
3: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일의 여파로 이번 일이 벌어진 거지 갑자기 이번 일만 독립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다.
0: 네.
3: 이렇게 주장을 우리가 해야죠.
0: 응?
3: 그다음에 이번 일에 대해서는 그래도 과잉 방어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해서 얼굴에 상처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는 나도 사과할 수 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이런 일을 해왔던 거에 대해서는 그 상대도 인정하고 사과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 둘 다 사과하기 싫으니까 하지 말자. 이렇게 가든지.
2: 네.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3: 네,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아니면은 뭐 둘 다 같이 사과를 하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0: 네네.
3: 근데 아버님이 지금 잘하시는 부분은 이번에는 확실하게 나서시는 부분, 확실하게 아이 편을 들어주는 부분은 지금 참 잘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0: 들어요. 네. 그렇죠. 우리 아이 입장에서 그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2: 그렇죠.
0: 예.
3: 그래도 든든하게 아빠가 그래도 내 편에서 내 옆에서
2: 그렇죠.
3: 어쨌든 이 문제를 너를 위해서 내가 네 옆에 끝까지 있겠다는 태도로 대하는 거는 이 일이 어떻게 끝나든 간에
2: 신뢰를 주죠.
3: 어떻게 끝나든 간에 아이와의 관계를 좋게 하고
2: 그렇죠.
3: 우리에게 큰 힘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2: 네.
3: 다만 같이 흥분하면 곤란하고.
0: 아, 감정적으로 대처는 아니죠.
3: 예, 예. 같이 흥분하면 곤란하고 아버님은 어떤 이성적인 틀을 갖고 접근하시는 게 사실 이게 아버님이 좀 감정적일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0: 네,
3: 왜냐하면 상대가
2: 너무너무.
3: 그때 너희 부모는 뭔가 제대로 대처 안 해서
2: 맞아요.
3: 뭐 이런 말이 있으니까 나도 굉장히 열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2: 네. 네.
3: 열받을 수 있는 요소는 있지만 같이 흥분하다 보면 나중에 보면 이제 부모가 더 흥분해가지고
0: 그러니까 애들 싸움 뭐 어른 싸움으로 된다는 게 감정적인 대처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3: 그렇죠? 그렇게는 좀 안 되게 아이한테도 어쨌든 네가 그럴 수 있을 만한 걸 나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 상황 자체는 좀 과한 반응일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도 네가 조심은 해야 한다.
0: 네, 응? 네.
3: 근데 네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지 내가 이해가 된다. 이해가 되는 거 하나. 하지만 그 행동은 좀 피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는 이걸 조금 나눠서 같이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예.
0: 네, 네. 이 아이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결국 또 나를 성장시키는 시간이 되더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아이 문제 없어요. 함께하고 계시고요.
4: 내 품에 아이가 이해되지 않을 때 또 아이 걱정으로 가정이 흔들릴 때 언제든 사연 보내주세요. 문자는 #8001 우물정 8001번이고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이 더 듭니다.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 또는 여성시대 홈페이지 우리 아이 문제 없어요 게시판으로 주시면 익명으로 상담해드리고 무료입니다.
0: 자, 두 번째 사연 소개할까요?
2: 자, 이번 사연은요. 문제가 될까봐 걱정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또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11살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로 자꾸 학교 안팎의 사건 사고에 얽혀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됐습니다. 저희 아이가 주동자이거나 친구들을 심하게 때리고 괴롭히는 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상황을 잘 모르고 옆에 있다가 혹은 친구들을 따라갔다가 사건에 휘말려 1년에 한 번씩은 꼭 학교에서 전화가 오곤 합니다. 벌써 다른 아이 부모님께 제가 고개 숙여 사과한 것만 대여섯 번은 되는 것 같아요. 1학년 때부터 아이에게 끊임없이 얘기해 왔습니다. 사리분별 제대로 해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은 하지 말고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친구들과는 놀지도 얽히지도 말라고요. 하지만 그런 장난을 치는 아이들과 저희 아이의 코드가 너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심한 장난을 그저 즐겁고 재미있는 놀이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건 장난이 아니라 괴롭힘이야. 친구가 너한테 똑같이 하면 좋겠어?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 라고 타일러도 도통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11살이면 이제 사리 분별도 될 법도 한데 아직은 어려운 일인 걸까요? 게다가 집에서는 6살 터울의 동생과의 갈등 때문에 속이 터집니다. 동생이 형을 너무 좋아해서 표현한다는 게 자꾸 껴안고 뽀뽀하려고 듣는데 형은 그게 싫다며 밀쳐냅니다. 싫다고 해도 동생이 계속 장난을 치다 보면 서로 감정이 상하게 되고 결국 참다 못한 동생이 먼저 발로 차거나 때리면 형이 그걸 그대로 갚아줍니다. 그러다 동생이 넘어지거나 어딘가에 부딪혀 울고 있으면 형은 그 모습을 보며 실실 웃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동생이 울고 있는데 옆에서 웃고 있는 첫째의 그 모습이 너무 화가 나고 소름이 돋습니다. 물론 하지 말라는데도 계속 고집을 부린 동생을 더 혼내긴 하지만 두 아이를 다 혼내고 나면 마음이 참 씁쓸합니다. 큰애가 타인의 감정에 공감도 못하는 것 같고 배려할 줄도 모르고 그저 자기밖에 모른 채 거친 장난만 즐기는 것 같아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바르게 키울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잔소리를 그저 끊임없이 말로만 계속해야 하는 건가요? 앞으로 장난의 정도가 더 심해져서 정말 뉴스에 나오는 진짜 문제아가 될까봐 무섭습니다. 도와주세요. 하셨습니다.
0: 자, 11살 아들인데 이게 학교에서 걸려오는 전화도 그렇고요. 아이들과 휘말려서 이렇게 생기는 문제들. 또 동생이 울고 있는데 옆에서 웃고 있다.
4: 그렇죠, 그렇죠.
0: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소름이 돋는다.
4: 좀 네. 불안하실 만해요.
0: 다른 사람의 감정을 얘가 공감을 못하는 아이인가?
2: 걱정되시죠.
0: 네, 뭐 이런 생각까지 좀 하시는 것 같아요.
3: 네, 뭐 동생이 이제 우는데 웃는다고 해가지고.
0: 아, 요것만 보면 실은 요건 이제 장난으로 넘어갈 수 있지.
3: 예. 이 아이는 확실히 그 좀 위험한 분위기를 감지하는 능력.
2: 네.
3: 그러니까 아 요건 선 넘는 거다. 이런 걸 선 넘는다는 걸 알면 거기서 이제 빠지려고 해야 되거든요.
0: 네.
3: 근데 이제 그런 분위기를 조금 감지하는 능력. 그다음에 또래 분위기에서 또 좀 못 빠져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이제 또래 네. 분위기에서도 이건 맞아요, 아니다 맞아. 싶으면 나와야 되는데 거기서 못 나오고 그냥 계속 엉켜 있는 애들이 있죠. 요런 것이 조금 안 되고 흥분이 되면 네. 또 그 흥분을 못 멈추는 애들이 있어요.
0: 어허.
3: 요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예요. 요런 특성을.
0: 예. 응?
3: 요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떡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선은 이제 규칙을 이렇게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험한 장난 신호라고 해서 위험한 장난, 이거 해서는 안 된 장난, 요거를 다섯 가지를 해가지고 매일 읽고 기억하게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2: 네. 네.
3: 누가 싫다고 했는데 계속하는 거. 싫다고 했는데 계속하는 거. 친구가 싫다고 하는데 뭐 장난이야 하면서 계속하는 거 있잖아요.
0: 아, 아
3: 싫다고 했는데 계속하는 예. 거. 도망가는 아이를 따라가는 거.
2: 어머나.
3: 물건을 숨기거나 빼앗는 거. 선생님 몰래 하자는 얘기.
2: 아.
3: 그 여러 명이 한 명을 놀리거나 괴롭히는 거. 다섯 가지. 이 다섯 가지는 선을 많이 넘는 거다.
0: 네.
3: 이 다섯 가지는 안 된다는 얘기를 꼭 예. 합니다.
2: 네.
3: 이 다섯 가지는 꼭 기억하게. 보통 애들한테도 이 정도 교육은 해주는 게 좋아요.
0: 예.
3: 이 다섯 가지 중에 하나라도 보이면 너는 그 장난에서 빠져야 된다. 친구들이 하고 있으면 그 자리를 그냥 피해. 피하고 네가 아무리 친한 친구가 옆에서 그걸 하더라도 피하고 그런 장난을 반복해서 하는 친구는 멀리해야 된다. 걔한테 그런 장난 하지 마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그 말을 하고
0: 예.
3: 그런 장난 하지 마 하면 걔가 너를 멀리하면 네가 걔를 멀리하는 수밖에 없다.
4: 네.
3: 응?
4: 네.
3: 그래서 이 다섯 가지는 꼭 반복적으로 어머님이 얘한테 네. 교육을 꼭 해야 됩니다.
4: 네.
3: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예. 또 그 네. 말을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 말도 연습시켜요. 아, 나 안 할래. 이거 걸리면 큰일 나. 아니면 그 말도 힘들 것 같으면 나 화장실 갔다 올게.
2: 아, 자리를 피하는.
3: 그렇죠, 자리를 피하는 거죠. 선생님이 불렀는데, 아, 너희네, 난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나는 안 한다는 말을 하는 것도 그 말 못 하는 애들이 또 있어.
2: 어려워. 친구들 그럼요. 사이에서는 자기 무리에서 빠지는 느낌이니까.
3: 네. 근데 그 말을 빠져나갈 핑계 문장도 아이한테 가르치고 또 연습을 시켜요. 요렇게 해도 이 일이 반복되면
2: 네.
3: 우리 아이가 친구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알고 보면 주동자인 거예요.
2: 아, 내가 아. 우리 아이가 핵심 멤버일 수도 있겠다. 네.
3: 그렇죠. 이제 모두 핵심은 없어. 전부 친구 따라 잘못했다 그래.
0: 아, 그렇죠. 우리 애매 이제 친구 잘못 만났다고.
4: 친구 잘못 만나 이렇게 됐다.
3: 친구 잘못 만나서 그런데 전부 친구 잘못 만난 건 주동자는 서로가, 없어.
2: 서로가 친구가 되었구나.
3: 예. 그래서 어머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얘가 그냥 친구를 따라가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교육을 하고 핑계 문장까지 만들어줬는데도 계속 따라간다.
2: 네.
3: 하면 우리 아이는 더 이상 네. 친구 따라가는 애는 아닙니다. 그 장난이 너무 좋아서 그 장난이 재밌어서 치는 아이니까 이 경우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겠다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2: 예. 네. 상담센터에 이제 데려가서 네. 좀 그럼 좀 나아지는 거예요?
3: 좀 아이는 이제 ADHD 성향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4: 네.
3: 또는 약간 반사회적 성향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0: 조율이 좀 필요한 거죠. 응? 그리고 아이한테 이런 얘기도 해요. 네가 혹시 뭔가 잘못을 예전처럼 저지를 뻔했는데 안 하고 참았거나
1: 네.
0: 도망갔거나
1: 네.
0: 동생이 이상한 짓을 했는데 네가 동생을 바로 때리지 않고 엄마를 불렀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엄마가 바로 너한테 상을 주겠다.
2: 네.
1: 네.
0: 응? 그리고 동생한테도 분명히 얘기를 해야죠. 동생한테도 동생도 지금 문제가 있어요. 어리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지.
1: 그치.
0: 형이 싫다고 하는데 계속 뽀뽀를 하고 있잖아요.
1: 그렇지. 아, 반대로 또 그러네. 하지 말아야 되는데.
0: 예. 그러네. 상대가 싫으면 하지 마는 게 규칙이죠. 기본 그렇죠. 규칙이에요.
3: 그렇죠. 상대가 싫으면 애정 표현도 폭력이 될 수 있는 거다.
1: 무조건 일본어로 배우는 거잖아요.
0: 아. 예. 상대가 싫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얘가 유치원에서 그러고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잘못이잖아요. 그래서 네. 상대가 싫으면 그만해야 되는데 그만한다고 하더라도 네가 동생을 바로 공격하기보다는 응? 하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되면 엄마를 부른다. 그러면 바로 상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게 또 도움이 됩니다. 예.
3: 야, 진짜 중요하네. 이 선 넘는 장난을 구별할 수 있고 그 자리에서 거절하거나 자리를 피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네. 아이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것.
1: 네.
3: 또 필요하면 전문가의 상담까지 고려해보시라는 조언을 네. 들어봤습니다.
1: 네.
3: 자, 사연 하나 더 상담을 해볼까요?
1: 자, 다음 사연은요. 무려 10년 넘게 이 코너를 애청해 오신 분이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10년 넘게 매주 서천석 선생님 방송을 들으며 배우고 위로받아온 애청자입니다. 저는 중학생 딸과 발달 장애가 있는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제 고민은 중학생인 우리 딸아이에게 오랫동안 마음을 깊이 나눌 수 있는 단짝 친구가 없다는 점입니다. 아이는 어릴 때부터 불안이 높은 편이지만 활달한 면도 있습니다. 다만 다소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있고 타인의 마음을 세심하게 살피는 데는 조금 서툰 편인 것 같아요. 부모로서 많이 가르치고 훈육하려 노력했지만 쉽게 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그 과정에서 아이의 마음에 충분히 공감해주지 못해 자존감만 낮아진 것은 아닌지 늘 미안하고 걱정스럽습니다. 어릴 때는 가족 단위로 친구들과 캠핑도 가고 모임도 자주 가졌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에 가면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성향이 맞는 친구끼리 뭉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 나름대로는 엄마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자리를 만들어주려 노력했지만 고학년이 되면서부터는 확실히 한계가 느껴졌습니다. 아이는 어려서부터 단둘이 노는 것보다 여러 명이 왁자지껄하게 어울리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인지 주변 여자아이들처럼 단짝을 만드는 데는 큰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누구와 가장 친하냐고 물어보면 다 비슷하다고만 답하곤 했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친구들 무리에 완전히 속하지 못하는 것 같아 속상해하고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도 안 좋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 둘이 있는데 그 둘은 워낙 아기 때부터 붙어 자란 사이라 주말에도 늘 같이 무언가를 하더라고요. 저희 딸이 자기도 같이 하고 싶다고 속상함을 토로하는데 제가 그 엄마들과 그리 친하지도 않고 둘 사이에 끼어드는 건 조심스러워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그 둘이 저희 딸과는 따로 만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희 딸이 친구로서 그리 편한 타입은 아니라서 그런 게 아닐까 홀로 축축만 하고 있습니다. 더 어릴 때부터 가깝게 지내던 또 다른 친구 역시 이미 다른 단짝이 생겨서 딸 아이와는 잘 만나지 않더라고요. 다행히 중학교에 올라가서는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사귀며 학교 생활을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친구들과 소소하게 부딪히며 속상할 때도 있었지만 학급 내에서는 큰 문제 없이 잘 지냅니다. 다만 주말만 되면 늘 함께할 친구가 있는 아이들을 보며 저도 아이도 문득 아쉬움을 느낍니다. 요즘 아이는 주말에 번번이 시간 되는 친구를 찾아 한 번씩 외출하곤 하는데 꾸준하고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드는 힘이 조금 약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돌이켜보면 저 역시 인간관계가 넓은 편이 아닙니다. 저 또한 관계 맺기를 기피하던 친정엄마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고 딸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보고 싶어 오랫동안 상담까지 받아왔습니다. 혹시 제 이런 모습이 아이에게 영향을 준 것은 아닐까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 아이가 앞으로 친구들과 더 편안하고 깊은 관계를 맺으려면 부모는 어떤 도움을 줘야 할까요? 또 지금처럼 단짝 친구가 없는 딸아이의 모습을 제가 어디까지 걱정해야 하는지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줘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2: 네. 하셨습니다.
4: 10년 동안 애청하신 당당이님의 고민과 고백이었습니다. 네. 학교 생활은 뭐 무리 없이 하지만 주말을 네. 함께 보낼 친구 또 단짝이 없는 우리 딸 이거 혹시 나 때문이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하시나 봐요.
3: 나 어렸을 때도 이런 성향이었는데 혹시 우리 딸도 날 닮아서 뭐 이런 혹시. 건가? 단짝 친구 참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부모님이 뭐 만나서 엮어줄 수도 없고
2: 이제는 뭐 그럴 수도 없지. 네.
0: 이제 학년이 올라가서 네. 이제 부모님이 해줄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죠. 예. 네. 뭐 아이가 이제 동생이 좀 발달 장애가 네. 있잖아요. 이제 네. 발달 장애가 있는지 형제들은 좀 외로움은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이 이제 그쪽으로 좀 신경을 많이 쓰니까
2: 네.
0: 물론 안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은 좀 신경을 한번 써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이 아이가 사실은 얘가 많이 아쉬워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3: 단짝 친구가 있는지 없는지에 예, 대해서 예.
0: 별로 의미가 없게 느끼는 아이일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는 조금 지나면 그런 친구를 만들고 싶어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왁자지껄하게 노는 거를 지금 좋아하는 상태 아닌가. 아직은 필요를 못 느끼는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아이가 정말 그런 친구를 필요로 하나 필요로 한다면 그런 친구를 만드는 거를 좀 거들어 줄 수는 있죠.
2: 네, 네.
0: 거들어 줄 수는 있죠. 다만 아이한테 꼭 먼저 해야 될 얘기는
2: 네.
0: 너가 문제가 있어서 단짝 친구가 없는 거야라는 메시지는 안 주는 게 좋습니다.
2: 네, 네.
3: 응? 아, 네.
0: 관계라는 거는 되게 어렵다. 응? 엄마도 그때 그게 너무 어렵고 좀 안 되기도 하고 그때 왜 속상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
2: 네.
0: 이런 식으로 우선 공감하면서 네. 너만 못하는 게 아니다로 얘기를 시작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2: 네.
1: 그래서 단짝 친구가 저는 오히려 관계에서 그 단짝 친구와의 관계가 네. 이제 끝나면 아이가 네. 더 소외감을 느끼잖아요.
0: 그런 경우도 있죠.
1: 네.
0: 그래서 단짝을 별로 안 만들고 적당한 맞아요. 관계를 네. 만들려는 아이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한번 들어보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 가끔 보면 엄마가 나는 어릴 때 단짝이 없어 너무 속상했다 그러면 내 바람을 아이한테 투사해서 얘도 그게 속상하지 않을까?
2: 아,
3: 그렇게 생각하시는
2: 그럴 수 있죠.
0: 네. 애는 사실 그게 속상하지는 않고
1: 그럴 수도 있어.
0: 뭐 이렇게 맞아. 활기차게 놀 재미있는 건수가 없지? 이벤트가 없지? 이런 걸 속상해하는 애일 수도 있어요.
1: 주말에 뭐 하지? 이런 건데 예. 단짝 친구가 없어서 외롭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0: 예, 예. 예. 그래서 우선은 아이 마음을 들어보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만약 아이가 관계를 맺고 싶은데 안 되는 거라면 그게 힘들다는 거를 얘기하면서 좀 아이가 자기 책임으로 너무 돌리지 않게 하고 그런 다음에는 약간 이게 관계 기술인데 관계를 잘 유지하는 애들은
1: 네.
0: 뭐 매력이 많은 게 아니라 작은 제안을 잘하는 애다.
1: 작은 제안
3: 뭐 하자
1: 할래?
3: 이거 우리 뭐 하자 할래 이렇게
0: 토요일에 시간 되면 야 마라탕 먹으러 갈래 뭐 이런 거 있잖아 나 이거 보러 가고 싶은데 같이 갈래
3: 네.
0: 학원 끝나고 우리 편의점 갈래 학교 끝나 편의점 들렀다 집에 갈래 뭐 그 다음에 뭐 이번 주 안 되면 다음 주도 괜찮고 언제 마라탕 같이 먹어 응? 야 코너 들렀다가 노래 두 곡만 부르고 가자 뭐 요런 작은 제안 있잖아요
3: 예.
0: 같이 하기에 좋은
3: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게 그런 제안을 했다가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 근데 그런 거에 크게 또 상처를 안 받아
1: 작은 돼. 제안이니까 뭐 네. 안 돼도
3: 다음에
1: 그만해
3: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한번 내가 마음 졸이고 뭐 할래 했는데 저희가 안 된대 나랑 놀기 싫어
1: 그럴 필요가 없는 제안인 거지 이건. 시간이 안 돼서 안 되는 거니까 중요하다.
0: 가볍고 부담 없는
3: 예.
0: 절대 절박하지 않은
1: 그러니까
0: 이런 제안을 상대가 거절해도 절대 관계가 깨지지 않게
1: 그렇지
0: 가볍게 웃으면서 그래 그럼 다음에 뭐 이러면서 웃으면서 하면 걔도 또 심심한 날이 있거든요
3: 그렇죠
1: 그렇지 그렇지
0: 걔도 심심한 날이 있고 걔도 뭔가 하고 싶은 날이 있어요 걔도 외로운 날이 있을 때 내 생각이 나고 아 쟤는 뭐 자꾸 하자고 했으니까 내가 오케이 하면 들어주겠지 하고 들어오죠
1: 그치.
0: 그래서 소소한 제안을 가볍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3: 야, 이것도 스킬이네. 저 진짜 가벼운 제안 하나 좀 드려도 될까요?
1: 왜요?
3: 저희 다음 주에 또 만날래요?
0: 너무 무거운데.
1: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3: 시간 안 될 것 같아요? 어떡하지? 오늘 이제 인사해야 되는데?
2: 자, 오늘 다음 주에.
3: 다음 주에?
2: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5: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6: 네.
5: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6: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5: 맥스 안 터져요.
7: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8: 맥스 안 터져요.
9: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8: 영월이래요.
9: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8: 영월이래요.
9: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8: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9: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1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1: 싱크볼 백조 싱크볼
1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11: 백조싱크.
1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3: 휴레

0: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 유동 골뱅이.
0: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피지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방치된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 손으로 해결해요.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 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 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2: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1: 노라이벌 랜드마크
2: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4: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5: 주방의 꽃 남양키친플라워에서 냄비 세트,
4: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5: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4: 든든한 아침 식사 서울 만임죽에서 간편식 세트,
5: 두보식품에서 개발한 프리미엄 국산 저당 혼합곡,
4: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5: 우리 농산물 자존심 정원 바라 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4: 물걸레 쉰내 걱정 끝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
5: 활력의 리바이티브에서 S액티브 순환 부스터,
4: 대구 사이버대학교에서 모바일 상품권,
5: 브랜드 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여성시대 기념 타올을 드립니다. 마지막 사연 상담까지 받으면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노력하신 어머니 마음도 위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자책하실 필요 없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여성시대 동심 퀴즈 정답 맞춰보죠.
4: 튜브였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의 명단 여성시대 홈페이지 방송 내용방에 올려두겠습니다.
5: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4: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0: MBC 라디오 생명 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세계적인 스포츠 경기가 열릴 때면 다양한 볼거리가 생깁니다. 그중 하나가 선수들의 유니폼을 구경하는 재미죠. 이번 월드컵에 출전한 선수들은 오른팔 소매에 공식 엠블럼 패치를 달고 있는데요. 여기에 새롭게 생긴 것이 바로 데뷔 패치입니다. 금빛 월드컵 로고와 함께 데뷔라고 새겨진 이 패치는 월드컵 본선에 처음 출전한 선수만 데뷔 전 단 한 경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성과와는 상관없이 오롯이 처음을 기억하는 마음. 치열한 승부의 세계에서도 결과가 전부는 아닌 것 같죠? 이 캠페인은 선명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대한불교 조계종과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울주군청 해뜨미 씨름단 태백장사 노범수 선수입니다. 저는 통산 25번 장사에 올랐습니다. 노범수가 또 장사에 올랐다고 사람들은 제 별명을 노또장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저 역시 슬럼프라는 힘든 순간이 있었습니다. 도무지 빠져나올 방법을 몰랐습니다. 이렇게 힘들 때 이대진 감독님과 이진영 코치님께서 옆에 계셨습니다. 옛날 노범수로 돌아가자, 좀 즐겨라, 씨름장에 올라가면 여기는 놀이공원에 온 거고 놀이터에 온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덕분에 다시 운동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살다 보면 이 세상에 홀로 던져진 기분이 들 때가 있겠죠. 하지만 결정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가까이에 반드시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고 도움을 청해보세요. 누군가 반드시 있다는 걸 믿어보세요. 꼭 있습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의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시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1: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입니다.
2: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배문섭입니다. 몸이 보내오는 신호를 무시하면 건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기침은 주로 감기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만약 8주 이상 기침이 계속된다면 몸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라는 사실을 감지해야 합니다. 만성 기침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는 비염, 기도가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천식성 기관지염, 그리고 위산이 역류하는 위식도 역류 질환 등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기침이 잘 낫지 않는다면 검사를 통해 원인을 찾는 것이 꼭 필요하죠. 별것 아닌 것 같은 몸의 신호 절대 무시하지 말아야겠습니다.
1: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이었습니다.
3: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4: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3: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11시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16일 중국이 2020년 미국 대선에 개입해 대규모의 유권자 데이터를 불법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투명성 태스크포스와 대통령 정보자문위원회 직원들이 수집한 것이며 최고 정보기관 지원을 받아 조사 결과를 직접 검토했다며 백악관 홈페이지에 결과를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부터 수년에 걸쳐 중국이 선거 데이터 침해를 실행했고 유권자 파일 2억 2천만 건을 불법적으로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등 적대국들과 비국가 단체들이 미국 선거 인프라 침해 능력을 갖추었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당대회 후보 자격 논란이 불거진 송영길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출마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당 최고위원회는 표결 끝에 두 사람에 대해 후보 자격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쟁점은 권리당원 자격과 당비 미납 문제였는데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2023년에 탈당했던 송영길 의원은 후보 등록 첫날인 16일 기준 복당 6개월이 넘지 않았고 김용 전 부원장은 대장동 민간업자 일당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 계좌 동결 등으로 당비 납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강청희 전 한국공공조직은행 은행장을 임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임 강 이사장은 흉부외과 전문의로 의사협회 상금 부회장, 기흥구 보건소장,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외교부가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되었던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딸에게 채용 예정자 선정 취소를 통보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외교부는 지난 5월 심 씨가 석사 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실무 경력 2년 이상이라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고 채용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또 채용 담당자 3명이 실무 경력을 석사학위 취득 전 활동까지 인정하는 등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징계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 씨는 2024년 외교부 국립외교원에서 기간제 연구원으로 일한 뒤 지난해 외교부 무기계약직 연구원으로 채용이 예정된 상태였습니다. 법원이 내랑 가담 혐의 등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증거인멸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도주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준결승 승리 직후에 정치적 세리머니를 한 아르헨티나 선수단이 피파의 징계를 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영국 BBC는 피파가 포클랜드, 아르헨티나 표현으로 말비나스 제도 영유권 주장 현수막을 들어올린 아르헨티나 선수단에 대해 징계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리고 충청과 남부지방 제주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경상, 전라권 최대 80mm, 충청 최대 60mm, 제주 최대 10mm 등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구 32도 등 27도에서 3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전국적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방 현재 기온 영상 29.4도입니다. 류수민입니다. MBC 11시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1: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요즘 지구온난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물질이 있죠. 바로 이산화탄소인데요. 온실가스의 주범, 기후위기의 원인으로 자주 언급되다 보니까 이산화탄소를 그저 나쁜 물질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산화탄소는 식물이 광합성을 하는 데 꼭 필요하고요. 우리가 숨을 쉴 때에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물질이죠. 그렇다면 이산화탄소는 왜 기후위기의 상징이 된 걸까요? 오늘 이과학적 어학에서는 과학자이자 소설가 곽재식 교수와 함께 이산화탄소는 어떤 물질인지 그리고 왜 기후위기의 상징처럼 여겨지게 됐는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7월 17일 금요일 오승훈의 이과학적 어학 첫 곡은 시아의 미워요 듣겠습니다.

0: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0: 건강해.
1: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5: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4: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5: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렉스.
6: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7: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6: 환인제약.
8: 안전하는 오늘부터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이과학 저과학, 저는 아나운서 우승훈입니다. 오늘은 과학자이자 소설가, 숭실사이버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 곽재식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1: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연금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제가 교수님이 참 이 주제와 잘 어울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 아, 네.
1: 오늘은 더 어울립니다.
2: 아, 그렇군요.
1: 화학과 환경을 둘 다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이산화탄소.
2: 아...
1: 네, 오늘의 주제인데요.
2: 네.
1: 지구온난화의 주범, 그리고 공공의 적 같은 그런 느낌이, 이미지가 더 씌워진 물질이 됐습니다. 교수님은 요즘 이산화탄소라고 하면 대부분 환경오염부터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환경 문제에서 이산화탄소 뭐 물어보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긴 합니다. 어떠세요? 환경 전공자 그리고 화학 전공자로서 좀 대립되는 위치에 있을 것 같은데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어떤 물질이라고 얘기하실 수 있을까요?
2: 이제 대립이라고까지 할 것도 사실 별로 없어요. 네, 우리가 저는 사실은 말씀하신 김에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뭐 이런 환경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뭐의 주범 이런 표현은 조금 안 쓰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뭐 네. 써서 쓰면 절대 안 된다까지는 아니지만 안 쓰고 말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요.
1: 네, 네.
2: 많은 경우에 어떤 물질이라든가 어떤 기술 그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사실은 그다지 별로 없습니다.
1: 맞습니다.
2: 네, 그 물질이 어떻게 지나치게 좀 나쁜 곳에 많이 사용되느냐 그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뭐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인데 그거를 좀 이렇게 쉽게 알게 하기 위해서 너무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사람이 생각하는 게 어쩔 수 없이 좀 흑백 논리, 선과 악 이런 식으로 대립되는 구조로 많이 생각하게 되기 쉽잖아요.
1: 맞아요.
2: 그렇게 하다 보면 아, 이산화탄소 뭔가 악의 기운이 감도는 물질인가 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수도 많이 있거든요.
1: 네.
2: 그렇지만 이제 물질이 뭐 그런 뭐 악의 기운이 감도는 물질, 정의와 빛의 물질 뭐 이런 식으로 나뉘는 거는 그런 건 뭐 게임 속에서는 그런 거고요.
1: 네.
2: 예, 과학적으로는 이제 그렇지는 않다라고 봐야 되고요.
1: 네.
2: 우리가 사람이 인위적으로 우리가 원해서 일부러 일으킨 화학 반응 중에 최초로 일으키는 데 성공한 게 뭔가를 생각을 해보면 불을 피우는 작업이라는
1: 그러네요.
2: 게 우리가 최초로 뭔가 이루어낸 화학 반응이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거거든요.
1: 예.
2: 불을 피운다라는 거는 공기 중에 풍부한 이 산소라는 기체가 뗄감 연료가 되는 물질하고 활발하게 반응을 하도록 해가지고 그 과정에서 빛과 열을 내뿜게 하는 일을 일으키면 그걸 이제 우리가 불이라고 부르는 건데
1: 네.
2: 우리가 흔히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대부분의 물질들이 지금까지도 수십만 년 전에 사람이라는 종족이 처음으로 불을 지피기 시작했을 때부터
1: 네.
2: 지금까지도 뭔가 태우기 좋은 물질은 그 안에 탄소 원소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1: 그렇죠.
2: 나무, 석탄 이런 거는 뭐 탄소 덩어리고요. 석유도 탄소하고 수소로 만들어진 물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1: 네.
2: 가스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뭐 하다못해 뭐 나무라든가 종이라든가 우리가 뗄감으로 흔히 떠올리시는 거 뭐 요즘 가끔 이제 수소 충전소 같은데 수소차 타고 와가지고 넣을 수 있는 그 수소 정도를 제외하면
1: 네.
2: 지금까지도 우리가 뗄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그 안에 다 탄소 원소가 제일 묵직하게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화학 반응의 제일 기초라고 하는 태우는 반응을 시키면
1: 네.
2: 그 탄소가 공기 중에 산소 기체하고 산소 대 탄소가 2:1로 반응을 하면서 생기는 그 결과 물질이 말하자면 불을 태운 결과로 생겨나는 그 물질이 이산화탄소이기 때문에
1: 네.
2: 사람이 처음으로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데서는 불을 뭐 프로메테

0: 지구온난화의 주범 이렇게 주범 같은 말을 붙이면 우리가 악하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 씌우는 거랑 마찬가지가 네. 되니까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지 않고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그 물질에 대해서 그런 이미지가 더 씌워진 것에 대해서 제대로 꼼꼼히 알아봐야만 그 이미지를 좀 벗어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오늘 이 시간이 좀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산화탄소는 우리 주변에 어쨌든 무언가를 태우거나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할 때는 부산물로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우리가 숨 쉴 때마다 계속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있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네. 네. 그래서 식물이나 동물이 살아갈 때는 꼭 필요한 물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1: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기술적으로 사용한 거 불을 피울 때부터 이산화탄소가 대량으로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네. 말씀을 드렸고요. 그거를 안 해도 그렇게 우리가 지성적으로 기술적으로 뭘 안 해도 그냥 인생을 그냥 야생에서 그냥 동물처럼 살기만 해도 네. 호흡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계속 입으로 내뿜게 되죠.
0: 네.
1: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생물들이 다 산소를 들이쉬고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이런 반응을 이용을 해가지고 살아가는 생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0: 네.
1: 그것과 밀접하게 다 있는 것으로 어떤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냐면 사람은 밥을 먹고 살잖아요. 그렇죠?
0: 예. 네,
1: 근데 밥이라는 게 식물, 벼라는 식물이지 않습니까? 근데 벼는 어떻게 사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벼가 쌀이 자기도 뭔가 밥을 먹고 산다 그러면 되게 웃기겠죠? 벼도 내가 밥이지만 나도 내만의 밥이 먹어야 되면 되게 이상하겠죠? 벼는 이런 녹색 식물은 그런 게 없고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여가지고
0: 예.
1: 그거를 당분으로 정확히는 포도당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런 반응을 광합성 반응이라고
0: 그렇죠.
1: 하죠.
0: 네.
1: 그래서 이런 녹색 식물들은 광합성 반응을 해가지고 자기 몸에서 스스로 이산화탄소를 재료로 해가지고 이런 몸이 움직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료와 영양분들을 만들어냅니다.
0: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재료로 해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1: 그렇습니다.
0: 저장하기도 하고
1: 그렇죠.
0: 그 저장한 걸 우리가 먹어가지고
1: 그렇습니다.
0: 우리의 에너지를 쓰기도 하는 거고요.
1: 그러니까 벼가 자라나고 살이 찌는 근원이 되는 게 이산화탄소고 우리가 그 벼를 먹고 살이 찌고 자라나기 때문에
0: 네.
1: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는 거를 두 단계만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은 이산화탄소가 변해가지고 우리의 피 와 살과 뭐 땀과 눈물이 되었다. 뭐 눈물은 주로 수분이 많을 테니까 그건 좀 아니겠습니다만 그렇게 되었다라고 해도 뭐 조금의 과장도 아닙니다.
0: 네.
1: 세상의 모든 동식물들이 다 마찬가지고요. 동식물에 속하지 않는 세균, 뭐 미생물 이런 것 중에 일부 여기에서 좀 벗어난 것들이 있는데
0: 네.
1: 그런 조금의 예외를 제외한 지구상의 거의 대부분의 생물들이 이렇게 이산화탄소에서 유래한 그 성분에서 나온 영양분과 물질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라나고 있고 그거를 먹고 다들 활동을 하기 때문에
0: 네.
1: 어떻게 보면 이산화탄소가 생명의 근원인 그런 역할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0: 어쩌면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 질문까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명의 근원이라는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1: 네.
0: 식물들이 광합성 많이 해서 에너지 많이 축적하고 그러면 생물들 모두에게 좋은 거 아닌가? 왜 더 많아지면 우리가 좀 안 좋다고 얘기하고 있나?
1: 그 사실 이제. 극단적으로 말해서 약간 그렇기도 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0: 아, 그래요?
1: 네, 아닌 게 아니라 그렇기도 합니다.
0: 네. 더 숲이 울창해지고 생태계는 더 좀 풍부해질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1: 우리나라에 네. 충청남도 지역에 화력발전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청남도 보령에 가면
0: 네.
1: 벌써 운영된 지 거의 한 10년 된 것 같은데요. 실험적으로 그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펑펑 뿜어올리고 있는 그 연기 속에 이산화탄소가 얼마 많이 있겠습니까?
0: 네, 네.
1: 그 이산화탄소를 도로 붙잡는 포집장치를 만들어서 가동을 하고 있어요.
0: 예.
1: 그럼 이산화탄소가 꽤 많이 붙잡혀서 나옵니다.
0: 예.
1: 세계적으로도 이 정도 큰 장치가 많지는 않아요.
0: 뭐
1: 세계 1위하고 격차는 좀 있습니다만
0: 네.
1: 세계에서도 흔한 장치는 아니거든요.
0: 예.
1: 거기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지금 벌써 뭐 몇 년째 매일같이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럼 순수한 이산화탄소가 많이 저장이 될 거 아니에요.
0: 예.
1: 그러면 그렇게 이산화탄소가 많이 모인 걸 가지고 당장 어디 쓸 데가 없잖아요. 네. 모아놓은 이산화탄소를 쓸 데가 없으니까 그걸 다시 그냥 풀어주거든요 또. 그냥 풀어주면 너무 아깝잖아요.
0: 예.
1: 그래가지고 실제로는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인근에 비닐하우스 같은 데 갖다 줍니다.
0: 예.
1: 그럼 비닐하우스 같은 데 이산화탄소를 그렇게 많이 뿜어주면 실제로 그 안에 식물들이 더 잘 자라요.
0: 그렇군요. 네. 에너지원이 들어오는 거니까.
1: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식물들이 잘 자라날 수 있는 여지가 아닌 게 아니라 좀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지구온난화가 뭐 일어난다 이런 말 이야기하잖아요. 지구온난화가 일어나면 날씨가 따뜻해지면 정글, 열대지방의 울창한 그런 삼림지역 이런 게 더 많이 생길 가능성도 의외로 좀 있어요.
0: 네.
1: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 보면 지구 생태계가 크게 망가지니까 어떤 좀 더 너무 그렇게 쉽게 얘기할 일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말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만
0: 네네.
1: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식물이 좀 잘 살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해 볼 만한

0: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데도 우리가 이산화탄소가 많아져서 기후변화가 일어나는 걸 왜 이렇게 경계를 하냐면 식물과 자연이 그렇게 많이 발달하는 거는 그거고 사람이 사는 건 다른 이야기잖아요. 네네. 사실 식물이 막 우거지고 실제로 뭐 직접적인 관련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지금 호남 지역에서는 칡넝쿨 있죠.
1: 네.
0: 칠기라는 이 식물이 넝쿨져 오르면서 이렇게 여기저기 자꾸 휘감으면서 타고 올라가는 걸 많이 하는 그런 작물인데 요즘 여름 날씨가 길어지고 따뜻해지다 보니까 호남 지역에 칠기 지금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1: 예.
0: 칠기 되게 빨리 자랍니다. 많이 자랄 때는 뭐 좀 과장인 것 같긴 한데 어떤 그 칡 관리하시는 분이 하루에 1m 자라는 것도 난 본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하시는 것 같거든요.
1: 네네.
0: 엄청나게 빨리 자랍니다. 그런데 날씨가 따뜻해지고 식물이 살기가 좋아지니까 칡넝쿨들이 막 뒤덮는 지역들이 생기거든요.
1: 예.
0: 그럼 칡넝쿨들이 이렇게 많아지면 그게 타고 올라가지고 전봇대 뭐 이런 데 막 타고 올라가요. 그럼 그것 때문에 전기시설에 뭐 누전이 일어난다든가 합선이 일어난다든가 해가지고 뭐 마을이 마비되고 이런 일이 막 발생하거든요.
1: 그래요.
0: 네. 그래서 식물들 살기가 좋아지지만 이런 식의 피해가 발생하고 또 뭐 홍수의 피해, 호우의 피해, 태풍의 피해 이런 게 많이 일어나게 되면 사람의 피해는 굉장히 커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후변화의 장기적인 그런 영향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생태계에 미치는 큰 영향도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단기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식물이 자라나는데 조금 도움될 수 있는 거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이야기인데 네네. 사람이 얼마나 피해를 받느냐. 그 중에서도 기후변화라는 게 참 묘한 게 잘 사는 사람, 잘 준비가 된 사람 이런 사람들보다는 가난한 사람들, 사회의 취약계층에게 특히 피해가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에 유럽에 폭염이 너무 심하다라고
1: 그렇죠,
0: 해가지고
1: 맞아요.
0: 유럽에서 정말 피해가 심했다라는 이야기 나오는데 그런데 뭐 그래서 이제 에어컨 구한다고 막 난리가 났다 이런 이야기 많이 보도됐었죠. 우리 MBC 뉴스에서도 많이 보도해 주시던데
1: 네.
0: 돈 많은 사람들은 에어컨이 없어도 자기가 알아서 수입을 해가지고 에어컨 그렇죠. 답니다.
1: 예.
0: 옛날부터 우리 집에 에어컨이 있었어.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 에어컨 못 구하고 폭염의 피해에 그대로 노출되는 거거든요. 이게 사회 문제로 좀 볼 수가 있는 게 생각을 해보면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했기 때문에 이런 폭염이 찾아오는 기후변화가 온 것인데
1: 네.
0: 누가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했냐를 생각을 해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했을까요? 부유한 사람들이 이산화탄소를 많이
1: 맞습니다.
0: 배출했을까요?
1: 네.
0: 가난한 사람들이 없는 살림에 연료도 적게 쓰고 차도 적게 타고 다니고 전기도 다 아껴 쓰지 않았을까요?
1: 네, 네.
0: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기후변화에서 오히려 타격은
1: 덜 받고
0: 부유하니까 준비도 더 잘 돼 있고 덜 받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거든요.
1: 네, 네.
0: 그래서 기후변화의 문제는 막 뭐 기후변화가 일어나가지고 뭐 모든 게 멸망하고 끝장난다 뭐 이런 것도 우리가 뭐 이런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게 되면 뭐 지구 전체보다는 사람들이 어떤 피해를 입을 거냐.
1: 네.
0: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기후와 관련된 재난이 발생을 하면
1: 누가 더 직접적으로 큰 피해를.
0: 어떤 취약계층이 큰 네. 피해를 입을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 거냐.
1: 네.
0: 그런 걸 좀 더 생각해 보면 네. 더 좋겠죠.
1: 속도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내뿜는 속도보다
0: 네.
1: 식물이 또 성장하고 뭐 에너지로 원을 얻는다고 걔네가 성장을 하고 뭐 그러면서 더 울창해질 수는 있겠지만
0: 그렇습니다.
1: 우리가 내뿜는 속도가 훨씬 더 크다면
0: 네.
1: 악영향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말이죠. 그런데
0: 네.
1: 우리 일상 속에서도 이산화탄소는 계속 쓰이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0: 네.
1: 네.
0: 말씀드렸던 대로 이산화탄소가 뭐 주범 뭐 이런 말 떼고 보면 원래부터 항상 우리 곁에 있는 물질이었기 때문에
1: 네.
0: 여기저기에서 엄청나게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산화탄소를 그냥 물에다가 때려 넣어가지고 사람들이 마시기도 해요. 그럼 그걸 이제 우리가 탄산수라고
1: 그렇죠.
0: 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탄산이라는 말이 약간 조금 어폐가 있는 말인데요.
1: 왜요?
0: 탄산이라는 성분이 물에 들어가지고 산성을 나타내는 그런 성분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우리가 탄산음료라고 하면서 마시는데 그럼 거기에 아닌 당연히 탄산이라는 산성 성분이 좀 껴있기는 한데 우리가 탄산음료를 마실 때 주로 느끼는 거는 그 탄산의 맛을 느끼는 게 아니라
1: 예.
0: 그 속에 들어있는 그냥 이산화탄소 방울방울의 맛을 느끼는 겁니다. 탄산은 순수한 그 탄산은 그냥 시큼하니 별 맛이 없어요.
1: 예.
0: 탄산하고 이산화탄소 좀 딴 거예요. 다른 거예요.
1: 예예.
0: 탄산이 이렇게 녹이다 보면 거기 이산화탄소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걸 이제 탄산 음료라고 하게 된 것인데
1: 우리가 청량감을 느끼는 시원함은 이산화탄소의 기체 때문인 거예요.
0: 네. 이론상으로는 탄산이 거의 하나도 안 생겨도 이산화탄소만 많이 때려 넣으면 탄산 음료의 그 느낌이 납니다.
1: 네.
0: 수많은 탄산 음료들 다 이산화탄소 주입하는 방법으로 요즘 만들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보령에 우리나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있는 발전소 있잖아요.
1: 네네.
0: 그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식용 등급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음료 회사에도 공급을 한 적이 있어요.
1: 아~
0: 이게 전기 공급까지는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샘플 네. 공급은 했다는 소식은 제가 본 기억이 나거든요.
1: 아니 근데 탄산 음료를 만들기 위해서 네. 이산탄소를 그냥 물에 넣으면 되는 건데
0: 네네.
1: 그게 식용 이산화탄소와
0: 왜냐하면,
1: 식용이 아닌 것이 구분이
0: 왜냐하면 불순물이 없는 순수한 좋은
1: 순수하게 순수한 이산화탄소를
0: 아까 불만 지표도 이산화탄소 나온다고 했는데 집에서 쓰레기 태운 연기 모아가지고 여기 이산화탄소 많이 들어있으니까
1: 불순물이 많군요.
0: 물에다가 집어넣어서 먹어라라고 하면 다들 싫어하지 않겠습니까?
1: 네.
0: 그래서 발전소에서 모은 이산화탄소인데도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순수한 등급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요.
1: 네.
0: 또 뭐 먹는 거하고 관련된 걸로 말씀드리면 뭐 이거는 아예 이렇게 이산화탄소 추가 주입 방식으로 만들지는 않지만 맥주라든가
1: 네.
0: 샴페인이라든가 이런 데도 다 이산화탄소가 들어있죠. 요거는 이제 발효 과정에서 저절로 이산화탄소가 생기는 걸 이용하는 것인데
1: 네.
0: 요즘에는 샴페인이나 그 맥주 만들 때 조금 더 이산화탄소 느낌이 세면 좋겠다라고 하면 인위적으로 주입도 많이 합니다. 특히 그 저기 무알콜 맥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 네, 맞아요.
0: 무알콜 맥주 같은 경우에는 실제 맥주 만드는 공정하고 좀 상관없이 그냥 맛만 맥주 맛을 내는 그런 형태로 만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1: 그렇죠.
0: 그럴 때는 이산화탄소를 인위적으로 다 주입해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네.
0: 사실은 먹는 용도로 사용되는 이산화탄소가 꽤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끝내야 되나요? 좀 더 할 수 있나요?
1: 1부는 여기까지.
0: 여기까지.
1: 아쉬우세요? 2부가 남아있으니까요.
0: 아,
1: 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곽재식 교수와 함께하고 있는 이과학 저과학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2: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3: 일상 속 건강을 지키는 시간. 울산 MBC 시민 건강 클래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7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7층에서 열리는 이번 강의는 윤태진 안과 전문의를 모시고 백내장과 녹내장, 황반변성 등 대표적 노인성 안질환에 대해 알아보고 질환의 특징과 치료 방법, 그리고 눈 건강을 지키는 관리법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꼭 알아야 할 건강정보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고 레크레이션과 경품 행사도 마련돼 있는 울산 MBC 시민 건강클래스, 입장권은 삼산동 보람병원, 달동 배양규 연합비뇨의학과 의원, 범서 범서운천 지지 워터피아, 일산동 삼너머 남촌 울산 대왕암점, 학성동 울산 MBC에서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7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7층에서 열리는 울산 MBC 시민건강클래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4: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5: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6: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예,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2부 넘어왔습니다. 곽재식 교수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아까 이산화탄소가 이제 녹아있는 음료 얘기를 하다가 시간이 다 됐어요.
0: 네.
1: 곽재식 교수님과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라가지고 제가 시간을 자꾸 놓칩니다. 마저 이야기해 주세요.
0: 네. 또 하나 이제 이산화탄소가 이런 식품 먹는 거와 정말 깊게 관련 있는 분야가 무엇이 있느냐라고 하면 바로 제빵 분야입니다. 제빵.
1: 제빵.
0: 네. 그냥 밀가루로 반죽을 해가지고 네. 그냥 이렇게 굽거나 찌면
1: 네.
0: 그냥 밀가루 떡처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는 우리 빵, 우리가 생각하는 그 빵의 그 질감이 나오지가 않지요.
1: 예, 부풀게 만들어야 되는
0: 그렇죠.
1: 거예요.
0: 케이크 같은 그런 질감을 만들 수도 없죠. 그래서 부풀리는 게 중요합니다.
1: 네.
0: 옛날에는 영어로 이스트라는 미생물을 사용을 했었죠.
1: 맞아요.
0: 예, 우리가 번역해서는 효모라고 부릅니다. 효소하고 별 상관없어요. 이름만 우연히 발음만 비슷할 뿐입니다.
1: 곰팡이 같은
0: 예,
1: 거잖아요.
0: 맞습니다. 진균류로 분류되는 곰팡이류에 곰팡이 버섯류로 분류 원료로 되는 그런 미생물입니다. 그 미생물이 약간 들어가 있는 거를 어디서 구해서 그래서 이제 저기
1: 배양을
0: 반죽, 예, 배양된 그 어머니 반죽, 씨 반죽 이런 거를 전통적으로 제빵하시는 분들 유럽에서는 나눠주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죠. 이 안에 좋은 미생물들이 다 몰려서 살고 있다. 하나 나눠줄 테니까 너도 이거 사용해라. 아 이거 우리 친정 어머니께서 30년 동안 쓰시던 거야라고 하면서 이제 결혼하면서 가지고 오고 이런 분들 계시죠.
1: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간장, 씨간장 뭐 이런 거.

0: 올립니다. 네. 네. 그래서 이스트란 이 미생물을 이용을 해가지고 제빵을 하면 빵이 부풀더라라는 거를 경험적으로 유럽 사람들이 옛날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를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이 이스트, 이 효모라는 미생물이 사람하고 비슷해. 효모가 사람하고 비슷한 점이 의외로 꽤 많이 있습니다.
1: 오, 그래요? 곰팡이가.
0: 네. 네. 그래서 미생물로 연구를 해야 할 때 사람하고 좀 얼마나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고 싶다라고 하면 네. 이 효모를 사람 대신으로 쓰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1: 그래요.
0: 그래서 효모도 호흡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이런 호흡을 사람처럼 똑같이 합니다. 네. 그런데 효모는 좀 이렇게 헐떡거리는 체질이에요. 그래서 숨을 되게 많이 가쁘게 이렇게 좀 내뿜습니다. 아.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내뿜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특히나 주변이 따뜻해지면. 그래서 효모가 이산화탄소를 많이 내뿜기 때문에 그게 부풀어 올라가지고 그 기포가 부풀어 오르면서 빵이 부풀어 오른다라는 네. 사실을 이제 과학이 발전하면서 예. 알게 된 거죠.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이거 효모 뭐 누구네 효모 어느 집 효모 뭐 할머니 효모 어머니 효모 자꾸 차이도 나고 잘못하면 효모가 죽습니다 또. 효모가 죽으면 이제 그때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빵이 안 부풀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관리하기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산화탄소만 만들어지면 되는데 네. 어떤 인위적인 뭘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집어넣어서 이런 효모라는 생물을 이용하지 않고 이산화탄소를 만들어주는 뭘 어떻게 넣을 수 없을까라는 거를 18세기 유럽 사람들이 엄청나게 연구를 했습니다.
1: 네.
0: 프랑스 정부에서 이걸로 큰 상금도 걸었어요.
1: 그래요.
0: 네, 그래서 뭐 수많은 사람들이 막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하고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뭐 프랑스의 니콜라 르블랑 같은 사람의 파란만장한 생애 뭐 이런 것도 연결돼 있는데 생략 다 하고
1: 프랑스 사람들이 빵을 워낙 좋아하니까
0: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온 게 뭐냐면 바로 베이킹 파우더입니다. 그래서 베이킹 파우더는 베이킹 파우더의 주 성분이 베이킹 소다라고 부르는 탄산수소 나트륨, 탄산수소 소듐이라는 물질인데
1: 네.
0: 이 물질 같은 경우에 물에 타가지고 집어넣어서 온도를 올려주면 그냥 화학 반응에 의해서 저절로 분해되면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1: 네.
0: 그래서 무슨 뭐 효모를 기르고 뭐 얘가 활동하면서 숨을 쉬고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반응에 의해서 이산화탄소가 저절로 일어나기 때문에 베이킹 파우더를 잘 이용을 하면
1: 네.
0: 뭐 씨반죽 가져와서 효모 기르고 이런 거 안 해도 빵이 잘 부풀어 오른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빵이 얼마나 폭신하거나 단단하거나 어떤 감촉으로 만들어지느냐 이게 제빵 기능장분들이 정말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힘을 기울여서 개발하고 연구하시는 일인데 이게 따지고 보면 결국은 이산화탄소의 예술이다.
1: 그러니까요.
0: 이런 이야기도 해볼 수가 있겠죠.
1: 탄산음료나 빵 만드는 데에도.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드라이아이스라는 것도 이산화탄소로 만들잖아요.
0: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뭐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또 재밌는 게 압력을 높여가지고 꽉꽉 눌러줘가지고 굳히면 또 굳거든요.
1: 네.
0: 그럼 이산화탄소를
1: 그게 드라이아이스가
0: 덩어리지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럼 이거를 억지로 이렇게 굳힌 덩어리를 드라이아이스라고 불러요. 사실은 드라이도 아니고 아이스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그냥 그 물이 아니기 때문에 물이 아닌데 뭔가 허연 게 이렇게 얼음 비슷한 느낌으로 굳어 있기 때문에 그걸 그냥 드라이 아이스라고 부르는데요. 사실은 고체 이산화탄소입니다.
1: 네.
0: 이산화탄소 눌러 넣은 거예요.
1: 네.
0: 그런데 이게 굉장히 차갑기 때문에 왜냐하면 원래는 이렇게 굳을 수 없는 거를 억지로 굳혀 놓은 거기 때문에 금방 다시 다 녹아 내려 가지고 원래 이산화탄소로 돌아가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원래 돌아간 상태가 이산화탄소이기 때문에 공기 중에 그냥 이렇게 퍼져버리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습기가 생긴다든가 뭐 물기가 남는다든가 액체가 생긴다든가 이런 일 없이 싹 사라집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사용하기도 좋고 관리하기도 좋아가지고 뭐 아이스크림이라든가 뭐 크림빵이라든가 이런 거 포장할 때 이 드라이 아이스를 얼음을 넣어도 사실은 되지만 얼음을 집어넣으면 얼음이 녹아서 물이 축축하게 나오면 크림빵 사갔는데 거기에 크림빵 사갔는데 거기에 물로 맞아요. 다 적셔지면 얼마나 싫겠습니까?
1: 예.
0: 그러니까 드라이 아이스 여러 가지 이런 용도로 많이 사용하고요.
1: 근데 제가 듣기로 드라이 아이스나 뭐 반도체 세정할 때도 CO2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쓰인다고 하는데
0: 그렇습니다.
1: 이게 공급 부족이 되는 경우가 이따금씩 있다고 들었어요.
0: 가끔 있죠. 순수한 네. 이산화탄소를 만든다는 게 공장을 가동해야지 만들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1: 순수하게 만들려고
0: 그렇습니다.
1: 그게
0: 예,
1: 부족한
0: 티가 없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1: 거기에서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
0: 이산화탄소가 아까 불이 타고 나면 생기는 게 이산화탄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 예.
0: 그래서 이산화탄소 그 자체가 더 이상 불탈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그냥 눌러 담아가지고 어디 통 같은 데 넣어놨다가
1: 네.
0: 그걸 소화기로도 많이 사용합니다.
1: 그렇죠. 네.
0: 물을 부으면 물 때문에 뭔가 파괴될 수 있는 거나 오염될 수 있는 거나 이런 게 많이 있는 곳 있죠.
1: 금속 같은 같은 경우에는 물을 부으면 더 활활 타고 하니까
0: 또 하나
1: 그런 위험이 있죠.
0: 100년묵은 200년묵은 그런 책들이 쭉 꽂혀있는 그런 도서관 이런 데서는 그런 데서 만약에 불이 났을 때 물을 뿌리면 책이 다 상할 거 아닙니까. 예, 예, 예. 그런 데는 이산화탄소 소화기 같은 거를 구비해 놓는 곳들이 많이

0: 있죠. 그래서 예, 네, 여러 곳에 되게 많이 씁니다.
1: 진짜 다양하게 쓰이고 네. 있네요. 근데 이제 극단적으로 우리가 뭐 지구 온난화가 이산화탄소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니 그러면 지구에서 이산화탄소를 완전히 없애버린다면 하고 극단적인 가정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0: 이산화탄소가 있어야지만 잘 살 수 있는 식물들이 대량으로 이제 아,
1: 그렇겠네요. 네,
0: 전멸까지는 아니겠죠. 대량으로 이제 죽게 되겠죠. 대량으로 죽고 뭐 이런 일이 한참 벌어지고 식물이 많이 죽게 되면 그 식물을 먹고 사는 동물들도 많이 죽게 되고
1: 그쵸.
0: 이러면서 생태계의 대격변이 아마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0: 그런데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뭐 지구가 멸망하고 끝나느냐? 뭐 줄자 이거 좀 넘겨 짚는 거긴 한데 줄자마 한 만년 정도만 기다리면 애시간이 회복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식물들이 다 죽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 죽은 식물들의 그 낙엽 같은 것들
1: 네.
0: 시들어 있는 식물들 그게 이제 썩으면서 이제 분해가 될 거 아닙니까?
1: 예.
0: 그럼 썩으면서 분해가 되면 그 분해의 산물로 뭐가 생길까요? 마찬가지로 이산화탄소가 생깁니다. 그래서 한번 이산화탄소가 싹 없어졌다라고 해서 큰 충격이 이렇게 생기고 나면
1: 예.
0: 그럼 이제 많은 충격이 생기면서 생태계 큰 타격이 오는데 다시 이산화탄소가 또 생깁니다. 이렇게 이산화탄소 항상 우리 곁에 있는 그런 물질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생태계에 큰 타격이 오고 그 후에 긴 시간에 걸쳐서 다시 회복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1: 자연의 회복성.
0: 네, 네, 말씀드린 김에 하나 좀 말씀드리면 그래서 아까 우리의 몸도
1: 네.
0: 쌀을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이산화탄소가 당분으로 변하고 피와 살로 변한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 네.
0: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우리가 이제 문학적으로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흙으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1: 네.
0: 사람이 이렇게 묻혀가지고 분해가 되기 시작할 때
1: 네.
0: 흙 성분처럼 변하는 성분은 되게 적다라고 합니다. 일단 쉽게 생각을 해보면
1: 흙 성분이면 광물 같은
0: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이런 뭐라 그러죠? 이렇게 낙엽 성분이나 이렇게 흙처럼 이렇게 손에 만져질 수 있는 성분으로 변하는 거 이렇게 생각보다 별로 안 된다라고 합니다.
1: 네.
0: 일단 사람의 몸에 70% 가까이가 수분이기 때문에 수분이 말라가지고 빠지는 것만 해도 훅 일단 줄어들고요.
1: 그렇네요.
0: 그리고 나면 나머지는 이런 세균, 미생물 이런 것들이 사람의 몸을 분해를 하면서 사람의 몸의 대부분이 이산화탄소로 바뀌어가지고 공기 중으로 다시 다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사람은 뭐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산화탄소에서 와서 이산화탄소로 가는 거에 좀 더 가까워요.
1: 그러네요.
0: 약간 조금 더 문학적으로 이야기해보자면 좀 바람에서 와서 바람으로 간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1: 네. 그러네요. 공기에서 와서 공기로 가는 거. 조금 더 과학적으로 얘기해보면 우리 몸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0: 그렇습니다.
1: 그것들이 다 탄소로 이루어져 있는
0: 그렇습니다.
1: 것이고
0: 네.
1: 그러면 이산화탄소로.
0: 탄수화물의 그 탄이라는 말이 이산화탄소에 쓰이는 그 탄하고 같이 탄소라는 뜻을 갖고 있는 말이고요. 지방이나 단백질에도 탄소 원소가 들어있는데 그게 다 광합성을 하면서 식물이 빨아들인 이산화탄소가 변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1: 네.
0: 말씀하신 게 맞죠.
1: 알겠습니다. 이산화탄소는 지금까지 말씀을 쭉 들어보면 생명체
0: 네.
1: 그리고 특히나 우리 지구 생태계에는 꼭 필요한 그런 존재예요.
0: 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터 기후 위기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물질로 여겨지게 된 걸까요? 아무래도 18세기 산업혁명이
0: 네.
1: 먼저 떠오르는데
0: 네,
1: 맞을까
0: 그렇습니다.
1: 싶어요.
0: 네, 그래서 18세기 산업혁명 당시부터 본격적으로 수많은 이산화탄소가 대량으로 많이 풀려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초창기에 그러려니 했어요. 뭐 그냥 근처에서 공기 좀 나빠지네.
1: 네.
0: 뭐 이 정도 생각했지.
1: 영국에서는 뭐 대기가 다 뿌려가지고
0: 그렇죠.
1: 네,
0: 그런 거를 오히려 나오고. 크게 문제로 생각을 했지. 참고로 이산화탄소 많이 배출되는 거하고 공기 자체가 탁해지는 거하고 또 다릅니다.
1: 그렇죠.
0: 네, 아주 깨끗한 공기인데 이산화탄소만 좀 많은 수도 있는 것도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1: 이산화탄소는 연기 같이 뭐 그런 건 아니에요.
0: 네,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요. 뭐 사람의 목을 칼칼하게 하는거나 이런 것도 전혀 아닙니다. 아주 그냥 깨끗한 느낌이 드는 그런 거거든요.
1: 네.
0: 그 탄산음료에 그 막 시원하게 올라오는 기포 같은 딱 그 느낌이거든요. 우리가 빵이 폭신하게 씹힐 때 그 느낌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되게 그 그냥 조금만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아주 깨끗하고 좋은 그런 느낌을 주는 물질인데 그게 너무 많이 풀려 나왔을 때 어떻게 될 거냐라는 네. 거에 대해서 초기에 사람들이 잘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19세기 후반에 그래도 생각을 해보면 지금부터 줄잡아 따져보면 거의 뭐 150년 전 꽤 150년보다 더 전이죠.
1: 그렇죠.
0: 거의 한 뭐 200년 좀 못 되기 전에 미국의 아마추어 과학자 과학자입니다. 네. 진짜 뭐 돈 받고 열심히 연구하던 사람도 아니고 네. 아마추어 과학자인 유니스 푸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그 사람 여성 과학자인데 그러니까 여성이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여성이 일할 자리 같은 게 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아가지고 아마추어로 그냥 일했던 분인데 이분이 그거를 초창기에 연구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1: 예.
0: 공기가 아무런 그냥

0: 눈에 보이지 않는 투명한 물질일 뿐인 것 같지만 네. 공기의 성분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햇빛과 서로 다른 반응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를 초기에 연구를 해가지고 이분이 실제로 그거를 밝혔어요.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네. 지구의 온도가 오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사실을 초창기에 밝힌 학자가 이 유니스 푸트라는 여성 과학자, 미국의 여성 과학자입니다. 근데 그때 이게 나와가지고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는 미국의 과학자들 사이에서 일부 약간 소개가 됐고요. 네. 나중에 그것보다 조금 더 지나가지고 이제 다른 과학자들이 또 이 비슷한 연구를 하면서 꽤 이런 이야기가 알려졌거든요. 그래도 그러려니 했어요. 네. 그럼 뭐 이산화탄소에 따라서 뭐 날씨 좀 따뜻해질 수도 있고 추워질 수도 있고 그런가 보다라고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20세기 초에 1903년, 4년 이럴 때 예. 스웨덴의 화학자 스반테 아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이 아레니우스 방정식 이런 걸로 대학 교과서 같은 데도 좀 나오신 분인데
1: 많이 들었어요. 아레니우스.
0: 아레니우스라는 이분 노벨상도 아마 수상하시고 그러실 거예요. 네, 이분은 뭐 위대한 화학자인데요. 네네. 이분이 20세기 초에 계산을 해가지고 그 정도가 얼마일지를 계산을 해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걸로 기준으로만 따져도 꽤 옛날이죠.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에 예, 아레니우스가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가 연료 같은 거를 많이 사용을 해가지고 내뿜는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에 늘어나는 그 정도만으로도 지구의 기후가 상당히 많이 바뀔 수 있다. 심각하게 바뀔 수 있다라는 거를 이분이 진지하게 논문으로 써가지고 발표를 해가지고 그럴듯한 이야기다라고 벌써 120년 전부터 사람들이 이거를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 그렇구나.
0: 그런데 이게 묘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예. 어떻게 보면 지금 와서 보면 그것 때문에 이 이야기에 대해서 신뢰성이 조금 더 높아지기도 한 건데요. 예. 아 이게 참 묘한 게 저는 은근히 이 스반테 아레니우스 이 사람이 이건 뭐 공식적인 이야기 아니고요. 스반테 아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스웨덴 출신이라서 이런 이야기가 많이 퍼졌나라고도 저는 좀 짐작을 해보는데요.
1: 그건 왜요?
0: 120년 전에 초창기에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네. 기후변화가 일어나면 좋을 거다라는 의견도 꽤 있었어요.
1: 오.
0: 그 기후 변화를 부정한 게 아니라 네네네. 아 그럼 이렇게 이산화탄소 우리가
1: 더 좋을 거다. 네,
0: 우리가 이렇게 석탄 많이 써 가지고 이산화탄소 배출 많이 하면 기후 변화 진짜 일어나겠다라고 하면 큰 일이다라고 한 게 아니라 좋겠는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1: 스웨덴은 추우니까 그런가요?
0: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온도가 따뜻해지면 추워서 개발 못하는 지역이 농토로 바뀌게 될 거다.
1: 아 그러네요.
0: 그러면 좋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던 사람들이 초기에는 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나중에 120년 동안 쭉 연구를 해오면서 보니까 지금은 기후변화가 일어나면 그 날씨의 격변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취약계층이 입는 피해가 너무 클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주류가 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후 변화를 조금 더 그 세세한 내용을 더 좀 신뢰성 있게 볼 수가 있게 된 거죠. 네네. 그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기후 변화가 이런 식으로라면 일어난다라고 같은 결론을 향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네. 와, 이거 진짜로 일어나는 일인가 보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할 수가 있었겠죠.
1: 산업혁명 이후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를 했는데 그 과거 비교하면 얼마나 늘어난 거예요, 그게?
0: 진짜 이산화탄소가 늘어난 속도가 진짜 가파른 게 예. 30년 전에 이것도 참 생각해 보면 답답한 일이고도 놀라운 일인데 예. 이산화탄소가 늘어나가지고 일어나는 기후 변화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가만히 두면 안 되고 네. 세상에 있는 수많은 정부들이 합동해가지고 이거를 강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서로 사람들끼리 이렇게 합의를 한 시점이. 네. 그 되게 최근일 것 같기도 하죠. 언뜻 생각하면. 그런데 1990년대 후반에 교토 프로토콜, 교토 의정서라는 게 맺어지면서 네네. 190개 가까운 나라들이 그때 당시에 합의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30년 전에 기후변화 진짜 심각한 문제다라고 다 합의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기후변화가 심각한 문제라고 하면서 지구상의 공기 중에 0.03% 정도가 이산화탄소인데 예.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아슬아슬한 수치인데 이게 앞으로 미래에 높아져가지고 0.04% 정도 그 이상으로 높아지면 네. 그때 진짜 기후변화 때문에 큰일 난다라고 하면서 30년 전에 그걸 막아보자라고 했었거든요. 네. 지금 30년이 지나서 그렇게 돼버렸어요.
1: 0.042
0: 지금은 0.04%가 다 대부분 넘어간다라고 네.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후변화의 그런 영향도 우리가 지금 많이 목격을 하고 있죠.
1: 그렇죠.
0: 그래서 30년 전에 걱정하던 게 지금 진짜로 온 거예요. 어떻게 예. 보면. 그리고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기후변화라는 게 얼마나 미묘하고 절묘하고 묘한 문제인지 알 수가 있는 게 이게 0.01% 차이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딴 환경 오염 같은 게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게 잘 없습니다. 보통 웬만한 환경 오염이 사람이 그냥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1: 네.
0: 뭐 강물이 오염된다. 쓰레기가 뭐 많다 이런 거는 딱 보면 알 수 있고 그걸 치우면 강물이 깨끗해졌네. 아 이제 쓰레기 대란이 끝났다. 딱 직감적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대책을 마련하기도 쉽고 사람들이 단결하기도 쉽거든요. 근데 기후 변화라는 거는 아 그래 나 어릴 때는 지금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0.03%라서 숨 쉴 때 좀 상쾌했는데 지금은 0.04%가 돼가지고 공기가 좀 텁텁한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이 없단 말이에요.
1: 그렇죠.
0: 0.01%라는 측정을 해가지고 분석을 해봐야 나타나는 작은 차이인데 이게 큰 피해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직관적으로 느끼기도 어렵고 수많은 나라들이 단결해가지고 대책을 추진하기도 어려운 게 기후변화의 참 골치 아픈 특징입니다.
1: 근데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한데요. 제 얘기가 아니고요. 기후위기의 반대론자들인 얘기인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CO2는 0.04% 정도
0: 네.
1: 대기 중에 그렇게 적은 부분을 차지하는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대기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데도 지구 전체의 기온에 영향을 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0: 일단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일단은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이 없어졌습니다.
1: 아,
0: 왜냐하면 지금은 왜냐하면 기후변화를 다들 너무 많이 체감을 하고 있고 기후변화에 지금 확인된 증거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기후변화 자체가 일어나고 있고 그 이유가 이산화탄소가 높아지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불과 한 15년 전하고만 비교해봐도 극히 적은 양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일부 기후변화에 대해서 탐탁치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이산화탄소가 늘어난 게 원인인 것 같기는 한데 그게 정말 사람이 연료를 많이 태워서 그 정도로 늘어난 걸까의 의심을 품고 계시는 부분이 그것도 소수예요. 그게 주류 의견 아닙니다.
1: 사람 때문이 아니라 다른 원인으로 늘어났을 수 있다.
0: 네, 그런 소수 의견 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소수 의견으로 설령 우리가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한다 한들 줄일 수 있겠느냐 현실적으로
1: 네.
0: 라는 그런 회의론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원리상으로는 지금은 기본적인 거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에 농도라고 하니까 0.04%인데 양이라고 하면
1: 네.
0: 공기라는 게 지구 전체에 다 저 하늘 높이까지 깔려 있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이산화탄소 양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요. 지구상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다 커다란 통에 담아가지고 쭉 쌓아놓으면
1: 네.
0: 우리나라의 남북한 합쳐서 모든 땅에다가 산이든 뭐 바다든 강물 위에든지 간에 우리나라 한반도의 국토 위에다가 전부 다 이산화탄소통을 다 쌓아 올려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 있죠.
1: 네.
0: 500m 보다도 더 높은 빌딩이 높이는 그 빌딩. 그 빌딩 높이로 한반도를 전부 다 뒤덮을 정도로 다 이산화탄소를 모아놓아도 세계에 있는 이산화탄소의 10분의 1도 못 모아요. 그렇게 해도.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양쪽으로 보면 지구 전체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해 볼게. 이런 조금 이거는 약간 위험한 얘기긴 한데
1: 네.
0: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는 것도 크게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 이산화탄소 0.01% 늘어나는데 그걸로 뭐 기후가 그렇게 많이 바뀌겠어? 실제로 기후가 그렇게 많이 안 바뀐다라는 말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인 얘기인데 우리가 기후가 지금 바뀐 거를 어느 정도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1: 네.
0: 산업혁명 이전 대비 지금 기후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많이 내뿜은 것 때문에 지구의 온난화가 일어난 정도가 지구 전체의 평균 기온으로 1.5도 정도 지금 올라왔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1: 그게 기준점이었잖아요.
0: 네. 근데 지금 기준점을 못 지키고 지금 다 올라온 걸로 대부분 보고 있죠. 그래서 1.5도 정도 올라온 걸로 보고 있어요.
1: 네.
0: 그런데 언뜻 생각해 보면 아유 뭐 10도쯤 올라온 것도 아니고 2도도 채 안 올라왔는데 2도 뭐 사우나 같은 데 가 있으면 2도 차이 높나 낮냐 느끼지지도 않는데 그거 뭐 무슨 뭐 라면 끓일 때 100도로 끓이면 맛있고 98도로 끓이면 맛없나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별거 아닌 것처럼 느낄 수가 있는데 이게 평균 1.5도라는 거기 때문에
1: 네.
0: 온도가 높이 올라가는 거 온도가 낮게 내려오는 곳 여름철에 특히 더운 곳 겨울철에 충분히 추워야 되는데 별로 안 놓은 곳 그 극단적인 상황이 나타날 수 있는 곳들이 다 이 감안되어 가지고 1.5도가 나타났다라고
1: 네.
0: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구 전체를 다 봤을 때는 그렇게 엄청난 변화가 아닐지라도 거기에 특별히 타격을 많이 받아가지고 생명의 위기를 느낄 수 있는 취약계층에게는
1: 네.
0: 어마어마한 피해가 올 수 있는 게 1.5도라는 수치거든요. 그거를 만들어내기에는 이산화탄소 0.01% 차이가 결코 부족하지 않다라는 거죠.
1: 저는 이 생각을 해봤어요. 농도가 뭐 그렇게 적은 양인데 그게 그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냐라고 묻는 사람들한테 어떤 물, 국물 같은 데다가 캡사이신 한 방울 조금 떨어뜨리면
0: 캡사이신.
1: 네. 전체적으로 엄청 맵잖아요. 예. 농도가 작다고 해가지고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은 좀 잘못된 생각 아닌가.
0: 그렇습니다.
1: 예,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승훈의 이과학저과 곽재식 교수와 함께했는데요. 오늘 이산화탄소를 통해서 우리 환경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0: 또 뵙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3: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2: 노라이벌 랜드마크
3: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호 5일 3호 55 롯데건설.

0: 맛있는지 키는 마치 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다 봉날에도 까마치 통다.
1: 방치된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 손으로 해결해요.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 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 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3: 오래오래 락토핏
2: 종근당 건강
4: 건강기능식품.
5: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6: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 성장의 날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의 날클 타임.
5: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7: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8: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잠시 후 12시 5분 손석희 12시가 방송됩니다.
2: 오승훈의 이과학저과학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미스 A의 배드걸 굿걸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낮 11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한주소금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신앙송가 구경영입니다. 시를 가까이 하면 감성이 자라나고 사물을 보는 눈이 밝아지며 사람들과 잘 어울려 분별심이 두터워진다. 논어에 담긴 공자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소중한 사람에게 여러분의 목소리로 시 한 편을 들려주세요. 혹은 거울 속에 나에게 들려주셔도 좋습니다. 낭독은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행복한 일입니다. 매일 여러분의 목소리로 시 한 편을 선물해 보세요.
1: 울산 MBC 캠페인 한주소금 협찬입니다.

0: 울산 시민의 버스로 함께해온 57년 삶의 희노애락을 나눈 한 잔의 추억들. 오늘도 태화루는 울산 시민들과 함께 익어갑니다. 전통과 세대를 잇다. 깊고 풍부한 맛을 빚다.
1: 울산 시민 행복주는 울산 탁주 태화루.
2: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1: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3: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4: 표준 FM 97.5 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4: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12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정오 뉴스입니다. 국회에서 열린 제헌절 경축식에서 조정식 의장은 22대 국회에서 개헌을 매듭 짓자고 제안했습니다. 조 의장은 충분한 토론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 2027년 개헌안을 마련하고 22대 국회 내에 10차 개헌을 매듭 지을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3부 요인 각 정당 대표들이 참석한 제헌절 경축식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78주년 제헌절을 맞아 우리가 오늘 기려야 하는 것은 제헌절이라는 껍데기가 아니라 토론과 합의의 제헌절 정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SNS에 끊임없는 토론과 타협을 통해 헌법을 제정했던 선배들의 제헌 정신에 따라 국회를 운영하는 것이 제헌절을 기리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당을 향해 여야 합의로 이루어야 할 원구성을 일방 통보했고 독단적 악법을 쏟아내며 폭주하고 있다며 야당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대화와 협상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당대회 후보 자격 논란이 불거진 송영길 의원과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출마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당 최고위원회 표결 끝에 두 사람에 대해 후보 자격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쟁점은 권리당원 자격과 당비 미납 문제였는데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2023년 탈당했던 송영길 의원은 후보 등록 첫날인 16일 기준으로 복당 6개월이 넘지 않았고 김용전 부원장은 대장동 민간업자 일당에게 금품을 받은

0: 현미와 관련해 계좌 동결 등으로 당비 납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16일 중국이 2020년 미국 대선에 개입해 대규모의 유권자 데이터를 불법으로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투명성 태스크포스와 대통령 정보자문위원회 직원들이 수집한 것이며 최고 정보기관 지원을 받아서 조사 결과를 직접 검토했다며 백악관 홈페이지에 결과를 공개했다고 말했습니다. 2020년부터 수년에 걸쳐 중국이 선거 데이터 침해를 실행했고 유권자 파일 2억 2천만 건을 불법으로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등 적대국들과 비국가 단체들이 미국 선거 인프라 침해 능력을 갖추었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중국 공안이냐며 경찰관을 조롱한 혐의를 받는 시위 참가자들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6일 서울경찰청 김모 경정에게 폭언을 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시위 참여자 3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2021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경찰관들이 피해자 측에 손해배상을 명령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자 경찰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경찰청은 법원 최종 판결로 배상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 당사자들 책임을 따져 구상권 행사를 적극 검토하겠다며 이 같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리고 충청과 남부지방 제주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경상 전라권 최대 80mm, 충청 최대 60mm, 제주 최대 10mm 등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구 32도 등 27도에서 3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부터 전국적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영상 30도입니다. 류수민입니다. MBC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지금 시각은 12시 5분입니다.

실제 시사와 서사가 있는 음악 손석희의 12시입니다.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빠졌던 제 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달력의 빨간 날로 돌아왔습니다. 잃었던 공휴일을 다시 찾은 것은 헌법의 소중함을 다시 생각해보자는 뜻이겠죠.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아픔을 겪은 우리에겐 그래서 더욱 특별합니다. 오늘 손석희의 12시 1, 2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럴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미국 금리와 한국 금리 얘기도 해보죠. 오늘 첫 곡 Tears for Fears의 Everybody Wants to Rule the World입니다. 모두가 세상을 지배하길 원한다. 제목이 모든 걸 말해주고 사실 거기서 모든 비극도 출발하죠. 김윤하 선곡위원의 추천곡입니다.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44.

0: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효과 타타타
1: 제초제는 타타타
2: 한얼 사이언스
3: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샤프 8001번으로 문자 주시거나 미니로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어가 있고요. 유튜브에 손석희의 12시를 검색하시면 라이브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본 방송을 혹시 놓치시면 나중에 팟캐스트나 이런 유튜브로 언제든지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지구촌 사이드 A를 시작하죠.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가려져 버린 전쟁, 바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입니다. 2022년 2월 24일에 팬데믹의 와중에서 시작이 됐으니까 벌써 4년 반이 흘렀습니다만은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근데 이 전쟁에 다시 또 좀 주목할 일이 생겼는데, 최근에 EU하고 우크라이나가 공동으로 드론을 만들겠다고 하는군요. 이 전쟁이 그래서 이러다가는 나토하고 러시아의 대리전으로 번지는 것이 아닌가, 국제사회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동시에 이제는 미국 이란 전쟁하고 이 전쟁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연동현상이 생기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외교안보 전문가이신 조한보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예, 안녕하세요.
0: 예,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1: 예, 반갑습니다.
0: 예, 예.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선 미국 이란 상황은 좀 체크해 보셨는지 그 소식도 듣고 싶습니다.
1: 예, 지금 이제 잠깐 격전이 벌어지고 있지만,
0: 예, 예.
1: 좀 한 발 물러서서 보면은,
0: 예.
1: 전쟁은 끝나가는 하얀 곡선이다.
0: 아, 그렇게 보십니까?
1: 예. 지금 예, 예. 보면 왜냐하면 이란은 절대로 유치원생과 대학생 싸움이거든요.
0: 예, 예.
1: 이란은 전쟁에 이길 수 없고, 지금 미국의 딜레마는 뭐냐면 지상군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0: 예.
1: 91년 사막의 폭풍 작전 때 그 당시 경기도 면적 한 배 반 정도 되는 쿠웨이트 해방하는데,
0: 예.
1: 뭐 추산마다 다릅니다만 70에서 90만 명이 동원됐거든요.
0: 예.
1: 연합군이. 지금 만 명도 지금 지상군이 배치가 안 돼 있어요.
0: 아, 예.
1: 근데 아예 지상전이 불가능해요.
0: 예, 트럼프는 지상군 곧 투입할 것처럼 또 어제 얘기했는데.
1: 그분 말씀을 고지것대로 들으면 세상 살기 어렵죠. 그러니까 예. 끝나가는데
0: 예.
1: 삿바 싸움인데, 특히 지금 이란 장례식 열렸잖아요.
0: 예, 예.
1: 장례식 정치로 내부가 굉장히 강경해졌어요.
0: 예, 예.
1: 왜냐하면 그 하메네이도 죽었지만 며느리, 딸, 사위 그 앞에 이제 자라라고
0: 예.
1: 14개월짜리 외손녀관이 있어요.
0: 아,
1: 같이 죽었어요.
0: 그렇죠. 예, 예.
1: 그걸 보면 사람들이 사실 분노하죠.
0: 일단은 덜 끓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오래 끌 수는 없는 전쟁이다.
1: 예, 어차피 둘 다 끝내고 싶어해요.
0: 예, 예.
1: 예, 그러니까 치고 갖고 계속 하겠지만 하향세로 갈 거다.
0: 예. 전문가들에 따라서는 매우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우리 조한범 위원께서는 비교적 명쾌하게 말씀을
1: 하시네요. 왜냐하면 싸우고 싶어도 싸울 예. 에너지가 없거든요. 장작이 있어야지 불을 태우는데, 장작은 없는데 계속 불 지르겠다고 지금 예. 말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0: 냉정하게 논리적으로 보면 당연히 그렇죠.
1: 예.
0: 예. 근데 이제 트럼프나 이란이나 워낙 지금 강경하게 나가고 있으니까 정말 그렇게 될까 하는 의구심도 동시에 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0: 예. 자, 이제 그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인데, 이게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잊혀진 전쟁처럼 돼가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을까요?
1: 이 전쟁도 사실은 착시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소규모 전투, 전술적 전투가 끝내는 게 아니라
0: 예.
1: 대공세가 항상 판을 결정짓거든요.
0: 예.
1: 딱 두 번밖에 없었어요.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대공세, 침공.
0: 예.
1: 그다음에 러시아가 준비 안 된 전쟁으로 허덕일 때 우크라이나가 조금씩 실질을 회복해서 2023년 6월에
0: 예.
1: 우크라이나가 대공세랍니다.
0: 아, 예.
1: 근데 이때 실패랍니다. 그러면서 2023년 10월 이후로는 대공세가 한 번도 없었어요.
0: 아, 양쪽이 모두
1: 양쪽이 없어요.
0: 드론으로 그러니까, 서로 멀리 가서 공격한
1: 예,
0: 건이지만.
1: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전쟁을 AI가 하고 드론이 하는 것 같지만
0: 예.
1: 그건 새로운 양상이고, 사실은 뚜껑을 열어보니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0: 아.
1: 지금 진지전, 1차 세계대전, 참호전
0: 예.
1: 병력이 제일 중요하고, 탱크와 장갑차가 없으면 저는 돌파가 안 됩니다.
0: 예, 예.
1: 그다음에 하루에 포탄을 누가 많이 쏘느냐, 이게 지금 전선을 좌우하는데
0: 예.
1: 양쪽 다 지금 기진맥진해서 오로지 드론 하늘로만 지금 싸움을 하고 있고
0: 예, 예.
1: 특히 미국처럼 완벽한 제공권을 러시아가 장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0: 예, 예.
1: 전선 돌파가 안 돼요.
0: 아하.
1: 그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우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소모전으로 야금야금 우크라이나 땅을 뺏기 시작했는데
0: 예.
1: 그렇게 계산하면 앞으로 100년 걸립니다.
0: 아.
1: 근데 이 상황에서 4월부터 우크라이나가 반전,
0: 예.
1: 그러니까 뚫는 건 아니고요. 조금씩 영토를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0: 아.
1: 요 그리고 이제 요 게임에서 제일 재미를 봤던 게
0: 예.
1: 우크라이나의 드론전이죠.

0: 예를 들면 어떻게까지 하냐면은 풍선 바람 타고 가니까요.
1: 예, 예.
0: 그건 뭐 지구 반대까지 갑니다. 제트기로 타면.
1: 예, 예.
0: 거기다 드론을 달아서 띄우면 2000km, 3000km 가요.
1: 예, 예.
0: 그럼 그 지점에서 낙하한 다음에 AI로 학습된 경로를 따라가니까
1: 예.
0: 옴스크 같은 경우는 시베리아거든요.
1: 예.
0: 우크라이나에서 한 거의 2700km 떨어져서 거기를 때립니다.
1: 아, 예. 그 제가 22년 말부터 23년 초에 연말 연시에 우크라이나를 전쟁 취재차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예. 그때만 해도 그 드론이 대세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그 이후부터 드론이 점점 대세가 되는 그런 느낌이고 그게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는 주로 미사일이었거든요.
0: 미사일이었는데 미사일은 고가고요.
1: 그러게요.
0: 그다음에 제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1: 예예. 예.
0: 그런데 드론의 착시에 빠지면 안 되는 게
1: 예.
0: 쉽게 말하면 모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통스럽지만
1: 예.
0: 드론은 파괴력이 약하니까 대규모 파괴는 안 돼요.
1: 아 예.
0: 그러니까 기관 시설이나 인화성이 높은 석유 시설이나 이런 데 타격은 돼도
1: 예예. 예.
0: 그냥 미사일이나 아니면은 야포나 이런 것처럼 대규모 파괴력은 또 없어요.
1: 그러면 조연구위원께서 보시기에는 드론이 앞으로의 미래 전쟁의 양상을 바꿀 것이다라는 것은 아직 섣부른 판단이라고 보십니까?
0: 양상은 바뀌지만
1: 예.
0: 게임 체인저는 아니죠.
1: 아, 예,
0: 그리고
1: 알았습니다.
0: 또 하나는 드론은 이란도 드론 강국이거든요.
1: 예예. 예.
0: 심지어 저 후티도 만들어요 방군도. 그러니까 드론은 기술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1: 예예. 예.
0: 모두가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괴롭히긴 하지만 그러나 이게 전쟁을 바꾸지 못합니다.
1: 아 예. 아무튼 지금의 상황은 뭐 러시아는 이기지 못하고 우크라이나는 나는 지지 않고 있다 이런 표현이 딱 맞는 것 같긴
0: 그냥
1: 합니다.
0: 고지전 하고 있는 겁니다.
1: 예.
0: 우크라이나 반 진지전 고지전 하고 있는 거죠.
1: 예. 근데 지금 그 드론 말씀 한창 나눴습니다만은 최근에 유럽연합 EU하고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공동 개발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예. 유럽 전체가 그러면 우크라이나하고 무기를 같이 만든다는 거잖아요. 물론 드론에 한정돼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드론도 점차 그러면 개선시켜서 폭발력을 더 강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0: 그렇죠. 그러나 모든 건 기술력이 결정하거든요.
1: 예,
0: 우크라이나는
1: 예.
0: 사실은 소련 시절에 소련 군수공업의 3분의 1이 우크라이나에 있었어요.
1: 예.
0: 원래 강국입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유럽의 선진 기술과 우크라이나의 전장 데이터가 결합이 된다 그러면
1: 예.
0: 더 강력한 무기를 만들 수가 있고요.
1: 예.
0: 그러나 유럽은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신뢰하지 않습니다.
1: 아, 그렇습니까?
0: 우크라이나라는 방파제가 뚫리면
1: 예.
0: 폴란드, 독일이 위험하니까 그러는 거지
1: 예.
0: 우크라이나를 엄밀히 말하면은 슬라브 무명권이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원하는 뭐 나토 가입이나 완벽한 신뢰관계는 이건 또 어렵습니다.
1: 예.
0: 이게 우크라이나의 딜레마죠.
1: 그런가요? 근데 이제 아무튼 무기를 같이 만들기 시작하면 무기 체계가 비슷해지고 결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러시아와 EU 간의 대리전 뭐 이런 양상으로 갈 것이다 하는 우려에 대해서는 그러면 별로 동의하지 않으시나요?
0: 이미 대리전입니다. 이미 대리전이에요.
1: 그렇죠.
0: 예, 우크라이나의 예. 뒤에 나토가 없다면 벌써 무너졌고요.
1: 예예. 예.
0: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비극은 우크라이나 지도를 보면
1: 예.
0: 러시아로 가는 유럽에서 고속도로고
1: 예.
0: 거꾸로 러시아가 유럽으로 가는 고속도로거든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게 러시아 수중에 떨어지면 유럽 전체가 위험해지고
1: 예.
0: 이게 유럽 나토에 들어가게 되면 러시아 심장부가 뚫리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저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1: 그러니까 그러면
0: 반파제 역할만 하는 거죠.
1: 예. 나토하고 우크라이나가 이번 그걸 기회로 해서 오히려 밀착하고 있다라는 분석에도 동의하지 않으시겠네요.
0: 밀착은 하지만
1: 예.
0: 그러나 거긴 선이 있죠. 그러니까 어느
1: 가입은
0: 경우든
1: 안 시킨다.
0: 그렇죠. 어느 경우든 나토 가입은 안 될 거고.
1: 예, 예.
0: 만일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나토가 맞먹고
1: 예.
0: 다 줘서 전선을 뚫으면 그때는 푸틴이 전술핵을 쓸 수밖에
1: 아,
0: 없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1: 예. 제가 그때 우크라이나 들어가기 전에 폴란드를 거쳐서 들어갔었는데 폴란드에서 얘기를 들으니까 폴란드가 나토에 들어갔을 때 나토 쪽에서 엄청나게 재정적 지원을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폴란드에 깔려있는 고속도로의 대부분은 그때 만든 거라고. 그래서 폴란드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발전했더라고요. 인프라가 깔리니까. 근데 우크라이나도 바로 그런 점을 노려서 나토에 들어가기를 원했던 것인데 상황은 이렇게 됐다.
0: 그러니까 폴란드까지는 유럽에서
1: 예.
0: 유럽으로 칩니다.
1: 그런가요?
0: 그러나 이제 이게 서슬라브족이거든요.
1: 예, 예.
0: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여기부터는 동슬라브족이고 여기까지는 신뢰관계가 거기까지는
1: 예.
0: 가 있지 않고
1: 예.
0: 폴란드까지는 러시아가 양보할 수 있지만 우크라이나를 양보한다는 건 쉽게 말하면은 경기도가 북한하고 군사동맹 맺는 것과 똑같습니다.
1: 예, 예.
0: 그럼 서울이 가만히 있을까요?
1: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4년 반 그 일부에서는 이게 이미

0: 제1차 세계대전의 기간을 넘겼다라는 통계까지 나왔던데 이렇게 계속 공습을 하면 아까 그 이란하고 미국 그 상태처럼 서로 뭐 출혈이 워낙 그 심각하니까 이 전쟁을 계속 이어갈 여력이 남았느냐?
1: 이미 사실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우크라이나도 빚으로 전쟁하고 있고
0: 예.
1: 러시아 전시경제도 러시아의 지금 금리가 그나마 떨어진 게 17%입니다.
0: 아,
1: 그러니까는
0: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네요.
1: 예, 말이 예. 지금 뭐 전쟁을 하는 거지.
0: 예.
1: 그냥 서로 놓지 못하는 거죠. 지금 호랑이 등에 서로 타고
0: 예.
1: 먼저 못 내리고 있는 것뿐이라고 볼 수 있죠.
0: 예. 그러면 이란 전쟁하고 미국하고 벌이고 있는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서로 연결이 돼서 영향을 주고받는 일종의 연동 관계에 들어갔다라는 분석은 뭡니까?
1: 처음부터 그랬죠.
0: 예.
1: 왜냐하면은. 이란은 일단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0: 예.
1: 이란이 가지고 있는 부쉐르 원전이 러시아가 지어준 거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이란이에서 쓰는 샤헤드 136 드론을 러시아가 가져다가 계란투로 개량을 했고요.
0: 예.
1: 그다음에 이란 전쟁에 미국이 정밀 무기를 지원하면서 우크라이나가 열세에 놓였어요.
0: 예.
1: 왜냐하면은 이 패트리엇 미사일 같은 걸 공급이 안 되니까.
0: 예.
1: 군사적으로는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고요. 석유는 당연히 러시아가 석유 팔아 전쟁하는데
0: 예.
1: 이란 전쟁으로 석유가 올라가니까 러시아는 앉아서 누워지가 된 거죠.
0: 그러게요.
1: 그다음에 안보적으로도 이란이 이번에 버텼기 때문에
0: 예.
1: 러시아, 이란, 중국까지 권위주의 연대가 강해지죠.
0: 예.
1: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은 여러 가지 면에서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버티는 그나마 그래도 전시 경제를 버티는 이유는 또 중국 때문이거든요.
0: 예, 예.
1: 무기는 안 줘도 이중용도 물품. 그러니까 긴밀하게 서로 연관돼 있는 거라고 예, 예. 봐야 되는 거죠.
0: 알겠습니다. 지금 뭐 두 개의 전쟁이 사실은 논리적으로 보면 이미 끝났어야 되는데 서로 간의 자존심 뭐 등등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1: 무능한 겁니다. 다 무능한 거예요. 끝내야 예. 됩니다.
0: 예, 말씀 아주 명쾌하게 해주고 계십니다. 미국이 중재할 여력도 없죠 지금은 자기 전쟁하느라고.
1: 그럼요. 그다음에 미국이 중재한다고 해서 양쪽이 말 들을 상황도 아니죠.
0: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예, 고맙습니다. 예,
0: 말씀 잘 들었습니다.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으로 계신 조한범 위원과 함께 예, 사이드 A를 진행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예. 자, 이어지는 곡은 BTS의 곡인데요. 제가 우크라이나 얘기 이후에 BTS를 선곡한 이유가 사실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22년에서 23년으로 넘어가는 연말연시에 우크라이나에 들어갔을 때 전쟁을 겪고 있는 한 가정을 방문해서 인터뷰한 적이 있거든요. 그 집의 모녀가 모두 BTS의 왕팬이었습니다. 그때는 뭐 러시아의 공습이 아주 극심했을 때였는데 이들에게 이제 BTS는 전쟁 속에서 아주 유일한 위안이었죠. 그 두 모녀분 지금 모두 안전하게 지내고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분들에게 보내드릴 BTS의 곡은 모두가 사랑하시는 봄날입니다. 가사 중에 너의 손을 잡고 지구 반대편까지 가서 이 겨울을 끝내고파라는 구절이 있죠. 함께 듣겠습니다.

참 말하니까 더 보고 싶다. 너의 사진을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2: 오존주의보 발령 시 노약자, 유아 등 호흡기 질환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하고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야외 수업을 피해야 합니다. 오전 경보 발령 시는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야외 수업 및 체육 활동을 자제하고 오전 발령 대상 지역에는 일부 교통이 제한됩니다.
3: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4: 与世界接轨.
5: Conectarse con el mundo.
6: 세계와 つながる.
7: للتواصل مع العالم.
8: Connect with the world.
1: 세계는 연결돼 있다. 손석희의 12시.
9: 예, 국제 뉴스와 경제 행간을 읽어내는 시간입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시작하죠. 어제 한국은행이 3년 반 만에 기준금리를 연 2.5%에서 2.75%로 올렸습니다. 이번 인상으로 미국과의 금리 차이는 이제 1%포인트로 좁혀졌는데 문제는 앞으로 좀 미국이 금리를 동결할 것인가 아니면 또 올릴 것인가. 이 선택에 따라서 우리 경제의 판도가 또 달라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미국 연방준비제도, 그러니까 연준을 이끄는 케빈 워시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촉각이 곤두서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오늘 한미 금리의 방향 그리고 그 열쇠를 쥔 케빈 워시의 행보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사라지는 돈, 살아남는 돈, 불어나는 돈의 저자, 신영 정권의 김효진 박사를 모셨습니다.
10: 네, 안녕하세요. 신영 증권 예. 김효진입니다.
9: 책 광고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10: 고맙습니다.
9: 예. 어제 한국은행이 네. 금리를 인상했는데 시장에서는 뭐 이게 예상한 결과이기 때문에 크게 충격을 받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10: 네. 두 가지 정도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진행자분이 얘기 주신 것처럼 지금 신현송 총재님 취임한 지가 한 서너 달 정도 됐는데 예, 예. 취임 아주 초기부터 우리 이제 금리를 좀 인상 쪽으로 잡아가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수차례 했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을 좀 시장이 채권 시장이요. 특히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채권 시장이 좀 마음의 준비를 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9: 예.
10: 우리가 금리 이야기를 할 때 가끔 어떤 분들이 나와서 요거는 같은 금리 인상인데 긴축입니다.
9: 예.
10: 혹은 정상화입니다. 요 두 개를 좀 갈라서 봐야지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때가 있는데
9: 예.
10: 말들이 좀 어렵습니다만 같은 인상이라고 하더라도 경제가 이미 좋아진 상태에서 금리가 뒤따라서 좀 올린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걸 굳이 정상화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9: 예. 예.
10: 경제가 좀 안 좋더라도 물가가 높아서 이거를 좀 찍어 누르려고 한달까요?
9: 긴축.
10: 예, 정말로 긴축. 긴축을 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면 이것은 긴축이

0: 입니다. 경제에도 예. 좀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향을 좀 나눠서 이야기 드리는데
1: 예.
0: 이번에 인상은 한국 경제 성장률이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인상, 굳이 말하면 정상화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1: 예.
0: 시장의 충격도 좀 덜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1: 예. 금방 이해가 갑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무튼 미국하고는 금리 차이가 지금 1%포인트 정도 나가게 됐습니다. 좁혀져가지고.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0: 사실은 미국하고 한국하고의 금리 차이는 한국이 대체적으로 높았었어요. 원래대로 하자면 한국이 성장률이 더 높고 물가가 조금 더 높은 그런 시간이 좀 많았었기 예, 예. 때문에 한국이 조금 더 금리가 높았었는데 이게 서너 번 정도 한국보다 미국의 금리가 낮은 그런 역전의 현상이 있었고
1: 예.
0: 이번에는 사실 좀 길었습니다. 네 번째인데 2022년부터 최장 기간 동안 지금 미국보다 기준금리가 낮거든요. 근데 사실은 기준금리라고 하는 거는 한국의 기준금리, 미국의 기준금리이기 때문에 그 나라 체력에 맞춰서 하면 됩니다.
1: 예, 예.
0: 성장률과 물가, 요 체력에 맞춰서 하면 되는데 이게 미국은 기축통화. 전 세계의 돈을 흡수할 수도 있고
1: 예, 예.
0: 내보낼 수도 있는 파워를 가진 쪽이고요. 우리는 자본이 유출되면 환율도 불안하고 자금이 이탈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끔 미국보다 한국 금리가 낮을 때는 이거 괜찮은가? 금리가 역전되는데 괜찮은가?
1: 예, 예.
0: 이런 것들을 점검해왔고 사실은 저는 미국보다 한국의 금리가 낮은 것이 아주 많은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1: 예.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길게 한국보다 미국보다 한국의 금리가 낮으면서 최근에 고원화 환율이 1,500원 어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1: 예.
0: 이렇게 금리가 미국보다 낮은 게 영향을 주지 않았겠느냐라는 걱정들이 있었고요.
1: 예.
0: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한국이 금리를 올려가면서 미국하고 금리가 좁혀지는 게 원화가 우리의 체력 대비해서 지금 너무 높은 레벨에 있는 거를 좀 정상화하는 데
1: 예.
0: 도움을 주지 않겠느냐라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1: 예, 환율이 조금 안정화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0: 예, 그런 걸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1: 예, 예. 그러면 그 워낙 장기간 동안 우리의 금리가 더 낮았는데 이제 올렸다면
0: 네.
1: 이른바 이제 금리 인상이 추세화될 수 있는 그러니까 금리 인상 사이클에 들어갔느냐라는 의문이 생기는데 그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0: 금리 인상을 사실은 아주 이례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한 번만 인상하거나 한 번만 인하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1: 예.
0: 특히 우리가 사실 금리를 올렸나 보다. 근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보니 0.25%포인트 올린 거잖아요. 사실은
1: 예.
0: 되게 작다면 작은 숫자이죠.
1: 예.
0: 그래서 이 기준금리를 요만큼 작은 수준을 움직이면서 경제를 전체로 바꾸려고 하다 보니
1: 예.
0: 기조적으로 정책을 하는 게 본래 취지에도 맞습니다.
1: 예.
0: 그래서 저는 기준금리 인상이 앞으로 적으면 두 번, 많으면 서너 번도 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1: 그럼 금리 인상 사이클에 들어갔다고 보신다는 말씀이시죠?
0: 예, 들어갔다라고 보고 있고 이게
1: 예.
0: 지금도 좀 살림이 팍팍한데 금리를 저렇게 올려서 어떡하지?
1: 그러게 거기서 파생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서
0: 예.
1: 삐친 사람들도 많고요.
0: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숫자만 몇 개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1: 예, 예.
0: 작년에 한국 성장률이 1%였어요. 그런데 올해는 3%대 월가 일부에서는 한국 올해 4% 성장도 너끈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1: 예.
0: 근데 지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올려서 2.75%인 거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성장률을 밑돌고 있죠. 이럴 경우에는 가뜩이나 환율이 높아서 우리가 수입해오는 물건들에도 더 높은 값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1: 예, 예.
0: 물가 안정에 좀 적신호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입니다.
1: 예.
0: 그래서 지금 뭐 가계부채도 있고 주식과 관련해서 비투 문제도 사실 있고요.
1: 그 경우에는 만일에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시장이 또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0: 예.
1: 때문에 더 이중고일 수도 있는데.
0: 예, 그래서 이런 되게 어찌 보면 민감한 시기에 금리 인상도 있는데
1: 예.
0: 판단이 사실은 하나의 정책이 모두를 만족시키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또 우리 팬데믹 때 물가로 고생한 적도 있으니 지금 금리를 서서히 올리면서
1: 예.
0: 우리는 이렇게 정상화, 금리의 정상화 쪽으로 들어간다라는 시그널을 주지 않으면 나중에는 물가가 더 오를 수 있다. 있다. 그래서 예, 예. 오히려 금리를 더 올려야 될 수도 있다라는 아마 이러한 계산으로 금리 인상을 시작했고
1: 예.
0: 이게 만약에 요거를 하나 또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7월에도 올리고 8월에도 올리고 10월에도 올리고 이렇게 너무 이렇게 좁게 예. 올리면 정말 너무 저도 빚이 있는데 부담될 것 같습니다.
1: 예.
0: 그런데 그렇게 빨리 올리면 사실 금융시장에도 좋지 않거든요.
1: 예.
0: 근데 서서히 올리려면 조금 미리 시작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1: 예.
0: 이번 달 올리고 이번 달 회의에서도 사실은 다음 달에도 올릴 것이냐 거기에 대한 뭔가 깜빡이라고 저희 표현하는데 깜빡이를 킬 것이냐
1: 예.
0: 이런 게 되게 좀 주목을 받았었는데 어제 기자회견 내용으로 봐서는 단계적으로 7월 달 그러니까 8월 달에는 한번 쉬고
1: 예.
0: 9월이나 10월 정도 인상하는 쪽으로 시장은 예, 해석하고 있습니다.
1: 예. 아, 김 박사님도 빚이 있으십니까?
0: 그렇게 됐네요. 네. 네.
1: 그 이번 주에 미국에서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0: 네.
1: 뭐 CPI, Consumer Price Index, 그러니까 영어로는 굉장히 어려워지는군요.
0: 근데
1: 네. 물가 지수 이걸 보면 금리가 동결될 거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낮게 나왔기 때문에 그 물가지수 올라간 것이.
0: 네.
1: 예, 어떻게 봐야 될까요?
0: 사실은 저희가 한국의 요 상암동에 스튜디오 있는데 미국의 소비자 물가를 얘기하려니까
1: 예.
0: 좀 아이러니하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게
1: 예,
0: 그렇게
1: 예.
0: 중요한가라는 생각도 들으시는 분들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1: 예.
0: 일단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그냥 미국의 소비자 물가로 그쳤으면 되게 좋았을 것 같습니다.
1: 예, 예.
0: 근데 저희가 뒤에도 이야기하겠지만 미국의 기준금리가 세계 경제의 크고 작은 사이클을 만든 적이 많았고 특히 금융시장에서도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것이 인하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조타수 역할을 지금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 예, 예.
0: 미국의 중앙은행은 물가 지표와 고용 지표를 보면서 사실은 경제를 아주 연착륙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어요.
1: 예,
0: 얘기를
1: 예.
0: 다시 돌아오면 그 방금 말씀하셨던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높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연준이 금리를 올리겠군.
1: 예.
0: 한국도 서서히 올릴 줄 알았는데 더 빠르게 올릴 수 있는 건가?
1: 다 이런 그렇게 생각하죠.
0: 예, 이렇게 파급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제헌절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까지 이야기하게 되는 것 같고요.
1: 예.
0: 사실은 팬데믹 이전에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저는 늘 열심히 봤지만 주식을 하시는 분만 열심히 봤던 것 같아요.
1: 예.
0: 그런데 팬데믹 이후에 2022년도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거의 10%까지 올라갔었거든요.
1: 20%요? 10%.
0: 예, 전년 동월 비해 9%대까지 올라갔었고 그 전에는 0%대인 적도 있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저물가 저성리, 저성장 이거를 뭐 뉴 노말이다, 뉴 노말이다 이렇게
1: 예.
0: 이야기하면서 이제 물가가 그렇게 가파르게 오는 시절은 정말 지났나봐라는
1: 예.
0: 생각을 했는데 팬데믹 때 이 고물가를 갑작스럽게 맞이했고
1: 예.
0: 미국이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면서 성장도 휘청, 주식시장도 휘청한 것이 불과 한 3, 4년 전입니다.
1: 예.
0: 그래서 최근에 특히 미국의 물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도가 높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예, 예. 그래서 미국 연방준비제도를 이끄는 케빈 워시 의장
0: 네.
1: 예, 최근에 미국 의회에 출석해서 통화정책을 발표하긴 했습니다. 설명을 했습니다.
0: 네.
1: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그동안 연준이 너무 친절했다. 미리미리 힌트를 좀 줬으니까. 금리에 대해서 이번에는 어땠습니까?
0: 요거를 배경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원씨 신임 의장이 5월에 취임을 했어요.
1: 예, 예.
0: 5월에 취임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바꾸겠다라고 온건한 말투이지만 내용은 좀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 예, 예.
0: 그중에 하나 이야기를 한 것이 방금 진행자분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힌트를 주지 않겠다. 선제적 안내를 최소화하겠다라고
1: 예.
0: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배경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미국의 연준이라는 곳은 아주 비공개 회의에서 이 의사결정의 과정이랄지 자기들이 보는 시각에 대해서 공개하는 쪽으로 바뀌어 왔어요.
1: 예, 예.
0: 특히 1994년 이전에는 회의의 결과도 발표해 주지 않았어요.
1: 아.
0: 그래서 아주 나중에 뭐 왜 내 대출금리가 왜 이러지? 뭐가 회의를 한다더니 금리를 올렸나 보네.
1: 예, 예.
0: 정말 이런 수준이었고요. 2000년에 와서야 우리 금리를 올렸습니다. 내렸습니다를 한 장짜리 한 서너 달락 글만으로 예. 발표를 했었죠.
1: 그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무슨 뭐 크렘린도 아니고. 예.
0: 예, 그렇게 했었고요. 우리가 지금 뭐 연준 회의하면 성장률 전망을 어떻게 했다더라, 몇 명이 금리 인상을 점쳤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아마 뉴스로 보실 것 같은데
1: 예.
0: 그런 경제 전망을 한 것도 2007년부터이고요.
1: 예.
0: 그리고 기자회견을 한 것도 2011년부터입니다. 지금부터 15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1: 아, 그렇게 보면 얼마 되지 않은 일이네요. 진짜.
0: 네, 많은 변화가 있었죠.
1: 예, 예.
0: 근데 이게 사실은 군데군데 오늘 다 말씀드리진 못할 것 같은데 배경들은 있어요. 너무 깜깜이로 회의를 하니까 뭐 정부의 비대칭성이 생긴다.
1: 예, 예.
0: 그리고 이렇게 혼란한데 나와서 좀 설명을 해줘라.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공개화를 했었던 거죠.
1: 예, 예.
0: 이 워시 신임 의장이 보기에는 취지는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절차가 투명해지고 많은 사람에게 이걸 더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건 알겠는데
1: 예.
0: 사실은 미국의 연준의 중요한 책무 목적 중에 하나는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거든요. 주식시장을 좌우하는 것이 연준의 사실은 기본 목적은 아닙니다.
1: 예, 예.
0: 그런데
1: 근데 결과적으로는 늘 그렇게 되니까.
0: 맞습니다.
1: 예,
0: 그래서
1: 예.
0: 이게 맞나? 이 정책의 출발 자체는 우리가 더 친근하게 다가가고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고자 불필요한 경기 충격을 줄이고자 공개를 한 것인데 이게 맞나? 라는 생각들을 사실 연준 내부에서도 회의감들이 좀 있었던
1: 예, 예.
0: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혼자 나는 이걸 하기 싫어라고 해서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공개하고 모든 전망과 모든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내가 볼 때는 이제는 부작용이 더 커진 것 같다. 그리고
1: 예.
0: 예전에 안 했을 시절도 있으니 다시 우리 뭐 백 투 베이직이라고 할까요?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1: 예, 예.
0: 의미에서 좀 이제부터는 힌트를 덜 주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 예. 그 미국 금리하고 세계 경제 전망은 뭐 어차피 그 한 몸으로 가면서
0: 네.
1: 지금은 그래서 케빈 워시의 말에 좌우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온 것인가? 그러면 케빈 워시가 통화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가? 힌트를 얻을 만한 것이 있습니까?
0: 두 개 정도를 말씀드려야지 될 것 같은데 케빈 워시라는 인물을 사실 저도 잘 몰랐는데요.
1: 예.
0: 예전에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최연소 연준 위원을 한 적이 있어요.
1: 아, 연준 출신이군요.
0: 예, 그래서 예. 그때 만 35세로 아주 파격적인 인사였었거든요.
1: 예, 예.
0: 그래서 그때 했던 연구들, 그때 했던 발언들을 통해서 아, 이분이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나 보다라는 걸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고요.
1: 예, 예.
0: 그리고 케빈 워시가 나와서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자기의 롤 모델은 그린스펀 의장이다.
1: 아. 꽤 장기간 의장을 했었던 사람이죠.
0: 거의 가장 길게 의장을 했고요. 1987년부터 2006년까지 무려 18년 동안.
1: 아이고, 세계를 바꿔가면서.
0: 굉장히 오랫동안
1: 예.
0: 연준 의장을 하신 분이 있는데 제가 방금 연도를 일부러 말씀드렸던 게 1987년부터 2006년까지. 그러니까 1987년이라고 한다면
1: 예.
0: 2차 오일 쇼크 이후에 물가가 안정된 게 1980년대 초반이었어요.
1: 예. 오일 쇼크는 79년이었으니까.
0: 예, 예, 예. 그래서 그때 물가가 여파가 80년대 초반에도 계속됐기 때문에
1: 예.
0: 80년대 중반까지도 물가의 미음자만 나와도 사람들이 아주 놀라던 시기였습니다.
1: 예, 예.
0: 예, 그때 이후에 1980년대 중반부터 물가가 아주 빠르게 안정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90년대는 IT 혁명이 있었죠.
1: 그렇죠. 예,
0: 예. 그리고 이 전 세계 세계화가 진행이 되고 우리를 포함한 아시아의 네마리용도 있었고 중국의
1: 예.
0: WTO 가입 이런 상징적인 사건들도 있었고 그래서 물론 그린스펀 회장이 잘 하신 것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물가가 굉장히 안정되고 성장은 또 굉장히 좋은
1: 예, 예.
0: 그래서 그때 되게 오랫동안 잘 연준을 이끌어왔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1: 좋은 시절이었죠. 미국의 입장에서도.
0: 그때 한국도 돌이켜보면 좋았던
1: 물론.
0: 것 같네요.
1: 예, 예. 예.
0: 그래서 이때처럼 나도 연준을 좀 잘 이끌어보겠다. 특히
1: 예.
0: IT 혁명같이 새로운 기술이 이끌면서 생산성 혁명을 가지고 왔는데
1: 예.
0: 이럴 때 연준이 되게 잘해야 된다. 나도 그린스펀을 롤모델로 삼아서
1: 예.
0: 잘해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 그럼 뭐 롤모델로 삼았으면 연준을 이끌어가는 방식이라든가 통화정책도 그러면 그린스펀을 많이 따라간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0: 그때보다는 물가가 조금 높아서 조금 결이 다른 부분은 있을 것 같은데요.
1: 예, 예.
0: 특히 지금 워시 의장은 월가보다는 실리콘밸리에 가장 가까운 경제학자 중에 한 명이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 예, 예. 예.
0: 또 많은 이 VC라고 하죠. 벤처 캐피탈에서 일한 경력도 가지고 있고요.
1: 예.
0: 그리고 실리콘밸리에서 거물이라고 불리우는 분들하고도 뭐 두터운 친분을 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예, 예.
0: 그래서 사실은 경제를 계속 하시는 분들이 뭐 아주 장기간의 데이터를 보거나 데이터가 나와야지 이거에 대해서 좀 돌다리를 두들겨보는 스타일들도 있으세요.
1: 예, 예.
0: 그런데 이번에 워시 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 AI라는 것이 우리의 생산성을 IT 혁명과 마찬가지로 점프시킬 수 있을
1: 예,
0: 것이다.
1: 예.
0: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좀 가져가야지 된다. 뭐 이런 예.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 그럼 뭐 당연히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은 AI 그러면 이꼬르 반도체를 또 생각하기 때문에
0: 예.
1: 그 연관지어서 또 생각들을 하실 것 같습니다.
0: 네.
1: 특히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0: 네.
1: 예. 잠깐 쉬어가는 얘기인데 그린스펀의 별명이 마에스트로라고 한다면서요.
0: 예.
1: 이 사람 원래 그 음악을 전공했다면서요.
0: 사실은 뭐 경제학자 그리고 뭐 연준 의장을 뭐 18년 정도 했다 그러면 되게 두꺼운 안경 쓰고 딱딱한 분을 생각하실 예. 것 같아요.

0: 근데 한국 분들도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줄리어드 음대.
1: 유명한 학교죠.
0: 예, 그래서 예. 클라리넷을 전공했고요. 아, 예. 그리고 돈을 받는 프로 연주자 생활을 꽤 오래 하셨더라고요.
1: 아, 그러니까 그 무대 플레이어였다는
0: 네네,
1: 얘기잖아요.
0: 그래서 예. 그냥 뭐 전공을 하고 나중에 경제학으로 돌려서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지 않은 것이 아니고
1: 예.
0: 예, 프로 연주자로 활동하실 정도로 아주 그렇게 활동을 하셨고
1: 예, 예.
0: 물론 아주 그때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경제와 물가 상황이 오랫동안 매끄러웠었기 때문에
1: 예.
0: 이거에 대해서 칭찬으로 마에스트로라고 해도 했겠지만 이분이
1: 예.
0: 재즈 연주가였었기 때문에도 아마 극찬의 의미로 마에스트로라고 불려주지
1: 그렇군요.
0: 않았을까 싶습니다.
1: 예, 본론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0: 네.
1: 한국은행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 그 전에 미국 연준이 7월 말에 금리 결정하죠 또.
0: 예.
1: 예, 그때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러면?
0: 당장 7월에는 뭐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어라는 걱정들도 있었지만
1: 예, 예.
0: 사실은 지금 물가 지표 아까 낮게 나온 것도 살짝
1: 예, 예.
0: 전해드렸고요. 당장의 금리 인상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다만 월가에서는 연내에 금리 인상을 시작은 하지 않겠어라는 걱정들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예, 예.
0: 물가가 낮게 나왔다 뿐이지 3%대 중후반 미국 기준으로요.
1: 예, 예.
0: 여전히 기록을 하고 있고 미국이 타겟으로 하는 물가는 2%. 거든요.
1: 아유, 뭐 그건 너무 머네요.
0: 아, 네. 예. 미국의 장기 물가 평균이 2% 정도 됩니다.
1: 예,
0: 그래서
1: 예.
0: 지금은 장기 평균을 상당 부분 웃도는 물가를 기록하고 있고
1: 예.
0: 중동 전쟁이 끝날 듯 하면서 아직 좀 막판 진통, 막판이었으면
1: 예.
0: 좋겠습니다만 진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괜찮을까?
1: 예.
0: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봉쇄되면서 물건 뱃길이 막히지 않을까? 여러 걱정들이 있죠.
1: 예, 예.
0: 그래서 워시 의장이 AI에 대해서 가치를 두면서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지 않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1: 예, 예.
0: 현재 물가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금리를 올려가는 쪽으로 가닥을 잡지 않을까. 그리고
1: 예.
0: 지금 현재 월가는 9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을 50% 정도 점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예, 반반이군요.
0: 예.
1: 한 가지만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앞으로 그 세계 경제에 영향을 줄 변수로
0: 네.
1: 미국 이란의 종전협상, AI 투자, 주요국의 통화 재정 정책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0: 예.
1: 제일 중요한 변수는 뭐라고 보십니까?
0: 지금은 뭐니 뭐니 해도 AI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속도로 투자할지가 실물 경제에도 중요하고요.
1: 예, 예.
0: 그리고 금융시장에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1: 예.
0: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국은행이 금리를 정상화할 수 있었던 배경에도 한국 수출 증가율이 전년 대비해서 막 70%씩 늘어나거든요.
1: 예, 예.
0: 그래서 이것은 상당 부분 미국을 필두로 해서 AI에 엄청난 금액이 투자되고 있기 때문이기 때문에
1: 예, 예.
0: 이게 AI가 어느 정도로 계속해서 가열차게 투자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되게 중요한 시점이고요.
1: 예, 예.
0: 오늘은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자리는 아니어서 제가 많이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
1: 예.
0: 최근에 주가 변동성이 이건 심하다고 뭐 어떤 단어를 이야기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1: 예, 예.
0: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주식시장을 넘어서 실물경제나 그리고 특히 저희 레버리지 투자 관련된
1: 예, 예.
0: 여러 가지 비용을 지금 치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 예.
0: AI 투자가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 드립니다.
1: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영증권의 김효진 박사였습니다. 늘 조곤조곤 차근차근 말씀해 주셔서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예. 자, 들려드릴 곡은 3인조 그룹 아메리카의 Lonely People입니다. 아, 인생이 그저 자신을 스쳐 지나갈 뿐이라고 생각하는 외로운 사람들을 위한 노래죠. 당신이 은으로 만든 잔을 들 때까지 포기하지 말라라는 위로와 응원을 담고 있습니다. 시장, 금리 뭐 많은 얘기를 나누지만 우리에겐 또 위로가 필요할 때이기도 하니까요. 보내드리겠습니다.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떠나고 맛있는 까마치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2: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1: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3: 제조사 노바렉스 한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예, 미니로 죄송합니다. 미니로 최은섭 씨, 손석희 12시 반갑습니다. 휴일 없는 자영업자 인사드린다고요. 더운 날씨에 손님 기다리면서 힘들지만 오늘도 가게에서 라디오 들으면서 볼륨을 키워봅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에 고요와 명랑 쓰시는 분, 휴일엔 라디오를 조각조각 듣지 않고 온전히 들을 수 있어서 좋다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니의 오은성님, 오전에 아파트 헬스장에 갔었는데 운동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여행 가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제 서울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막혔습니다. 아마 많이들 나가신 모양이죠. 예, 좋은 연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4224 쓰시는 분께서 노래도 저널리즘이다 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노래 저널리즘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배우면서 하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3부에서는 1시 5분에 오래된 대답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준비해드리고 있죠. 고전에서 얻는 해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주 전에 나와주셨던 소설가 황정은님이 나오시는데 우리 이채은 PD가 오늘 특별한 걸 찾아냈다고 합니다. 이따가 황정은님이 나오시면 그때 함께 듣겠습니다. 자, 1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3: 안녕하세요. 울산시립미술관 관장 임창섭입니다. 전문가나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만이 예술은 아닙니다. 철학자이자 교육학자인 존 드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세련되지 못한 경험이라고 해도 그게 진실로 하나의 경험이라면 일상생활에서 분리된 예술작품보다도 미적 경험의 본질을 풍부하게 이해하게 된다고요. 예술의 목적은 일상의 반복과 익숙함을 낯설게 해서 새로운 느낌을 갖는 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느낌을 경험하는 겁니다. 평소와 다른 커피잔을 써보는 것, 휴대전화 바탕화면을 아름다운 그림으로 가끔 바꿔주는 것, 이런 작은 새로운 경험들로 우리 일상을 예술로 채워보면 어떨까요?
2: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0: MBC.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1: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로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상류 급경사 계곡으로 집중호우 시 물이 한 곳으로 모이는 지역에서 신속하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하천 주변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2: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3: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4: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5: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6: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3: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7: MBC 한시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16일 중국이 2020년 미국 대선에 개입해 대규모의 유권자 데이터를 불법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투명성 태스크포스와 대통령 정보자문위원회 직원들이 수집한 것이며 최고 정보기관 지원을 받아 조사 결과를 직접 검토했다며 백악관 홈페이지에 결과를 공개했다고 말했습니다. 2020년부터 수년에 걸쳐 중국이 선거 데이터 침해를 실행했고 유권자 파일 2억 2천만 건을 불법으로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중국, 이란, 북한 등 적대국들과 비국가 단체들이 미국 선거 인프라 침해 능력을 갖추었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6일 미국 국토안보부는 F1 비자를 소지한 외국 학생들이 미국에 4년만 머무르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학생 비자, 교환 방문 비자 체류자들이 급증하면서 모니터링 역량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당대회 후보 자격 논란이 불거진 송영길 의원과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출마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당 최고위원회는 표결 끝에 두 사람에 대해 후보 자격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쟁점은 권리당원 자격과 당비 미납 문제였는데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2023년에 탈당했던 송영길 의원은 후보 등록 첫날인 16일 기준으로 복당 6개월이 넘지 않았고 김용전 부원장은 대장동 민간업자 일당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 계좌 동결 등으로 당비 납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중국 공안이냐며 경찰관을 조롱한 혐의를 받는 시위 참가자들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6일 서울경찰청 김모 경정에게 폭언을 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시위 참여자 3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0: 2021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경찰관들이 피해자 측에 손해배상을 명령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자 경찰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경찰청은 법원 최종 판결로 배상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 당사자들 책임을 따져 구상권 행사를 적극 검토하겠다며 이 같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피해자 가족이 국가와 경찰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법원은 국가와 경찰관들이 함께 피해자 가족에게 약 3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21년 인천 다가구 주택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경찰관 2명은 피해자들을 남겨둔 채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준결승 승리 직후에 정치적인 세리머니를 한 아르헨티나 선수단이 FIFA 징계를 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영국 BBC는 FIFA가 포클랜드, 아르헨티나 표현으로 말비나스 제도 영유권 주장 현수막을 들어올린 아르헨티나 선수단에 대해 징계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리고 충청과 남부지방 제주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경상, 전라권 최대 80mm, 충청 최대 60mm, 제주 최대 10mm 등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구 32도 등 27도에서 3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부터 전국적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영상 29.9도입니다. 류수민입니다. MBC 한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3: 지금 시각은 1시 5분입니다.
4: 세상의 어떤 일도, 세상의 어떤 음악도 우리와 무관하지 않기에 매일 낮 12시 5분 손석희의 12시.

0: 예, 손석희 12시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벌써부터 이분을 기다리면서 문자 보내주신 분들이 많이 계시군요. 3부 오래된 대답. 소설가 황정은 작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광고부터 잠깐 듣죠.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8: 모든 인쇄 가능한
9: 성원 에드피아.
8: 온라인 주문 간편한
9: 성원 에드피아.
8: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9: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0: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8: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1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2: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13: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12: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13: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12: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13: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14: 오래된 책에서 오늘의 답을 찾습니다. 시간을 건너온 문장, 오래된 대답. 결코 만만치 않은 인물 황정은 작가께서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15: 네, 안녕하세요.
14: 2주 만에 뵙습니다.
15: 네.
14: 예, 지난주에 박연준 시인께서 나와주셔서
15: 네네.
14: 그분과도 우리 황정은 작가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15: 그러셨더라고요.
14: 예.
15: 무서록을 소개를 하셨더라고요.
14: 예, 아주 좋았습니다.
15: 네네. 예. 그 책 제가 박연준 작가님의 소개로 많이 좋아하게 된 산맛집이라서
14: 예.
15: 반가웠습니다.
14: 예. 그래서 제가 그때 농담으로 우리 프로그램은 소설과 시인을 경쟁시키는 유일한 프로그램이다.
15: 네, 그러셨더라고요. 네, 저희 경쟁하지 않습니다.
14: 예.
15: 네.
14: 그건 뭐. 네. 듣는 분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예,
15: 네.
14: 알겠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21년 전에 저와 했던 인터뷰를 회상하시면서 제가 결코 만만치 않은 인물이다라고 하셨다고.
15: 네.
14: 제가.
15: 네.
14: 예, 그래서 밖에 있는 이채은 PD가 불굴의 의지로 그 방송을 찾아냈습니다.
15: 아, 그러셨더라고요.
14: 예.
15: 네.
14: 그리고
15: 어떻게 찾으셨을까.
14: 그 유튜브 맡고 있는 이슬 프로듀서는 그것도 편집을 했고요.
15: 네.
14: 그래서 그 들어보겠습니다.
15: 아, 맙소사.
14: 예, 잠깐 듣겠습니다.
16: 손석희의 시선 집중.
14: 예, 청취자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주무시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겠죠. 새해를 맞으신다고 밤을 꼬박 새우신 분들도 계실 텐데 아무튼 2005년이 새롭게 시작이 됐습니다. 실제로 신춘문예를 통해서 등단한 분을 좀 연결을 해가지고요. 황정은 씨를 연결해서 잠시 얘기 듣도록 하죠. 여보세요?
17: 여보세요?
14: 예, 안녕하세요.
17: 예, 안녕하세요.
14: 예, 우선 축하드리겠습니다.
17: 네, 감사합니다.
14: 예, 예, 상당히 초조하셨을 것 같습니다.
17: 예, 초조하지는 않았고요.
14: 예.
17: 그냥 저는 평소처럼 지냈습니다.
14: 아, 그러세요?
17: 예.
14: 굉장히 좀, 그, 뭐랄까, 배짱이 있으신 분인가 봐요. 제가 드린 지금 그 질문을 전부 우문으로 만들어주시는군요. 간단치 않은 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느끼는 게. 근데 이거 제가 얼굴이 빨개지네.
15: 낭낭하시네요.
14: 예.
15: 네.
14: 낭낭했습니다.
15: 네.
14: 예, 그때만 해도 뭐 21년 전인데요. 뭐.
15: 네네.
14: 예.
15: 저 들으니까 그때 제가 그 인터뷰를 했던 장소도 생각이 나고요.
14: 아, 그런가요?
15: 제가 그때 어떤 자세로 인터뷰했는지도 막 생각이 나고 그러네요.
14: 예. 어떤 자세였는지는 굳이 여쭙지 않겠습니다.
15: 말할 수는 있어요.
14: 말씀하시죠.
15: 쪼그리고 앉아서.
14: 그러면.
15: 쪼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방바닥에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14: 아, 그렇군요.
15: 네, 이런 질문을 왜 하시지 생각을 하면서 했죠.
14: 만만치 않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간단치 않은 분이라고 했군요.
15: 그러게요.
14: 예.
15: 제가 기억에 오류가 있었나 봅니다.
14: 그때부터 아무튼 간단치 않았던 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15: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14: 네. 오늘 어떤 얘기 가져오셨습니까?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야죠.
15: 네, 네. 오늘은요. 하인리 폰 클라이스트가 쓴 미하일 콜하스입니다.
14: 미하일 콜하스.
15: 네.
14: 그 1810년에 초판이 발행됐었다고 들었습니다.
15: 네, 1808년에 발표를 했다고 들었고요.
14: 예, 예.
15: 그때는 이제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원고를 발표를 했다가 10년에
14: 정말 고전이네요.
15: 네, 고전입니다.
14: 예, 저는 사실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배우면서 듣겠습니다.
15: 네, 네. 클라이스트가 비교적 최근에 20세기 들어서야 재조명받기 시작한 작가라서
14: 아, 그렇군요.
15: 네, 아는 분들이 많지 않으실 것 같기도 해요.
14: 예, 예.
15: 저도 몇 년 전에야 겨우 이 작품을 통해서 알게 된 작가입니다.
14: 아, 그렇군요. 그럼 미하일 콜하스 어떤 얘기인지 좀 들어볼까요?
15: 네. 제가 이 얘기를 정말 잘 소개하고 싶어서
14: 예.
15: 오늘 많이 준비하고 왔는데 얘기할 시간이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14: 예, 괜찮을 겁니다.
15: 미하일 콜하스라는 말장수가 16세기 중엽에 있었는데요.
14: 예.
15: 이 사람이 어느 날 말을 팔러 나갑니다. 잘 가다가 작센 지역에 들어섰을 때 그
14: 예.
15: 지역을 관할하는 귀족 집안이죠. 성준대 트롱카라는 집안이 있어요.
14: 예.
15: 그 집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가로막혀서 통행세를 내고 가라. 그리고 통행증, 여행증이 있어야 여길 통과해서 작센 지역에서 말을 팔 수 있다라는 부당한 요구를 받아요.
14: 예, 예.
15: 그래서 콜하스가 성주에게 항의를 하거든요. 부당하다, 난 듣도 보도 못한 것이다 라고 항의를 하는데 이게 들어주질 않아요, 성주가.
14: 예, 예.
15: 그래서 콜하스가 할 수 없이 자신의 말 두 마리를 담보로 청에 두고 머슴도 두고 장사를 하러 떠납니다.
14: 예.
15: 다시 돌아왔는데 자신의 말 두 마리가 잘 먹이지도 않아서 비쩍 마르고 또 부당하게 노동에 동원이 돼서
14: 예, 예.
15: 병든 상태라는 걸 확인을 하게 돼요.
14: 아.
15: 그리고 머슴은 그 성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죽도록 얻어맞아서 집으로 쫓겨난 상태라는 것도 알게 되고요.
14: 예.
15: 그래서 콜하스가 이 부당한 부정의를 바로잡으려고 당대의 그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에 호소문을 제출을 해요.
14: 예.
15: 소송도 제기를 하는데 재판이 열리질 않습니다. 이 작센 지역의 귀족들끼리 담합을 해서 뭐 혈연이든 지연이든 인맥이든 동원을 해서 콜하스의 호소문이 법원에 전달이 안 된 거예요.
14: 예, 예.
15: 그리고 이 과정에서 콜하스의 아내가 비참하게 이제 죽는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14: 점점 심각해지는군요.
15: 네네. 그 이 콜하스가 아내가 그렇게 사망한 뒤에 비로소 많이 참거든요.
14: 예.
15: 많이 참다가 아내가 죽은 뒤에 비로소 사병을 일으켜서 무장봉기에 나섭니다.
14: 예.
15: 자신의 머슴을 이끌고 트롱카성을 습격해서 그 성의 성주인 융커 벤체를 체포하려고 하는데
14: 예.
15: 도망을 가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을 쫓아서 독일 지역의 여러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도시에 불을 지르고
14: 예.
15: 그리고 콜하스의 화적단 무리가 점점 커지게 되면서 이 시민들이 합류를 하는 거죠, 이 무리에.
14: 예.
15: 그래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는 공공의 적으로 콜하스가 지목이 되는 거죠.
14: 예.
15: 그 결국은 체포가 됩니다. 체포가 돼서 재판이 열리는데요. 콜하스는 이 마지막 재판에서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고 그리고 단두대에서 목이 잘리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4: 아, 네. 하인리히 폰 클라이스트. 독일 프랑크푸르트 출생의 작가. 1777년에 태어났는데 굉장히 강렬한 소설을 썼군요.
15: 그렇습니다.
14: 예.
15: 그리고 실화 기반이에요.
14: 아, 실화인가요?
15: 네네.
14: 이 사람 그 작가가 원래 저널리스트를 지망했었던 사람이라면서요.
15: 저널리스트도 하고 싶어했고 활동도 했고
14: 예,
15: 뭐
14: 예.
15: 드라마 작가로도 했고 시나리오 뭐 소설도 썼고 여러모로
14: 예.
15: 노력을 했죠.
14: 그런데 이제 이거 쭉 들어보면 뭐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법보다 주먹에 가깝다. 이건 뭐 농담 삼아 쓰는 말이긴 하지만
15: 네네.
14: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게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우선
15: 그렇죠. 주먹이 무시무시하긴 한데
14: 예.
15: 콜하스는요 주먹보다는 사실은 법을 바라는 사람이었어요.
14: 예.
15: 네, 그 법이 일단 재판 자체가 열리질 않으니까
14: 예.
15: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람이 요구하는 거는 법적인 처벌이었거든요.
14: 예, 예.
15: 주먹보다는 법을 요구했던 사람입니다.
14: 근데 이야기의 배경은 그 16세기 1540년경이라면서요. 예. 우리나라로 보면 이제 그 조선 시대.
15: 네.
14: 그죠? 임꺽정이 생각납니다.
15: 네. 그런 면이 있죠.
14: 예, 있고 신문 시대도 비슷하고.
15: 네네
14: 예,
15: 비슷한 예. 시기에 그리고 저는 지난주에 제가 소개한 돈키호테의 생각도 많이 났는데요.
14: 예, 예.
15: 이 소설을 재독하면서 세상 그 생각이 났는데
14: 예.
15: 이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을 향해서 돌진하는 이 콜하스의 봉기가
14: 예.
15: 그 돈키호테의 풍차 돌진하고 느낌이 대단히 비슷하다라는 예. 생각을 이번에 재독하면서 했습니다.
14: 예. 얼핏 거기에 황정은님도 겹쳐 보이곤 합니다.
15: 저요?
14: 예.
15: 네.
14: 그냥 느낌이 그렇습니다. 예. 예. 아, 불의를 네. 보면 못 참을 뿐처럼 아, 보이기도 하고.
15: 아.
14: 예.
15: 그렇지 근데, 않습니다. 네.
14: 번역본에 따라서 물론 뭐 다 다르겠지만 제가 본 네. 미하일 콜하스의 첫 문단은 이렇게 나옵니다. 16세기 중엽 하펠 강가에 미하일 콜하스라는 말장수가 살았다. 그는 당시 누구보다 정의로우면서도 끔찍한 인물로 꼽혔다. 정의로운 동시에 끔찍하다. 이 두 단어는 사실 좀 뭐랄까 모순일 수도 있는데 어찌 보면 이 인물을 가장 잘 설명한 말일 수도 있겠죠.
15: 그렇습니다.
14: 예, 이 인물을 어떻게 보십니까, 작가께서는?
15: 저요.
14: 예,
15: 저는 미하일 콜하스를 몹시 사랑합니다.
14: 아, 예.
15: 몹시 사랑하고요. 번역의 영향도 있겠지만 이 소설 안에서 미하일 콜하스라는 인물이 대단히 기품이 있어요.

0: 예.
1: 뭐 귀족도 등장하고 왕족도 등장을 하는데 너무너무나 기품이 있어서 매혹이 많이 됐고
0: 아, 예, 예.
1: 그리고 이 인물이 자신이 봉기를 일으켜서

0: 성격 이런 것은 단선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1: 그렇습니다.
0: 보면 볼수록 입체적인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1: 네네.
0: 근데 이 경우에 이제 상황이 물론 여기에 더 주어진 것이지만 미하일 콜하스의 그런 그 인간이라는 것도 그렇게 입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 네네. 이 소설이 잘 보여주고 있죠.
0: 예. 그러면 미하일 콜하스의 심리가 가장 잘 드러난 장면을 골라오셨다고 하는데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네네. 예.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0: 예. 잘 듣겠습니다. 정자세로.
1: 네. 예. 네. 황종민 번역가가 옮기고 창비에서 출간된 미하일 콜하스에서 읽겠습니다.
0: 예.
1: 루터가 콜하스를 노려보며 소리쳤다. 너는 무슨 터무니없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느냐. 내가 사는 국가사회에서 누가 너를 추방했단 말이냐. 국가가 존재하는데 누가 무엇을 하든 국가에서 추방되는 일이 어디 있단 말이냐. 제가 말하는 추방당한 자란? 콜하스는 종주먹을 불끈 주며 대답했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를 뜻합니다. 저는 그 보호를 받아야만 평화롭게 사업을 번창시킬 수 있습니다. 그 보호를 믿었기에 모은 재산을 다 들고 이 사회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런 보호를 해주지 않는 것은 저를 황야의 야수들에게 쫓아내는 것입니다. 저 자신을 지키라고 제 손에 몽둥이를 쥐어주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0: 여기까지인가요?
1: 내용입니다.
0: 아, 네. 예. 아, 이게 저 중간에 저 이렇게 백뮤직 깐다고 하잖아요.
1: 네.
0: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안 하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1: 네.
0: 예, 낭독이 정말 빨려 들어가게 해주시네요.
1: 아유, 감사합니다. 예.
0: 그냥 이 소설을 끝까지 그렇게 황 작가님의 낭독으로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 예. 아, 예, 이 문장들이 모두 콜하스의 어떤 성격을 내면을 다 그냥 드러내주는 그런 느낌을 주네요. 실제로
1: 네, 상황도 그렇고요.
0: 예, 예.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추방됐기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무기를 든다.
1: 네.
0: 이런 비장한 호소로 들리기도 합니다. 이 장면 골라온 이유는
1: 네. 이 장면을 골라온 이유는요. 예. 16세기에 일어난 사건을 모티프로 17세기 작가가 이 소설을 썼거든요.
0: 예, 예.
1: 그런데 21세기 지금 21세기 맞죠?
0: 아마도요.
1: 네. 예. 네, 21세기. 네,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한국 사회 살아가는
0: 예.
1: 저한테도 공감의 여지가 있고
0: 예.
1: 그리고 매혹 적이라는 거, 매력적이라는 거, 이 점이 좀 유의미해서
0: 예.
1: 이 부분을 골라왔습니다.
0: 그렇군요. 적어도 이 문장들을 쭉 보면 미하일 콜하스를 이제 응원하게 되는 건데.
1: 네.
0: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좀 무섭다는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0: 아까 그 정의롭지만 끔찍한
1: 네.
0: 이렇게 표현이 모순된 표현이 나온 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이기도 할 텐데, 아 콜하스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구나 하는 그 지점은 어디였을까요?
1: 네, 아무래도 콜하스의 화적단 무리가
0: 예.
1: 살인을 저질렀을 때겠죠.
0: 아, 예.
1: 첫 번째 출정 때 그 트롱카성을 습격했을 때 말입니다.
0: 예.
1: 콜하스의 부하들이 그 트롱카성에서 일하는 일꾼들을 살인을 하거든요.
0: 예.
1: 그때 정말 철렁했죠. 저는 이 소설을 첫 문장부터 이 사람을 응원을 했거든요.
0: 예, 예.
1: 첫 문장부터 말장수가 살았다. 그 문장부터 이 인물한테 푹 빠져서 응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 부당한
0: 예.
1: 상황 중에 이 인물이 보여주는 의연한 태도 그리고 기품 그리고 균형을 잡으려는 그 노력
0: 예.
1: 이런 것들이 너무나 눈부셔서 이 인물을 너무너무 응원했는데
0: 근데 그걸 첫 문장 보고 어떻게 아십니까?
1: 그냥 와요.
0: 아, 그냥, 느낌이?
1: 네, 느낌이 예. 느낌이 옵니다.
0: 그 뭔가 이해가 갈 것 같기도 합니다.
1: 아 그렇습니까?
0: 대개 소설의 네. 첫 문장에 빠져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1: 예, 예. 네, 뭔가가 실린 첫 문장으로 시작되는
0: 예.
1: 소설들이 있고요. 저한테는 이 소설이 그랬죠. 그랬는데 이제 살인이 등장을 하면서 아 이제 콜하스의 말년이 좋지 않겠구나,
0: 아.
1: 마지막이 좋지 않겠다는 예감을 했죠.
0: 예예. 예. 근데 처음부터 폭력을 선택하진 않았는데.
1: 그렇죠.
0: 주어지는 여건이 점점 더 아까도 들었습니다만 좀 심각한 상황까지 가게
1: 네,
0: 되니까.
1: 네.
0: 아 그렇군요.
1: 네.
0: 그러면 그 최근에 뭐 유튜브나 드라마에서 이른바 이제 그 참교육 콘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1: 네, 드라마
0: 혹시 그 보셨습니까? 하죠. 드라마.
1: 아니요, 저는 그 짧은 영상으로만 몇 장만 보고
0: 예, 예.
1: 저한테는 좀 너무 난폭하게 느껴져서
0: 예.
1: 네, 보지는 않았어요.

0: 같습니다.
1: 아, 보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긴 한데 네네. 그렇게 난폭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0: 네, 네. 예. 제가 마침 본 장면이 그랬나 봐요.
1: 아, 그렇군요. 네. 예, 예. 그 요즘 그런 게 이제 많이 유행이 되고 있다고 할 정도로
0: 네네.
1: 뭔가 시스템 아래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분노
0: 네.
1: 이런 것들이 그렇게 표출이 되는 거잖아요.
0: 그런 것 같습니다.
1: 예,
0: 아무래도
1: 네. 그게 너무 속 시원하다 뭐 이렇게만 열광하는 것은 좀 위험하지는 않을까요?
0: 아, 저도 손 디제이님의 걱정에 많이 공감을 하는데요.
1: 예예.
0: 참교육 같은 경우도 저는 그 드라마를 보려고 했던 게 그 안에서 폭력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해석이 되는지 그걸 좀 예. 보고 싶어서 시작을 했는데 예. 실패를 했죠 저는 시청에.
1: 아,
0: 근데 예. 그 안에서 이제 그 제시되는 해결 방법이라는 것이
1: 예.
0: 대단히 권력 지향적이고 그리고 권력 행사잖아요.
1: 예.
0: 그 점이 그리고 그 점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열광한다는 게 저는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1: 예예. 이 그 미하일 콜하스를 읽으면서도 같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0: 아니요.
1: 아, 그렇지 않습니까?
0: 네. 다 죽여버려라는 생각을.
1: 예.
0: 네, 농담이고요. 네, 저는 코라스를 많이 응원을 했습니다.
1: 예, 예.
0: 인간적으로 갈등도 많이 하고 반성도 하거든요, 이 인물이.
1: 예.
0: 근데 사회가 반성할 기회를 주질 않습니다. 그를 둘러싸니
1: 그렇군요.
0: 권력의 협잡이라는 것이 예, 아닙니다. 예.
1: 그 당시엔 또 얼마나 또 더 했겠습니까?
0: 그렇습니다.
1: 예.
0: 네.
1: 그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다 보면 평온한 삶을 위해서 다들 어느 정도는 좀 억울함도 그냥 감추고 찍어 누르고 이렇게 살죠. 그 억울함을 못 참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주변에선 야, 그 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다들 그러고 사는데 왜 너만 혼자 그렇게 뾰족하냐 라고 말리기도 하죠. 예, 황 작가님은 어떠십니까? 아까 드렸던 질문과 같은 맥입니다. 불의를 참으십니까? 아니면 어떠십니까?
0: 저는 비교적 잘 참는 편인 것 같아요.
1: 아, 그러세요?
0: 잘 참고.
1: 그러면 미하일 코라스는 일종의 대리만족?
0: 뭐 그럴 수도 있겠고요.
1: 예, 예.
0: 네, 제가 혁명을 일으키려고 불을 들고 나간 적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네요.
1: 아니면 혁명까지는 갈 네. 필요 없고요.
0: 아, 뭐, 네, 네. 그렇지만 저는 그래도 잘 비교적 최근에는 좀 잘 구부러지는 편이긴 한데요.
1: 아, 예.
0: 그렇지만 좋은 게 좋은 거다라거나 뭐 다 그렇게 사는 거다 이런 말 자체에 그 동의하는 편은 아니에요.
1: 예. 예. 지금 그 황 작가님과 저와 나누고 있는 대화가 사실은 고전 덕분이잖아요.
0: 네.
1: 미하일 콜하스라는 고전 덕분에.
0: 네.
1: 그래서 고전의 힘이 바로 이런 데 있는 것 같고.
0: 그렇습니다.
1: 네. 그 저희가 제목도 오래된 대답이라고 지은 것도
0: 네.
1: 잘 지은 것 같습니다.
0: 네.
1: 제 생각에는.
0: 네.
1: 예. 만일에 미하일 코라스가 뭐 세상 살다 보면 이런 법도 있는 거지.
0: 네.
1: 라고 그냥 넘어갔다면 이 작품은 태어나지 않았을 거죠.
0: 그렇죠. 소설이 예. 안 됐겠죠.
1: 그러게요.
0: 그리고 저의 사랑도 받지 못했겠지요.
1: 예.
0: 네.
1: 아, 그게 중요한 거군요.
0: 네.
1: 황정은 작가의 사랑을 못 받았을 테니까.
0: 네.
1: 근데 또 한편으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랄까 부조리하거나 도덕적이지 않은 일인데 방패처럼 쓰이는 것이 여기 계속 사법제도 법이 나오니까요.
0: 네네.
1: 법적으로 문제 없다. 법대로 해라.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회는.
0: 요즘 많이 그런 것 같아요.
1: 예, 얼마 전에 뭐 법꾸라지라는 말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0: 네네네.
1: 예. 그래서 꼭 법과 도덕이 한 몸으로 가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0: 그렇습니다.
1: 그거에 대한 황 작가님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0: 네. 저는 우리 사회에 실정법과 자연법이
1: 예.
0: 나뉘어져 있는 이유를 좀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고
1: 예.
0: 우리 그 사회 안에 법문으로 기록되지 않은 어떤 일종의 진실들이 있잖아요.
1: 예, 예.
0: 예를 들어서 사람의 마음이라든지
1: 예.
0: 혹은 다양한 삶의 저마다의 맥락이라든지 혹은 공동체가 공유하는 어떤 상식 같은 것들이 있단
1: 예,
0: 말이죠.
1: 예.
0: 그런데 사람들이 유독 법 언어에 대단히 많이 의지를 하고
1: 예.
0: 그 힘을 믿고 그게 마치 절대 불변의 그 불가침의
1: 예.
0: 무엇인 것처럼 간주하는 경향들이 점점 세지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
1: 예, 예.
0: 근데 사실은 법이 사람을 만든 게 아니라 사람이 법을 만든
1: 그러게요.
0: 거잖아요. 그래서 후자의 생각을
1: 예.
0: 이 후자의 생각이 조금 더 잔잔하게 널리 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자주 합니다.
1: 짧게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소개하고 싶은 문장 하나만 짧게 좀 다시 읽어주시겠습니까?
0: 네. 보라 콜하스여 오늘은 너에게 정의가 이루어지는 날이다.
1: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되기 전에.
0: 그렇습니다. 예, 코러스가 예. 사형이 집행되는 날인데 예. 이게 정의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1: 짧게. 예.
0: 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예. 사회적 정의가 집행되는 날이자 코러스의 정의가 실현되는 날.
1: 아, 네. 예. 마지막을 그래서 또 기대하게 됩니다. 이 소설에. 네. 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예, 고맙습니다. 황정은 작가였습니다.

0: 명문대 합격의 산실 울산 대성학원은 의약학 계열 및 명문대를 지망하는 중3 학생 및 고1, 2, 3학생을 위한 여름방학 썸머스쿨 집중학습반을 모집합니다. 성적 향상을 위한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꿈이 있다면 도전하십시오. 울산 대성학원 이현우 원장입니다.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유상으로 보급합니다. 유상보급 대상은 비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일부 자부담비 안내 후 유상으로 TV를 보급합니다. 신청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자부담 비용 등 자세한 내용은 1688-4596 또는 카카오톡에서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검색하세요.
2: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3: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4: 예, 원래 이제 4부 시작은 출연자의 추천곡을 듣는 시간인데 예, 황정은 작가께서는 안 온 노래가 별로 없다면서 그냥 가버리셨습니다. 아니 이런 경우가 그 저희가 골랐습니다. 앤드루 버드의 시지푸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이죠. 끝없이 바위를 밀어올려야 하는 그런 형벌을 받았지만 아무튼 실패와 반복을 피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인생은 계속된다. 이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0: 7월 17일 금요일 손석희의 12시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국제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금 전 끝난 대국민 연설에서 중국이 지난 2020년 미 대선에 개입해 2억 2천만 건의 유권자 데이터를 불법으로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밀 보고서를 공개했는데요. 또 전자투표기 등 선거 시스템이 부정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뉴욕타임스와 CNN, NBC 등은 중국이 입수한 유권자 파일은 이미 공개된 기록이며 선거 결과 조작을 뒷받침할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얘기 계속 이어갑니다. 반이민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 학생 비자를 4년으로 제한했습니다. 언론 비자는 240일로 제한되는데요. 오는 9월 중순부터 시행 예정이고요. 기존에는 학생 비자만 있으면 사실상 무기한 체류가 가능했죠. 앞으로는 외국 학생이 4년 이상 체류를 희망할 경우 별도의 신청을 통해서 연장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학생과 가족 2만 4천여 명이 해당된다고 하네요. 우리 시간으로 7월 20일 월요일 새벽 4시 빅 이벤트가 있죠. 세계 랭킹 1위 아르헨티나와 2위 스페인의 월드컵 결승전인데요. 87년생 40살의 리오넬 메시와 2007년생 20살의 라민 야말의 대결도 관심사고요. 또 하나는 월드컵 96년 역사상 처음 있는 하프타임 쇼인데요. 총괄 큐레이터가 콜드플레이의 크리스 마틴이고요. 마돈나, 샤키라, 저스틴 비버, 포스트 말론 그리고 BTS까지 무대에 섭니다. 탐 크루즈도 깜짝 출연을 한다고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미국 뉴저지에서 열리는 결승전에 트럼프가 참석해서일까요? 뜬금없이 미국 국가도 연주된다고 하네요.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의 TSMC가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AI 수요 급증에 따른 결과인데요. 영업이익률은 처음으로 60%를 넘겨 60.3%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AI 고점론이 확산한 탓일까요? AI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뉴욕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영국 청소년들 SNS 야간 통금에 이어서 이번엔 에너지 음료 금지입니다. 영국 정부가 내년 4월부터 16세 미만 아동 청소년에게 고카페인 에너지 음료 판매 금지령을 내린 건데요. 수면장애, 집중력 저하가 일어날 수 있다는 연구에 따른 거라고 하고요. 그런데 청소년 관련 정책이 갑자기 쏟아지는 이유도 궁금한데 20일 퇴임하는 스타머 총리가 임기 전에 청소년 보건복지 규제 조치를 잇따라 내놓은 결과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7월 17일 금요일 오늘의 국제 뉴스였습니다. 지구촌이라는 레코드의 B면을 짚어봅니다. 이선영의 지구촌 사이드 B.
1: 네, 지구촌 사이드 B 이선영 아나운서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0: 예, 안녕하세요. 예, 예.

0: 자, 오늘 어떤 얘기인가요?
1: 오늘은 아주 특별한 게임을 하나 소개해드릴 건데요.
0: 게임.
1: 인간은 절대 풀 수가 없고 예. 오직 인공지능만이 풀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임입니다.
0: 어려워서요?
1: 네. 인간은 무슨 소리인지 이해조차 못하고요. 그 풀 수 있는 예. 과정을 연산할 수 있는 지능도 없습니다.
0: 예. 이거 뭐 AI에게는 정말 끝이 없는데
1: 네.
0: 보통 게임은 인간이 즐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AI한테 이 게임 해봐라 이렇게 시킨다는 거죠?
1: 네.
0: 예.
1: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 인간은 이해 못하는 게 포인트인 이 게임인데 모양 자체는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인간들의 익숙한 그 스토크 모양의 루빅스 큐브를 결합한 그런 모습으로 생겼습니다.
0: 예.
1: 그래서 이 파이낸셜 타임스의 기사인데 이 기사의 기자가 챗 GPT에게 게임 링크를 주고 한번 풀어봐 하고 던져줬더니 놀리고 표준형에서 SAT 알고리즘 한번 써볼까? 라고 알 수 없는 말을 하면서
0: 뭔 얘기인지도 모르겠네.
1: 네. 예. 근데 2분 11초밖에 안 걸렸다고 하고요.
0: 아, 그 게임을 푸는데?
1: 예.
0: 예. 그러면 이제 그 문제는 AI가 그런 게임을 하면서 인간은 게임을 하면 뭐 즐거움을 느끼든가 뭐 하여간 희로애락이 있잖아요.
1: 예.
0: 근데 AI도 그런 걸 느낀다고 얘기한대요.
1: 그러니까 개발자 스스로도 AI가 그렇게 인간처럼 즐거움을 느끼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0: 예, 예.
1: 근데 저도 궁금해서 제 LLM 제미나이한테 이 링크를 한번 던져줘봤더니.
0: 예, 예.
1: 이런 지적인 유희를 건네주셔서 진심으로 고마워요. 덕분에 제 회로가 아주 기분 좋게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0: 그러면서 뭐 그 게임을 했대요?
1: 네. 이 게임을 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예. 풀었는지 저한테도 알려줬는데
0: 예.
1: 저는 이거를 읽어도 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0: 예.
1: 아무튼 우리가 이제 개미들이 열심히 일하는 걸 보면서 그 개미들이 어떤 성취감이나 이런 걸 느끼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이제 그들은 열심히 하잖아요.
0: 예.
1: 하지만 뭔가를 또 얻을 수도 있듯이 AI도 나름대로 어떤 수행의 경험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0: 예. 근데 개발자는 왜 이런 게임을 만들었대요?
1: 뭐 AI가 심심할까봐 혹은 뭐 사용자와의 어떤 교감을 위해서 뭐 이런 건 아니고요.
0: 예, 예.
1: 게임이라는 게 인간의 사유를 들여다볼 수 있는 일종의 예술이다. 이 개발자는 그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0: 예.
1: 그렇다 보니까 AI가 게임을 하는 과정을 인간이 시각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다면 AI의 사유의 과정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에서 이
0: 예.
1: 게임을 개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0: 그래서 그 개발자는 그 사유의 과정을 들여다봤다나요?
1: 봤는데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게 어쨌든 결론이었던 것 같아요.
0: 근데 예, 예.
1: 좀 흥미로운 점은 이제 1997년에 딥블루가 이제 체스의 제왕 가리 카스파로프를 이겼을 때나
0: 예.
1: 2016년에 알파고가 이세돌을 꺾었을 때나 이제 그때는 과연 AI가 인간을 지능적으로 이길 수 있는가 여기에 초점이었다면 이제는
0: 예.
1: 인간의 관심은 AI가 어떻게 사고하고 사유하는지에 가 있다. 그게
0: 예.
1: 좀 이제 지켜볼 만한 재미있는 점인 것 같습니다.
0: 이런 게 나오면 뭐 이게 장점도 있지만 또 우려할 부분들도 늘 이해가 되는데 그런 건 어떤 건가요 그러면?
1: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시각화를 해서 AI를 이해하려고 하지만 AI는 투명하게 보여주거든요. 어떤 연산 과정을 거쳤다라는 걸.
0: 예.
1: 하지만 인간이 그걸 보고도 이해할 수 없다라는 어떤 문제점을 맞닥뜨리는 것 자체가 우려할 만한 지점이다. 그러니까 이제 통제력을 상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거 오히려 게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0: 예, 예.
1: 그 부분을 기사는 짚었습니다.
0: 아.
1: 그리고 이 제 재미나이가 한마디 더 덧붙였는데
0: 예.
1: 이 게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었더니 인간의 웃픈 발버둥이자 대단히 영리한 거울이네요. 이렇게 평했습니다. 좀 오싹하죠?
0: 예. 뭐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1: 네.
0: 예. 알겠습니다. 이선영 아나운서와 지구촌 사이드 B를 진행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예, 예.
2: 노래도 기록이고 역사다. 손석희의 12시.

AP에서는 비 오는 소리가 들린다. 아, 저희가 이번 주에 그 미스틱 무즈 오케스트라의 세찬 빗소리도 들었고 캐스케이즈의 아주 경쾌한 빗방울 소리까지 어제 들었습니다. 이번 주에 소개한 모든 곡은 전부 진짜로 비가 내리는 순간을 노래했죠. 오늘 준비한 곡은 비가 오기 직전의 공기, 그 분위기를 담은 연주곡입니다. AP에서는 진짜 비 오는 소리가 들린다. 대망의 마지막 곡은 덴마크 출신의 하모니카 연주자죠. 리 오스카가 1978년에 발표한 Before the Rain입니다. 리 오스카를 재즈나 뭐 크로스오버 연주자로만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원래는 1970년대를 대표하는 펑크 밴드 WAR, WAR의 창립 멤버였습니다. 로우 라이더라든가 Why Can't We Be Friends라든가 이런 명곡에서 들리는 하모니카 연주가 바로 리 오스카의 연주이기도 하죠. 밴드 시절부터 보여준 재능은 솔로 전향 후에 더욱더 빛을 발했는데 이 음반에서 그 정점을 찍게 됩니다. 바로 이 음반입니다. 보면 예. 감각적인 일러스트 표지가 눈에 띄고요. 의자에 편안히 기대앉은 사내, 물론 코스튬이나 이런 걸 봐서 당연히 리 오스카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시원하게 뚫린 아치형 창문이 있는데 그 창밖에 비 오기 직전에 풍경이 펼쳐집니다. 그 가운데 벤치에 앉은 남자 역시 리 오스카, 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모니카를 불고 있으니까요. 박정영 선곡위원이 이 LP를 주면서 그러더군요. 이번 주제 피날레는 단연코 이 노래라고 처음부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Before the Rain은 8분이 넘는 대곡입니다. 그리고 이 곡을 상징하는 그 유명한 빗소리는 곡의 서두가 아니라 연주가 잦아질 때 이제 서서히 시작이 되고요. 물론 그래서 이제 제목도 Before the Rain이겠죠. 그리고 점점 더 가까이, 점점 더 세게 퍼붓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좀 호흡을 좀 길게 가져가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자, LP에선 진짜 비 오는 소리가 들린다. 마지막 곡입니다. 리 오스카의 Before the Rain 위에 바늘을 얹어 놓습니다.

0: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1: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스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4: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5: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4: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5: 백조 싱크.
6: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7: 유동 골뱅이.
6: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8: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예, 지금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대관령 4터널 안에서 차량 넉 대가 추돌하면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다고 하는데 소방당국이 지금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차량 정체가 매우 극심해서 주변 지나시는 분들은 주의하시고 또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부터 모레까지 중부지방에 비가 아주 많이 내릴 예정입니다. 비 피해도 유의하셔야 되겠네요. 자, 금요일 순서 여기서 마쳐야 될 텐데 내일 토요일은 특별한 순서죠. 또 LP선 비 오는 소리가 들린다의 확장판을 토요일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일 저희 그 손석희 12시 음악 선곡 위원 세 분들과 함께 역시 그동안에 쌓였던 얘기들 좀 나누고 못 들었던 음악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휴 첫날 그리고 내일 모레 모두 좋은 연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고 없이 잘 지내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12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여름철 폭염과 호우, 큰 사고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행동 요령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은데요. 폭염이 발생할 시엔 최대한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냉방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실내외 온도차를 5도 내외로 유지해 냉방병을 예방하도록 합니다. 호우는 특보가 발령되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이웃이나 가족의 안전 여부를 확인합니다. 산간, 계곡, 하천, 해안가 등 위험지역엔 접근하지 않도록 하고 TV 라디오를 통해 기상정보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피해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1: 지금까지 MBC 라디오.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3: 안녕하세요. 저는 수영 지도자 김동현입니다. 물을 바라보기만 해서는 강을 건널 수 없다고 하죠. 뭔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뛰어들고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처음부터 물과 익숙하지 않았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었고 꾸준히 배우고 연습한 결과 많은 사람들에게 수영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물에선 누구나 평등하며 성별, 연령, 직업과 상관없이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수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꾸준함이 탁월함이 되는 그날까지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용기는 나는 게 아니고 내는 겁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ABC.
1: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 주세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증상 완화제를 반드시 소지하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2: 화재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엔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놓지 않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우고 완전히 꺼졌나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열기는 사용하지 않을 땐 꼭 전원을 끄고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도시 화재.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시다.
3: 커피보다 더 진한 즐거움 찾으시나요?
4: 잠시 후 2시 20분부터는
3: 배윤호, 이남희의
4: 확 깨는 라디오가
3: 방송됩니다.

0: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2시 종합뉴스입니다. 미군이 이란을 엿새째 공습하며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란과 예멘 후티 반군은 홍해 원유 수송로 봉쇄 준비에 착수했는데요. 박성원 기자가 전합니다.
3: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의 군사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새로운 공격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국영통신도 현지 시간 16일 밤부터 개슘섬 주변과 반다르 아바스 인근 지역이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지역은 호르무즈 해협과 맞닿은 이란의 군사적 요충지입니다. 또 이란 남서부의 아바즈와 부쉐르 지역에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 폭발이 보고됐습니다. 미군의 공습은 지난 11일부터 엿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군에 맞서 중동 내 미군 기지를 보복 공격해온 이란은 다시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란은 다음 주까지 종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발전소와 교량 등 민간 인프라까지 공격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고에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란이 자국의 전력 인프라가 공격받을 경우 아라비아 반도 서쪽 홍해의 관문인 바브엘 만데브 해협을 봉쇄할 것을 후티 반군에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해협은 호르무즈 해협이 막힐 때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를 수출하는 우회 경로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후티 반군이 장악할 경우 전 세계 석유 수급이 타격을 받게 됩니다. MBC 뉴스 박성원입니다.
2: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16일 중국이 2020년 미 대선에 개입해 대규모의 유권자 데이터를 불법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투명성 태스크포스와 대통령 정보자문위원회 직원들이 수집한 것이며 최고 정보기관 지원을 받아 조사 결과를 직접 검토했다며 백악관 홈페이지에 결과를 공개했다고 말했습니다. 2020년부터 수년에 걸쳐 중국이 선거 데이터 침해를 실행했고 유권자 파일 2억 2천만 건을 불법적으로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등 적대국들과 비국가 단체들이 미국 선거 인프라 침해 능력을 갖췄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습니다. 9월부터 유학이나 교환 프로그램 등으로 미국을 방문하면 4년까지만 머물 수 있게 됩니다. 워싱턴 허윤신 특파원이 전합니다.
4: 앞으로 F비자를 가진 외국 유학생들과 교환 방문을 위한 J비자 소지자들은 최장 4년까지만 미국에 머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학업 과정을 마칠 때까지 체류가 가능해 사실상 기한이 없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1978년 이후 무기한으로 입국한 유학생들 중 수천 명이 수업에 등록해 영구적인 학생으로 남았다며 비자 악용을 근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 규정이 시행되는 오는 9월부터는 체류 연장을 위해 이민당국의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마크 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은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 탓에 이민 사기가 만연했다며 유학생들이 학업을 마치고 돌아가는 원래 목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작년 현재 미국 내 학생 비자 소지자는 180만여 명이고 작년 기준 한국인 학생과 가족은 1만 3천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허유신입니다.
2: 경찰이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의 휴대폰에서 피해자를 알고 있었던 정황을 발견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 정황이란 것이 동명이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카카오톡 친구 목록의 피해자 이름이었습니다. 박승환 기자가 계속해서 전합니다.
5: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장윤기 사건 당시 수사팀이 피해자 이채원 양과의 면식관계 정황을 간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장윤기의 휴대전화에서 범행 전 고 이채원 양을 알았던 정황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해당 정황이란 건 장윤기 휴대전화 카카오톡 친구 목록에서 발견된 이채원이란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름만 발견됐을 뿐 동명이인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 특히 경찰은 이틀 전 유족에게 만나자고 해놓고 이런 사실을 알리지도 확인을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유족은 이런 사실을 보도를 통해 알았고 명확하지 않은 추정이 퍼지면서 경찰이 오히려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수사 과정에서 윗선의 부당한 지시나 외부 청탁이 있었는지 조사 중인 특별수사단은 초기 사건을 지휘한 전 형사과장 박모 경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박승환입니다.
2: 제헌절 경축식에서 조정식 국회의장이 개헌 논의를 제안했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전합니다.
6: 조정식 국회의장은 22대 국회에서 차분하게 개헌을 매듭짓자고 제안했습니다.
7: 2027년에 국민주권 개헌안을 마련하고 이번 22대 국회 내에 10차 개헌을 매듭짓을 것.
6: 그런데 3부 요인, 각 정당 대표들이 참석한 제헌절 경축식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만 보이지 않습니다. 민주당 주도의 원 구성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당초 경축식에 불참하려다 어젯밤 입장을 바꿔 정점식 원내대표를 포함한 지도부가 참석했는데 장동혁 대표만 불참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에선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에 도전하는 송영길 후보,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김용 후보의 출마 자격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송 후보는 후보 등록 6개월 전에 입당해야 한다는 피선거권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고 김 후보는 불법 정치자금 혐의 재판으로 계좌가 동결돼 당비를 납부하지 못해 후보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예외를 허용할지 논의하기 위해 어젯밤 심야 최고위에 이어 오늘 오전 긴급 최고위를 열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긴급 당무위원회를 열어 예외 적용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문정복 최고위원이 최고위에 불참하는 등 친청계의 공개적인 반발이 있었지만 최고위 의결이 이뤄지며 후보 자격 논란은 일단락되게 됐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2: 오늘 정오쯤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대관령 4터널에서 차량 4대가 추돌하면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강원소방본부는 사고 차량 운전자들을 모두 구조하고 화재 진압과 사고 수습 중이라 밝혔는데요. 오전 11시 52분 사고 신고가 접수됐고 터널에서 4중 추돌 사고가 발생하면서 SUV 차량에서 화재가 시작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헌절을 맞아 국민주권 가치를 강조하며 비상계엄에 맞선 시민저항을 민주주의 역사로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페이스북에 2024년 12월 3일 한밤중 선포된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결국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의 대한민국에서도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는 현실임을 일깨워주었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78주년 제헌절을 맞아 우리가 오늘 기려야 하는 것은 제헌절이라는 껍데기가 아니라 토론과 합의의 제헌절 정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당을 향해 여야 합의로 이뤄야 할 원 구성을 일방 통보했고 독단적 악법을 쏟아내며 폭주하고 있다며 야당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대화와 협상 의지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중국 공안이냐며 경찰관을 조롱한 혐의를 받는 시위 참가자들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6일 서울경찰청 김모 경정에게 폭언을 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시위 참여자 3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2021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경찰관들이 피해자 측에 손해배상을 명령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자 경찰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0: 끝으로 날씨입니다. 대체로 흐리고 충청과 남부지방, 제주에 비가 내리는 날씨입니다. 경상 전라권 최대 80mm, 충청은 최대 60mm, 제주 최대 10mm 등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대구는 32도 등 27도에서 3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부터 전국적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걸로 예상됩니다. 정영환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MBC 2시 종합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1: MBC.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2: 본격적인 여름이 찾아오면서 더위를 피해 시원한 물놀이를 떠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즐거운 물놀이를 떠났다가 안타깝게도 안전사고를 입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어린이의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보호자는 어린이가 항상 확인 가능한 시야 내에서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살펴야 하고 어린이는 신발 등의 물건이 떠내려갈 경우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물놀이 중에 친구를 세게 밀거나 물속에서 발을 잡는 등 무리한 장난을 치는 것은 위험합니다. 나와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위해 물놀이 안전 기본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3: 지금 시각은 2시 10분입니다.
4: 배윤호
5: 이남희의
4: 확 깨는 라디오. 안녕하세요, 배윤호입니다.
5: 안녕하세요, 이남희입니다.
4: 자, 오늘은 제헌절입니다.
5: 네.
4: 직장인들에게는 정말 오랜만에 돌아온 빨간 날이기도 하죠.
5: 네, 금토일로 이어지는 황금 연휴가 참 반가운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래도 제헌절의 의미는 한 번 더 되새기면 좋겠지요.
4: 제헌절은 이제 헌법을 제정한 날이잖아요.
5: 그렇죠.
4: 뭔가 좀 딱딱한 날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요. 그런데 제헌절은 생각보다 우리랑 아주 가까운 날입니다.
5: 네.
4: 나라에도 사용설명서가 있다면 그게 바로 헌법이라는 거죠.
5: 신호등은 왜 지켜야 하는지, 내 권리가 어디까지인지, 또 국가는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많은 것들의 출발점이 바로 헌법입니다.
4: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헌절은 어려운 법 얘기를 하는 날이라기보다는 대한민국이 어떤 약속 위에서 출발했는지 한 번쯤 떠올려보는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5: 네, 오늘도 그 약속처럼 서로를 배려하는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기분 좋은 음악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아이유의 너랑 나, 이무진의 신호등으로 확 깨는 라디오 출발합니다.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주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1: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3: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1: 건강기능식품.
4: 네, 대한민국 헌법이 처음 만들어진 게 언젠지 혹시 아십니까, 이남희 씨?
5: 아, 정확하게 언제죠? 7월 17일이긴 하겠죠?
4: 오, 그렇죠.
5: 네. 그걸 하지만 아시네요? 몇 년도입니까?
4: 그걸 아시네요.
5: 예. 다 아는 겁니까?
4: 1948년입니다.
5: 그렇군요. 네.
4: 제헌절을 7월 17일로 정한 데도 의미가 있다 그러는데,
5: 네.
4: 조선시대 최초의 법전, 기억나십니까?
5: 아.
4: 경국대전.
5: 아. 네.
4: 경국대전이 완성된 날이 바로 7월 17일이래요.
5: 그렇군요.
4: 그래서 같은 날짜를 택했다고 합니다.
5: 예법의 정신을 이어 새로운 나라의 약속을 만든 날. 그래서 제헌절이 더 큰 의미가 있는 날이지요.
4: 그렇습니다. 자, 또 의미 있는 코너가 있죠.
5: 네.
4: 밖에 라인은 잠시 후에는 우리 곁에서 함께 살아가는 소수들의 이야기 같이 가서 수자씨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노래 두 곡만 더 들을까요?
5: 네, 두 곡 준비했습니다. 가람과 매의 생일 그리고 SG워너비의 라라라 함께 하시죠.

0: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1: 신삼성 자동차 학원이 밤 12시까지 교육하는 거 알아?
2: 응, 나 퇴근하고 가서 배우는걸? 원하는 날짜, 시간이 예약되니까 기다리지 않고 편하게 교육받아.
1: 그래서 인기구나. 교통 편리하고 대형 버스, 트레일러 시험장까지 갖춘 자동차 학원의 명문 신삼성 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2: 삼산 현대백화점 앞 울산 260-0003.
0: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 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 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3: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 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누구인가? 누가 이렇게 재밌는 라디오를 진행하는가? 아, 배윤호 이남미 밖에는 라디오구나. 앞으로 이 라디오만 듣도록 하라. 채널 고정.

0: 세상은 편견 없이 바라볼 때 가장 예쁜 색깔을 띈다고 하죠.
1: 모양과 색이 달라도 각자 모습대로 어우러져 살아가는 이웃의 이야기죠.
2: 같이 가 소수자씨.
0: 남선영씨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남선영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누구를 만나볼까요?
2: 네, 오늘은 아주 멋있는 사진작가님을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 아, 사진작가.
2: 네, 지난해 서울의 한 대학교 앞에 영정사진 전문 사진관이 문을 열었거든요.
1: 아, 그래요?
2: 네. 대학가에 왜 영정사진인가 싶겠지만 고객 예. 10명 중에 4명은 40대 이하의 청년이라고 합니다. 이 공간을 운영하는 사진작가인데요. 김세규 사진작가를 소개하겠습니다.
3: 안녕하세요. 관악구에서 청춘들을 위한 영정사진 전문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세규 작가입니다. 지난 한 10년 초상사진, 그러니까 얼굴사진 전문으로 스튜디오를 운영했어요. 배우 프로필뿐만 아니라 각 전문 영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얼굴을 담아왔죠.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있어요. 나답게 찍어주세요. 진짜 나를 찍고 싶어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그런 얼굴은 어떤 얼굴이고 나는 또 그 얼굴을 어떻게 담을 수 있을까 고민이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친한 친구 아버님 장례식장에서 영정사진을 보게 됐는데 너무 젊을 때 사진이고 단체 사진에서 그냥 얼굴만 오려낸 사진이 더라고요. 그때 진짜 엉뚱하게 영화 명량 있잖아요. 이런 대사가 나오거든요. 만일 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 용기는 백배 천배 큰 용기로 배가 되어 나타날 것이다. 맥락에 닿을지 모르겠지만 만일 이 죽음을 뜻하는 영정사진을 생명의 영정사진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거기에서 영정사진의 어떠한 본질이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됐고요. 본격적으로 영정사진을 끌어안고 좀 끙끙거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1: 네, 사실 뭐 영정사진이라고 그러면 좀 무겁고 두렵고 또 젊은 사람들 찍고 그거 왜 찍어? 할 수도 있는데
0: 맞아요. 네.
1: 이게 삶의 궤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의미가 좀 남다른데요?
0: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증명사진밖에 찍어본 적이 없는 우리가
2: 맞아요, 네.
0: 좀 다르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 화려하기만 할 것 같은 배우 프로필 작업에서 한 사람의 세월과 내면을 읽어냈다는 것도 좀 인상 깊습니다.
2: 네, 맞아요. 그래서 김세규 작가님께서 해석한 영정의 의미는요. 젊고 생기 있는 영어 단어 영하고 따뜻한 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해석을 해보자면 오늘을 더 생기 있게 따뜻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진이라는 의미라고 해요.
0: 네.
3: 그 영정을 둘러싼 편견을 굉장히 많이 맞닥뜨린 사람이죠. 사진을 찍으러 오시는 분들이 그 영정 사진에 대한 어떤 태도가 어쩔 수 없이 찍는 사진, 우울한 사진, 슬픈 사진 이런 어떤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영정 사진을 좀 뒤집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영정의 대척점에 있는 어떠한 것은 결국 삶이고 생명인데 그거를 뜻하는 단어가 저한테는 생기였어요. 생기. 그림자 영을 빛 가운데로 드러내면서 그거를 YOUNG, 젊은, 생기 있는으로 좀 바꾸고 싶었고 족자 정자에 갇혀있는 그 영정을 따뜻한 뜻정, 마음정으로 바꿔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영정사진에는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만나게 해준 힘, 지금까지 애쓰며 살아온 나 자신을 그리고 또 앞으로도 허락한 상황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갈 나 자신을 한번 꼭 안아주는 그렇게 허구해주는 힘이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 네, 죽음을 마주하는 가장 상징적인 순간이 오늘을 더 뜨겁게 살아가는 에너지가 된다. 어우, 이 멋진 말인데요.
0: 그러게 말입니다.
1: 좀 역설적인 표현이긴 한데 좀 더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오늘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이렇게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0: 네, 한편으로는 또 누군가의 삶을 사진 한 장에 다 담을 수가 있나? 오히려 또 오랜 고민이 필요해서 찍기가 더 힘드신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2: 맞아요. 그래서 작가님이 운영하는 사진관에 가면 꼭 거쳐야 하는 단계가 있는데요. 촬영이 보통 40여 분 동안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그 안에 작은 인터뷰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0: 네.
2: 내 마음을 조금 더 솔직해질수록 더 멋진 오늘이 그려진다고 하거든요.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 손님들이 저한테 붙여준 별명이 있는데 별명이면서 호예요. 호가 뭐냐면 호천이에요. 호천. 호기심 천국. 당신의 나를 처음 만났는데 왜 이렇게 나를 궁금해하냐. 근데 저는 진심으로 궁금하거든요. 그 사람의 이야기가. 저는 이게 오랜 시간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의 얼굴을 찍어오면서 제가 실감한 게 하나 있어요. 저를 찾아온 배우들은 그리고 손님들은 자기 다음을 찍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굉장히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 이야기할 때였어요. 다른 사람 얘기나 어디서 들은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 내 생각, 내 감정을 진심으로 이야기를 할 때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어려운 건 뭐냐면 그 손님을 처음 보죠. 그분이 갖고 있는 구체성으로 들어가기는 어렵고요. 다만 직관적으로 제가 궁금한 것들을 여쭤봐요. 선생님은 예를 들어서 님은 색깔로 치면 어떤 색깔에 가까우신 분이세요? 아니면 지금 님의 마음을 지금 상태를 딱 한 단어로만 표현한다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0: 야, 그냥 이제 사진을 찰칵찰칵 찍는 시간보다 긴 대화를 나누는 인터뷰 같은 시간이네요. 그렇죠?
2: 네, 맞아요. 인터뷰 전에 저도 이제 작가님을 인터뷰하기 전에 그 작가님의 블로그를 잠깐 구경을 했었는데요. 영정 사진을 찍기 전에 건네는 질문 목록이 좀 정리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정 사진을 찍는 기분이라든지 내가 나답게 살아왔는지 혹은 뭐 삶에서 후회되는 일은 없는지 뒤늦게 찾은 재능은 없는지 이런 개인적인 질문들이었는데요. 네. 생각해보니까 좀 쉽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0: 그러네요.
1: 그러니까 저도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 네. 오, 대답할 때 고민할 것 같은데.
0: 아무래도 그렇죠. 네.
1: 그러니까 근데 고민할 때 그 표정 그리고 생각할 때 그 표정이 고스란히 얼굴에 나타날 것 같아요.
2: 맞아요. 네.
1: 희망적인 상상을 하면 살짝 웃음을 띈다든지 뭐 이럴 것 같은데요.
0: 그래서 또 관심이 가기도 그러니까. 하겠어요. 그죠?
2: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SNS에 올라와 있는 그 사진들을 곰곰이 좀 살펴보니까요. 분명히 영상이 아니라 사진이 올라와 있는데 좀 사진이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번도 만나뵌 적 없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네. 이분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좀 궁금해지기도 하더라고요. 또 하나 신기했던 건 분명히 영정사진 전문이라고 했는데 정말로 대부분 젊은 분들의 얼굴 이었다는 건데요.
0: 아, 진짜요?
2: 이 청년분들이 왜 이곳을 찾아서 사진을 찍는 걸까 너무 궁금해서 작가님께 들어봤습니다.
3: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입을 열면 살고 싶다는 말보다 아, 죽고 싶다 이 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는 각각의 상황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영정사진을 찍으러 저를 찾아오시는 젊은 손님들은 자기 발로 이곳을 찾아오는 거잖아요. 저의 영정사진의 취지를 어느 정도는 알고 오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은 영정사진을 통해서 좀 의식적으로 그리고 의지적으로 결국 사람은 죽는다라는 엄중한 사실 자체를 기억하면서 교통신호 표지판처럼 일단 멈춤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일단 멈춰서 좀 자기에게 안부를 묻고 싶어 하죠. 그 안부가 좀 거창한 게 아니라 그냥 잘 살고 있냐는 거예요. 나는 잘 살고 있냐. How are you죠? How are you? 어때? 좀 잘 살고 있어? 이 질문 자체가 제가 느낄 땐 과속 방지턱 같았어요.
2: 네, 공교롭게도 올해 첫 손님이 울산에서 올라온 20대 여성입니다.
1: 그래요?
0: 인연이다, 우리 인연이에요.
2: 네, 그러니까요. 이게 새해 첫날에 첫 차를 타고서 서울로 올라와서 영정사진을 찍었다고 예? 합니다. 이 사연을 좀 들어보니까 평소 삶에 대해서 고민을 엄청 많이 하던 청년이었는데 예? 이분께서 삶의 의미를 새해 첫날에 딱 기록을 하면은 앞으로 열심히 살 수 있겠다 라는 생각에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0: 멋지네요.
1: 그 어떻게 보면 그냥 흘려보내기 쉬운 그냥 일상인데
0: 네.
1: 그걸 이제 묵직한 기록으로 채웠다라는 게 참 의미 있는 것 같아요.
2: 맞아요. 네.
0: 아, 근데 어떤 생각으로 하루를 살고 있는지 이렇게 돌아보지 않고 지날 때도 많잖아요.
2: 맞습니다. 네.
0: 근데 위로와 용기를 또 얻고 아, 더 잘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얻으시는 분이 많은가 봐요. 그렇죠?
2: 맞습니다. 이렇게 그 인터뷰를 하면서 다짐을 하게 되니까 다짐이 필요한 순간에 찾아오는 손님들도 많은데 혹은 뭐 연인이랑 헤어졌거나 뭐 취업이 잘 풀리지 않는다거나 뭔가 마음속에 힘든 것들을 겪고 나서 찾아오는 손님들도 꽤 많다고 합니다.
1: 이거는 그냥 사진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심리를 좀 다듬어주는
2: 맞아요. 네.
1: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람을 살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사진 찍으면서 막 대화를 하다 보면 그동안 있었던 막 상처가 막 보듬어지기도 하고
0: 맞아요.
1: 치료가 되기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또 하고 계셨어요. 그 영정 사진을 찍기 위해서 비용을 내게 되잖아요.
1: 네.
2: 근데 그 비용을 고스란히 자살 예방 단체에 기부를 또
1: 진짜요?
2: 하고 계셨습니다. 그 남은 이야기를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3: 영정 사진을 시작하면서 의외로 고민했던 건 가격이었어요. 적정 가격이 얼마일까. 처음에는 7이라는 숫자를 너무 좋아해서 7만 7천 원을 했죠. 그런데 취지에 공감을 하더라도 20, 30대 분들에게는 여전히 금액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의는 있었지만 촬영으로까지 넘어오는 경우가 많지가 않았고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증명사진관에서 찍으면 2만 원 정도가 통용되는 가격이더라고요. 저는 아무래도 조금 더 긴 시간을 찍어드리고 결국 삶의 이야기를 그 이력을 영정사진으로 증명해 드리니 만 원만 더 받아도 되겠다 금액이 정해지니까 굉장히 제가 마음이 편안해졌고 아, 이 금액은 의미 있게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많은 분들과 이런 의미를 나누고 싶었고 조금 더 좋은 어떤 순환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다른 청춘들에게 내 영정값으로 내 얼굴값으로 작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좋겠다. 실제 그 돈은 자살 예방과 관련된 여러 단체들이 있잖아요. 이제 기부하고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아, 내가 찍은 사진 한 장, 그 한 장의 기록이 세상에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온기가 되는 셈이네요.
0: 아, 근데 너무 멋지신 분이신 것 같아요.
1: 그러게요.
0: 사실 그냥 사진관에서 내가 위로받았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또 온기를 전할 수 있다. 이제 선하고 묵직한 선순환이 아닌가 싶네요.
2: 네, 맞습니다. 김세규 작가께서는요. 농사를 짓는 마음으로 사진관을 운영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0: 네.
2: 이게 삶을 소중히 다루는 순간순간이 희망의 씨앗이 될 거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3: 매년 제 생일 때 영정사진을 찍고 있어요. 내 영정사진에 어떤 삶이 담겨있기를 내가 바라는구나 다시 한번 좀 깨달아졌는데요. 제 영정사진을 찍을 때 그냥 땡큐라고 말하면서 찍고 싶어요. 세상을 향해서 나를 길러주었던 나를 만들어낸 그 수많은 관계들이 있잖아요. 제 친구들, 제 부모님, 제 아내, 제 아이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저의 하나님이 저를 돌보고 키웠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 입으로 되게 주도적이고 주체적이고 그렇게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많은 관계 속에서 많은 것들을 받으면서 살아왔고 그런 내 삶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얼굴로 꼭 표현하고 싶었어요. 제 가족들과 제 친구들이 저에게 꽃을 주면서 세이 굿바이 할 때 땡큐라고 말하고 싶어요.
0: 야, 한 사람 한 사람을 서두르지 않고 기다려준다는 마음 이 사진에도 그대로 담기는 것 같습니다. 아, 기회가 된다면 식구들이랑 같이 가서 한번 찍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드네요.
2: 네, 맞습니다. 사실 저는 죽음을 준비하는 사진이라고 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조금 슬픈 이야기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0: 맞아요. 그럴 수 있죠.
2: 오히려 작가님이랑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저도 지금까지 했던 것들 그리고 오늘의 나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1: 네. 작가님이 혹시 선곡해 주신 노래가 있나요?
2: 네, 이곡 This Is Me라고 위대한 쇼맨 OST를 선곡을 해주셨거든요.
0: 네. 네.
1: 사실 뭐 영정 사진하면 어떻게 인생을 마감하는 사진이잖아요.
0: 네.
1: 마감하고 나서의 사진인데, 근데 이분의 그 영정 사진은 삶의 한 가운데서 오늘의 나를 더 잘 살리기 위한 사진이 아닌가. 아, 이런 생각이 드니까 굉장히 좀 가슴 뭉클한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정말 의미도 네. 있으면서 왜 많은 분들이 찾아가시는지 바로 알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2: 네.
0: 그 앞으로 관광지가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도 감히 또 해보게 됩니다.
1: 저희 큰딸이 요 동네에 사는데 한번 가보라고
0: 같이 서울 가실 때 한번 가셔야겠는데요.
1: 그렇습니다.
0: 자, 오늘도 남선영 작가와 함께 정말 저희가 잘 알 수 없는 이야기들 또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이야기들 같이 가서 수자씨에서 함께 했습니다.
1: 네, 남작 남선영 씨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정 사진 전문 김세규 사진 작가의 신청곡 위대한 쇼맨의 OST 가운데서 캐시아의 This Is Me 함께 들었습니다. 아, 인터뷰를 계속하면서 영정 사진을 찍는다는 게 좀 색다르기도 하고 좀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한 곡 더 들을까요? 럼블피쉬의 노래 그대 내게 다시 함께 듣겠습니다.

0: 울산 화개라에서 들어온 소식입니다. 화개는 라디오에 엄청난 선물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이남미 기자.
1: 네,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선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좋을굿 기르보일 구도일 S5일에서 주요 상품권, 철원 별난농장에서 혈관 건강을 확 깨워주는 아스파라거스 액상차, 요가 필라테스 플라잉을 한 번에 삼산동 베스트 사우나 옆 리즈 요가 앤 필라테스에서 한 달 이용권, 귀한 손님에게 대접하는 명품 갈비탕 북구청 뒤편 가리명가에서 식사권, 힘나는 보양식 흑염소 생오리오리 전문점 솔마루에서 식사권, 잡내 없이 쫀득한 식감, 몸에 좋은 콜라겐 듬뿍, 남구달동 황족 유황먹은 족발에서 식사권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스튜디오에 배은호 기자 나와주세요.
0: 네, 스튜디오입니다. 삼산 세이브존 내 루이카스텔에서 7만원 상당의 골프모자, 대형 주차장 연중무휴 브레이크타임 없이 운영하는 울산에서 제대로 된 숯불구이 전문점 경복궁에서 식사권, 성안동 백양사역 찜갈비명가 정한정에서 식사권, 삼산동 웨딩거리 금수저 피부관리에서 피부 두피관리와 천연 염색 이용권, 뉴코아울렛 성남점 맞은편 나눔을 실천하는 뚠뚠이 돈가스에서 식사권, 남구청 맞은편 크리스탈 녹두미인 화장품에서 녹두비누와 남녀 공용 화장품, 일본식 정통 효소욕장 효소지음에서 효소 찜질 이용권, 동구 휴 에스테틱에서 드리는 15만원 상당의 관리 상품권, 가족 외식도 중요한 회식도 최상급 재료로 만든 깊고 진한 샤브샤브 울산 동구 샤브안에서 식사권, 12주의 기적을 드립니다. 삼산동 디파인 다이어트 센터에서 1개월 이용권과 개인 PT 3회권, 지친 일상의 특별한 쉼표를 찍으세요. 프라이빗한 힐링을 약속하는 포항 알데아 펜션에서 1일 숙박권을 드립니다. 이상 울산 화개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3: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2: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4: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즈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0: 캠핑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6: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자, 오늘 같이 가수 수자 씨는 영정 사진 전문 사진 작가 네. 김세규 사진 작가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3: 아, 멋진 분이셔서 아.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젊은 분들도 의미 있게 찾으시는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2: 인터뷰를 하면서 그 사람의 표정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3: 아,
2: 너무 진짜 괜찮으신 분 같아요.
3: 그러니까요. 응원하겠습니다. 사진 찍을 때도 우리가 웃어야 되잖아요. 9128번님의 신청곡 김양의 웃어야지 듣고 3시 5분에 돌아옵니다.
2: 어디 가지 마세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2: 안녕하세요. 철새 홍보관 생태해설사 박명희입니다. 태화강에 오리들을 보면 흥미로운 장면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종인데도 모여 지내죠. 먹이도 비슷하고 서식 환경도 비슷해 경쟁이 생길 수도 있는데도 이렇게 무리지어 다닙니다. 이는 포식자를 함께 경계하기 위한 일시적 동맹, 즉 공동 방어 전략입니다. 함께 있는 게 더 안전하다는 선택을 하는 거죠. 우리 사람들도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당연히 경쟁도 있지만 다르다고 배척하기보다는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걸 자연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0: they say.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일상 속 건강을 지키는 시간. 울산 MBC 시민 건강 클래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7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7층에서 열리는 이번 강의는 윤태진 안과 전문의를 모시고 백내장과 녹내장, 황반변성 등 대표적 노인성 안질환에 대해 알아보고 질환의 특징과 치료 방법, 그리고 눈 건강을 지키는 관리법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꼭 알아야 할 건강 정보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고 레크레이션과 경품 행사도 마련돼 있는 울산 MBC 시민 건강 클래스. 입장권은 삼산동 보람병원, 달동 배양규 연합비뇨의학과 의원, 범서 범서운천 지지 워터피아, 일산동 삼너머 남촌, 울산 대왕암점, 학성동 울산 MBC에서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7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7층에서 열리는 울산 MBC 시민 건강 클래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3: 표준 FM 97.5 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4: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3: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3시 뉴스입니다. 제주를 제외한 전국의 산사태 위기경보가 주의 단계로 상향됐습니다. 산림청은 오늘 오후 1시 반을 기해 제주를 제외한 15개 시도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상향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산사태 재난 발생 위험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낮 11시 반쯤 경기 김포시 고촌읍의 한 도로에서 달리던 마을버스가 중앙선을 넘어 버스 정류장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를 타고 있던 승객 9명 중 3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른 승객 3명은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버스 운전자인 70대 남성이 졸음운전을 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당대회 후보 자격 논란이 불거진 송영길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출마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당 최고위원회는 표결 끝에 두 사람에 대해 후보 자격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쟁점은 권리당원 자격과 당비 미납 문제였는데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2023년 탈당했던 송영길 의원은 후보 등록 첫날인 16일 기준 복당 6개월이 넘지 않았고 김용 전 부원장은 대장동 민간업자 일당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 계좌 동결 등으로 당비 납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16일 중국이 2020년 미 대선에 개입해 대규모의 유권자 데이터를 불법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 투명성 태스크포스와 대통령 정보자문위원회 직원들이 수집한 것이며 최고 정보기관 지원을 받아 조사 결과를 직접 검토했다며 백악관 홈페이지에 결과를 공개했다고 말했습니다. 2020년부터 수년에 걸쳐 중국이 선거 데이터 침해를 실행했고 유권자 파일 2억 2천만 건을 불법적으로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등 적대국들과 비국가 단체들이 미국 선거 인프라 침해 능력을 갖췄다고 판단한다 강조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중부 술라웨시 섬 해상에서 70여 명이 탄 여객선이 침몰해 한 명이 숨지고 24명이 실종됐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인도네시아 슬라야르 섬에서 73km 떨어진 해상에서 여객선 KM 누를살사호가 침몰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가수색구조청은 엔진 고장을 자체 수리하지 못하자 선장이 구조 요청을 했는데 구조대가 도착 당시 여객선 일부가 침몰한 상태였다 설명했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늘 밤부터 수도권과 강원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립니다. 모레 19일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 강원도의 예상 강수량은 80에서 150mm가 되겠습니다. 주말 내내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질 텐데요.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0도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31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정영환이었습니다. MBC 3시 뉴스를 마칩니다.
6: 안녕하세요. 글 쓰는 물리학자 김상욱입니다. 동영상 조회수가 높아서 봤는데 아 속았구나 할 때가 있습니다. 숫자에 속는 일이 어디 그뿐일까요? 조회수는 콘텐츠의 깊이를, 성적은 사람의 인품을, 취업률은 학문의 가치를 다 말해주지 않는데 우리는 자주 속습니다. 인공지능도 알고리즘도 첨단 기술도 수많은 숫자와 계산 위에서 움직이지만 숫자가 의미와 가치까지 담아내지 못합니다. 그것은 사람만이 할 수 있죠. 잊지 마세요. 모든 걸 숫자로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2: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3: 지금 시각은 3시 5분입니다.

0: 아유, 어쩌면 좋아. 아유, 어쩌면 좋아. 덥다, 더워. 아유, 다들 여름 휴가 계획 세웠을 텐데. 아우, 나는 올여름도 슈퍼만 지키고 있네. 아우, 어쩌면 좋아.
1: 배준마, 맨날 이 환자가 한숨만 벗고 쉬고 있지 말고 내가 피크닉 가면 되지 뭐.
0: 아우, 더운데 가게를 놔두고 어딜 간단 말이에요.
1: 어차피 가게에도 에어컨도 없어가지고 뭐 부채질만 하고 앉았구만. 멀리 말고 가까운 주점 있다 잉겨. 거대 보미탕 피크닉장이라고 있는데 그 요새 엄청 인기라더라.
0: 아니, 안 그래도 주변에서 많이들 갔더라고요.
1: 그래.
0: 여기가 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면서요.
1: 그렇다카이. 앞에는 주점 바다가 쫙 펼쳐지고 나무 그늘도 있어가 그 밑에서 음식 가갖고 먹을 수 있도록 테이블도 있거든. 피크닉 가기 그만 아잉겨.
0: 어머머, 어우, 바다 보면서 음식 먹으면 정말 힐링 되겠다.
1: 당연하지.
0: 근데 거기 주말에는 금방 꽉 찬다면서요.
1: 아이고, 그러니까 예약 시작하고 동시에 들어가 안 하면은 주말 자리는 없다 하는데 울산뿐만 아니고 부산 경남에서도 소문이 나가 다 온다네.
0: 어우, 좋은 데는 다들 어떻게 알아가지고. 아유, 예약 경쟁이 더 심해지겠는데요.
1: 근데 작년에 한번 가봤는데 1번부터 6번 테이블 쪽에 그늘이 없어가 여름에는 좀 힘들었어. 근데 이번에 그늘막이 설치돼가지고 일하면은 뭐 진짜 일하다가 서울에서도 내려올 파이라.
0: 어, 다른 도시에서는 못 오게 하면 안 되나? 어. 여름 휴가 때 비행기 타고 멀리 갈 필요 없겠네요, 그러면.
1: 아, 근데 예약이 돼야 가지.
0: 그쵸. 예. 주전, 보미탕, 피크닉장만 가도 바다도 보고, 피크닉도 즐기고, 맛있는 것도 먹고, 얼마나 좋아요.
1: 아이고, 다들 울산에 놀러 오려고 난리라 카니까네. 울산에 바다 있지, 산 있지, 강 있지, 이래 좋을 수가 없어. 여름 휴가 여행지로 울산 여러분 추천합니다. 배준마, 우리도 피크닉 가야 되니까, 그 피크닉장 빨리 클릭 하소, 알았지요?
0: 아유, 알았어요. 슈퍼 문부터 닫고요.
1: 진검다리가 불러줍니다. 여름.

0: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1: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2: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3: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2: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3: 혹시 TBX 멤버십?
2: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3: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2: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4: TBX 안전하는 오늘부터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2: 오래오래 락토핏
1: 둥근단 건강
3: 건강기능식품.
4: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7: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6: 환인제약.
8: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9: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1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2: 이 곡은
0: 처음이죠.
2: 트로트 발라드 로큰롤 댄스 포크 힙합 재즈 블루스 팝송 오페라 클래식 동요.
0: 날이 덥습니다. 네,
2: 장르 불문하고 신곡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0: 이 곡은 처음이죠. 학계라가 고르고 고른 따끈따끈한 신곡들 오늘 전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신곡은요, 가수 한봄이 불러줍니다.
2: 예.
0: 피어나라라는 곡이네요.
2: 아, 피어나라.
0: 어떻게 피어날지 궁금한데요. 한봄의 목소리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0: 한봄에 피어나라. 네. 아, 정말 피어나고 싶네요.
1: 아 그러니까요.
0: 저는 지고 있는데.
1: 무슨 말씀을요.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신곡 소개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가수 강태관 씨의 노래입니다.
0: 사슬 같은 사랑.
1: 제목이 아주 진합니다. 어떤 곡인지 지금 함께 들으시죠.

0: 네, 강태관의 사슬 같은 사랑 함께 들었습니다. 사랑은 예. 사슬 같아요.
1: 아, 이 강태관 씨가 다음 주 월요일에
0: 그렇습니다.
1: 밖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라이브로 또 이 노래 들려드린다고 하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못 끼면 못 풀어요. 사슬 같아서.
1: 그래서 무서운 노래인가 봐요.
0: 그렇습니다.
1: 네. 자, 이번에는 새로운 신곡 슈퍼주니어 83지의 신곡입니다.
0: 아, 83년생들이에요?
1: 그렇습니다. 이특 씨하고 우리 김희철 씨. 아, 두 분이 유닛으로 준비를 했네요.
0: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이가 먹었나?
1: 근데 진짜 어려 보여요. 어휴. 그리고 여전히 너무너무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으시더라고요. 어마어마합니다. 해외 팬들이.
0: 우리는 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아직도 펴있네.
1: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노래 제목이요?
0: 너를 위한 약속입니다.
1: 자, 어떤 약속일까요? 함께 들어보시죠.

0: 네, 팔삼즈의 너를 위한 약속. 아, 이 노래도 또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네. 대단하겠죠.
1: 아마 팬들을 위한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여전히 노래 잘하는 가수 자두가 돌아왔습니다.
0: 아, 이분 노래 잘하는지 모르신 분이 있어요.
1: 라이브가 어마어마하죠.
0: 어마어마해요. 진짜 노래 너무 잘합니다.
1: 아, 막 기타도 치면서 여전히 아주 에너지가 뿜뿜이시던데 신곡입니다.
0: Go Ahead.
1: 어떤 곡인지 같이 들어볼게요.

0: 같은 차량도 판매 방식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더 쉽고 현명하게 내 차의 가치를 높이는 선택. 두바이 무역. 수출로 고객을 더하고 거래로 감동을 전하는 대한민국 중고차 수출 파트너. 검색창에 두바이 무역.
1: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2: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3: 97.5 MBC 라디오.
4: 여러분, 배윤우 이남이의 학기는 라디오 한번 들어보세요. 알았죠?
5: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디 가지 말고 채널 고정. 배윤우 이남이의 학기는 라디오.
6: 여러분의 친구 배윤우 이남이의 학기라가 왔단다. 한번 들어보이소. 좋다이.

0: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밤하는 미용사에게 짜장면은 중화 요리사에게 맡겨야 하는 몹이죠.
1: 세상의 소소한 궁금증은 척척 박사님이 해결해 드립니다.
0: 자, 오늘도 우리의 새소리를 찾아서 울산 전역을 누비고 다니시는 분입니다.
1: 척척 박사 새 박사 윤기득 작가님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어서
2: 네, 안녕하세요. 울산의 아름다운 새를 찾아 열심히 탐조하는 윤기득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0: 자, 오늘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2: 네, 오늘 소개드릴 새는 갯벌이 농다리 저격수라는 별명을 가진 안락돌이 마도요라는 새입니다.
0: 안락돌이 마도요?
1: 네. 이름이 되게 특이하네요. 네. 역대 가장 어려운 이름 같은데 안락돌이 마도요. 왜 갯벌의 농다리 저격수예요?
2: 네. 긴 다리로 갯벌을 누비며 깊은 구멍 속 칠개를 정확하게 낚아채는 사냥 실력에서 따온 별명입니다.
1: 칠개를요?
2: 네.
0: 그렇군요. 그러면 안락돌이 마도요는 어떤 새인지 자세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죠.
2: 네. 안락돌이 마도요는 전 세계 도요새 중 가장 큰 크기를 자랑하는 대표적인 대형 나그네 새이자 여름철새입니다.
1: 네.
2: 네. 네. 길고 아래로 굽은 부리가 매우 인상적이며 시베리아 또는 북태평양 연안에서 번식하고 호주나 뉴질랜드 등지에서 겨울을 보냅니다. 네, 한국은 이들이 수만 킬로를 오가는 이동 경로 중 한가운데 위치한 아주 핵심 역할 중인 중간 기착지입니다.
1: 아, 예. 어떻게 생긴 친구인지도 궁금한데요.
2: 네, 몸 길이는 60에서 66cm 정도에 달하며 특히 부리 길이만 15에서 20cm에 이릅니다. 그게 몸 길이의 거의 반을 차지합니다.
1: 네. 네.
2: 몸 전체가 연한 갈색 바탕에 어두운 갈색의 세줄 무늬와 얼룩 무늬로 덮여 있어 갯벌이나 갈대숲에서 완벽한 보호색을 띱니다.
1: 아하.
2: 네. 비슷한 종인 마도요와 달리 날개 아랫면과 허리에도 갈색 호반 무늬가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1: 네.
0: 그렇군요. 자, 그럼 안락돌이 마도요가 과연 어떤 모습일지 자 윤기득 작가님이 직접 촬영하신 사진을 화개라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올려줬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네. 자. 어마어마합니다.
0: 멋지네요.
1: 아우, 친구 아주 좀 크네요. 그죠? 작가님. 네.
2: 근데 첫 번째 사진은
0: 예.
2: 우리 저 여름 철새의 철새를 그 인간과 같이 함께 공존하는 의미에서 저 뒤쪽에 명성교와
0: 아.
2: 그 새를 같이 넣어 촬영한 겁니다.
0: 이게 진화군요, 그러면.
2: 네, 네, 맞습니다.
1: 우리 함께 지내고 있다.
2: 네네네,
1: 이런 뜻이네요.
2: 맞습니다.
1: 네,
2: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0: 아, 진짜 멋져요.
2: 네, 인간과 함께 하는 네. 사진들.
1: 근데 저는 두 번째 사진이 더 멋져요. 뭘 먹고

0: 있어요. 이거 뭐 먹는 거예요, 작가님?
1: 이거 7개거든요.
2: 7개.
0: 네. 와, 이거 완전 젓가락 쓰듯이 자기 입을.
2: 저도 그 생각했어요. 저도 그 생각.
0: 그쵸, 이렇게
2: 이거 젓가락 같았고 부리가.
1: 그리고 부리가 보면 몸 전체 반을 차지하죠.
0: 그러네요.
1: 거의 반입니다. 반.
0: 아니 정도. 입으로 갈 때까지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은데.
1: 네, 맞습니다.
0: 너무 신기합니다.
1: 네, 구멍 속에 그 깊은 구멍에 그 저 갭 개의 구멍을 갖다 쏙 집어 넣어가지고 개를 정확하게 집어냅니다.
2: 그러면 야. 먹을 때 이걸 이렇게 던져서 위로 이렇게 던져가지고 먹나요?
1: 예, 이런 막 돌리면서 머리도 돌리고
2: 아,
1: 이렇게 막 바위도 부딪히고 아, 이렇게 하면서
2: 그래요?
1: 먹습니다.
2: 네.
0: 아니 그럼 이제 그 사진 속에서 알라꼬리 네. 마도요가 부리로 이제 먹이를 먹고 있잖아요.
1: 네.
0: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칠개도 있고 또 뭘 먹습니까?
1: 네, 아래로 길게 휘어진 부리는 갯벌 깊은 곳에 숨어 있는 칠개. 갯지렁이, 속 등을 쏙쏙 뽑아 먹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0: 네.
1: 특히 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는 갯벌이 칠개인데요. 단단한 집게발을 떼어내고 몸통만 삼키는 영리한 사냥 방식을 보여줍니다.
0: 우와, 이게 가능하다고요?
1: 네.
0: 오, 신기하다.
2: 아니, 근데 이 개라는 게 겉이 네. 딱딱하잖아요.
1: 네, 맞습니다.
2: 이거를 발라먹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1: 네.
2: 어떻게 먹나요?
1: 네, 칠개도 순순히 잡혀주지 않고 강력한 집게발로 저항을 합니다.
2: 예.
1: 그래서 알라꼬리 마도요는 독특한 사냥 기술을 쓰는데요. 긴 부리로 칠개를 쏙 뽑아 올린 알라꼬리 마도요는
0: 네.
1: 바로 삼키지 않습니다. 그대로 삼켰다가 목구멍에 칠개 집게발에 찔려 큰 상처를 입기 때문입니다.
2: 예.
1: 그래서 알라꼬리 마도요는 칠개를 잡자마자 갯벌 바닥에 사정없이 탁탁탁 내리치거나 아. 좌우로 격렬하게 흔듭니다.
0: 무서워.
2: 아, 그렇구나.
1: 이 과정에서 칠개의 무기인 집게발이 툭툭툭 떨어져 나가면은 그제서야 통통한 몸집만 속 삼킵니다. 갯벌 한복판에서 대형 도요새가 무언가를 잡고 머리를 힘차게 빙빙빙 흔들어대는 모습은 탐조가들이 꼽는 최고의 명장면이자 코믹한 순간입니다.
0: 아, 와, 막 사진 찍으면서 막 웃음이 나시겠어요.
1: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0: 아니 근데 이제 알라꼬리 마도요가 칠개를 또 잘 발라내기로 유명하니까
1: 네.
0: 요걸 또 노리는 친구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1: 네, 맞습니다. 바다의 포식자 갈매기들입니다. 갈매기들은 알라꼬리 마도요처럼 깊은 구멍 속 칠개를 뽑아낼 부리가 없습니다.
2: 그렇죠. 그렇죠.
1: 네. 대신 알라꼬리 마도요가 칠개를 뽑아 열심히 손절하는 모습을 멀리 지켜보고 있다가
2: 예.
1: 삼키기 직전 손살같이 날아와 먹이를 낚아챕니다. 덩치는 알라꼬리 마도요가 더 크지만 성격이 워낙 순한 편이라 갈매기들이 깡패 같은 기세에 밀려 먹이를 뺏기고 허탈하게 허공을 쳐다보는 진한 모습이 자주 목격됩니다.
0: 어떡해.
1: 자주 뺏깁니다.
0: 갈매기들이 좀 깡패 기질이 있습니까?
1: 네. 굉장히 동작이 빠르니까 그 알라꼬리 마도요는 덩치가 크니까 동작이 빠르진 않아요.
0: 갈매기도 한번 해야 되겠네요. 작가님. 아, 그렇군요.
2: 알라꼬리 마도요가 되게 네. 순둥이네요. 순둥이.
0: 그러네.
2: 네,
0: 얼굴도 맞습니다. 그래 보여요.
1: 네. 네 맞아요. 순둥이에요. 순둥이.
2: 아, 그렇구나.
1: 네. 네.
2: 자, 이 순둥이 알라꼬리 마도요가 과연 어떤 소리를 낼지 궁금한데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두 가지 소리를 들려드립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소리 중에 어떤 것이 알라꼬리 마도요인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소리 나갑니다.

0: 오.
1: 이 강아지 소리 아닌가요?
0: 아, 그러게요. 둘 다 약간 그런 느낌도 나는데요.
2: 아, 파도 소리도 들리고 이래요.
0: 맞습니다. 아, 자, 정답하시는 분들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알락꼬리 마도요 소리라고 느껴지는 소리 1번이나 2번 중에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네. 자, 그리고 알락꼬리 마도요가 한국에 우리나라에만 오면 살이 쪄서 돌아간다면서요.
2: 예? 네. 맞습니다.
0: 실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죠?
2: 호주에서 출발해서 수천 킬로를 날아온 알락꼬리 마도요는 한국 갯벌에 도착했을 때 거의 뼈와 가죽만 남은 상태가 됩니다.
0: 와~
2: 그래서 약 일주일 동안 잠도 줄어가며 폭풍 흡입을 하는데요. 너무 열심히 먹는 나머지 다시 시베리아로 떠나기 직전에 몸무게가 도착했을 때의 두 배가량으로 늘어납니다.
1: 와~
2: 네. 온몸이 지방으로 가득 차서 탱탱해지는데요. 이 상태에서 갑자기 사람이 나타나거나

0: 놀라면은 날아오르기도 힘들어집니다.
1: 몸이 무거워서.
0: 네. 평소에는 우아하게 날던 새들이 몸이 무거워져서 갯벌이를 뚱뚱뚱 뒤뚱거리며 한참을 달린 후에야 간신히 이로 가는 아둔한 모습을 보여주어 거기 연구하는 연구원들이 웃음 짓게 만들곤 한다고
1: 야, 그래요?
0: 합니다.
1: 아니 뼈와 가죽만 남은 상태로 이제 한국에 네. 도착할 정도면 네. 쉬지도 않고 엄청난 비행을 한다는 거죠?
0: 네 맞습니다. 알라꼬리 마도에는 매년 봄 3월에서 5월과 가을 8월에서 10월에 한국을 찾아옵니다.
1: 네. 네
0: 호주에서 출발해서 중간에 한 번도 쉬지 않고 야. 수천 킬로를 날아 서해안 갯벌에 도착한 뒤 일주일 넘게 먹이를 먹으며 에너지를 충전하고 다시 시베리아나 차칸반도의 번식지로 향합니다.
1: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2: 아니, 그럼 울산에는 언제쯤 오나요?
0: 네 울산에는 4월경 태평양을 건너와 서해안으로 올라가기 전 울산 해안가에서 며칠 쉬었다가 서해안으로 올라갑니다. 네, 또 7월경에 서해안에서 내려와 태평양을 건너가기 전 울산 해안가에 머물러 영양 보충을 하고 떠나갑니다.
1: 그럼 울산에서 어디를 가면 이 친구 알라꼬리 마도요를 만날 수 있나요?
0: 네, 울산에는 울산 북구 제전항과 울주군 진화 솔개공원 아래 해안가입니다. 거기에는 울산을 거쳐가는 많은 도요새들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곳이 있거든요.
1: 네.
2: 아니 그런데 네. 그 알라꼬리 마도요가 멸종 위기종이라면서요?
0: 네, 맞습니다. 현재 알라꼬리 마도요는 세계자연보전연맹 적색 목록의 위기 등급이자 대한민국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습니다.
1: 아니 이 친구들도 개체수가 줄어든 원인이 있겠죠?
0: 네 그렇습니다. 서해안을 비롯한 동아시아, 대양주, 이동 경로상 갯벌 매립과 연안 갯벌로 인한 먹이터가 감소합니다. 이들이 한국 갯벌을 찾지 못하면은 에너지를 보충하지 못해 번식지나 심지어 겨울을 나는 호주까지 돌아가지 못하고 비행 중 폐사할 위험이 급격히 커집니다.
1: 네. 네.
0: 따라서 서해안과 남해안 일대의 건강한 사과와 갯벌을 보존하는 것은 이 경이로운 낙원의 새의 생존과 직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2: 아하. 그렇겠네요. 그렇겠네요. 근데 이 순둥이 알라꼬리 마도요가 워커홀릭이라면서요?
0: 네, 맞습니다. 알라꼬리 마도요는 지독한 워커홀릭입니다. 여름에는 시베리아나 몽골에서 새끼를 낳고 겨울에는 호주나 뉴질랜드까지 내려가 보냅니다.
1: 네.
0: 왕복 거리만 무려 2만 킬로가 넘거든요.
2: 예.
0: 더 대단한 건 휴게소도 없이 수천 킬로미터를 밤낮으로 난다는 점입니다.
1: 네.
0: 인간으로 치면은 쉬지 않고 마라톤을 몇 날 며칠을 뛰는 셈인데요. 이 장거리 비행 때문에 호주에서 도착할 때쯤이면은 몸무게가 출발할 때의 절반으로 줄어들어 다이어트의 신이 되어 나타납니다.
2: 그러네요.
1: 이야 다이어트의 신 좀 부럽습니다. 아니 그래서 알라꼬리 마도요에게 한국의 갯벌은 최고의 고속도로 휴게소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0: 정말 중요합니다. 시베리아에서 호주로 가는 길 이 지친 비행러들이 절대 지나칠 수 없는 최고의 휴식소가 바로 대한민국의 서해안 갯벌입니다.
1: 그렇구나.
0: 한 번에 몇천 킬로미터를 날아와 배가 홀쭉해진 알라꼬리 마도요들은 한국 갯벌에 내리자마자 정신없이 개를 흡입합니다. 여기서 살을 잔뜩 찌워 주유를 마쳐야 호주까지 무사히 갈 수 있거든요.
1: 네.
0: 한국 갯벌은 이들에게 전 세계 단 하나뿐인 5성급 맛집 휴게소인 셈입니다.
2: 그렇군요. 예. 자, 순둥이이자 이 워커홀릭인 알라꼬리 마도요를 보면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을 것 같아요.
1: 네.
2: 어떤 게 있을까요?
0: 네. 알라꼬리 마도요는 러시아, 몽골, 한국, 호주 등 여러 나라의 영토를 오가며 살아갑니다. 이들에게는 인간이 그어놓은 국경선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2: 그렇죠.
0: 어느 한 곳의 갯벌이나 번식지가 파괴되면은 이들의 생명줄도 꺾이기 때문에 알라꼬리 마도의 생존은 전 세계 여러 국가의 협력과 환경 보존의 노력을 이끌어내는 매개체가 되기도 한답니다.
2: 네. 그러네요.
0: 우리가 사는 세상도 점차 좁아지고 연결되고 있습니다. 알라꼬리 마도요처럼 시야를 넓혀 세상을 크게 바라보고 나와 다른 환경의 이웃들과 연결되어 함께 공존하려는 열린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예, 맞습니다.
1: 아, 오늘은 좀 이름은 낯설지만 호기심이 네. 가는 새 알라꼬리 마도요에 대한 이야기를 작가님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0: 네.
1: 아까 출제해드린 새 퀴즈 정답을 발표해야 되는데요. 알라꼬리 마도요의 소리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0: 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2: 예, 2번.
1: 그럼 네. 1번은요, 작가님?

0: 1번은 지난주 헛개라 주인공인 장다리 물대새입니다.
1: 장다리 물대새.
2: 근데 지난주에도 앞에 했던 새네요 하고 보내주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복습을 잘하시는 애청자들이 그러니까. 많습니다.
0: 네, 복습을 잘하면 정답 잘 좀 맞춥니다.
1: 네. 자, 그러면 1번과 2번 소리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 갑니다. 네.
1: 네. 이남희 씨가 그 아기들 삑삑이 신발.
2: 맞아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었죠.
1: 삑삑이 신발이라고 얘기했었어요.
2: 딱입니다. 딱입니다. 자, 그렇다면 2번 오늘의 주인공 소리 들어봅니다.
0: 파도의 바람 소리와
2: 함께하네요. 어우러졌습니다.
1: 좋습니다.
2: 네, 2번이 정답이었고요. 저희가 또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1: 자, 울산에 사는 새 이야기 오늘은 알락꼬리 마도요 얘기 나눠봤습니다. 척척박사 새박사 윤기득 작가님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2: 작가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롱다리 저격수이자 순둥이 워커홀릭인 알락꼬리 마도요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마도요를 노래한 가수가 있네요. 조용필입니다. 마도요.

0: 위해서 어떤 선물을 준비하셨나요?
1: 선물은 무슨 선물이야? 확개라 듣고 문자 보내서 받아.
0: 어? 샵 2848 말이에요? 어디 보자. 현관문 번호키 파격 할인 울산 부자열쇠에서 디지털 도어락 설치권, 족발이 맛있는 집 더만족에서 식사권, 무고동 숙성한우 전문점 토호에서 식사권, 경주 보블로 가든이 아름다운

0: 코스터리 카페, 수제 케이크 전문점 엘가든에서 음료권, 울산의 별빛과 야경을 커피에 담다 성안동 골든드랍 커피앤베이커리에서 음료권도 있네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할아버지.
1: 뭐 이렇게 선물이 많아.
0: 진짜 최고다.
1: 장발장이 훔쳐간 빵으로 유명한 바게트 왕자 슈크림 공주에서 주전 몽돌 쿠키 세트, 제주도에 안 가도 울산에서 고등어회를 즐긴다 읍내 해물전빵 명촌점에서 식사권,
0: 와우!
1: 21년 경력 오사카 출신 셰프가 만드는 오마카세급 판초밥 스시 전문점 시바스시에서 식사권,
0: 우후!
1: 소중하게 간직해야 할 순간 사진의 명가 마틸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바쁜 하루 속 나만의 쉼이 필요할 때 도심 속 여유로운 휴식공간 애스틴 호텔에서 1일 주중 숙박권,
0: 끝난 줄 알았죠? 공공기관 판촉물 그린기프트에서 레디앤반전 립스틱 세트, 신선한 재료와 깔끔한 분위기에서 호텔식 중식을 저렴하게 대성 스카이렉스 뒤편 중식당 청월에서 식사권, 아름답고 건강한 손끝 케어의 시작 신정동 네일제이에서 네일아트 케어 이용권, 성안동 농협사거리 좋은 재료만 고집하는 365 식욕식당에서 한우갈비탕 식사권, 범서온천에서 이용권, 하늘에서 느끼는 감동과 전율 울산 페러파크에서 패러글라이딩 체험권을 드린대요. 너무 좋다.
1: 가족보다 화개라가 낫네.
0: 진짜네.

0: 고유가 시대, 화물 운송 기사님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대 커머셜 다운 다운 다운 생각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프로그램 출시. 신차 가격의 최고 60%까지 만기 유예로 월 납입 부담을 다운 다운 다운.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프로그램이 궁금하다면 현대 커머셜. 자세한 사항은 현대 커머셜 금융지점 확인.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할부 상품 정보. 대상 차종. 더뉴 2027 파비스. 고정금리 5.4에서 8.5%. 중도상환 수수료율 최대 2%. 상환 방식 유예형 원리금 균등. 이자 상환 시기 매월 결제. 연체 이자율 약정금리 최고 3% 가산. 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계약 체결 전 상품 서명서와 약관 확인 필수. 금소법에 의거 상품 서명 청취 및 내용 이해 후 거래 필수. 부적합한 대출 제한 및 고객 신용도별 금리 차등 적용. 근저당 해지 비용은 대출 상환 시 고객 부담. 인재사는 현대 커머셜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 26년 6월 기준 산정금리로 상세 내용은 영업점 확인 필요. 상환 능력에 비해 대출 금액 과도할 경우 개인 신용 평점 하락 및 금융거래 불이익 발생 가능. 일정 기간 원리금 연체 시 모든 원리금 변제 의무 발생 가능. 여신금융협회 신입필.
1: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2: 제초제는 타타타. 한얼 사이언스.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5: 방치된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 손으로 해결해요.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 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 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6: 탄탄탄탄 방수 건물 누수 완벽 방수 탄탄탄탄 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탄탄 방수 탄탄탄탄 방수
7: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6: 탄탄방수
7: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8: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9: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8: 노라이벌 랜드마크
9: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10: 자, 오늘 척척박사 세박사는 알락꼬리 마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11: 이름도 너무너무 귀엽습니다. 네.
10: 그리고 부리가 젓가락 같아요.
11: 아, 진짜 젓가락 같아서 여러분들 꼭 한번 찾아보시면 너무

0: 귀여울 겁니다. 꼭 한번 꼭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새 박사님과 함께 했고요. 마지막 곡은요, 임재범의 위로, 4718번님의 신청곡으로 준비했습니다.
1: 자, 더운데 여러분 위로를 해드리면서 저희들은 물러가겠습니다.
0: 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1: 월요일 오후 2시 20분에 다시 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30년 넘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명미자입니다. 봉사활동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봉사시간이 3만 시간을 넘게 되었네요. 지식은 머리에 머물 때 자격이 되지만 손끝을 통해 타인에게 전달될 때는 기적이 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소중한 도움이 돼서 손끝에 수고를 나누는 건 어떨까요? 나누기 좋은 때는 따로 없습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이유도 따로 없습니다. 그냥 나누고 베푸는 겁니다. 자원봉사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원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김 사장, 사업은 좀 어때?
1: 요즘 그렇죠 뭐.
0: 어허, 울산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모르나? 창업 경영 교육, 1대1 컨설팅, 사업장 시설, 교체 비용까지 지원한다고.
1: 당장 가요. 아, 어디라고요?
0: 검색창에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2: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3: 많이 힘들었지. 잘 모셨고?
4: 잘 모셨어.
3: 어디로?
4: 덕원사 추모관이라고.
3: 아, 성안동에? 참 잘 모셨네. 가까우니 언제든 가볼 수 있고.
4: 시설도 너무 잘해놔서 마음이 놓여.
3: 가까운 곳이

0: 곧 명당입니다. 검색창에 덕원사 추모관.
1: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3: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2: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4시 뉴스입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국민개헌 추진 방침을 밝혔습니다. 조 의장은 내년은 전국 동시선거가 없는 해로 국회가 개헌을 논의할 수 있는 적기라며 오래 미뤄온 시대적 책무를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대통령 계엄 선포권 제한 등 합의 수준이 높은 과제부터 차근차근 물꼬를 트겠다며 여야 정당이 합의하고 정부와 국민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최대 공약수를 찾아 합의한 부분은 국민투표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제헌절 연휴 첫날인 오늘 오전 11시 50분쯤 강원 강릉시 왕산면 왕산리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 대관령 4터널에서 차량 4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터널 안에 불이 나면서 차량 4대가 모두 전소됐고 불은 1시간 30여 분 만인 오후 1시 25분쯤 완전히 꺼졌습니다. 이 사고 차량 4대에는 총 16명이 타고 있었는데 모두 터널 밖으로 대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을 정리하면서 영동고속도로 강릉광면 대관령 요금소로 진입하는 차량을 국도로 우회시키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4일에서 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52%로 지난주 대비 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0%, 국민의힘이 26%였습니다. 검찰의 보안수사권에 대해서는 경찰의 견제와 부실수사 방지를 위해 유지해야 한다는 비율이 61%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국제축구연맹 피파가 2026 북중미 월드컵 우승팀에 역대 최초로 챔피언 반지를 수여합니다. 피파는 홈페이지를 통해 피파 주간 대회 역사상 최초로 우승팀에 특별 제작된 챔피언 반지를 주기로 했다 밝혔습니다. 챔피언 반지는 이번 대회가 열리는 연도를 기념해 2026개만 제작되고 각 반지에는 고유 번호가 부여됩니다. 30개는 우승팀에게 돌아가고 나머지 1,996개는 공식 라이선스 상품으로 전 세계 팬들에게 판매될 예정입니다. 중국 공산당 고위층이 연루된 부패 의혹을 폭로한 것으로 알려진 중국의 언론인이 태국에서 중국으로 추방될 위기에 처했다고 국제인권단체들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늘 밤부터 수도권과 강원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립니다. 모레 19일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 강원도의 예상 강수량은 80에서 150mm가 되겠습니다. 주말 내내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질 텐데요.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에서 26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31도를 보이겠습니다.
5: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스마트폰에 너무 매여 있다. 특히나 스마트폰이 수면의 질을 너무 떨어뜨린다. 많이들 하는 고민이죠. 미국에는 폰 베드라는 게 있답니다. 말 그대로 전화기 침대인데요. 충전 포트도 여러 개라서 마루 탁자 위에 올려두면 온 가족 전화기를 밤새 충전할 수 있죠. 결국 충전을 빙자해서 잠자기 전에 거기다 폰을 반납하는 겁니다. 취침 시간엔 사람은 사람 침대, 폰은 폰 침대에 눕힌다. 난 전화기 들고 자는 게 행복하다면 상관없지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으면 폰 침대 생각해 볼 만하죠?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요즘 즐겨 먹는 술이요? 당연히 태아르죠. 턱 쏘는데 깔끔하게까지 자꾸 찾게 돼요.
1: 퇴근길엔 늘 태아르와 함께하죠.
0: 세대는 달라도 취향은 명품 태아르로 통하니까.
1: 정성으로 빚어 전통을 담은 살아있는 생막걸리 울산 탁주 태아르.
2: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실내 온도는 늘 26도에서 28도 사이로 유지하고 적절한 휴식을 취합니다. 더위에 약한 노약자와 어린이를 차 안에 절대 혼자 두어선 안 되며 만약 이상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119나 1339로 전화해 도움을 청합니다.
3: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0: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1: 정선입니다.
0: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1: 하하, 연휴에는 견학 없을 줄 아셨죠? 네. 저희 연휴에 이렇게 에너지 넘치는 분들이 견학을 와주셨답니다.
0: 네, 오늘은 청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방송국 CJN에서 12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아니 방송하시는 분들인 건 네. 방송의 전공을 목표로 하신 분들은 인 건 알았는데 너무 다 지나치게 예뻐요. 뭐지? 이건 다 뭘까요?
0: 실태예요?
1: 예. 청주에서 오늘 몇 시에 출발하셨어요?
2: 오늘 아침 10시 반 정도에 출발해서 2시간 정도 걸려서 여기 도착했는데 너무 일찍 도착해버리는 바람에 설레가지고 제가
1: 어머, 뭐야, 진짜?
2: 너무 일찍 와서 네. 주변 좀 구경하고 그러고 있었어요.
1: 사실 아나운서 목표로 하고 계신 거예요?
2: 맞습니다.
1: 아, 어쩐지 남달라. 이게 기승전결이 딱딱 논리가 살아있어.
0: 근데 요즘 대학생들 그 알바를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정선희 씨.
1: 네, 맞아요.
0: 최근 한 조사해 보니까 대학생 869명을 대상으로 물어봤는데 무려 80%가 아르바이트를 계획하고 있다라고 대답했대요.
1: 아, 저도 대학교 때 생각해보면 진짜 알바의 연속이었던 것 같은데.
0: 저는 카페 한 두 달밖에 안 해봐가지고. 예.
1: 난 자꾸 주방으로 넣더라고.
0: 그렇죠. 아유, 아무래도 짜증나. 그랬을 거예요.
1: 뭘 아무래도 가만히 두고. 근데 요새는 어떤 알바를 많이 하나?
2: 예. 저는 네. 이제 뭐 치킨집.
1: 아, 치킨집 하고 맞아, 있는데. 맞아. 내가 그 치킨집 주방으로 들어가가지고.
2: 정말?
0: 예. 실제로 외식업이 63.6%. 다음이 유통 판매 이쪽이 40.5%래요.
1: 아 진짜?
0: 네.
1: 또 다른 알바를 해보신 분 계세요? 어떤 알바?
3: 영어학원에서 보조교사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0: 아 영어학원 보조교사 현역으로 지금. 세상에. 또 다른 분 어떤 걸 보셨어요?
4: 반일 해본 적 있어요.
1: 반일?
4: 네. 딸기 농장에서 딸기 수확하는 일.
1: 어머나 아, 요리 자기 열심히 산다 우리 청년들. 또 마지막으로.
5: 또 초밥집에서 일해봤어요.
0: 초밥집.
1: 뭐 다 알바를 열심히 뛰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습니다. 생활력이 그렇군요. 강한 청년들이에요.
0: 네. 네. 알바비 받으면 그럼 뭘 제일 하고 싶었었어요 여러분들은?
2: 처음에는 아, 제가 원하는 거를 제 돈으로 살 수 있는 거니까 아, 원 없이 제가 저를 위해서만 써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알바를 하다 보니까 알바비를 저한테 쓰지 말고 이제 뭐 다른 뭐 부모님
1: 어머
2: 네, 밥 한 끼 마시고
0: 성숙하시네.
2: 그러고 싶은 마음이 요새는 더 큰 것 같습니다.
1: 똑 부러진다. 와 진짜 똑 부러진다.
0: 나는 삐삐 사던데 청바지 사고
1: 내 동생은 가죽 잠바 사더라. 엄마 내복 안 사주고 네. 근데 진짜 기특하다.
0: 그러게요. 네.
1: 저희 뭐 청취자 여러분께 또 이렇게 맛있는 거 챙겨드리고 싶어서 오늘 또 예, 프라이드 순살 치킨 쿠폰을 준비했습니다.
0: 네.
1: 이제부터 문자 번호를 안내할 텐데 우리 똑 부러지는 여러분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1: 짧은 거 하면 여러분이 50원 외쳐주시고 긴 거 하면 100원 이렇게 외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여러분이 너무 방송을
0: 잘하셔서
1: 도움닿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0: 좋습니다. 예. 자, 1, 2부 소개된 모든 분들께 프라이드 순살 치킨 쿠폰 쏠 텐데요. 어떤 내용이든 좋습니다. 문자 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6: 50원!
0: 긴 건
6: 100원!
1: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아. 와 진짜 저희가 이분들한테 방송을 배워야 될 것 같은데요.
0: 진짜 네. 청주대 신문방송학과 방송국 CJN 12분이셨습니다.
1: 네. 완벽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예, 결혼 잘하고 가세요. 첫 곡은요 정선희 씨.
1: 크러쉬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스킵.

0: 네.
1: 네, 크러쉬의 노래 나간 동안
0: 스킵 들으셨고요.
1: 네, 노용식님이
0: 아, 써니 누나 천식님 솔찬이 후덥지근합니다. 77년생 총각인 저는 월곡동에서 송파 석촌으로 이동 중에 인사드립니다. 조카들과 저녁 먹기로 해서 가는데요. 알바하는 청년들 얘기에 반성하게 되네요. 하시면서.
1: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용식님 충분히 엄청 치열하게 하루하루 사시는 분일 거예요.
0: 그럼요.
1: 보통 그런 분들은요, 네. 누군가 또 이렇게 열심히 산 얘기 들으면 막 반성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
0: 아.
1: 근데 보통 반성해야 되는 사람들은 아예 안 들어요.
0: 그럼요. 저는 그거 안 해요.
1: 아예 그냥 다른 데 돌려버려. 불편하니까.
0: 난 토써 나는 난. 저 안
1: 그렇게 해요. 살면 안 돼! 이러면서. 아, 근데 진짜 열심히 하신 분들 딱 느낌이 와요.
0: 예.
1: 예, 이진숙님이요. 아, 우리 후라이드 순살 치킨 쿠폰 예.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0: 축하드립니다. 보내드릴게요. 이진숙님. 제 조카도 대학생인데요. 작년 겨울 방학 때는 족발집에서 알바했고요. 계절학기 끝나고 월요일에 집에 내려왔는데 그래서 족발집 사장님이 오라고 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농사를 돕겠다고 사과밭에서 어제부터 일한대요. 너무 기특하죠?
1: 어, 진짜 기특하다. 그러니까 보니까 진짜 야무지게 일하면서 하나하나 준비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0: 그렇죠.
1: 근데 우리가 계속 이렇게 뭐 정말 막 젊음을 감사할 줄 모르고 막 흥청망청 이런 친구들만 보려고 하면 또 그런 친구들만 있는 것 같지만
0: 안 그래요.
1: 진짜 기특해서 배우고 싶은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0: 여기도 봐요. 족발집 가면 돈을 받으시는 알바인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제 돕는 거잖아. 효도잖아. 효도.
1: 우리도 가수원에서 엄마 아빠 도와서 일하고 있어요라는 효자 네.

0: 소녀들을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1: 네.
0: 자, 후라이드 순살 치킨 쿠폰 보내드리고요. 정다윤 님이 아 오늘 오신 분들 얘기 들으니까 방구석에 누워서 엄마 1,000원만 아이스크림 할인점 가서 아이스크림 사 먹게 라고 했던 제 자신 반성하고 또 반성합니다. 다윤 씨 엄마한테 1,000원을 얻기 위해 다윤 씨가 꿇었던 무릎들 이런 모든 노동들 감정적 그렇죠. 어떤 수고들 날로 먹는 거 아니에요.
1: 설거지를 몇 번 할게 우리가.
0: 그럼요. 네. 다 우린 각자의 위치에서 부지런히 모두 수치스러움을 뒤로하고 열심히 살아내고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 그 1, 2부 소개된 모든 분들께 후라이드 순살 치킨 쿠폰 보내드릴게요.
0: 오늘은 문천식 씨, 뭐 최근엔 저도 좀 열광하는 네. 그런 시간입니다. 사랑극장 함께해요.
1: 김영선 성우님, 남유정 성우님 모시고 어느 날 사랑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지금은 라디오 시대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 유니베라,
1: 음주후엔 티맵 대리,
0: 하이퍼스 세라하임,
1: 하노이 사이언스 타타타,
0: 안 터지는 맥스부탄,
1: 성원 에드피아,
0: 브람스 안마의자,
1: SK케미칼,
0: 키움증권,
1: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0: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1: IS동성,
0: 백조싱크,
1: 올품,
0: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2: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3: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2: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3: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2: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3: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4: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부르지?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44.

0: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1: 제초제는 타타타
2: 한얼 사이언스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제목 나의 첫사랑들
7: 첫사랑들
6: 데뷔 초 나는 홍대 각설탕으로 이름을 날렸다
7: 얼씨구
6: 여자들은 내 말 한마디에 깨알에 웃음을 터뜨렸지 지금부터는 나의 일곱 번째 첫사랑 얘기를 해볼까 한다
7: 아 이런 사연만 아니면 뭐든 괜찮습니다. 지금은 라디오 시대 홈페이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방에 여러분의 사연을 남겨주세요. 월 1200만 원 상당의 특급 선물이 쏟아집니다.
8: 우와 선물 공짜인 거죠?
7: 아이고 아이고
8: 당장 써야지.
9: 지금은 라디오 시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10: 전 이모 전식이 삼촌 웃긴 얘기 들려주세요. 빨리요. 많이만요.
7: 제목 자 떠나자 고래 잡으러
8: 응?
7: 두 마리 잡으러
8: 예?
7: 그래요? 네. 일단은 알았어요. 대전에서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야, 지라시 대표 가면 김정희님으로 소개해드릴게요. 익명을 요청하셨다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쪽 분야인 것 같은데
8: 부끄러운 사연했으면 좋겠다.
7: 난 지금 네가 부끄럽다.
8: 예, 예. 예,
7: 30만 원 상당의 상품 보내드리고 50만 원 상당의 상품을 추가로 받는 주간 베스트 후보, 200만 원 상당의 상품 받는 월간 베스트 후보 되셨습니다.
8: 예, 안녕하세요. 정선희 씨, 문천식 씨. 저는 지금은 라디오 시대를 사랑하는 애청자입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네. 너무나 사랑이 충만했던 시절이기에 그 사연을 전해봅니다. 저와 아내는 연애 당시 인천과 대전을 오가며 장거리 연애를 하고 있었죠. 떨어져 있는 시간이 길다 보니 하루빨리 같이 살고 싶어서 만난 지 1년 만에 결혼을 했고 하루하루가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라디오를 틀어놓고 밥을 먹고 있는데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고래 이 노래는 언제 들어도 신난다. 그치?
7: 그냥 신나기만 한 거야?
8: 뭐가? 그때 노래가 끝나

0: 하고 라디오 DJ와 패널들은 고래야 하면 옛날에 짜장면 사준다고 엄마 따라갔다가 포경 수술을 했던 생각이 난다고 토크를 이어갔고
1: 역시
0: 어떤 이는 나는 통닭이었다라며

0: 일어나.
1: 지금?
0: 말 나온 김에 빨리 해치우고 오자.
1: 아내는 저보다 더 씩씩했고 그래서는 아내 손에 이끌려 병원에 갔습니다.
0: 선생님, 우리 남편 수술 잘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신혼부부거든요.
2: 아, 예.
0: 선생님 손에 제 인생이 걸려 있습니다.
2: 아유, 뭐 이 인생까지.
0: 곧 아이도 가져야 하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2: 아, 예, 예.
0: 그래. 아, 선생님. 이왕이면 예쁘게 부탁드려요.
2: 에? 아이, 뭐 그 예쁘고 말고 할 게 있나, 그게.
0: 아, 저기 이왕이면 뭔가 좀 서양 이미지로.
2: 서양? 그래요. 뭐 제가 이 일만 30년 했습니다. 뭐. 이왕이면 북유럽풍으로 해드릴게요, 내가.
0: 감사합니다.
1: 에. 아내는 마치 인테리어 하듯 나의 고래잡이를 부탁했고 의사 선생님은 찰떡같이 알아들으며 아내의 말에 장단을 맞춰주셨습니다.
0: 아, 그럼 선생님 수술은 언제?
2: 오늘 하고 가시지. 아, 정 간호사, 수술 준비 좀 해.
3: 네.
1: 그렇게 저는 무사히 장대한 수술을 마쳤습니다.
0: 아, 선생님 수술 잘 됐나요?
2: 예, 물론입니다. 제 마음에 아주 흡족하게 됐어요. 실밥을 풀려면 일주일은 걸립니다. 예, 일주일에 다시 오세요.
0: 네, 고맙습니다.
1: 그렇게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고 마취가 깨면 살짝 통증이 왔지만 뭐 견딜만 했습니다. 그리고 수술 부위도 금세 아물어 갔죠. 수술 부위가 아무는 동안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신혼의 불꽃이 튀었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참아야지 참아야지를 외치며 각자의 허벅지와 벽을 쳐야만 했습니다.
0: 참아야 하느니라 참아야 하느니라.
1: 아, 자기야 괜찮아?
0: 하지마! 하지마! 그렇게 뜨거운 눈빛으로 바라보지마! 어, 참아야 하느니라!
1: 그러나 그렇게 서로 참았건만 사건은 수술 5일째 되는 금요일에 발생했습니다. 아이고. 그날은 우리 결혼기념일이었기 때문에 케이크와 와인을 준비하고 아내가 좋아하는 해산물을 사와서 한상 멋지게 차려놓고 먹을 때였죠. 그에게 초를 켜고 와인을 홀짝 했는데 와인에 취한 아내의 빨그레한 얼굴이 너무 귀여워서 제 심장이 요동을 치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 오늘 너무 예쁘다.
0: 응?
1: 귀여워. 사랑해.
0: 아, 뭐야. 고마워. 응?
1: 뽀뽀를 하고 나니까 방 안 공기는 매우 뜨거우셨고 숨이 막힐 듯 서로의 거친 콧바람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자기야.
0: 아, 몰라.
1: 자기야?
0: 응, 몰라.
1: 아, 그게 아니고, 자기야.
0: 어, 왜?
1: 아, 자기야. 택시 불러.
0: 어, 뭐야? 왜?
1: 저는 직감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래, 이건 실밥이 터진 거다. 아, 터졌어. 다 터졌어.
0: 뭐가 터? 왜? 뭐가 터졌어?
1: 아, 실밥이 터졌어. 병원 빨리.
0: 왜 갑자기 실밥이 터졌지? 왜?
1: 택시, 빨리 택시. 그렇게 우리는 수술했던 병원에 도착을 했고 아내는 울며 말했습니다.
0: 선생님, 우리 그 이전 말씀이 너무 이상해.
2: 아니, 뭐 어쩌다가.
0: 아니, 우리가 그러니까 서로 고기 내뿜어. 그러니까 아내, 나 남편이 택시 부르고 다 터졌다고. 그러면 어떡해.
2: 뭐라는 거야? 아, 정간호사, 당장 수술 준비해, 당장.
0: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내가 미안해. 내가 계속 병치기 하고 있어. 내가 너무 진짜 귀여워서 미안해.
1: 아이, 여보, 내가 자기 혹시 수술실에서 못 나오면.
0: 아니야, 그런 말 하지 마. 당신 내가 꼭 살려낼 거야. 그러지 마.
1: 그렇게 저는 수술실로 들어갔고 무려 2시간 30분 후에야 다시 수술실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0: 선생님, 우리 그게 괜찮은 거죠? 네?
2: 의사 생활 30년 만에 이런 환자는 처음이에요. 그 실밥 풀 때까지 일주일만 참으면 될 것을.
0: 죄송합니다.
2: 에휴, 이거 만만한 수술이 아니었어요. 다시 경고 옵니다. 이번에는 3주예요. 소독 잘 오고 아물 때까지. 그 하여튼 아무것도 하지 마요.
0: 3주요? 네,
2: 절대로.
0: 3주?
2: 힘들면 아예 각방을 써요.
0: 길다.
1: 그래서 네. 우리는 3주간 각방을 썼는데 아내가 자는 방에서는 밤마다 벽을 치는 소리가 들려왔고.
0: 아니야. 참아야 돼. 참아야 돼.
1: 저는 쑥과 마늘을 먹으며 그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고통과 감내의 날들을 보낸 뒤 저는 진정한 남자가 되었고 우리에겐 1년 후 귀여운 공주님이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이제는 벌써 어엿한 성인이 됐네요. 그날 늦은 시간 긴급수술을 정성껏 해주신 의사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더욱이 젊은 부부 잘 살라고 2차 수술비도 받지 않고 보수해 주셔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이상 끝입니다.

0: 이런 사연이 또 있었군요.
1: 저희가 10년 차 돼가니까 이런 장르도 하는군요.
0: 그러게요. 예.
1: 자, 이걸
0: 재수술을 하셨구나. 예. 쉬는 부분이니까 또 그렇죠. 예.
1: 어느 정도로 용량이 이제 욕정의 용량이 크신 분인가 봐요. 애지간히 크지 이게 못 참지 다 참아지지 않나.
0: 그러게. 예. 김성님 그분은 실밥이 터졌는데 우리는 웃음이 빵 터지네요. 크크크.
1: 아내분이 애지간히 치명적이셨나 봐요.
0: 그러게요. 예. 너무 예쁘셔. 아니면 그 신혼이니까 그죠. 눈빛만 신혼이... 봐도 그냥 서로 그냥.
1: 아하. 예. 그래요. 하여튼 응급 상황이었어요.
0: 네. 예, 고생하셨습니다.
1: 저희도 처음 접하는 장르라 조금 더 디테일로 가고 싶었는데.
0: 예. 7454님. 내 얘기 같네요. 크크크. 저는 군대에서 고래 잡고 공을 차다가 공에 뻥 맞아가지고 다시 가서 게임했습니다.
1: 선생님 장르가 많이 달라요.
0: 아 그래요? 똑같은 재수술인데요?
1: 예. 아니요. 선생님 장르가 많이 달라요. 예. 여기는 원고 한 4장 A4 용지로 5장 분량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건 세 줄로 끝날 수 있는.
0: 그렇죠.
1: 예, 그렇습니다.
0: 여기는 그냥 그 사랑하는 감정에서 이렇게 된 비롯된
1: 그리고 저희가 거고. 연기를 할 수 있는 어떤 스펙트럼이 있는데 선생님 7354님의 이야기는 예. 예, 어떻게 연기를 할 수 있는 가닥이 아니에요.
0: 7354님 폭력. 예. 공에 빵 맞아가지고. 아이고 저런 아이고
1: 짧게 끝낼 수 있습니다. 예, 프라이드 순살 치킨 쿠폰으로 저희가 마음을 대신할게요.
0: 예, 성시경 씨 노래 어울리는 게 있어서 골라봤습니다.
1: 이게 이게 맞아요?
0: 해봐요.
1: 그래? 한 번 더 이별.

0: 울산 시민의 버스로 함께해온 57년 삶의 희노애락을 나눈 한 잔의 추억들. 오늘도 태화루는 울산 시민들과 함께 익어갑니다. 전통과 세대를 잇다. 깊고 풍부한 맛을 빚다.
1: 울산 시민 행복주는 울산 닭주 태화루.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 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 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2: 명문대 합격의 사실 울산 대성학원은 의약학 계열 및 명문대를 지망하는 중3 학생 및 고123 학생을 위한 여름방학 썸머스쿨 집중학습반을 모집합니다. 성적 향상을 위한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꿈이 있다면 도전하십시오. 울산 대성학원 이현우 원장입니다.
3: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의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6: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7: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인성바이오에서 비타민 무기질,
6: 구찌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7: 브랜드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기념타올,
6: 든든한 아침식사 서울 만인죽에서 간편식세트,
7: 보헤미안 바기추커피에서 원두커피세트,
6: 대한민국 한우의 세기준 꾸석지 돌판 한우 상품권을 드립니다.

0: 세상 사는 이야기.
1: 자기야.
2: 몰라.
1: 자기야. 자기야.
2: 왜 그래?
1: 어떡하지 나?
2: 왜?
1: 자기야.
2: 뭔데?
1: 아빠 대시 올랐대. 대시.
2: 왜?
1: 아, 터졌어.
2: 어? 뭐가? 어?
1: 터졌어. 어?
0: 예. 결혼기념일에 생긴 이제 불미스러운 사연 들려드렸는데 이게 참 불미스러운 의도는 아니었는데 엔딩이 좀. 그래서 오늘 이 주제로 좀 사연을 받아보려고 해요. 네. 기억에 남는 기념일?
1: 아우 여기 남편분 얼마나 하여튼 고생하셨어요. 그죠? 다 뜯어져가지고.
0: 당사자니까.
1: 예.
0: 아유, 다 뜯어져서 무슨 표현이 그래.
1: 아니 헐크 옷처럼.
0: 어머. 정말 가벼워 보인다 진짜. 그걸 왜 또
1: 결혼기념일.
0: 예,
1: 생일.
0: 왜 저럴까?
1: 어버이날. 네. 뭐 여러 가지 많이 날이 있잖아요. 그 기념일들 애니버사리 거기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0: 뭘 이렇게 보사가지고 바사리는
1: 회사 창립 기념일도 있잖아요.
0: 뭐 많죠.
1: 예. 예.
0: 발렌타인데이나 화이트데이도 기념일이잖아요.
1: 그렇죠.
0: 어, 좋아하는 사람한테 초콜릿 직접 만들어서 주니까.
1: 아니, 미안. 오빠 우리 100일이야 뭐 이런 것도 되잖아요. 그렇죠?
0: 어, 나 초콜릿 알러지야. 뭐 이러면서 거절당했다든지.
1: 아.
0: 그렇죠. 이벤트 같은 거 했는데
1: 예.
0: 진짜 그게 촛불 이벤트는 함부로 할 게 아닌 게 기념일에 예. 이 초와 함께 사건 사고 접수가 많아요.
1: 아,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정선희 씨. 까먹은 척하고 준비했는데 진짜 까먹었다고 삐져가지고 나가버린다든지 막 이런 거.
0: 그렇죠.
1: 예.
0: 어, 이게 클라이막스 도달하기 전에 과정에서 이미 파투가 나버린 거.
1: 가방에서 주섬 꺼내고 있는데 와이프가 나가버렸어.
0: 꺼져!
1: 이런 것들 네, 보내주십시오.
0: 그렇습니다.
1: 여러분. 예.
0: 자, 샵 8001번 문자 열려있고요. 짧은 거 50원, 긴 거 포토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1: 문자가 소개되시면 프라이드 순살 치킨 쿠폰 보내드리고요. 전화 연결되시면 올인원 영양제 얹을게요.
0: 권진원 씨의 노래 듣는 동안 여러분 사연 기다릴게요. 해피 버스데이 투 유.

0: 네, 오늘 세상 사는 이야기 주제입니다. 기억에 남는 기념일 주셨는데요. 7544님, 아, 택시기사입니다. 오늘이 저의 69세 생일이에요. 축하해주세요.
1: 축하드립니다.
0: 예, 아내는 모임에서 태국여행을 가서 오늘 저 혼자 했습니다.
1: 어머나.
0: 아내 대신 지라시에서 힘을 좀 받고 싶어요. 지라시 파이팅. 축하드립니다.
1: 7544님이 되게 스윗하시다. 당신 생일이신데도 이렇게 아내분 친구들하고 태국 여행 다녀오시라고.
0: 예, 전 나이스 가이예요. 저희 와이프는 태국 갔어요.
1: 프라이드 순살 치킨 쿠폰 일단 보내드리고요. 생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릴게요.
0: 네, 기사님 건강하십시오. 네.
1: 5223님. 아, 기념일이 잘 기억에 남질 않더라고요. 특히 아내의 생일은요. 음력으로 해가지고 연애 12년 결혼 6년 차인데 거의 챙겨본 기억이 없어요.
0: 예?
1: 근데 헤어진 전 여친들 생일은 다 기억납니다. 이거 정상 맞나요?
0: 선생님?
1: 괜찮나요?
0: 예.
1: 523님, 이게 맞아요?
0: 예, 안 돼요. 예.
1: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에 올라가서 혼날 이야기입니다.
0: 아, 전전 여친이 10월 3일 하늘이 열린 날이었지. 개천절.
1: 그래. 지금 일로 와. 네 하늘도 열어 줄게. 내가 활짝 열어 줄게.
0: 지금 와이프는 음력이라 아 기억이 안 나.
1: 어, 그래? 아예 기억을 하얗게 만들어줄게 내가. 선생님, 선생님 긴장하셔야 됩니다.
0: 예.
1: 아마도 너무 당연한 존재고 아내분이 늘 그 자리에 있어서 긴장 풀리신 것 같은데 선생님 이러다가 나중에 자고 일어나면 가족들이 이사가 있어요.
0: 그럼요. 그러니까 AI한테 물어봐서 앞으로 20년치 날짜를 다 알려달라고 하셔가지고 달력에 동그라미 다 쳐놓으세요.
1: 그럼 이제껏 그냥 날로 드셨다면요. 이제는 노력하셔야 됩니다.
0: 그렇습니다.
1: 예, 진심으로. 아마 지라시에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이성남님.
0: 네네.
1: 딸이 중학생 때 제 생일 선물로 알약 편지를 써주더라고요. 처음엔 완전 감동했죠. 하나하나 번호 순서대로 알약 캡슐을 까서 네네. 돌돌 말린 편지를 읽고 또 돌돌 말아 정리해서 알약 캡슐 속에 넣고 2번 알약 캡슐 까서 돌돌 말린 편지 읽고 돌돌 말아 넣어 캡슐 닫고 이렇게 작은 캡슐 편지를 25번까지 읽었어요.
0: 우와.
1: 처음엔 완전 감동이었다가 네네. 갈수록 캡슐 까고 펴고 말아 넣고 말아 넣 아우 점점 감동 대신 짜증이 밀 아우 한번 읽고 아직 집에 보관만 하고 있습니다. 딸이 하는 말 엄마 나 50개 알약 사려다가 25개만 산 거야 하는데 너무 고맙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딸 우리 핑크 공듀 너무 고마워.
0: 귀여워라.
1: 세상에. 그 25개 알약 캡슐이라. 네. 그럼 아마 조금 나중에 커서 애가 나랑 대화 안 해주고 내가 조금 뭐랄까 얘한테 걸그치나 싶은 섭섭한 순간들이 오거든요.
0: 네.
1: 그때마다 까보라고 미리 줬다.
0: 그렇죠.
1: 라는 생각이 드네요.
0: 네. 그렇죠? 누가 이렇게 받아요. 저도 맞아요. 받아봤어요. 이거.
1: 진짜 아이들이 초반에 그 엄마 아빠한테 하는 맹세 듣지 마세요. 그거 좀 이따 남자친구 생기고 여자친구 생기잖아. 캡슐 내가 까서 본다 막. 네가 이랬던 거 기억나냐 이러면서.
0: 아, 너무 귀엽다 근데. 아,
1: 사랑스럽잖아. 근데 여자애들이 그런 좀
0: 아기자기한 맛.
1: 아기자기한 맛이 있죠. 그쵸? 키울 땐.
0: 8380님. 4년 사귄 남자가 갑자기 헤어지자고 그랬어요. 사랑이 식고 딴 걸 눈치챘던 터라 덤덤했고요. 대신 오늘 말고 내일 헤어지자 부탁했어요. 하필 그날이 제 생일이었거든요. 남자는 내일이라고 뭐가 달라지냐고 하더라고요. 네, 제 생일인지도 몰랐던 거예요.
1: 어머,
0: 정말 최악의 생일이었어요.
1: 그러니까 헤어졌지.
0: 그렇지.
1: 그렇지. 그래서 헤어진 거예요. 이유가 분명히 있는 이별이었기 때문에 깔끔하네요, 정리가.
0: 아니면 그 선물 준비 못해서 그냥 한 거 아닐까요?
1: 그러기에는 너무 내용이 최악이야. 내일이라고 뭐가 달라져? 이게 선물 준비 못한 미안 뭐 소리 이게 없잖아.
0: 진짜 아예 몰랐나 보다. 그렇지?
1: 아예 모른 거야.
0: 오늘 헤어지나 내일 헤어지나 뭐가 달라. 난 이미 돌아섰다고.
1: 이 땅끄지 같은 놈아. 끄지라. 끄지라 내 인생에서. 죄송해요. 제가 너무 욱하게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0: 땅끄지가 뭐예요. 방송인한테.
1: 아 진짜 너무 꼴보기 싫다 진짜. 어떻게 그러냐. 아, 잘 헤어졌어요. 어 진짜 0813
0: 4년 만난 게 신기하다 그죠? 예.
1: 그러니까 아 반값 대관료의 영혼을 팔아 8월 28일에 결혼한 탓에 결혼 기념일마다 손만 잡아도 더우니까 잘해라 라며 짜증을 냅니다. 결국 로맨틱한 코스 요리 대신 살얼음 둥둥 뜬 물냉면 먹는 게 결혼기념일의 전통이 됐다는. 아. 땀 뻘뻘 흘리며 서약했던 그날처럼 우리는 매년 에어컨 바람 아래서 끈끈한 부부애를 다집니다.
0: 우와.
1: 아, 여름이라 비수기라 반값 대관료였구나 그 당시에는.
0: 아, 한여름이라.
1: 요새는 뭐 철이 없으니까 다 성수기니까. 근데 그래도 요새 뭐 얼음 컨셉의 뭐 데이트 코스 꽤 있던데.
0: 그렇죠. 네. 맞아요.
1: 얼음방도 있고요. 뭐 그 테마방이 있어요. 그래서 가서 막 카페처럼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이 먹고 막.
0: 어, 맞아요. 맞아요. 네. 아이, 너무 근데
1: 그런 것도 하면 좋잖아.
0: 이 내용 자체가 너무 좋네요. 그죠?
1: 더 와! 잘 가! 이거 나중에 되게 추억인데.
0: 김애경님. 저의 시댁은요. 버스가 하루에 두 번 다닐 정도로 시골 중에 시골이에요. 제가 시집을 가서 첫 번째 맞이한 시어머니 생신날 깜짝 놀랐잖아요.
1: 왜요?
0: 마을 회관에 설치된 마이크로 10명 넘는 돈내분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노래를 하시는데 이게 2시간 넘게 걸려요.
1: 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부르시는 거예요?
0: 네네. 중간에 또 마음에 안 들면 한 곡 더 하고 그러거든요.
1: 아우야.
0: 예, 나중에 남편에게 물어보니까 이게 동네 전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며느리인 저도 노래 두 곡씩 꼭꼭 부르고 있어요.
1: 근데 낯설 때는 조금 그런데 듣고 보니까 너무 좋은 문화인데.
0: 어, 그죠?
1: 그렇잖아요.
0: 너무 정이 있다, 그죠?
1: 두 시간 뭐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두 시간 노래를 듣는 거잖아요. 뭐 실력은 다 기복이 있겠지만 난 이런 축제가 살아있는 마을이 너무 좋다.
0: 진짜 너무 정감이 있다, 그죠?
1: 좋아요, 좋아요.
0: 아, 다 같이 큰 케이크 잘라서 드시고.
1: 지금은 본인도 두 곡씩 부르신다. 한 곡도 아니야, 두 곡 부르신다.
0: 전통에 빠져 들으신 거예요.
1: 완전 지금 거의 전통을 지배할 상황인 거죠. 1573님. 결혼기념일 밤 멋진 야외 카페에서 음악이 흘러나오고 아내 위에 촛불 붙인 케이크를 들고 나타났는데 그 순간 재채기와 함께 촛불이 꺼져버리고 콧물이 케이크에 주르륵. 아, 나 이벤트 망쳤네.
0: 아하.
1: 아, 쉽지 않은데. 야, 이 3단 콤보가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0: 아, 콧물 케이크 됐구나.
1: 콧물이 흐르기도 쉽지 않고 중간 인중 어딘가에서 멈추는데 이게
0: 아, 너무 세게 취해버리니까
1: 쭉
0: 아, 초도 꺼지고
1: 해피 버스데이가 콧물로 이렇게 그려진 거.
0: 저기요, 그 쓸데없는 상상력 좀 버리시라고.
1: F잖아, F나. 해피 버스데이 콧물로 굉장하다.
0: 미쳤나 봐 진짜. 무슨 진행자가 정신 차려. 빨간 날 나와서 그럼 막 시위하는 거예요 뭐예요. 참나.
1: 아, 자, 그래도 지나보면 이렇게 또 에피소드도 되고 추억도 된다는 게 신기하죠. 그 당시엔 막 야, 엉망진창이다 오늘 망했다 이런 날들도.
0: 맞아요. 웃으면서 또 얘기할 수 있는 날이 오죠. 자, 소개되신 분들 모두 프라이드 순살 치킨 쿠폰 보내드리고요. 4시 42분 55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1: 생생내는 거 봐. 생방한다고. 이소라 씨의 노래 듣고 올까요?
0: 네.
1: 청혼.

0: 네, 세상 사는 이야기 기억에 남는 기념일 네. 함께하고 계십니다. 4069님 저희 부부 생일은 같은 날입니다. 출생연월일이 같아요. 오. 그리고 닮기도 했고요. 투표소 가서 신분 확인하면 남매로 알아요.
1: 얼굴이 그렇게 닮으셨어요?
0: 진짜? 대박이다. 아, 이게 이렇게 남매 같은 부부가 잘 산다고 어른들이 그러시잖아요. 아,
1: 나이도 그럼 동갑 한날 한시 태어나신 거예요?
0: 그러니까 이야. 뭔가 하늘이 이렇게 내려준
1: 신기하다.
0: 천생 배필 뭐 이런 느낌.
1: 한번 여쭤볼까요?
0: 생일 같은 통신원.
2: 안녕하세요. 대전에 살고 있는 생일 같은 통신원 유병남입니다. 저랑 아내는 생일이 같아요. 1975년 3월 30일인데 와. 이걸 알고 나서 이건 운명이라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기념일을 챙기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간단히 소소하게 넘어가지만 평생 잊을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생일이 같은 통신원이었습니다.
1: 네, 유병남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네. 생일 네, 같은지 반갑습니다. 예, 생일이 같은 걸 어떻게 아신 거예요?
2: 집사람을 알게 된 거는 그 제가 군 제대하고 네. 아르바이트 할 때 그 후배 여자친구 소개로 이렇게 만나게 됐거든요.
0: 아하. 네네.
2: 그런데 뭐 몇 살 터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는 들었었는데 막상 알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생년월일이 같은 걸 알았어요.
1: 이야. 그 나이도 같으신 거고 병남님.
2: 네네 맞아요.
0: 뭔가
2: 그런데 더 특이한 건
1: 예예. 예.
2: 집사람도 유씨라는 겁니다.
1: 아, 성씨도 같으세요?
0: 우와.
2: 네, 한글로만 같고요.
1: 아, 그렇군요.
2: 한자는 다르고요.
0: 아, 한자는 다르고.
1: 75년생이라.
2: 특이한 건.
0: 네. 네. 또 있어. 또
2: 있어.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유씨로 똑같아요.
1: 우와.
0: 웬일이야.
2: 집사람은 저희 어머니 유씨고. 네. 그렇게 다 그렇게 같습니다.
0: 아니, 우와. 정말 운명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네요. 그죠? 네.
2: 그래서 제가. 네. 집사람을 어머니한테 저희 어머니한테 처음 소개시켜 드렸을 때
0: 네.
2: 이 사람 아니면 저 결혼 안 하겠습니다 하고 선전 보고 했었습니다.
1: 우와 멋있다.
0: 아니 그러면
2: 어머니한테 그 돌아온 답이 첫 만나면서도 나도 저 아니면 너 결혼 안 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었어요.
1: 두 분도요?
0: 특이하다.
2: 네.
1: 야.
0: 아 그럼 네 분이 다 유씨 성을
1: 그런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까지.
2: 네. 네.
1: 근데 병남 씨 궁금한 건 그 외모가 닮은 건 어떻게 서로에 서로 알았어 아니면 누가
0: 보자마자
1: 얘기해 준 거예요?
2: 근데 외모가 딱 누가 봐서 이렇게 누구 똑같이 생겼다 이게 아니라 풍기는 네. 외모가 닮았어요.
1: 느낌이
2: 이미지 이렇게 이미지상으로
1: 그리고 살다 보니까 더 닮아지신 건가요?
2: 부부는 이렇게 나이 살면서 더 닮는다고 하잖아요.
1: 맞아요.
2: 행동도 닮아가고 네.
0: 지금 말씀하신 건 다 비슷하고 닮았다 네네. 운명적인 걸 말씀하시는데 살다 보면 와 진짜 네네. 이건 다르다 싶은 게 또 있잖아요. 어떤 게 제일 많이 차이가 그러니까 다를까요 두 분이?
2: 다른 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집사람이 생각하는 거하고 그런 네. 생각하는 것은 것에 대해 지금 견해가 있는 것 같아요.
1: 아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죠.
0: 뭐, 예.
1: 그럼 궁금한 건 생일이 같으시니까 서로 생일 선물은 어떻게 안 주고 안 받게요? 아니면 교환하십니까?
2: 저희는 서로 이렇게 챙기지는 않아요.
1: 아,
2: 그냥
1: 그렇구나.
2: 그 당일 네. 생일인 것만 축하하고
1: 서로 축하해주고
2: 그냥 뭐 생일 선물은 이렇게 하지는 별로 않은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1: 맞아요, 맞아요.
0: 지금 유병남님 말씀이 되게 위로가 됐는 게 지금 막 네. 너무 천생배필이고 막 모든 게 똑같고 막 운명이고 막 이랬는데 사는 건 다 비슷하구나라는 걸 이제 대화 내용을 접하면서
1: 그럼요, 삶의 현실이니까.
0: 예, 온도가 유지가 돼서 너무 다행입니다. 예.
2: 맞아요. 그래야 서로 스트레스 덜 받고 그런.
0: 맞아요, 맞아요.
1: 좋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한마디 혹시 하실 수 있을까요?
2: 저희 집사람이 지금 좀 갱년기가 왔어요. 그래서 남자들도 갱년기를 겪는다고는 하는데. 여자분들하고는 좀 상황이 다르겠지만 지금 열심히 지금 이겨내고 있습니다. 옆에서 볼 때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이거 이 또한 또 지나가리니 생각하면 하나의 또 기억 좋은 추억으로 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네.
0: 네. 옆에서 너무 자상하게 또 지켜봐 주시니까
1: 차분하게 해주실 것 같아요.
2: 네, 네. 네
1: 알겠습니다.
2: 네.
0: 자 퀴즈 준비해 주셨죠, 유병남님?
2: 네네.
1: 네 부탁드립니다.
2: 네. 제 아내 휴대폰에 저는 어떤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을까요? 1번 사랑하는 남편, 2번 뿡뿡이, 3번 유병남.
1: 예, 굉장히 사이좋은 부분인데 설마 방귀대장은 네. 아니길 바라면서 샵 8001번으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0: 난 2번이었으면 좋겠다.
1: 귀엽긴 하다 그죠? 예.
0: 귀여우니까 예.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준비한 네네. 선물 후라이드 순살 치킨 쿠폰하고 올인원 영양제 함께 보내드릴게요.
2: 아,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2: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0: 아, 네 감사해요. 건강하시죠?
2: 네. 네네.
0: 네 행복하십시오.
2: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3: 국민인쇄

0: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3: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2: SK 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4: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5: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8: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7: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8: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7: 에어렉스.
9: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10: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9: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10: 혹시 TBX 멤버십?
9: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10: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9: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11: TBX.
12: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4: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3: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14: 백조싱크.
1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2: 네, 생일 같은 통신원 유병남 씨의 아내 휴대폰에 저장된 이름 정답은요?
3: 3번 유병남이었습니다. 네. 아, 이분들은 진짜 운명적인 만남이신 듯 되게 깔끔하시다.
2: 그렇죠. 예. 네.
3: 9424님, 6718님, 이현서님 이분들 포함 정답자 5분께 후라이드 순살치킨 쿠폰 보내드릴게요.
2: 저희 아내 핸드폰에도 제가 문천식으로 되어있습니다.
3: 아, 그건 다행이지. 이런 적자만 써있는데.
2: 쿨의 운명 준비했습니다.
3: 네. 이 노래 듣고 뉴스까지 듣고요. 5시 5분에 또 와요.
2: 사는 극장이요.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울산에서 시내버스를 14년째 운전하고 있는 최재호입니다. 내리실 때에는 버스가 완전히 정차한 후에 이동하셔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승무원들은 승객 여러분이 안전하게 내리실 때까지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운행을 하다 보면 승객들 표정이 눈에 들어옵니다. 하루의 고단함이 가득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기대감과 설렘이 가득하기도 합니다. 한 분 한 분 꽃이 돼서 버스가 꽃밭이 되면 좋겠습니다. 버스는 여러분의 일상을 예쁘게 그릴 수 있는 캔버스가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0: USA.
1: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 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 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2: 네 어제 또 달렸나?
3: 와 진짜 죽겠다.
2: 으이구 그래 물 때부터 알아봤다. 가자 해장하러.
3: 어디? 진사골 감자탕?
2: 그래 진사골 가가 진한 국물 한입 하면
3: 속이 확 풀리네.
2: 울산이 만든 해장국.
4: 검색창에 진사골 감자탕 삼산점 달동점.
5: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로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모래주머니 등을 이용해 하천에 물이 넘치지 않도록 하여 농경지 침수에 미리 대비합니다. 논둑을 미리 점검하고 물꼬를 조정해 농경지 침수에 대비합니다. 논밭에는 지주목을 세우고 비닐끈으로 줄을 쳐 농작물이 쓰러지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집 주변이나 농경지의 용배수로를 미리 점검해 깊게 파둡니다. 농기계나 가축 등은 미리 안전한 장소로 옮겨야 합니다.
6: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7: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6: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8: MBC 5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송영길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전당대회 출마를 허용했습니다. 오늘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 표결 끝에 두 사람에 대해 후보 자격 예외를 인정하기로 하고 이 안건을 오후 소집된 당무위원회에서 의결했습니다. 송영길 의원은 당무위 의결 후 낸 입장문에서 검찰이 빼앗은 시간은 결격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상식의 확인이자 마땅히 이루어졌어야 할 절차의 회복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가 재헌절을 맞아 엇갈린 행보를 보였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재헌절 경축식에 불참했는데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 뜻을 반영해야 할 국회에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여당이 차지하고 상임위원장을 독식했다며 그런 국회에서 하는 재헌절 행사는 참석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정점식 원내대표는 당초 원구성 협상 갈등 등을 이유로 불참을 예고했으나 어젯밤 입장을 선회해 오늘 재헌절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김건희 씨 측이 오는 24일 선고를 앞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세 가지 의혹에 대한 상고심 재판과 관련해 대법원에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어제 김 씨 측이 대법원 2부에 낸 의견서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판결이 김 씨 사건 대법원 선고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상급심 판단을 직접 좌우할 정도의 변수는 아니라는 취지의 내용이 적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명태균 게이트 의혹 등으로 구속 기소돼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오는 24일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경기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부부와 10대 자녀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오늘 낮 12시 55분쯤 의정부시 용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부부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부부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이후 경찰과 소방당국이 이들 가족의 거주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12세와 8세 자녀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유서 등 관련 단서가 발견됐는지 확인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15분쯤 경기 시흥시에 있는 월곶종합어시장 앞 바지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현재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10여 대와 소방관 등 20여 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여 오후 2시 48분께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늘 밤부터 수도권과 강원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 19일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 강원도의 예상 강수량은 80에서 150mm가 되겠습니다. 이 주말 내내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0도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31도를 보이겠습니다. 정영환입니다. MBC 5시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0: 안녕하세요. 글 쓰는 물리학자 김상욱입니다. 동영상 조회수가 높아서 봤는데 아 속았구나 할 때가 있습니다. 숫자에 속는 일이 어디 그뿐일까요? 조회수는 콘텐츠의 깊이를, 성적은 사람의 인품을, 취업률은 학문의 가치를 다 말해주지 않는데 우리는 자주 속습니다. 인공지능도 알고리즘도 첨단 기술도 수많은 숫자와 계산 위에서 움직이지만 숫자가 의미와 가치까지 담아내지 못합니다. 그것은 사람만이 할 수 있죠. 잊지 마세요. 모든 걸 숫자로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김 사장, 사업은 좀 어때?
2: 요즘 그렇죠 뭐.
1: 어허, 울산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모르나? 창업 경영 교육, 1대1 컨설팅, 사업장 시설, 교체 비용까지 지원한다고.
2: 당장 가요. 아, 어디라고요?
1: 검색창에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3: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0: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1: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지금은 라디오.

0: 정선희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3부 시작됐습니다. 사랑극장 어느 날 사랑이 한 날인데요.
1: 9775님이 개인적인 바람은 사랑극장 코너를 일주일에 두 번 하면 좋겠다는 그만큼 정말 정말 재밌습니다.
0: 예. 하지만 두 번 하려면 저희 작가님들이 누워야 돼요. 너무 이게 대본쓰기가 너무 힘든 코너라서. 예.
1: 저희 그 윤용 작가가 예. 이걸 쓰기 전에 잠깐 눈을 붙이려고 예. 알람 설정을 네 번 해놓고
0: 그쵸. 예.
1: 그러고 잔대요.
0: 엄청 힘들어요.
1: 왜냐하면 에너지가 필요하기 네. 때문에 좀 눈을 붙였다가 일어나서 써야 된대요.
0: 그럼요.
1: 네. 그러니까 보니까 이 작가라서 확실히 사랑 얘기를 쓸 땐 자기도 그 안에 빠져 사랑을 하나 봐. 수많은 사랑을 한 거예요.
0: 싸우고 헤어지고 이별하고 울고
1: 털어지고 꺼져 비켜 몰라 봐주지 않을 테야. 혼자 이렇게 연기도 하면서.
0: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예 알겠습니다.
1: 그래서 늘 저렇게 기운이 없는 거예요. 우리 윤용 작가가.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만인 거예요.
0: 네. 김영선 성우님, 남유정 성우님과 함께할 텐데 잠시만 기대해 주시고요.
1: 네. 자, 문자샵 8001번으로 여러분 함께해 주세요. 50원의 정보 이용료 필요하고요. 긴문자, 포토문자 100원 추가됩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고요.
0: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주식회사 두드림 SNC,
1: 주식회사 본컴퍼니,
0: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1: 에어비앤비,
0: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장 협의회,
1: 음주 후엔 티맵 대리,
0: 환인제약,
1: 한국주택금융공사,
0: 음식물 처리기 휴렉,
1: 빅토스,
0: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1: 국민연료 싼연료,
0: 데이팩,
1: 웨이템,
0: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2: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4: 이재명 정부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습니다. 국가 경찰의 권한은 나누고 매년 꾸준히 자치경찰 지자체 예산은 증가하여 지역 맞춤형 치안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자치경찰제,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1: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자동 중문 전문 기업 태성 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0: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서 문어 크림,
1: 카론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0: 산들 바다가 어우러진 부안군에서 천년의 솜씨 부안쌀,
1: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0: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 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를 드립니다.

0: 준비 없이 찾아든 사랑에 가슴 뛰던 추억을 떠올려 봅니다. 라디오 사랑극장
1: 어느 날
0: 사랑이
1: 네, 이 시간을 이끌어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남유정 성우님, 김영선 성우님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4: 네.
1: 아, 사랑극장을 자동차 극장 영화처럼 즐기는 분이 계세요.
4: 6779님인데요. 아, 오늘 사랑극장 하는 날이네요. 퇴근하고 있는 길인데 차에서 아마 마시면서 사랑극장 다 듣고 집에 갈 예정입니다. 집에 가면 아이들이 셋이나 있어서 집중이 안 되거든요. 아, 벌써 기대된다. 다음에는 팝콘도 사다 놓을 거예요.
1: 아, 근데 이런 공간이 있다는 건 너무 좋은 거고 또 그게 저희 사랑극장이라 너무 감사하네요.
4: 그렇죠.
1: 육아하는 아빠에게 요 한 시간이 얼마나 꿀맛이야.
4: 그러니까요. 아,
1: 근데 문천식 씨 뭐 들떠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너무 꼴보기 싫잖아.
4: 왜요? 살려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1: 오늘 사랑극장 하는 날이네요.
4: 이거 듣고 있는데 오빠 왜 안 와? 빨리 와, 둘째 똥 샀어.
1: 진짜 어떻게 방해 금지 모드로 해야 되나? 어떡하지? 아, 그래서 저 누군가에게 정말 이렇게 좀 동굴이 필요해. 사랑극장으로 동굴 삼아 피난처라는 그쵸? 분들이 많아요.
4: 다 듣고 올라가십시오.
1: 자, 오늘도 사랑사연 결말을 예측해 주시면 되는데 어떻게 보내면 되는지 이따 안내해 드릴게요. 오늘은 어떤 분이 보내주셨을까요?
4: 오늘 사연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역과 이름 심지어 휴대폰 뒷자리 모두 싹 다 지워달라고.
1: 오. 진짜?
4: 예, 익명으로 다 익명으로 달라고 하신 여자분이 주셨는데요.
1: 이 정도면 신분 세탁인데.
4: 그러니까요.
1: 오, 흥미롭다.
4: 기대됩니다. 마르마 사연일까요?
1: 도파민. 네.
4: 제목은 같은 너.
1: 어? 도파민.
4: 남유정이라는 가명으로 소개합니다. 유정 씨가 글을 처음 본 것은 대학교 2학년 개강 첫 수업 때 일입니다. 긴 겨울 방학을 끝내고 강의실에 들어섰을 때 그 많은 남자 동기들 사이에서 유난히 가래떡처럼 빛났던 하얀 남자. 그의 이름은
2: 난 김영선. 복학생이라고 어려워 말고 잘 지내보자.
4: 얼굴만 잘생긴 줄 알았는데 그는 친절함과 다정함이 온몸에 탑재되어 있었고 유정씨는 점점 그에게 빠져들었습니다.
5: 선배, 오늘 저랑 점심 같이 먹을래요? 오후 수업 있으면 학생 식당도 괜찮고.
2: 아, 오후 수업은 없는데 여자친구 만나기로 해서.
5: 아.
2: 밥은 다음에 먹자.
4: 그렇습니다. 아쉽게도 그에게는 오래된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정 씨에게 다행인 것은 그 여자친구와는 장거리 연애 중이라서 과 모임에는 빠지지 않고 나오기 때문에 유정 씨와 술을 마실 수 있다는 거였죠.
6: 야, 남유정, 여기 내 자리야. 나와.
5: 아, 그냥 아무데나 앉아. 나도 내 자리 뺏겨서 그래. 아, 저 끝자리 있네.
4: 유정 씨는 은근슬쩍 취한 척 영선 선배 옆에 앉은 적이 많았고 여자친구가 있다는 것도 잊은 채 짝사랑을 이어갔습니다.
2: 아, 남유정, 너 너무 많이 마신 거 아니야?
5: 아, 그런가? 아, 나 집에 어떻게 가지?
2: 아, 참나. 집이 어딘데? 내가 데려다 줘?
4: 영선 선배는 늘 후배들을 잘 챙겼고 자상했습니다. 식당이라도 같이 가는 날엔 유정 씨 앞에 수저도 놔주고 물도 따라주고 추우면 겉옷도 벗어주는 젠틀맨 중에 젠틀맨이었죠.
7: 아, 왜 선배는 유정이만 챙겨줘요?
2: 아, 유정이 내 동생이잖아. 집 방향도 같고. 유정아, 너 밥 먹고 바로 집에 갈 거야?
5: 아, 네.
2: 그럼 같이 가자.
7: 야, 너 조심해. 내 동생이라고 하는 남자친구 바람둥이 아닌 사람 없어.
8: 우리 영선 오빠는 아니거든.
7: 이제 너도 선배 아니고 오빠라 그러는구나.
8: 어, 그렇게 부르기로 했어.
7: 아씨, 아, 부러워.
2: 어, 써니네.
8: 어, 써니?
2: 이 여자친구. 아, 저기 안 받으면 뭐라고 해서 잠깐만. 여보세요?
4: 네, 외면하고 싶었지만 그에게는 분명 여자친구가 있었고 그날 그 와중에도 유정씨가 한가닥 희망을 걸었던 것은 두 사람의 통화가 좋게 끝난 적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무슨 소린지 잘은 안 들리지만 언제나 여자친구 쪽에서 뭐 화를 좀 내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2: 아니, 그 얘긴 그만하자고 했잖아. 아, 나 지금 과 모임 왔어. 나중에 얘기해.
3: 그만 좀 하자고 그만 좀 해. 아 진짜
4: 외국인인가? 그렇게 여자친구와 통화를 끝내고 나면 영선 선배는 늘 담배를 피우러 나갔고 유정 씨는 화장실을 가는 척 따라 가봤습니다.
2: 연애 진짜 아 참 피곤한 거야, 그치?
8: 네? 저는 잘 몰라요.
2: 어? 너 뭔 소리야?
8: 그런 게 아니라요. 그래도 뭐 소개팅은 많이 했어요. 이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2: 아유 너처럼 괜찮은 애를. 아유 아니지. 네가 눈이 높은가 보다야.
8: 아 그런 게 아니고요.
4: 사실은 선배를 짝사랑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싶었지만 유정 씨는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또다시 영선 선배의 전화가 울렸으니까요.
2: 아 이렇다니까 화내놓고 또 금방 미안하다고 해요. 아유 하여튼 정선이
8: 아 네.
2: 아니야. 어? 아.
4: 그날 영선 선배는 웃었고 유정 씨는 몇 잔 더 술을 마셨습니다. 아무리 감춰도 재채기와 사랑은 숨길 수 없다고 했던가요? 1년쯤 지나자 영선 선배는 유정 씨의 눈빛에서 또 표정에서 그 마음을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언제부턴가 유정 씨를 좀 어색하게 대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원래는 강희동 앞에서 담배를 피우며 유정 씨를 발견하면
9: 남유정!
4: 이렇게 유정 씨를 부르곤 했는데 그날은 유정 씨를 보고도 그냥 눈인사만 할 뿐 별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7: 야, 너 그 얘기 들었어?
8: 무슨 얘기?
7: 아니 요즘 영선 선배 여자친구랑 좀 이상하대.
8: 어? 뭐가 이상한데?
7: 너는 영선 선배랑 오빠 동생하면서 나보다도 더 모를까? 여자친구가 영선 선배한테 겁나 전화를 자주 한대. 마치 뭐가 불안한 사람처럼. 그리고 선배는 전화 안 받으면 막 여자친구가 화낸다면서 꼬박꼬박 받는데 야 근데 그런 관계 좀 이상하지 않냐?
8: 그러게.
7: 아무래도 헤어질 때가 됐는데 차마 헤어지지 못하는 그런 오래된 연인 같은 느낌?
8: 아니 왜 헤어지지 못하는데? 아니 헤어지자고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7: 뭐냐? 너 꼭 헤어지길 바라는 사람 같다.
8: 아니 그건 아니고.
7: 아 뭐 그건 그렇고 너 오늘 디프리에 올 거지?
8: 오빠도 온대?
7: 모르겠는데 오지 않을까?
4: 그러나 오리라고 생각했던 영선 선배는 조별 과제 발표 후 뒤풀이에 오지 않았습니다.
6: 여자친구가 왔다나 봐?
8: 여자친구?
6: 와. 야, 우리 이렇게 아니라 2차에 영선 선배인 데로 갈까? 아니, 여자친구도 보고 되게 예쁘다던데?
10: 와, 재밌겠다. 가자.
6: 가자.
4: 모두들 신나서 우르르 일어났는데 유정 씨는 왠지 가슴이 떨려왔습니다.
8: 드디어 오빠 여자친구를 보게 되겠네.
4: 그리고 영선 선배가 있다는 술집에 도착했을 때 유정 씨는 봤습니다. 매우 세련되고 도시적이고 섹시한 한 여자를.
7: 영선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8: 제 얘기를요?
7: 귀여운 동생이라고.
8: 뭐래?
7: 한잔 받을래요? 맥주? 소주?
8: 소맥이요.
4: 유정 씨는 괜히 심통이 났습니다. 그리고 미모로는 이기지 못해도 저 여자를 술로라도 이겨보리라 생각했죠.
8: 아니 소주를 더 많이 부어주세요. 맥주가 많으면 좀 싱거워서.
7: 무리하지 말고.
8: 무리하는 거 아닌데요? 왜 소맥은 못 드시나 보죠?
6: 네 소맥은 못 마셔요.
8: 아, 하긴 좀 세죠 소맥이.
7: 물 같아서. 너무 심심하지. 나는 고량주를 좀 마시던 중이라. 자 건배할까요? 다 같이 건배해요 우리. 만나서 반갑습니다.
2: 아이 저 너무 많이 마시지 마.
7: 난 괜찮아.
4: 유정 씨는 질투가 났습니다. 그래서 말도 없이 연거푸 술을 들이켰죠. 아 그러다 결국엔 뻗고 말았는데요. 그것도 술집 화장실에서 양변기를 붙들고 추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7: 괜찮아요?
8: 안 돼.

0: 약이라도 사다 줘?
1: 어, 아니 괜찮아. 지금 나가. 일어날 수 있겠어요?
2: 응? 저 하나도 안 취할 것 같은데.
1: 아이고, 그러게. 언니한테 덤빌 걸 덤벼야지. 예, 너 나한테 안 돼. 술로나 미모로나. 다치기 싫으면 영선이한테 떨어져. 나 경고했다. 어, 자기야, 미안. 너무 오래 기다렸지.
0: 아, 걱정했잖아. 유정이도 괜찮은 거야?
1: 응, 멀쩡해. 똥 좀 싸고 나온다고 먼저 가래.
0: 어? 아, 진짜. 알았어, 가자.
3: 분하고 화나고 질투도 났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짝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안고 가야 할 숙명 같은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또 1년이 흐른 어느 날 새로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4: 어, 영선 선배 헤어졌다는데
5: 술이나 사달랄까?
2: 헤어져요? 아, 그때 그 여자하고?
5: 어, 성격이 안 맞아서 그렇다던데.
2: 정말?
3: 드디어 유정 씨 짝사랑 2년 만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6: 아, 어. 예, 야, 일단 뭐 그 써니가 좀 막강한 캐릭터긴 하다.
3: 그렇죠. 지금 다들 미니 게시판에 정선혜 씨 욕 너무 잘한다고.
6: 예. 아, 지하철. 예. 그래서 아, 이게 듣고 계셨는데 한승영님이 문자 주셨네요. 일정 있어가지고 지하철 열차 문 옆에 기대서 듣고 있는데. 네네. 써니 누나 통화를 욕하는 부분 웃음 참느라 죽는 줄요. 네. 이게 이제 삐처리를 작가님이 해주셨는데 이걸 네. 제가 나름대로 이걸 해야 돼가지고 이게 욕하는 것처럼 하라고.
3: 전 다른 단어 뿐인 줄 알았어요. 뭐 이상한 발음이 네. 나가지고.
6: 이렇게 보통 그렇잖아요. 이렇게 네. 삐 하면 중간에 중요한 게 안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기계적인 어떤 보완을 좀 필요로 하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MBC에서 저한테 그런 지원을 안 해줍니다. 이 릴테이크 감는 소리도 제가 해야 되고요. 웬만한 새소리도 제가 해야 되고요. 제가 MBC에 뭘 밉보였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음향적인 지원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3: 워낙 잘하니까요.
2: 효과 감독님 고개 못 드시는 것 같아요.
6: 그런 거겠죠?
3: 우리 서정성님께서는요. 예. 아, 써니누나도 너 써니누나인데 예. 유정이도 극중에서 보면 보통
6: 아,
3: 아닌 듯.
6: 보통 아니야. 보통 아니야. 아, 그리고 어리니까 약간 좀 더 그 예. 자기 감정 표현에 솔직하잖아요.
3: 맞아요.
6: 어, 그리고 막 센 척하지만 난 그게 또 약간 귀여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어, 지금 우리 최승호님은 비공개는 현재 다른 분이랑 결혼하고 있다는 뜻일 텐데. 아, 이거 배드 엔딩이다.
3: 우와,
6: 새드도 아니야, 배드야.
3: 배드 엔딩. 네. 합리적인 의심을 해주셨어요. 이동준은 아. 이동준님은 반대십니다. 아, 이거는 된다의 한 표.
6: 오, 네. 이종희님, 아, 아픈 사랑의 시작인가? 짝사랑. 써니는 목소리만 들어도 장난 아닌 여자인 것 같고, 선생님 저는 연기한 거예요. 네. 새싹 같은 유정이가 옆에 있으면 영선이도 흔들려야 정상입니다. 그렇지. 어, 난 영선이 아. 흔들릴 것 같은데.
3: 어, 0902님도 근데 영선이 말이에요. 좀 바람둥이 같지 않아요?
6: 근데 거의 이때 그 어떤 예, 좀 인기 있는 남학생들은 성실하기 힘든 환경이에요. 네? 여기 또 많잖아 유혹이. 그리고 그렇죠. 어리고 남단 또 어리고. 근데 영선 씨가 연기를 하셨으니까 김영선 씨는 어때요? 이게 약간 유정이 같이 좀 속이 뻔히 보이는 그런 친구가 짝사랑하고 이러면 흔들리지 않을까요?
7: 지금 같으면 흔들리죠. 근데 만약에 제가 그 어렸을 때로 가면은 저도 써니 같이 이렇게 미모에 아, 섹시한
3: 어, 네. 그렇죠.
6: 그런 쪽으로 귀 감는 언니.
7: 그렇죠.
6: 그래, 현이는 내공이 보통이 아니야.
3: 보통 아니에요.
6: 예, 아무 말도 안 해. 애기야, 아, 막 이런 거.
3: 나 똥 싸고 나온대. 이런.
6: 약간.
3: 와, 장난 아니야. 되게
6: 또 준비된 것 같고.
3: 오, 장난 아니야. 어,
6: 보통 아니야. 와. 자, 과연 네. 유정 씨는 짝사랑을 접고 영선 선배와 연인이 될 수 있을지. 뭐 일단 연인은 될 것 같지만. 네. 긱스의 짝사랑 듣고 광고까지 듣고 계속 얘기 나눠볼게요.

0: 명문대 합격의 산실 울산 대성학원은 의약학 계열 및 명문대를 지망하는 중3 학생 및 고1, 2, 3 학생을 위한 여름방학 썸머스쿨 집중학습반을 모집합니다. 성적 향상을 위한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꿈이 있다면 도전하십시오. 울산 대성학원 이현우 원장입니다.
1: 네 어제 또 달렸나?
2: 와 진짜 죽겠다.
1: 으이구 그래물 때부터 알아봤다. 가자 해장하러.
2: 어디? 진사골 감자탕?
1: 그래 진사골 가가 진한 국물 한입 하면
2: 속이 확 풀리네.
1: 울산이 만든 해장국
3: 검색창에 진사골 감자탕 삼산점 달동점.
4: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5: 잠시 후 6시 5분부터 시사와 정보가 있는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이 방송됩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1: 광고전 친한 줄거리.
2: 난 김영선 복학생.
3: 오후 수업 있으면 학생 식당도 괜찮고.
2: 여자친구 만나기로 해서.
4: 아, 왜 선배는 유정이만 챙겨줘요?
2: 아, 유정이 내 동생이잖아.
5: 야, 영선 선배 있는 데로 갈까?
3: 맥주가 많으면 싱거워서. 난 고량주를 마시던 중이라. 다치기 싫으면 영선이한테 떨어져.
6: 영선 선배 헤어졌다는데?
3: 헤어져요?
1: 과연 영선 씨의 헤어지면 유정 씨에게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뒷이야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유정 씨는 영선 선배가 헤어졌다고 해서 덥석 고백해버리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키스부터 했습니다.
3: 응?
1: 좀 가만히 좀 계시고요. 학교 축제가 끝나고 술이 얼큰하게 취한 채로 함께 집에 오는 길. 집 앞 계단에 앉아 지금은 기억도 나지 않는 얘기로 웃음꽃을 피우다가 그만. 예,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영선 선배는 깜짝 놀라 유정 씨에게 사과를 했죠.
6: 미안해. 나도 모르게. 내가 미쳤나 봐. 진짜 미안해.
3: 난 괜찮아요, 오빠.
6: 아니야. 사귀는 사이도 아닌데. 진짜 미안하다. 그럼 들어가. 나 먼저 갈게.
1: 많이 당황한 듯 서둘러 걷던 영선 선배의 뒷모습을 유정 씨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3: 난 좋았는데. 달콤하다.
1: 그날 이후 유정 씨는 영선 선배가 더 좋아졌지만 내색하진 않았어요. 한 번의 키스로 남자에게 집착하는 여자로 보이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이죠.
3: 오빠. 오빠 어디 가요?
6: 과 사무실. 너는?
3: 난 학생 식당. 이따 교양 수업 때 봐요.
1: 아무렇지 않은 척 인사하는 유정 씨와 달리 어딘지 모르게 유정 씨를 많이 의식하는 듯한 영선 선배. 그렇게 어색한 관계로 또 1년이 흘렀습니다. 그 1년 사이 유정 씨와 영선 선배는 졸업을 했고 서로 다른 지역으로 취업을 했죠. 그러자 아이러니하게도 몸은 멀리 있는데 마음은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7: 아, 그래서 내가 대리님한테 뭐라 그랬는지 아냐?
3: 모르겠는데?
7: 한 번 더 이런 거 시키시면 사내 신문고에 올리겠습니다.
3: 우와, 오빠 센데?
7: 보고 싶다.
3: 어?
7: 유정아.
3: 응?
7: 우리 사귈래?
3: 진짜?
7: 아니, 사실 네 마음 알고 있었는데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여전히 날 좋아하고 있으면 우리 사귈까?
3: 진짜야? 오빠 지금 취한 거 아니지?
7: 아니, 그 어느 때보다 맨정신이거든.
1: 그렇게 마침내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오랜 짝사랑이 승리였죠. 두 사람은 각자의 지역을 오가며 열심히 연애를 했고 길거리에서 손도 잡고 다니며 편하게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보통의 연애를 즐겼습니다. 영선 선배는 그동안 짝사랑의 서름을 보상해주듯 유정 씨에게 최고로 잘해줬는데요. 다만 한 가지, 유정 씨가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는데 크리스마스 아침이었죠.
3: 와, 오빠 어떻게 날 바닷가로 데려올 생각을 다 했어?
2: 우리가 처음으로 같이 보내는 특별한 날이잖아. 이 펜션 예약하느라 진짜 힘들었어.
3: 고마워.
1: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2: 또.
3: 왜? 누군데?
2: 선이.
3: 뭐? 아니, 그 언니랑 아직도 연락해?
2: 내가 연락하는 거 아니야. 얘가 하는 거지. 내가 너랑 사귀는 거 알고 자꾸 너 바꾸라고.
3: 두 사람 헤어진 거 아니었어?
2: 당연히 헤어졌지. 헤어진 지가 언젠데.
3: 그럼 바꿔줘.
2: 뭐?
3: 오빠 진짜 미련 없는 거지?
2: 당연하지. 있었으면 너한테 이런 얘기도 안 했지. 몰래 만나면 그만인데.
3: 하긴 그렇다. 전화 줘. 내가 받을게.
1: 유정 씨는 용기 내어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8: 야, 전화를 왜 이렇게 늦게 받아?
9: 여보세요? 저 남유정인데요.
8: 뭐야, 둘이 같이 있어? 아, 잘됐네. 너한테 할 말 있었는데.
9: 저는 들을 말 없고요. 저하고 오빠하고 사귀는 건 아시죠? 근데 구질구질하게 이게 뭐예요? 헤어진 남자한테.
8: 야, 잠깐만. 너 뭐라 그랬어 지금? 구질구질? 야!
9: 앞으로 한 번만 더 우리 오빠한테 전화하면 그땐 제 손으로 오빠 번호 바꿉니다.

0: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1: 야, 남효정! 야!
2: 우와, 유정아, 너 진짜 멋있다, 야.
0: 아니, 이 언니 진짜 일부러 나 짜증나라고 크리스마스에 전화한 거야. 어? 나랑 같이 있을 거 뻔히 아니까. 뭐, 이럴 땐 기선제압하는 거지.
2: 야, 나 진짜 너무 든든하다, 유정아. 응? 와.
3: 영선 씨의 눈빛은 진지해 보였습니다.
2: 저기 유정아, 응? 우리 응. 우리 부모님한테 인사드리러 안 갈래?
0: 어?
2: 아니 우리 둘 다 취업도 했겠다. 결혼을 전제로 만나면은.
0: 오빠.
3: 이렇게 내 인생의 짝사랑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구나. 유정 씨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2: 나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 갔다 와서 회 먹으러 나가자.
0: 어, 그래.
3: 그런데 영선 씨가 화장실 간 사이 영선 씨 전화가 울렸는데요. 남의 전화로 보지 않으려 했지만 너무 오래 울리길래 휴대폰 액정화면을 슬쩍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 써있던 세 글자.
0: 어? 김유정? 뭐야? 나랑 이름이 같네.
2: 자, 나가자.
0: 오빠, 전화 왔었어.
2: 어? 누구한테?
0: 김유정이라고 뜨던데? 나랑 이름이 같아.
2: 아, 내가 말 안 했나? 사촌동생 이름도 유정이야. 그래서 내가 너 처음에 그 친동생처럼 생각했다고 얘기 안 했어?
0: 어, 그랬나? 아, 나 벌써 기억력 떨어지나 봐. 아, 나이 들었나.
2: 아유, 야, 그게 선배 앞에서 할 소리냐. 에휴, 저기.
3: 영선 선배의 대답에 유정 씨는 영선 오빠와는 정말 신기한 인연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사촌동생 유정은 그 후로도 몇 번 이렇게 전화를 해왔고 이상하죠. 영선 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2: 받으나 마나 또 소개팅 해달란 얘기야. 아우, 아주 그냥 지긋지긋하다.
3: 하하. 오늘 제목에 같은 너잖아요. 혹시 그지 같은 너 이런 거 아닐까요?
4: 앞에 네. 떨어진 거예요?
3: 그렇죠.
4: 단어가 두 개가
3: 생략하신 것 같아요.
4: 바람이 날려서 떨어진 거예요, 간판에서. 근데 진짜 뭐지? 아, 영선이 지금 쎄한데 이게 보니까 봐봐요. 네. 써니가 이게 써니가 지금 그 유정이라는 이름에 관련해서 뭔가 제보를 하려고, 그러니까 네가 모르는 걸 내가 알려줄게, 영선이의 정체를 알려줄게.
3: 아.
4: 이걸 수도 있고 아니면 써니를 네. 아직까지도 걸쳐두고 그냥 다 완전 그러다가 써니한테 걸린 거지.
3: 문어발식으로 하다가
4: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써니는 제보자일 확률이 높아.
3: 그러면 정선혜 씨 말은 그 사촌 언니 유정도 다른 여자다?
4: 그렇죠. 사촌이 아니지. 6873님 양다리네. 그래서 써니 언니가 주의를 준 거예요.
3: 어, 같은 의견이시네요.
4: 써니 언니 좋은 언니였어. 헤어져라 헤어져 라고 하셨는데 지금 쇠 아마 여자분들도 그렇고 남자분들도 네. 그렇고 이렇게 몇 분은 쇠한 느낌 받으셨어.
3: 그럼 3다리 4다리인데요. 박병중님은 영선이는 그냥 사기꾼 아니에요.
4: 얘는 지금 3다리 이상은 될 것 같아요.
3: 네.
4: 저런 영선이 같은 남자 아는데요 하시면서 조심스럽게 익명을 요청하신 분이 네네. 제보해 주셨어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예전에 친했던 선배가 딱 저런 스타일이었는데 오. 결국 집착이 강한 전 여친과 해피엔딩이더라고요. 바람둥이까진 아닌데 바람둥이 기질이 있는 전형적인 이예요. 아. 저도 그 선배 좀 좋아했었는데
5: 익명
4: 진짜 나쁜 놈 아니
3: 오빠인 거 아니죠?
4: 아니요 메롱메롱은 아니고
3: 예 알겠습니다. 예.
4: 근데 그럴 수도 있다. 지금 써니한테 결국은 돌아갈 수도 있어. 왜냐면 써니가 뭐 애지간히 영선이의 이런 좀 누추한 면을 알면서도 그냥 딱 휘어잡고 살 만한 스타일이잖아요.
3: 아. 근데 또 순수하게 보신 분들 많아요. 7899님. 아니에요. 영선 씨도 사실 속마음은 유정 씨를 많이 좋아합니다. 두 분 해피엔딩.
4: 뭐 하는 거야?
3: 아니야.
4: 없애버리려고 하는 무슨 시끄럽게 어디서
3: 아유 라디오도 못 듣나
4: 아유 닥쳐
3: 에이그
4: 과거를 생각해봐 자꾸 사회적인 게 고마운 줄 알아 이런 어떤 티키타카도 어딘가에 존재하지
3: 있을
4: 않을까
3: 있을 수 있죠 예.
4: 5597님 근데 서로의 과거를 너무 자세히 알면 나중에 그 빌미로 싸워서 안 돼요 그냥 안 이루어진 게 나아
6: 그럴 수 있죠
4: 이게 마음에 담아두고 계속 곱씹으니까
6: 맞아요
4: 아 이거 모르겠네 오늘 아이고. 근데 난 영선 씨 좀 쎄해요
3: 자 여러분 맞춰주셔야 됩니다
6: 많이 쎄요
3: 유정 씨 영선 씨 결혼한다면 1번이고요 아니야 아니야 뭐가 쎄야

0: 안 될 것 같으면 2번 맞습니다. 자, 샵 8001번으로 보내시는데 또 늘 반전이 있었으니까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정답자 드리는 선물 혹시?
1: 네, 다섯 번 뽑아서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립니다.
0: 그렇습니다.
2: 찜찜한 마음 갖고 출발해봅니다. 어떤 엔딩을 마주하게 될지.
1: 반전으로 보배 같은 너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0: 아, 보배.
2: 저희 죄송한데 김영선 선생님.
0: 보배요?
2: 자꾸 본성과 어긋난 삶을 사는 건 건강을 해쳐요. 자꾸 이렇게 본능을 뒤로하고 계속 사회적으로 만들어놓은 이미지만 지금 추가하고 계시네요.
0: 알겠습니다.
2: 타샤니의 경고. 네. 이 노래 듣고 마지막 부분 함께합니다. 네.

앞으로 노유정 씨는 영선 선배와의 행복한 연애를 이어갔습니다. 사연에 의하면 그 시절 너무 행복해서 그 행복 호르몬 덕분에 유정 씨는 자신이 가장 예뻤던 시절이었다고 회상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로 갑자기 문자 하나가 옵니다.

0: 그래 못받아.
1: 유정아.
0: 뭐야 길게도 보냈네.
1: 우리 헤어지자.
0: 뭐?
1: 이제 너한테 너무 지친다야.
2: 이게 뭔 소릴까요? 여태 모든 걸 영선 선배에게 맞췄는데 유정 씨가 지치면 지쳤지 그는 지치게 하나도 없는데 유정 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귈 때는 준비가 많이 필요했는데 헤어질 때는 이렇게 준비 없이 문자로 통보를 받다니. 유정 씨는 영선 선배에게 바로 전화를 했지만 영선 선배는 받지 않았습니다.
3: 아니 뭐야 어쩌라는 거야?
2: 유정 씨는 그 길로 영선 씨네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다행인지 뭔지 영선 씨는 집에 있었고 그리고 영선 씨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4: 왔네.
3: 어떻게 이 언니가 여기?
4: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여자들은 달려오게 돼 있다니까.
1: 아씨, 정선이 나가. 나중에 얘기해.
4: 야 시끄러. 나중에 어딨어 이씨. 얘도 알 건 알아야지.
1: 아, 조용히 좀 하라고.
3: 그러니까 결국 이 언니 때문인 거예요? 나한테 헤어지자고 한 게?
2: 크리스마스에 연락이 왔을 때 눈치를 챘어야 했는데 유정 씨는 자신이 너무나 바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4: 내가 아니고.
3: 네?
4: 김유정.
3: 네?
4: 너 김유정이라고 들어본 적 있니?
3: 그건 사촌동생이라고 했는데.
4: 야 너한테도 사촌동생이래? 와 진짜. 야 김영선 노력 좀 해라. 너는 시나리오를 좀 그럴듯하게 짜지 어쩜 이렇게 복부시니. 나한테 한 거랑 똑같네.
1: 아이씨 조용히 안 해.
4: 김유정이 네. 김영선이 나이트에서 만난 여자란다. 이 아무것도 모르는 순딩아. 어?
3: 네?
4: 그거 들켜서 나랑 헤어진 거야 얘.
3: 거짓말.
4: 아가 그래서 내가 너한테 경고했잖니. 어?
2: 그러고 보니 어렴풋이 떠오르는 한 장면.
4: 다치기 싫으면 영선이한테 떨어져. 경고했다.
3: 그럼 그게 진짜로 내가 다칠까봐.
4: 그때가 나한테 들켰던 시기거든. 나도 만나고 클럽 김유정도 만나고.
3: 그럼 언닌 왜 바로 안 헤어졌어요?
4: 나라면 영선이 바람기 잡을 수 있을 줄 알았지. 안 되더라고. 내 오만이었지. 그래서 내가 미리 경고해주려고 그렇게 너를 바꾸라고 한 거야. 근데 넌 오히려 나한테 경고를 하더라.
2: 유정 씨는 더더욱 자신이 바보처럼 느껴졌습니다.
1: 아 짜증나 진짜. 야 니들 둘 다 나가. 나가 이씨. 그래. 야 나 쓰레기고 바람둥이고 죽일 놈이다. 왜 다 나가 이씨. 참나 참 처음에 다 지들이 좋다고 따라다녀 놓고 씨 나가라. 어 꺼져 이씨.
4: 조용히! 입 가물어! 어? 입만 열어봐! 어? 내가 글로 주먹 넣는다! 어? 야 너 닥치고 김유정 전화번호 내. 내가 걔한테 다 까발리고 끝낼 거야.
1: 놀고 있네. 네가 뭔데 내 연애 간섭이야. 네가 뭔데. 야.
2: 그날 써니 씨는 유정 씨에게 술 한 잔을 사줬습니다.
4: 첫사랑이죠? 한 잔 받고 그냥 독한 공부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다음에는 좋은 남자 만나. 아유 내가 지금 남의 얘기 할 때니 내가. 아유 이모 여기 소주 한 병 더.
2: 그 후 유정 씨는 어떻게 됐을까요?
5: 그렇게 우리는 끝났습니다. 3년 짝사랑하고 1년 사귀다 끝나다니. 이럴 바엔 그냥 자상한 오빠 동생으로 지내는 게 나았으려나 많은 생각이 들었죠. 근데 이렇게 독한 사랑하고 나니까 그 다음은 남자 보는 눈이 생기더라고요.
1: 우와 진짜 예쁘세요. 유정 씨처럼 예쁜 사람 처음 봐요.
5: 지금은 절 너무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저밖에 모르는 남편을 만나 아기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영선 선배는 지금 별로 행복하지 않은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 권선징악을 믿기로 했어요. 쌤통이다 요놈아.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주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2: 영월이래요.
1: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2: 영월이래요.
1: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2: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1: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조강기.

0: 부탄가스의 힘.
1: 국민연료 선연료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0: 피곤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바다는 우리에게 휴식과 즐거움을 주지만 잠깐의 방심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것, 바로 바다 위의 안전띠 구명조끼입니다. 7월 1일부터 바다에서 일하는 모든 어업인은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업인뿐만 아니라 바다를 이용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구명조끼 착용 잊지 말아야겠죠? 수영할 때도, 낚시할 때도,

0: 배를 탈 때도 구명조끼 착용. 나와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실천입니다.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와 함께합니다.
1: 독장사는 독을 지고 독도 판사 나가신다. 사발장사는 사발을 지고 사부랑 살짝 넘어가고.
2: 애주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충북음성의 고울출 어르신이 부르는 등짐장수 노래입니다.
1: 양푼장사는 양푼을 지고 부잣집 골목만 찾아가고.
2: 등짐장수의 등에는 어떤 물건이 실렸을까. 호기심 가득한 아이들은 등짐장수의 뒤를 신나게 따릅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주의 협찬이었습니다.
1: 역장사는 벽을 지고 해산진만 찾아가고.
3: 2AM의 어떡하죠에 이어서 광고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4: 자, 결말은 2번 영선씨와 헤어진다였고요. 잘 헤어졌습니다. 네. 정답 맞힌 분 5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드리고요. 사연 주신 분께 30만원 상당의 상품 보내드립니다.
3: 네.
4: 아, 오늘 정말 화가 났지만 개운하게 끝냈어요.
3: 네. 아, 네. 영선이 어쩌면 이렇게 연기를 잘하세요.
5: 쌤통이다 지금.
4: 영선 소부님 막 따다 이런데 갑자기 제가 갑자기 자, 오늘 두 분의 명연기를 펼쳐주신 성우님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3: 다음 주에
4: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3: 안녕하세요.
4: 저희는 내일 4시 5분에 다시 올게요.
3: 고맙습니다.
6: (목소리)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7: 울산 MBC 캠페인 대한유화 협찬입니다.
8: 안녕하십니까. 울산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장 유태균입니다. 재난 상황을 겪게 되면 극심한 불안, 혼란, 죄책감 또는 사고 장면의 반복 회상 같은 강한 스트레스 반응을 겪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심리 지원이 필수적인데요. 지금은 안전하다는 감각을 회복하고 불안과 긴장을 낮출 수 있도록 곁에서 지지하고 이후에는 심리회복 프로그램에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마음에도 응급처치가 필요합니다. 슬픔과 불안을 억누른 채 방치하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 전문적인 심리적 지원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고로 생긴 무거운 마음을 함께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7: 울산 MBC 캠페인 대한유화 협찬입니다.

0: 세.
1: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2: 많이 힘들었지. 잘 모셨고?
3: 잘 모셨어.
2: 어디로?
3: 덕원사 추모관이라고.
2: 아, 성안동에? 참 잘 모셨네. 가까우니 언제든 가볼 수 있고.
3: 시설도 너무 잘해놔서 마음이 놓여.
2: 가까운 곳이 곧 명당입니다. 검색창에 덕원사 추모관.
4: 크레인이 필요하십니까?
5: 도시를 디자인하는 건설 현장에, 지역경제 발전의 중심이 되는 산업 현장에도 40년을 함께한 영남중기가 있습니다.
4: 700톤까지 다양한 크레인을 보유한 영남중기. 기억하세요. 크레인은 영남중기. 크레인을 부르는 전화 055-288-9999.
6: 잠시 후 6시 5분부터 시사와 정보가 있는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이 방송됩니다.

0: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6시 뉴스입니다. 외교부가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자녀의 최종 합격을 취소하고 채용 관련자들을 중앙징계위원회에 넘긴 것으로 공식 확인이 됐습니다. 외교부는 5월 29일 당사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며 두 차례 전화를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아 이메일로 취소 사실을 알렸다고 설명했습니다.

0: 또 채용 절차에 관여한 관련자들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며 절차가 진행 중이고 최종 처분이 확정되지 않아 징계 사유나 수준, 결과는 밝히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년 만에 공휴일로 재지정된 제헌절을 맞아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앞으로 향했던 시민을 청와대로 초청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영빈관에서 빛의 위원회 시민초청 행사를 열고 덕분에 국회는 비상계엄을 해제했고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매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해 그날의 의미와 정신이 다음 세대까지 온전히 계승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올림픽공원을 방문한 뒤 국민 참정권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일에는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안 의원은 페이스북에 6.3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 한 달하고도 2주가 지났지만 현장에 모인 청년들은 묵묵히 자유와 참정권을 외치고 있었다고 적었습니다. 또 국민의 의문과 걱정이 있다면 정치는 회피하지 않고 충분한 설명과 변화로 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주요 방송사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을 생중계하지 않으면서 트럼프 행정부와 언론의 갈등이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ABC와 MBC, CNN은 현지 시간 16일 밤 진행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TV로 생중계하지 않고 기존 프로그램을 그대로 방송했습니다. CBS도 연설 시작 몇 분 뒤에야 생중계에 들어갔으며 폭스 등 친트럼프 성향의 방송사만 연설을 처음부터 내보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도중 생중계하지 않은 방송사들을 겨냥해 공공전파를 사용하면서 정직하게 보도하지 않는다며 방송 면허를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에서 일부 학부모의 과도한 요구로부터 교사와 학교를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가 학교 측 대리인으로 나서는 제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오사카부 변호사회가 학교 변호사 제도를 도입해 이번 달 기준으로 변호사 40명을 배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밤부터 수도권과 강원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 19일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 강원도의 예상 강수량은 80에서 150mm가 되겠습니다. 주말 내내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0도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31도를 보이겠습니다. 정영환입니다. MBC 6시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스마트폰에 너무 매여있다. 특히나 스마트폰이 수면의 질을 너무 떨어뜨린다. 많이들 하는 고민이죠. 미국에는 폰 베드라는 게 있답니다. 말 그대로 전화기 침대인데요. 충전 포트도 여러 개라서 마루 탁자 위에 올려두면 온 가족 전화기를 밤새 충전할 수 있죠. 결국 충전을 빙자해서 잠자기 전에 거기다 폰을 반납하는 겁니다. 취침 시간은 사람은 사람 침대, 폰은 폰 침대에 눕힌다. 난 전화기 들고 자는 게 행복하다면 상관없지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으면 폰 침대 생각해 볼 만하죠?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유상으로 보급합니다. 유상 보급 대상은 비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일부 자부담비 안내 후 유상으로 TV를 보급합니다. 신청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자부담 비용 등 자세한 내용은 1688-4596 또는 카카오톡에서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검색하세요.
1: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2: 울산 동구의 상징이자 수많은 추억이 깃든 1호 백화점. 반세기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대신 그 자리에 49층 복합단지가 들어선다고 하는데요. 침체된 상권에 새로운 숨을 불어넣기 위한 선택이지만 오랜 시간 함께한 곳이 사라진다는 소식에 섭섭하고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는 시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주민들 서운하지 않게 또 상권이 시들지 않게 고민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익숙한 것과 헤어지는 아쉬움은 잠시 접어두고 더 멋지게 잘 채워졌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그려보면서 7월 17일 금요일입니다. 퇴근길 톡톡 출발할게요. 자, 울산의 1호 백화점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진하게 남아있는 울산의 추억의 장소가 있다면 오늘 알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샵 2848 혹은 유튜브 울산 MBC 뉴스 채널로 오시면 실시간 댓글창으로 소통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울산 소식도 전해드릴게요. 1984년에 출시된 장수과자와 울산의 국보가 특별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롯데마트와 슈퍼가 울산 광역시 오리온과 손잡고 반구천 암각화를 담은 기념상품을 단독으로 선보이는 건데요. 지역 상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부산과 강원도에 이어서 세 번째로 울산의 세계유산이 과자 패키지에 적용됐습니다. 반구천 암각화의 대표 문양인 고래와 국민과자 이름의 착안에서 패키지 전체의 암각화 일러스트 를 입히고 또 공식 캐릭터도 선사시대 콘셉트로 새롭게 단장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교섭 난항을 이유로 20일부터 사흘 동안 추가 부분 파업에 들어간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노조는 지난 13일부터 사흘 동안 진행된 1차 부분 파업 이후에도 사측이 전향적인 안을 내놓지 않자 압박 수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사측은 앞서 기본급 8만 9천 원 인상과 성과급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기대에 못 미친다며 거부한 상황인데요. 여기에 정년 연장과 해고 조합원 복직 등의 쟁점을 두고도 이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완성차 업계에서는 이달 안에 잠정 합의를 끌어내지 못하면 올해 임단협이 여름 휴가 이후로 밀려서 파업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자, 퇴근길 톡톡 오늘 준비한 순서도 안내해드릴게요. 우리 동네 리포터 오늘은 직접 실천하고 알려주는 짠테크 비법을 시민 리포터께서 전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포틱톡에서는 한승민 리포터가 생활 속에 스며들고 있는 두뇌 스포츠 바둑을 소개할 텐데요. 잠시 기다려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목소리로 만들어가는 마이크를 빌려드립니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보나 이벤트 필요하신 분들 무료로 저희가 빌려드리는 마이크니까 샵 2848 혹은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과 연락처만 가볍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연락드리겠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3: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워킷 워킷 언제 어디서나 워킷.
2: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3: 안전화.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4: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지자체 인증 브랜드 보유 기업을 포함한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지원 혜택으로는 방송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로 구매 시 보너스 250% 송출입니다. 연중 상시 모집으로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5: 지금 시각이 6시 10분 3초 막 지났습니다. 퇴근길 톡톡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유튜브 울산 MBC 뉴스 채널로 오시면 보이는 라디오 열어놓고 있습니다. 실시간 댓글창으로 소통하셔도 되겠고요.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용료 부과되는 문자로 소통하셔도 좋겠습니다. 퀴즈 드릴게요. 대한민국의 생일이라고 불리는 날이 있어요. 1948년 우리나라 헌법이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인데요. 1949년부터 공휴일로 지정이 됐었는데 2008년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쉬지 않는 날이 됐습니다. 그러다 올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이 된 건데요. 지난해 미리 제작된 종이 달력에는 이날이 평일처럼 검은색으로 표시된 경우가 종종 있어서 쉬는 날인 줄 모르고 출근하거나 출근 준비를 했다가 어? 아니네? 했던 직장인들의 사연이 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7월 17일 오늘이 바로 그날이죠. 대한민국의 헌법 탄생을 기념하는 이날 무엇일까요? 1번 제헌절, 2번 개천절. 정답을 샵 2848 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6: 퇴근길 톡톡에서 드리는 상품입니다. 조울굿 기름오일 구도일 S오일에서 주유권, 정직한 보험 더 베스트 금융서비스에서 상품권, 청정 동해바닷물로 만든 깨끗한 소금 한주소금에서 소금 한 상자, 맛있는 고기를 만나는 방법 한성 미트뱅크에서 5만원 고기 상품권, 참치 랍스터 전문점 본참치에서 초밥 런치 식사권, 대형 주차장 연중무휴 브레이크 타임 없이 운영하는 울산에서 제대로 된 숯불구이 전문점 경복궁에서 식사권, 21년 이상 경력 오사카 출신 셰프가 만드는 오마카세급 한초밥 스시 전문점 시바스시에서 식사권, 첨가물 없이 담백하다 큰애기 농장에서 청년농부가 당일 생산한 100% 국내산 땅콩버터, 요리 초보도 셰프처럼 비비푸드에서 만능 표고버섯 맛간장과 대게 맛간장 세트, 지친 일상에 특별한 쉼표를 찍으세요. 프라이빗한 힐링을 약속하는 포항 알데아 펜션에서 1일 주중 숙박권, 가족의 추억을 담는 바른사진관에서 촬영권, 학성동 가구 옥성 사거리 퀸즈앤나 학성점에서 염색 1회 이용권, 도심과 가까운 치유와 힐링의 공간 울산 양떼목장에서 4인 가족 이용권, 12주의 기적을 드립니다. 삼산동 디파인 다이어트 센터에서 1개월 이용권과 개인 PT 3회권, 100% 천연 안반수 온천 범서 온천에서 이용권을, 일본식 정통 효소 욕장 효소지음에서 효소 찜질 이용권을 드립니다.

0: 주민들이 발로 뛰어 만드는 생생한 우리 지역 이야기 우리 동네 리포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리포터는 울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와 울산 MBC가 함께 만드는 시민 참여형 방송이고요. 오늘 시민 리포터 짜니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시민 리포터 짜니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지갑 없는 주차장, TV 수신료 연납, 재활용 교환처럼 생활 속에서 돈을 아낄 수 있는 짠테크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네. 혹시 제 이름 짜니가 어디서 왔는지 기억하고 계신가요?
0: 아끼는 그런... 네,
1: 김종국 네. 씨한테 모티브라고 했었었는데요. 네. 김종국 씨 하면 운동이잖아요. 예. 제가 아끼는 것도 좋아하지만 운동도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건강도 챙기고 돈도 모으는 짠테크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국민 체력 100 튼튼머니와 워크온, 한전에너지 캐시백입니다.
0: 예. 아, 저 지금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김종국 씨하고 짠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1: 짠 남자.
0: 아, 그런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은 국민 체력 100 튼튼머니 워크온 네. 한전에너지 캐시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실 텐데 첫 번째가 국민 체력 100 튼튼머니인 거죠? 소개를 좀 해주세요.
1: 네, 첫 번째 국민 체력 100 튼튼머니는 국민 체력 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회원가입만 해도 1000포인트가 지급되고 체력측정, 온라인 자가체력측정, 건강체력교실 참여 등 다양한 활동으로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0: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동도 하고 포인트도 쌓을 수 있는 거네요?
1: 네. 이 포인트를 쌓으려면 먼저 플레이스토어에서 호랑이 이미지가 있는 튼튼머니 어플을 설치해야 하는데요. 앱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는 것은 운동시설 QR 인증을 많이 사용합니다.
0: 예, 운동시설 QR 인증. 그러면은 운동시설을 방문했을 때 QR로 찍어서 들어가는 뭐 그런 형식인가 봐요.
1: 아, 들어가는 형태는 아니고요. 운동을 인증한다는 건데요.

0: 예? QR코드를 한 번만 찍어서는 안 됩니다. 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 QR코드 인증을 위해서는 운동시설에 가서 GPS를 켜야 합니다. 아. GPS를 켜고 QR을 찍고 30분 이후 다시 한번 QR을 찍어야 하루 500포인트가 적립이 됩니다. 예? 30분 동안 운동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면 되는 것이죠. 튼튼머니 어플에서 시설 검색을 하면 포인트 적립이 가능한 시설을 찾을 수 있습니다.
1: 네. 역시 부지런해야 하는 거군요. 그럼 이렇게 모인 포인트는 어떻게 어디에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0: 튼튼머니는 제로페이 맵을 통해 튼튼머니 스포츠 상품권으로 바꿔 사용할 수 있는데요. 제로페이 몰 튼튼몰에서 운동용품을 살 수도 있고 제휴 사용처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울산 MBC 기준으로 주로 운동센터와 약국 위주로 활용할 수 있었는데요. 지역에 따라 사용 가맹점이 조금씩 달라서 미리 검색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 와, 운동도 하고 포인트도 모으고 이걸 사용도 할 수 있는 거군요. 여러 가지로 이득이 되네요.
0: 네, 그렇죠. 네, QR 인증 포인트는 주 5회 최대 100회까지 적립을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회원 가입이나 체력 측정, 설문 참여까지 더하면 최대 6만 4천 포인트까지 적립이 가능합니다.
1: 이게 돈으로 쳐도 6만 4천 원 정도 되는 건가요?
0: 네, 약국에서 우와. 6만 4천 원치 약을 살 수 있다는 우와. 거죠. 비정기적인 이벤트까지 합하면 그 이상이 됩니다.
1: 그러면 이렇게 모인 포인트는 오랫동안 두고두고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0: 튼튼머니 스포츠 상품권으로 전환한 경우 지급일로부터 5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적립기간이나 상품권 전환 기간은 예산 상황에 따라 종료될 수 있기 때문에 늦지 않게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와, 이거 괜찮네요. 어디였죠? 이게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국민체력 100 튼튼머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해봐 주시고요. 다음은 또 뭐가 있을까요?
0: 네. 두 번째는 걷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워크온입니다. 워크온은 전국 지자체와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걷기 플랫폼인데요. 휴대전화에 자동 기록된 걸음수로 챌린지에 도전할 수 있고 일정 걸음수를 달성하면 경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1: 예, 이게 그러면 전국 단위로 하는 거니까 울산도 운영이 되는 거겠네요?
0: 네. 앱을 켜면 본인 거주지 위주로 챌린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저는 울주군에 살아서 매일매일 울주를 걷다 챌린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11월 30일까지 진행하는 챌린지고 또 울산 북구에서는 해안길과 등대길 챌린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국 단위 챌린지입니다.
1: 그러면 이게 지자체마다 챌린지 내용이 다 다른 거네요. 다른 곳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0: 네, 맞습니다. 전국 단위 챌린지에 네, 다른 곳을 걷고 마치 게임처럼 이곳을 찍으면 무엇을 준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챌린지 전국 단위 챌린지는 배달앱 상품권이나 초록창 페이, 무릎보호대, 건강용품 등 같은 경품이 제공됩니다. 지역 홍보를 위해 특산물이 제공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울산 북구의 리워드는 돌미역과 참기름입니다. 재미있죠?
1: 아니, 이거 올랐던 게 굉장히 많네요. 네. 꾸준히 걸을 이유가 있겠는데요.
0: 네, 그리고 상품 욕심도 나고 챌린지별로 참여자 순위도 볼 수 있고 가족이나 친구를 초대해 함께 목표를 세울 수도 있습니다. 네. 저는 친구의 걸음을 확인하면서 오전에 벌써 이렇게 많이 걸었다고? 7,000보? 이렇게 놀란 적도 있고
1: 비교도 되는 거군요.
0: 네, 오늘은 왜 이렇게 걸음수가 없지? 얘가 살아있나? 하며 생존 신고도 됩니다. 그리고 운동을 안 하고 있으면 운동 습관도 챙겨줄 수 있어요. 있습니다.
1: 예. 그런데 요즘 너무 덥잖아요. 네. 이렇게 더운데도 나가고 챌린지 하세요?
0: 네. 저는 또 아이가 있어서 그렇게 만보까지는 못 걷는데 그래서 이제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또 다른 짠테크가 있습니다.
1: 또 뭐가 있을까요?
0: 네. 마지막 짠테크는 바로 한전에너지 캐시백입니다. 한전에너지 캐시백은 전기를 절약한 만큼 전기 요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1: 와,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여름에는 특히 에어컨 켜고 선풍기 켜고 정말 많이 전기료가 많이 나오잖아요. 어떤 식으로 절약을 하고 뭐 돌려받는 거죠?
0: 네, 한전에너지 캐시백은 지난 2년 같은 달 평균 사용량과 비교해 올해 전기를 더 적게 사용했을 때 지급되는데요. 저는 지금 7월까지 26,700원을 돌려받았습니다. TV 수신료 1년치죠. 평소처럼 생활을 했는데도 캐시백이 되니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또 올해는 한전에서 국민체감형 에너지 절감 특별 대책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캐시백 지원을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1: 그러면은 이 지원을 확대한다는 건

0: 캐시백을 받기가 쉬워졌다는 뜻일까요?
1: 네. 기존에는 에너지 절감률이 4% 이상이어야 됐습니다.
0: 많이 아꼈어야 되는 거군요.
1: 네. 그래서 1%에서 3% 미만은 캐시백 대상.

0: 효과보다는 쉬워지고 혜택도 커졌군요.
1: 네, 지금 단가가 이제 한 단계씩 더 안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7, 8월 저녁 시간대 추가 캐시백도 받을 수 있는데요. 예. 평일 저녁 5시부터 8시 사이 전기를 직전 2년 같은 시간대보다 덜 쓰면 추가 혜택을 주는 겁니다. 1kW시당 500원, 월 최대 1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를 많이 쓰는 시간대고 가장 많이 힘든 시간대인데요.
0: 그러니까요.
1: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줄여도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이게 그러면 전년도에 내가 얼마나 썼는지 사실은 모르는 분들이 더 많잖아요. 자동으로 비교가 되나 봐요. 어떤 시스템 안에서.
1: 네. 한전 시스템에 그 다
0: 가구별로 다 집계가 되나 봐요.
1: 다 집계가 돼 있습니다.
0: 에너지 캐시백은 어떻게 신청하는 거예요?
1: 에너지 캐시백은 검색창에 한전 에너지 캐시백을 검색하면 최상단에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 사이트가 뜨는데요. 여기서 회원가입 후 신청 메뉴를 통해 접수하면 되고요. 여름철 저녁 시간대 추가 캐시백은 별도 심사에 걸쳐 선정됩니다. 저는 아쉽게도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관리비에 전기 요금이 포함되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한전의 시간대별 사용량을 확인하기가 어려워 추가 캐시백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고 합니다.
0: 그러면은 단독 주택일 네. 경우에는 추가될 가능성이 꽤 높겠군요.
1: 네.
0: 아쉬우시겠어요.
1: 네, 아쉽지만 네. 7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 여름철 가입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거를 좀 노려볼까 합니다. 기간 안에 가입한 고객은 자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데 기존 가입자도 포함해 추첨을 통해 500명까지 경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노트북부터 로봇 청소기, 커피 기프트콘까지 다양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어 요거 노려보는 즐거움이 또 있었습니다.
0: 이런 정보는 어디서 다 얻으세요?
1: 평상시에 관심이 많아서 네. 눈을 여겨보기도 하고 고지서를 좀 자세하게
0: 고지서 안에도 이런 내용이 있어요?
1: 네, 에너지 캐시백이 있으면 또 이게 뭘까? 에너지 수비대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또 뭘까? 하면서 검색을 하는 편입니다.
0: 와, 하나도 허투루 그냥 지나쳐 보내진 않으시는 거군요.
1: 네, 궁금하니까.
0: 덕분에 저희 쏠쏠하게 아주 재미난 정보들 또 실속 있는 정보들 많이 알게 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1: 네, 예전에 재테크라고 하면 더 벌기 위해 애쓰는 일인데 잘 걷고 잘 움직이고 잘 아끼는 습관을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오늘의 이 세 가지 재테크로 좋은 습관과 소소한 재미를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1: 지금까지 시민 리포터 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MBC 노년층 열사병 환자 발생 시 대처 요령. 탄소 배출로 인해 매년 더 뜨거워지는 여름.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아 발생하는 일사병. 체온을 조절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열사병으로 노년층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열사병은 40도 이상의 고열로 인해 뇌 장기 손상과 사망에 이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열, 환각, 발작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환자가 의식을 잃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합니다.
3: 의식은 없으시고 땀도 안 흘리세요.
2: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는 물을 억지로 먹이지 않습니다. 환자를 시원한 그늘 또는 실내로 옮깁니다. 환자의 옷을 벗겨 차가운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 체온을 낮춰줍니다. 대처보다는 예방이 우선. 그늘에서 자주 휴식을 취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주세요.
4: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2: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0: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1: 97.5.
2: 네, 지금 시각이 6시 26분 19초 막 지났습니다. 앞서 백화점 동구의 1호 백화점 이야기를 전해드렸더니 3244번님께서 관성해수욕장 떠오릅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수강생들과 여름에 수영하고 카레도 만들어 먹고 했었는데 21년이 지났네요.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 관성해수욕장이라는 게 있었군요. 그리고 6001번님께서는 덕신에는 지금 비가 잔뜩 오려고 하는지 습기가 꽉 내려앉아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비가 많이 온다는 그런 예보가 있습니다. 자, 퀴즈도 다시 한번 드릴게요. 대한민국의 생일이라고 불리는 날이 바로 오늘이죠. 1948년 우리나라 헌법이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인데요. 1949년부터 바로 공휴일이 됐는데 2008년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쉬지 않는 날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이 됐어요. 지난해 미리 제작된 종이 달력에는 이날이 평일처럼 검정색으로 표시된 경우가 있어서 쉬는 날인 줄 모르고 출근을 하셨거나 출근 준비를 했었다가 아니구나 했던 직장인들의 사연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7월 17일 바로 오늘이 그날이죠. 대한민국 헌법의 탄생을 기념하는 이 날 무엇일까요? 1번 제헌절, 2번 개천절. 정답을 샵 2848 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울산의 다양한 체육 현장들 여러분께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스포틱톡 시작하고요. 한승민 리포터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한승민 리포터입니다.
2: 네, 오늘은 어떤 종목일까요?
3: 자, 오늘은 조금의 의외의 종목을 좀 들고 왔습니다. 바로 바둑인데요. 혹시 바둑도 전국체전에서 메달을 걸고 경기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을까요?
2: 바둑? 또 스포츠에 들어가는 거군요.
3: 맞습니다. 심지어 울산이 큰 이변을 일으킨 적도 있습니다. 오. 2022년 전국 체육대회 때 있었던 일인데요. 울산 바둑협회 천정근 회장님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4: 예, 한 2022년도에 울산에서 전국 체육대회가 개최됐는데 그 전국 체육대회에서 바둑은 전혀 메달을 기대를 뭐 할 수 없는 여건이었죠. 다른 왜냐면 바둑 선수들이 좀 성적이 좋으면은 서울로 전부 다 올라갑니다. 서울에 가가지고 무슨 도장 뭐 산하라고 들어가서 바둑 연구생으로 활동을 하는데 그래 많이 서울로 많이 가버려서 전국대 우승은 꿈에도 못 꾸었는데 울산이 금메달을 두 개나 땄어요. 그리고 또 3위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종합 점수가 울산이 전국 13개 시도 중에 최고 많이 획득을 해가지고 바둑이 종합 우승을 했죠. 그게 울산 이래로 아마 처음으로 종합 우승을 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좀 기념비적인 사건이죠.
2: 아니 바둑마저 잘하는 친구들은 또 서울로 가버리고 이런 상황에서 종합 우승을 하셨다니까 와 굉장한 성과네요.
3: 맞습니다. 꽤나 좀 구체적으로 갖춰진 것 같아요.
2: 예.
3: 바둑에도 또 태권도처럼 단 급수 체계가 있고요.
2: 예.
3: 이것이 생업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회장님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죠.
4: 태권도에 가면은 또 뭐 급수가 있고 뭐 검은 띠 뭐 붉은 띠 뭐 이렇게 쭉쭉 올라가고 뭐 이런 하는 그 띠가 있듯이 또 우리가 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부터 가잖아요. 유아원, 유치원, 뭐 그다음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올라가듯이 바둑에도 급수가 18급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서 그다음에 8단까지 7, 8단, 9단까지 있고 또 9단 넘어가서는 이제 프로급에 올라가서는 프로 1단, 2단 해가지고 프로는 하나의 개인으로서는 뭐 영광이기도 하고 그 자체로서 수입원이죠.
2: 네, 저희가 지금 보이는 라디오에서는 화면도 보여드리고 있는데 어린이들이 바둑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실시간 댓글창으로는 아, 어린이 바둑이군요. 이런 느낌으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그게 아니라
3: 네.
2: 어린이들도 똑같은 바둑으로 급수를 따낸다는 거죠?
3: 맞습니다.
2: 오.
3: 네, 그리고 또 집중력과 사고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도 굉장히 관심이 커지는 이유입니다.
2: 예.
3: 게임만큼의 재미를 느끼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참고로 회장님은요. 아이들한테는 바둑을 땅 따먹기 내지는 알따먹기라는 게임으로 또 아주 쉽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4: 요즘 지원이라든가 초등학교 바둑에서 방과 후 학교도 10여 년 지금 그 학교에서 바둑 가르치고 있고 정규 과목으로 원래부터는 울산에 36개 초등학교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배우는 학교도 11개 학교에 바둑을 정규 과목 당체라고 창의 체험 학습 교육이라고 정규 과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바둑이 작년에 연말에 준비해가지고 원래 초부터 시작을 할 때에는 학교 선생들도 반 정도로 이거 잘 될까 말 안 될까 걱정들 했고 우리 바둑 가르치는 그 학 강사들도 여러 가지 걱정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의외적으로 지금 실시를 저 6개월 동안 1학기 때 해보니까 반응이 너무 좋아요. 학생들이 한 만여 명이 신청자가 너무 많을 정도로 지금 학습을 배우고 있는데 아마 2학기 때는 더 나을 것 같고 이거는 시에서 돈을 5억인 지원을 해가지고 교육부에 지원해서 교육부에서 이제 그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그 바둑 활동을 하게 됐는데 좋은 학교 선생님들이 너무나 좋아해요.
2: 예, 학교 선생님도 좋아하고 지금 한 학기 동안 만 명이 신청을 할 정도라고 그러면 정말 생각보다 정말 많은 어린이들이 바둑을 즐기고 있는 거네요.
3: 맞습니다.
2: 어떤 매력이 있는 걸까요?
3: 집중력 얘기를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집중력 말이죠. 회장님께서도 처음에는 재미로 바둑을 시작하셨다고 하는데요. 그 세월이 벌써 50년을 넘었다고 합니다.
4: 고등학교 때에 바둑에 접하게 됐고 자취를 하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시간이 많아서 친구들하고 같이 자취하는 친구하고 옛날에 아쉽게 끼죠. 이익 있는 사람이 하나씩 먹게 하는 시합도 하고 그래서 바둑을 접해가 재밌게 떴는데 그러다가 기경중모라는 책도 한번 읽고 바둑을 좀 심취해서 좀 깊이 들어가게 됐고 지금은 한 6단 정도 이래 뜨고 있습니다. 50년, 50한 1, 2년 되죠. 그 친구하고 게임을 하니까 게임해가지고 서로 이기려고 또록 또 신경도 쓰고 이기면 즐겁고 지면 화도 나고 이 천장에 바둑판이 뱅뱅뱅 돌아가고 지면은 하여튼 바둑에 좀 심취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2: 네, 이게 당구 배우는 분들이 천장에 당구판처럼 보인다고 얘기도 하시고 또 게임으로 테트리스 즐겨 하시던 분들도 그 판이 게임처럼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바둑도 마찬가지인가 봐요.
3: 맞습니다.
2: 와, 50여 년을 애정을 갖고 이만큼이나 이어져 오고 있으니까
3: 대단하잖아요.
2: 사실 저는 바둑 하나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궁금하네요.
3: 사실 저도 좀 동일한 것 같아요. 좀 쉽지 않아서 접근을 잘 못했던 것 같은데 또 이런 회장님의 바둑 사랑은 말이죠. 이 대를 이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듣다 보니까 좀 가슴이 뭉클했던 손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4: 제 손녀가 태어나서부터 처음에는 한 1년 정도 됐을 때 알까기도 하고 오목도 놓기도 하고 2년, 3년 일에 대해가면서 하다가 유치원 다닐 때는 바둑도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7살까지는 한국에 있으면서 쟤하고 오목도면은 내가 오목을 내가 봐주면은 우리 손녀가 이기고 내가 이기고 자면 다 100판 내가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이기면은 걔가 이제 재미가 없어 하니까 한 판, 두 판 이기고 걔가 또 한두 판 져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재미를 붙여나가는데 생각하는 습관을 길러주니까 지금 미국에 가서 그 초등학교 지금 3학년 다니고 있거든요. 미국에는 바둑을 안 두고 체스를 둔다네요. 그 과목에. 체스에 그 워싱턴주에서 대회에서 그 초등학교 대회에서 1등을 했는 거예요. 학업 성적도 좋고 하니까 학교 선생님이라든가 교장이 의논을 해가지고 이 애는 우리 학교 두기 아까운 애니까 영재학교로 전학을 보내는 게 좋겠다 하고 학부모한테 연락이 왔는 거예요. 저 작년 9월부터 영재학교로 옮겨가가지고 지금 3학년 다니고 있습니다.
2: 와. 와.
3: 네,
2: 우선 네, 바둑이 그런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됐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 있는데요.
3: 드신 것 같아요. 네.
2: 그런 의미로 울산의 어린이들도 많이 하려고 하고 관심을 가지나 봐요.
3: 맞습니다. 또 바둑을 오래 즐기시는 분들은 말이죠. 이 건강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체감했다고 합니다. 회장님의 의견을 들어보시죠.
4: 그 서울대에서 박사학위 논문 중에 400명 바둑 유단자 400명을 연구 추적 조사를 했는 박사 논문 중에 치매가 걸린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생각을 많이 하는 운동 연관성이 있어서 치매가 걸리지 않는 게 가장 큰 우리 아마 건강에서는 가장 큰 거죠. 노년에 제일 걱정된 게 치매와 그다음에 사지 하지 못 쓰면은 요양병원으로 가야 되거든요. 바둑을 열심히 뜨고 늘 사고력을 갖고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치매가 안 걸릴 수 있는 그는 게 너무나 악내해야 될 운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 네, 저희가 이 코너를 통해서 생활 스포츠의 두뇌 스포츠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런 두뇌 스포츠 가운데 하나이죠. 그 바둑의 장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3: 네, 그리고 또 바둑의 매력도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승부를 겨루는 스포츠를 넘어서 말이죠. 교육이나 첨단 기술과도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2: 예?
3: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또 울산에 있습니다.
2: 어떤 사례를 얘기하시는 거죠?
3: 바로 이세돌 씨의 구단입니다.
2: 예, 예.
3: 아시죠?
2: 이세돌 구단.
3: 네. 현재 유니스트에서 특임 교수로 활동하고 네. 있는데요. 의외로 바둑을 가르치는 강의가 아니라고 합니다.
2: 네.
3: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4: 이세돌이 지금 현재 울산역이 과학기술 유니스트, 과학기술원 유니스트의 특임 교수로 일주일에 두 번 와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강의가 바둑을 가르치는 강의가 아니고 바둑을 통한 AI 발전을 위해서 AI 학습 내지 AI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강의를 하는데 너무나 유쾌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도 이런 AI 쪽에 관심이 있다면은 바둑을 반드시 하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 네, 여러 가지 자랑스럽다 이런 의미로 AI하고 바둑하고 직접적인 연계는 없는데요. 이세돌 구단이 워낙에 AI로 바둑을 경기에 버렸던 게 네.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실제로 또 이세돌 구단 같은 경우에는 종종 울산의 초등학교에도 방문하셔서 특강을 하는 경우도 있으시다고 그래요?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두뇌를 쓰고 집중력을 발휘하는 두뇌 스포츠로는 굉장히 매력 있는 스포츠다. 계속해서 자랑도 해주시고 자부심을 가지고 인터뷰를 해주셨습니다.
3: 한번 정말 기회가 된다면 제대로 한번 정식으로 배워보고 싶은 마음도 들긴 하는데 어떻습니까?
2: 지금 배워서 잘할 수 있을까? 자신이 좀 살짝 없어지기도 하거든요.
3: 저도 물어보면서 좀 그런 마음이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2: 네. 예. 이게 오목하고는 어떻게 다를까?
3: 기회가 된다면.
2: 그러니까요. 한번
3: 배워보겠습니다.
2: 한번 살펴보고 좀 보다가 집중력 괜찮겠다 하면 저는 아들한테 추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3: 좋습니다.
2: 알겠습니다. 오늘 울산에서 바둑 스포츠의 향상에 힘쓰고 계시는 바둑협회 이야기 한승민 리포터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스포츠 소식 고맙습니다.
3: 고맙습니다.
1: 울산 시민들에게 알립니다. 퇴근길 톡톡에서 마이크를 빌려드립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신속히 #2848로 문자 한 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한 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 좋아하는 것은 찾는 게 아니라 경험 속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화중 청소년 창작센터가 그 첫 경험의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어디든 가자
6: 지루한 하루 여기까지만 올스톱.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정 청소년 창작센터에서 청소년들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과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관장 이선영입니다. 저희 이화정 청소년 창작센터는 학교와 집 이외에 청소년들이 편하게 머물 수 있는 제3의 공간인데요. 9세부터 24세까지를 법적 청소년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청소년 각자가 자신의 취향이나 관심사를 발견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자신만의 삶의 방향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공간입니다. 시설은 총 2층 구조고요. 1층에 150평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센터 내에 청소년들이 좀 자유롭게 머물 수 있는 휴식 공간부터 요리 활동이 가능한 공유 부엌, 악기 연습이나 노래 연습을 할 수 있는 시설, 그리고 댄스 연습실, 소모임실, 미디어실, 창작 활동 공간에 다양한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연간 한 80여 개의 프로그램이 650회 정도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한상 차림부터 디저트나 베이킹을 좀 직접 해보는 요리 프로그램이 좀 인기가 많고 청소년들 관심사를 기반으로 한 새해 콘텐츠나 취미를 함께 나누는 소모임을 운영 중에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들도 참여가 높은 편입니다. 분기마다 아니면 매달 이렇게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모집을 하는데요. 하루 10분 동안 자신의 하루나 감정을 기록해보는 리추얼 프로그램이 지금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있을 만 9세가 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나이로 10살이 된 청소년에게 웰컴 청소년이라고 해서 축하 파티를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거든요. 그것도 지금 인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날 함께 하시는 양육자분들은 우리 아이 몸과 마음의 성장을 대비하는 부모 성교육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5: 있거든요. 자녀는 자녀끼리 이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부모님은 요 교육을 받게 되시는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전용 공간이어서 성인 단독 프로그램은 사실 운영하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부모 교육 프로그램이나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화정 청소년 창작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굉장히 간편하게 회원가입 없이 신청하실 수 있고요. 5,000원에서 10,000원 이렇게 재료비가 조금 소요되는 것들도 있긴 한데 대부분은 무료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저희 센터는 울산 북구 이화정 마을에 위치해 있거든요. 운영 시간은 화요일에서부터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월요일과 공휴일만 휴관하고는 대부분 문이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요즘 청소년들 학원 가고 숙제하고 굉장히 많이 바쁜데 뭔가 해야 하는 것이 있는 곳이 아니라 하고 싶은 것을 좀 마음껏 시도해 볼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자신도 알아가고 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좀 찾아가는 공간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7: 요즘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그래서 팀원분들이랑 환기도 하실 겸 그리고 워케이션이 어떤 건지 한번 즐겨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울산 동구 워케이션 센터 온앤오프 센터장 이지연입니다. 이번에는 특히 울산 동구 소재 기업 기관의 대표님 그리고 조직 문화를 고민하고 있으신 분들한테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프로그램을 준비했는데요. 새로운 방식으로 팀워크를 준비하고 싶다. 아니면 팀원들 간의 소통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이렇게 고민이 있으셨다면 좋은 기회가 될 만한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구석구석 문화의 날 사업 일환으로 진행되는 유일문화 환경 개선 프로젝트 로컬형 워케이션인데요. 쉽게 말하면은 하루 동안 사무실을 벗어나서 일산지 바다가 보이는 워케이션 센터에서 함께 일하고 로컬 문화를 경험하면서 조직 소통을 함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은 세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개인으로 시작해 팀으로 확장되는 글쓰기 프로그램, 그리고 글쓰기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하는 조직 소통 프로그램, 그리고 로컬 브랜드와 함께하는 리프레시 프로그램, 이후에는 개인 업무나 팀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시간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업무 시간 내 하루 일정으로 운영이 됩니다. 오전에는 조직 소통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요. 점심 이후에는 조금 리프레시 하면서 나만의 커피 취향을 찾는다든지 소잉 테라피 이런 프로그램들을 선택하셔가지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기업별로 자율 업무나 회의를 진행하실 수 있고요. 마지막에는 하루를 돌아보는 회고 시간과 네트워킹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시간을 내기 어려운 기업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기업 상황에 따라서 일정 조율은 가능합니다. 운영은 8월부터 9월까지 문화가 있는 날인 매주 수요일에 진행되고요. 다양한 보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기업이 가능한 날짜 중 하루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 대상은 울산 동구에 있는 소재 기업과 재직자에 해당이 되고요. 한 팀당 최소 10명에서 최대 20명까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울산 동구 워케이션 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 신청서 작성 후에 메일로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요. 참가비는 무료이고요. 점심 식사는 기업 또는 개인이 부담하시면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울산 동구 워케이션 센터 온앤오프로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시면 되는데요. 052-252-5200으로 전화 주시면 담당자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 가자!
7: 단순히 하루 쉬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일하는 방식을 조금 다르게 경험하고 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올 여름 직원들과 함께 바다 앞에서 일하고 또 대화하고 지역을 경험하면서 더 건강한 조직의 일문화를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황서영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제가 서울에 더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에 참여하게 돼가지고 직접 디자인한 캐릭터와 관련된 상품들을 전시하고 체험도 해보고 판매까지 하는 그러한 좀 이야기 해드리고 싶어서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내게 꿈을 심어주었어. 제 캐릭터는 빵고래라는 캐릭터들인데 빵을 너무 좋아하는 고래들 해서 빵고래고 총 3가지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방글의 방딩이 방카노거든요. 담백한 빵 좋아하는 방글의 노랑 색깔 친구가 있고 달콤한 디저트류를 좋아하는 방딩이 친구가 있고 그리고 커피처럼 씁쓸한 디저트류를 좋아하는 방카노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들이 바닷속을 헤엄치다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빵을 먹게 되는데 이제 인간 사람들이 먹는 빵이란 말이에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도대체 어디서 온 빵이지 하고 비닐봉지를 봤는데 울산 장생포 이렇게 적혀 있어가지고 거기로 가면 맛있는 빵을 먹을 수 있구나 해서 울산의 장생포부터 시작해서 울산 전역의 맛있는 빵들을 찾아 떠나는 이야기를 좀 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캐릭터를 막상 만들려니까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고민을 엄청 많이 했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캐릭터가 무언가를 알리기 위해서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재와 울산의 상징물을 섞어서 제가 만든 캐릭터가 사랑을 받게 돼서 울산이란 걸 알게 되면 나중에 울산 하면 제 캐릭터가 자연스럽게 떠올랐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빵을 정말 정말 좋아해요. 매일매일 먹을 정도로 빵을 엄청 좋아하는데 빵지순례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그럼 빵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검색을 했을 때 자연스럽게 노출될 수 있는 캐릭터로 만들면 되겠다 해서 울산 하면 고래가 떠오르고 제가 좋아하는 빵을 섞어서 이제 빵고래라는 캐릭터를 만들게 되면서 이제 서사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게 됐어요. 보고 있으면 귀여워서 기분이 좋습니다. 서사가 여행을 떠나는 거다 보니까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다이어리 꾸미기 세트랑 방글의 얼굴을 좀 따서 만든 식빵 모양 인형 키링을 제가 직접 바느질로 만들어가지고 주력으로 팔고 있고 말랑이가 요즘 인기가 엄청 많잖아요. 빵도 말랑말랑 거리니까 통하겠다 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꿈꾸는 자의 것이라고 울산하면 특산물이 제일 먼저 떠오르실 수도 있는데 또 새로운 조합으로 캐릭터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 캐릭터 있다는 거 한번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로 보낼 수는 없잖아. 방송 말하니까 너무 부끄럽긴 한데요. 방글의 방딩이 방카노야. 열심히 정말 밤새면서 애지중지하게 만든 걸 팔면서 막 쾌감, 성취감을 얻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많이 사랑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할 수 있도록 열심히 만들어 볼게.
8: 데이팩으로 전화세요.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건강기능식품.
10: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모든 인쇄 가능한 삼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삼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삼원에드피아.
5: 디지털 인쇄도 역시 삼원에드피아.
4: 국민 인쇄 삼원에드피아.
6: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6: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6: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7: 현대 오피스.
8: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요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네, 오늘 퀴즈 정답 바로 1번 제헌절이었습니다. 0610번님께서 우리 딸 생일이 공휴일 돼서 정말 좋아합니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또 헌법 생일 76번째 생일이기도 하죠. 바로 오늘입니다 하고 번호가 6001번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셨고요. 또 0849번님께서는 우리 같은 택시기사와는 상관없는 빨간 날이지만 그래도 국경일로 휴무일로 다시 지정이 돼서 참 좋습니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 감사하고요. 이 가운데 선물 받아가실 분 지금 발표하겠습니다. 3244번님께 비비푸드에서 드리는 맛간장 세트, 8201번님께 큰애기 농장에서 드리는 땅콩 버터, 그리고 5424번님께 삼산동 디파인 다이어트 센터 이용권 선물로 챙겨드리겠습니다. 비 예보가 있긴 합니다. 주말에 비 소식이 들어있긴 한데 지금 지난주에도 비는 계속 예보가 돼 있습니다만 아예 안 내리거나 아니면 울산 같은 경우는 좀 부슬부슬하거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오늘도 계속 안전재난문자는 받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예보가 된 상황을 알려드리면 오늘 밤에 비가 내리고 내일은 하루 종일도 내일과 모레 일요일까지는 비가 내린다는 예보는 있습니다. 부디 적당히 시원하게 잘 내려줘서 이제 습도는 좀 내려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바람도 좀 가져보고요. 건강하고 안전하게 주말 휴일 잘 보내시고요. 오늘 끝곡 오랜만에 이 곡으로 좀 골라봤습니다. 플라이트 더 스카이의 데이 바이 데이 들으시고요. 주말 휴일 잘 보내시고 월요일에 생방으로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울산 M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마음을 위해 상담하는 유영미입니다. 우리는 매일 나도 모르게 타인과 나를 비교합니다. 여러분은 타인의 시선에 얼마나 많은 마음을 쓰고 계신가요? 비교는 기쁨을 도둑질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비교는 잠시 기준이 될 수는 있지만 머무는 순간 기쁨을 빼앗습니다. 당당한 나를 외면한 채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내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타인과 나를 비교하면 작아지지만 어제의 나와 비교하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경쟁이 아닌 성장의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세요.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오늘의 나를 응원하세요.
1: 울산 M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0: capture you.
1: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표준 FM 97.5 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4: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5: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6: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3: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저녁엔 뉴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저녁엔 뉴스입니다. 오늘 78주년 제헌절 경축식이 제1야당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불참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후보 자격 문제가 불거진 송영길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전대 출마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김민창 기자입니다.
2: 오늘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식. 조정식 국회의장은 21대 국회에서 차분하게 개헌을 매듭 짓자고 제안했습니다.
3: 저는 충분한 토론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 2027년에 국민주권 개헌안을 마련하고 이번 22대 국회

0: 10차 개헌을 매듭지을 것을 제안합니다.
1: 조정식 국회의장입니다.
2: 그런데 3부 요인, 각 정당 대표들이 참석한 제헌절 경축식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만 보이지 않습니다. 민주당 주도의 원구성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당초 경축식에 불참하려다 어젯밤 입장을 바꿔 정점식 원내대표를 포함한 지도부가 참석했는데 장동혁 대표만 불참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에선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에 도전하는 송영길 후보,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김용 후보의 출마 자격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송 후보는 후보 등록 6개월 전에 입당해야 한다는 피선거권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고 김 후보는 불법 정치자금 혐의 재판으로 계좌가 동결돼 당비를 납부하지 못해 후보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예외를 허용할지 논의하기 위해 어젯밤 심야 최고위에 이어 오늘 오전 긴급 최고위를 열었습니다.
3: 송영길 후보와 김용 후보에 대한 피선거권 관련해서 최고위가 예외 적용 여부에 대해서 찬반 표결을 했습니다. 결과는 당무위원회로 부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1: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입니다.
2: 이에 따라 민주당은 오늘 오후 당무위원회까지 곧장 열었고 예외 적용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문정복 최고위원이 최고위 표결에 불참하는 등 신청계의 공개적인 반발이 있었지만 후보 자격 논란은 하루사이 일단락됐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1: 오는 9월부터 유학이나 교환 프로그램 등으로 미국을 방문하면 4년까지만 머물 수 있습니다. 체류를 연장하려면 엄격한 추가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당장 유학생과 가족들을 중심으로 큰 혼란이 우려됩니다. 워싱턴 허유신 특파원입니다.
4: 미국 국토안보부의 오늘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F비자를 가진 외국 유학생들과 교환 방문을 위한 J비자 소지자들은 최장 4년까지만 미국에 머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학업 과정을 마칠 때까지 체류가 가능해 사실상 기한이 없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1978년 이후 무기한으로 입국한 유학생들 중 수천 명이 수업에 등록해 영구적인 학생으로 남았다며 비자 악용을 근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 규정이 시행되는 오는 9월부터는 체류 연장을 위해 이민당국의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학교를 옮기거나 졸업이나 연수 종료 뒤 취업 혹은 출국 등에 주어지는 유예기간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됩니다. 마크 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은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 탓에 이민 사기가 만연했다며 유학생들이 학업을 마치고 돌아가는 원래 목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이민자 단속에 열을 올리는 트럼프 정부는 합법 체류자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여왔습니다. 재작년 현재 미국 내 학생 비자 소지자는 180만여 명이고 작년 기준 한국인 학생과 가족은 1만 3천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미 당국은 또 외국 언론사 소속 취재진은 240일마다 비자를 갱신해야 하고 중국 국적 언론인은 더 짧은 90일로 1회 체류가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허유신입니다.
1: 미군이 이란을 엿새째 공격하며 무력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친이란 후티 반군은 미군이 발전소 등 핵심 인프라를 공격할 경우 홍해의 원유 수송로를 봉쇄하라는 이란의 지시를 받고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5: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의 군사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새로운 공격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국영통신도 현지 시간 16일 밤부터 개슘섬 주변과 반다르 아바스 인근 지역이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지역은 호르무즈 해협과 맞닿은 이란의 군사적 요충지입니다. 또 이란 남서부의 아바즈와 부쉐르 지역에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 폭발이 보고됐습니다. 미군의 공습은 지난 11일부터 엿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군에 맞서 중동 내 미군 기지를 보복 공격해온 이란은 다시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란은 다음 주까지 종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발전소와 교량 등 민간 인프라까지 공격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고에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의 후티 반군도 가세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란이 자국의 전력 인프라가 공격받을 경우 아라비아 반도 서쪽 홍해의 관문인 바브엘 만데브 해협을 봉쇄할 것을 후티 반군에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해협은 호르무즈 해협이 막힐 때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를 수출하는 우회 경로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후티 반군이 장악할 경우 전 세계 석유 수급이 타격을 받게 됩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와 무력 충돌을 벌여온 후티 반군은 사우디 원유 시설에 대한 전면 공격 가능성까지 거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CNN 방송은 15일 기준 지난 24시간 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13척에 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원입니다.
1: 한국갤럽이 지난 14일에서 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52%로 지난주 대비 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0%, 국민의힘이 26%였습니다. 검찰의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는 경찰의 견제와 부실 수사 방지를 위해 유지해야 한다는 비율이 61%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김건희 씨 측이 오는 24일 선고를 앞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세 가지 의혹에 대한 상고심 재판과 관련해 대법원에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어제 김 씨 측이 대법원 2부에 낸 의견서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판결이 김 씨 사건 대법원 선고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상급심 판단을 직접 좌우할 정도의 변수는 아니라는 취지의 내용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명태균 게이트 의혹 등으로 구속 기소돼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오는 24일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경기 의정부의 한 아파트에서 오늘 낮 1시쯤 부부가 추락해 숨지고 자택에선 두 자녀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경찰이 이보다 앞선 오늘 오전에 이미 해당 가정으로 출동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오전 7시 반쯤 이 집에서 비명소리가 들린다는 이웃주민의 신고를 받고 한 차례 출동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아파트 전체를 수색하고 해당 호수를 찾아갔지만 인기척이 없어 가족과 대면 확인은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비가 강하게 내리겠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엔 시간당 최고 80mm의 극한 호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 동안 내릴 비의 양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 산지 많은 곳 300mm 이상, 충청권 많은 곳 250mm 이상, 그 밖에 남부지방에도 100mm 이상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3도, 대전 24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정다희입니다. MBC 저녁엔 뉴스를 마칩니다.
6: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 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 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찌안과 함께하는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0: 시 가스 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1: 지금 시각은 7시 10분입니다.
2: 거침없는 시사 그리고 유쾌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현재 시각 7시 10분 지나고 있고요. 저는 지난주부터 뉴스 하이킥 진행을 맡은 MBC 30년차 기자 조승원입니다. 지난주에 시작된 청취율 조사 이번 주까지 진행됩니다. 02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면 꼭 받아주셔서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잘 듣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방송 중에 좋은 질문이나 피드백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다섯 분께 치킨 콜라 세트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 가장 좋은 의견 보내주신 두 분 선정해서 무려 75만 원 상당의 음식물 처리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문자번호 샵 8001번으로 좋은 의견 많이 부탁드립니다.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정치인의 말말말 유쾌한 성대모사를 통해 풀어드리는 3부 씬스틸러. 오늘도 이상민 크리에이터 노영희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합니다. 내 건 내가 직접 알린다. 내 거 내 알. 오늘은 중증 자폐가 있는 아들을 위해 피터팬 재단 설립에 애쓰고 있는 전경철 작가 4부에 만나보겠습니다.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0: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웬 시름이 그리 깊어?
1: 우리 직원 사대보험 가입시켜줘야 되는데 임대료에 인건비에 어깨가 무겁네.
0: 아니 두루놀이 모르시오?
2: 우리 회사 근로자 수가 10명이 제한되고 신입 직원 월급 270 미만이면
0: 고용보험이며 국민연금보험료를 80%나
2: 나라에서 지원한다네.
1: 좋다.
0: 두루두루 누리라고?
1: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금 바로 검색하시오.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4: 때론 순하게, 때론 독하게, 무엇보다 시원하게. 평일 저녁 6시 5분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0: 영화보다 더 인상적인 현실 속 씬 스틸러들.
1: 올공에서도 확실하게 봐보겠습니다.
0: 이상민 노영희의 씬 스틸러. 자, 이번 주 화제의 인물 만나봅니다. 씬 스틸러입니다. 이상민 크리에이터 나오셨고요.
2: 네, 반갑습니다.
0: 노영희 변호사 함께합니다.
3: 네, 안녕하세요. 네,
0: 제가 일주일에 이거 하나 때문에 네, 일주일을 기다립니다. 진짜.
3: 와. 네,
0: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코너.
3: 이상민 책임감을 가지세요.
2: 아,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0: 제가 네. 지난주에 이거 진행하다가 진짜 야, 이거 방송사고 나는 줄 알았어요.
3: 아.
0: 진짜 너무 웃겨갖고 네. 근데 제가 또 계속 웃으면 안 되잖아요.
2: 네.
0: 그래서 정말 보셨어요? 저 지난주에 진짜
2: 웃음 챌린지를 하고 계셨더라고요.
0: 네, 네. 와,
3: 근데 조회수가 정말. 잘 나와야지 잘 나왔던가요?
0: 모르겠어요. 조회수는
2: 잘 나왔습니다.
0: 예. 아, 잘 아, 나왔어요?
2: 네, 네, 네.
0: 어.
2: 아, 두 분 안 보셨나요?
0: 아니
3: 그런 거 어떻게 네. 다 알아요?
2: 저는 제 방송만 봅니다. 저는 이기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잘 나왔습니다.
0: 네. 아니 근데 제가 보니까 제가 이제 일주일 넘었잖아요 진행해본지 네. 방송이 재밌어야 돼요.
3: 아, 맞아요, 네. 재밌어야 돼요.
0: 네, 재밌어야 하고
2: 네.
0: 그래서
2: 유쾌해야 됩니다.
0: 요 예. 시간이 저한테는 너무 소중한 그런 시간입니다. 자, 먼저 요즘 계속 티격태격하는 그 두 분 모셨습니다. 안철수 한동훈 의원.
1: 아, 안녕하십니까, 안철수입니다.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요 순전히 국회 모의라고만 했는데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그걸 무시하고 당사로 모의라고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4: 안녕하세요, 한동훈입니다. 당사 집결은 국회 봉쇄 때문에 불가피했던 임시 조치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0: 자, 그렇다면 한동훈 의원 복당 어떻게 갑니까?
1: 저는 한동훈 의원의 창당을 응원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우리 당 얼씬도 하지 말아주십시오. 창당을 한다면 친한 게 여의도 레카들은 배제하시길 바랍니다. 레카들에게 물린 분들의 한을 무너뜨릴 겁니다.
4: 제가요? 제가 무슨 말 드렸죠? 안철수 의원 본인이 창당을 하신대요? 저는요, 제가 돌아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 어딜 돌아옵니까? 저희 당에 얼씬도 하지 말아주십시오.
4: 그렇게 큰 소리를 낼 문제는 아니고요. 예, 저는 돌아갑니다. 돌아서 갑니다.
3: 돌아서.
1: 창당을 하면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4: 저는 창당을 한다는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저는 돌아갑니다. 돌아갑니다.
1: 예.
3: 예. 여의도 레카가 뭐예요?
1: 그런 분들이 있어요.
3: 네.
4: 저는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그냥 저는 돌아간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0: 자, 노 변호사님.
3: 네네.
0: 자, 한동훈 의원이 창당할 가능성 제로에 가깝다고 보십니까?
3: 네, 저는 원래 제로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0: 네.
3: 왜냐하면 정당을 창당하려면 일단 네. 그 약간 사람이 도전적이면서 뭔가 이렇게 큰 품을 딱 이렇게 펼쳐가지고 사람들을 쫙 끌고 모아가고 이런 게 좀 필요한데 이재석 의원이 지금 개혁신당 거의 지금 좀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 또 예전에 박근혜 탄핵 때 만들어졌던 이 국민의 전신에서 나와서 만들어진 그 당도 사실은 결국은 바깥에서 추위에 떨다가 다시 그냥 약간 좀 비굴하게 들어가는 모습들을
0: 네.
3: 봤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한동훈 의원이 창당을 할 거다? 그건 좀 불가능해 보이고 특히 한동훈 의원을 따라 나가가지고 창당을 했을 때 어떤 이득을 볼 것이냐가 이제 같이 갈 사람들의 이건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0: 어렵다?
3: 네. 그러나
0: 네.
3: 이번에 이제 변수는 윤석열에 대한 그 판결 선고가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397억 뭐 돌려내라 말아지 이런 것들이 나올 텐데
0: 네.
3: 그거하고 오세훈 시장에 대한 또 판결 선고가 나올 거라서 그것들은 조금 변수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제가 물어보니까 그쪽 패널들이 오늘 방송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신학의
0: 네.
3: 패널들이 제가 그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정말 창당 안 할 것처럼 다 얘기를 하다가 요즘은 조금 뉘앙스가 달라지긴 했더라고요.
0: 그래요?
3: 조금 아주 코딱지만큼은 죄송합니다.
0: 아니 어제 그 나오신 박정훈 의원 같은 경우는 0% 딱 이렇게 그냥 못 박아버리시던데
3: 네네.
0: 하여튼 뭐 정치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철수 의원 공격에 우군이 생겼습니다. 힘을 보태는 사람이 있습니다.
5: 안녕하십니까, 장동혁입니다.
1: 추경호 대구시장과 국민의힘을 사지로 몰아넣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국민의힘에 복당을 하겠다는 게 이게 무슨 논리입니까? 데려왔을 때 오히려 전력이 떨어진다면 그건 뺏음 정치입니다.
4: 안녕하세요, 한동훈입니다. 또 나왔습니다. 저한테 어떻게든지 싸움 걸어가지고 연명해보고 싶은 건 아니겠나요? 뭐라고 말하든 저는 돌아갑니다. 그리고 제가 대꾸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1: 그건 뺏음 정치입니다.
4: 예, 마음대로 하십시오. 예.
0: 자, 노변호사님. 네. 장안 연대라는 말 써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아, 장동혁 장안, 안철수 연대 아,
3: 약간,
0: 협공
3: 약간 연대와 협공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안철수 의원이 오늘 올림픽공원에도 출격을 해서 네. 그 한정민 전 당협 위원장인가요? 그분에게도 힘을 실어주고 네. 좀 장동혁 대표를 응원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전략이 저는 이재희 전략인 것 같아요.
0: 이재희?
3: 네, 왜냐하면 아.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한동훈 의원은 절대 본인이 마주치고 싶지 않고 내가 당대표로 있을 때 들어오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네. 안철수 의원도 한동훈 대표를 이제 잠재적인 경쟁자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두 분 사이가 안 좋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결국은 안철수 의원이 이번에 좀 긁혀가지고 네.

0: 건데 네. 안세스 원도 약간 깍쟁이 같은 면이 있고 이건 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1: 한동훈 원도 그렇고. 둘 다 기분 나빠하실 것 같은데. 네, 원래 서로 닮았다고.
0: 두 분 다 나를 안 좋아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상황이라서 저는 안철수 의원이 지금 현재 장도혁 대표하고 지금 어느 정도는 쿵짝이 맞아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안철수 의원도 안에 세력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 장도혁 대표하고 손잡는 게 본인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죠.
1: 마치 5월 동주 하듯이 지금 네. 장안 연대가 이루어진 느낌인데 그런데 네. 이 연대 오래 갈 걸로 보세요?
0: 아니요. 이 문제는 저는 오래 갈 것 같지 않아요. 안철수 의원도 이렇게 지금이야 당장 한동훈 의원하고 각을 세워주니까 장도혁 대표 입장에서 좋지만 사실 그전에 특별히 안철수 의원을 시켜주거나 안철수 의원을 잘 돌봐준 적은 없습니다. 제가 네. 알기로는. 아유. 오래 안 갑니다. 예.
1: 자, 오래 못 간다.
0: 예,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한동훈 의원 가시기 전에.
2: 예, 말씀하시죠. 네,
0: 한동훈 의원이 예. 그 이건태 의원하고 다음 주에
2: 네, 토론하기로 했습니다.
0: 예, 예. 보안 사건 토론 관련하기로 했잖아요.
2: 예, 그렇습니다. 예, 예.
0: 왜 하시는 건가요?
2: 보안 수사권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0: 아니 토론을 왜 갑자기?
2: 아 토론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시는 건가요?
0: 아니 뭐라고 얘기할 거냐고요?
2: 방송에서 공개하겠습니다. 방송 토론 준비 중입니다. 예.
1: 자, 김종인 전 비대위 위원장님도. 모셨습니다.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할 말이 있다고요?
3: 안철수는 뿌리가 없어. 어? 내가 볼 적에 안철수 그 사람이 정치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에 그렇게 투철을 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자기 나름대로 곧 욕심은 또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정치적으로 그 성숙치가 못한 행동이라고 보기 때문에 뭐 한동훈 복당 금지 뭐 신도하지 마라 이러는데 그건 자기가 할 소리가 아니라고 봐요. 예. 왜 웃어?
0: 그럼 누가 할 소리인가요?
3: 네?
0: 누가 할 소리인가요?
3: 뿌리가 있는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0: 네. 뿌리 네.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3: 나야 모르지. 나야 몰라. 그걸 어떻게 알아. 그렇다고 보기 때문에 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0: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3: 아니 평론이지 뭐. 평론에 뭐 책임이 있다고 뭐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0: 어머 뭐.
1: 자. 씬스틸러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첫 국무회의가 열렸고요. 이 대통령, 오세훈 시장 미묘한 신경전이 있었다고요?
2: 예, 대통령입니다. 예, 우리 오세훈 시장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시죠.
4: 안녕하세요, 오세훈입니다. 국무회의에서 꼭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그동안 서울시 주택행정과 관련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게
2: 그 얘기 나중에 하시죠.
4: 예, 그 제 보고서에 조금 불편한 내용들도 좀 있는데요.
2: 예, 재개발 재건축이 왜 그렇게 많이 지연되고 있는지 이유나 대책도 좀 담아주십시오.
4: 아, 그것도 소상하게 작성해서 보고서에 담겠습니다. 네,
2: 그렇습니다.
1: 자, 노 변호사님. 서울시장 패싱 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 장면은?
0: 어 진짜 패싱하신 것 같고요.
1: 네. 이거는 아 조금, 진짜 패싱.
0: 네. 되게 듣기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말을 좀 시켜보지 그랬으면 어땠을까. 원래 잘 들어주시는 분인데 굳이 그렇게까지 입을 막을 필요는 없잖아요.
4: 노영희 변호사님께서 오세훈의 편을 들어주시니 정말 제 심정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상세하게 해주세요.
4: 네.
0: 네.
4: 말씀하시죠. 네.
1: 자. 안철수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 그렇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병풍입니까? 천만 서울 시민에게 사과하고 국무회의로 가장한 연극도 중단해 주십시오. 예.
0: 네? 뭐라고요?
5: 연극을 스톱해달라 이 말씀 드립니다.
0: 대통령한테 너무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 혹시 연극을 하는 사람도 아닌데?
5: 그렇다고 오 시장이 병풍은 아니지 않습니까?
0: 아니 그동안에 원래 말씀
5: 노영희의 평론도 중단해 주십시오. 모두 중단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0: 아니, 오늘 입 틀막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5: 아닙니다. 평 틀막입니다.
1: 아 진짜 웃겨가지고 예. 제가 진행을 못할 것 같은데 자 그러는 사이에 자 정말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김문수 전 노동부 장관 나오셨습니다.
4: 김문수입니다. 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관련 국민 대토론회까지 개최한다면서 주요 발언자로 초청해야 마땅한 서울시장의 발언권을 제시하는데 왜 보고만 있습니까? 왜 서울시장은 부정합니까?
0: 근데 문재인 대통령 같아요.
4: 약간 비슷합니다. 조금 비슷합니다. 네. 저 왜 나를 부정합니까?
1: 네. 아, 요거는 조금 더 연습 좀 더 하셨으면. 네. 자, 또 변호사.

0: 님. 근데 네. 오세훈 시장 사실 그동안 국무회의 잘 안 나왔잖아요.
1: 네네. 네.
0: 그래서 어떻게 보셨어요?
1: 그러니까 이번에는 제가 봤을 때는 그 7월 22일 날인가요?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0: 네.
1: 그것 때문에 좀 불안해서 나오신 거 아닐까 생각이 조금 들어요.
0: 불안해서?
1: 네. 왜냐하면은 지금 윤석열 씨하고 그 명태균 씨가 이번에 그 2년과 1년 6개월을
0: 그렇죠.
1: 선고받으면서 네. 명태균 씨가 아예 법정 구속이 돼버렸잖아요.
0: 법정 구속됐죠.
1: 네. 근데 그 내용이 사실 제가 확인을 해보면 이 오세훈 시장하고도 거의 좀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물론 이제 김건희 씨에 대한 뭐 이거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본인이 만약에 이제 선고에서 불리하게 결과가 나오면 위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0: 네.
1: 그러니까 나 시장이야. 네. 나의 시장직을 유지시켜 주는 게 좋아. 나 국무위원이야. 이런 걸 조금 어필하려는 모양이
0: 존재감 부각.
1: 예, 네,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0: 네. 자, 김성태 전 의원께서도 할 말이 있으시다고요?
2: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상 김성태입니다. 이 오세훈 시장이 이 부동산 얘기 꺼내니까 사실상 한성숙 죽으리가 그냥 딱 끌어버렸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냥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 아주 그냥 민망했을 거예요. 예, 사실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사실상 이 명태균 이 여론조사 관련해서 사실상 윤석열 어? 판결도 있었고 그래서 본인도 마음이 편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딱 끌어보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본 의원도 말 끌면 사과하세요 이렇게 그러시잖아요. 얼마나 할 말이 많은데 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0: 자, 김성태 전 의원이 기왕 판결 얘기를 꺼내셨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달 22일 오세훈 시장 재판이 있는데요. 홍준표 전 시장님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3: 안녕하십니까. 홍준표입니다. 명태균 사건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빠져나가기는 노이지 쉽지 않다. 내걸어봅니다. 그렇습니다.
1: 네.
3: 한마디 하러 나왔어요. 작가가 참 방자하다.
1: 한마디 더 하세요.
3: 방자하다 내걸어봅니다.
1: 아니 근데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3: 한 줄만 적혀있어 대본에.
1: CBS에 제가 며칠 전에 나갔을 때 홍준표 그렇죠. 시장을 만났거든요.
3: 그렇죠.
1: 예, 근데 왜 저한테 이렇게 무뚝뚝하게 대답하셨어요?
3: 좌파잖아. 좌파한테 어떻게 그렇게 얘기합니까?
1: 아니 장성철 소장한테 사이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한테
3: 거기는 의칙이 보수입니다.
1: 아 그래요?
3: 그래도 네. 보수입니다.
1: 보수예요?
3: 그렇죠.
1: 근데 좌파 싫어요 이제는?
3: 그렇죠. 좌파들하고는 인사도 하지 않습니다.
1: 그러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3: 그렇죠. 네.
1: 마음을 좀 넓게 쓰세요.
3: 이미 넓어요. 대서양입니다. 그래 봅니다.
1: 네.
0: 자, 민주당 전당대회 신경전도 격화하고 있는데요. 정청래 후보가 평택을 재선거에 후보 낸 걸 후회한다라는 취지를 발언을 했는데 논란이 컸습니다. 아, 이 당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런 비판도 나왔는데 노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1: 저도 이거는 좀 부적절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네. 정청래 후보 자체가 그 당시에 김영남 후보를 본인이 공천을 했었고요. 본인이 후원회장도 했었는데
0: 네.
1: 실제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의혹이 쏟아져 나오니까 선을 긋고 사실은 도와주지도 않았고
0: 네. 그래서
1: 결론적으로는 민주당은 그 지역구를 하나 잃었지 않습니까?
0: 네.
1: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좀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데 그 책임감이 결국에는 내가 평택을 해 이 사람을 공천하지 말았어야 된다 이건가요? 그러면 뭐 조국혁신당의 대표가 되었어야 되는데 안 됐다. 나 때문에 안 됐다. 이런 얘기 좀 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지금 여당 대표가 하시는 말은 아니죠.
0: 당
1: 책임감이
0: 대표가.
1: 없는 거죠. 예, 네. 책임감이 없는 거죠. 이거는 진짜.
0: 자, 민주당 주자인 송영길 후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송영길입니다. 이거 자기 아들한테 내가 너 낳지 말았어야 됐다. 근데 나왔다 하는 거 똑같습니다. 조국 전 대표를 설득해가지고 부산으로 나가겠으면 이거 우리가 공천을 안 할 수도 있고 하더라도 단일을 썼으면 전체 세력의 분열이 안 됐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물병을 던지고 싶습니다. 왜 웃습니까?
1: 오늘
2: 우리한테 동지 아니었습니까?
1: 아... 아니 송 대표님은 송 의원님은 오늘 그 최고위원회에서
2: 그렇죠.
1: 당대표 선거 나가게 되신 거에 대해서 그래도 감사하죠?
2: 베리베리 땡큐입니다.
1: 에?
2: 그러면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1: 알겠습니다.
2: 검찰의 서사를 갖다가 어떻게 인용을 같이 할 수가 있습니까? 빼앗긴 시간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자, 조국 전 대표는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4: 예, 조국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새로운 당 지도부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전당대회 과정에서 조국을 지지하는 모임 회원들의 움직임 뒤에 저의 뜻이 있을 것처럼 오해되고

0: 하고 있는데 모임 명칭에서 조국이란 이름을 빼주십시오.
1: 조국이란 이름을 빼달라. 어떤 의미입니까?
2: 저한테 물어보실까요? 네. 아, 요즘 안 그래도 요즘 SNS 정치 때문에 되게 부담스러워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조국이란 이름을 빼는 거는 저는 매우 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비호감도가 높아졌었거든요.
1: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신스틸러 너무 웃겼습니다. 진짜 너무 웃기고.
0: 아, 이대로 끝납니까? 뭐 들을 끝나는 겁니까?
1: 뒤로 가십니까?
2: 안철수 하나
0: 물병을 던지고 싶습니다. 정말 분량이 왜 이 모양입니까?
2: 안철수 그 아재 개그 하나만 해주세요.
0: 시간이 안 됩니다.
1: 자, 신스틸러 이상민 크리에이터 노영희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울산사랑 법인 대리운전 둘둘 대리운전 전 직원 100% 보험 가입업체 둘둘둘의 둘둘둘둘 둘둘 대리운전 범칙금 전액 보상 법인 대리운전 안전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오직 안전운행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둘둘둘의 둘둘둘둘 둘둘 대리운전
1: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 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실내 온도는 늘 26도에서 28도 사이로 유지하고 15분 정도 낮잠을 자는 등 적절한 휴식을 취합니다. 더위에 약한 노약자와 어린이를 차 안에 절대 혼자 두어서는 안 되며 만약 이상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119나 1339로 전화해 도움을 청합니다. 또한 열대야를 이기고 숙면을 취하려면 심야 시간대 TV 시청과 컴퓨터 게임을 삼가고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기상정보에 귀를 기울이고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따르는 것만이 이 폭염으로부터 소중한 가족과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3: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입니다.
4: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배문섭입니다. 몸이 보내오는 신호를 무시하면 건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기침은 주로 감기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만약 8주 이상 기침이 계속된다면 몸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라는 사실을 감지해야 합니다. 만성 기침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는 비염, 기도가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천식성 기관지염, 그리고 위산이 역류하는 위식도 역류질환 등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기침이 잘 낫지 않는다면 검사를 통해 원인을 찾는 것이 꼭 필요하죠. 별것 아닌 것 같은 몸의 신호, 절대 무시하지 말아야겠습니다.
3: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이었습니다.
5: 지금 시각은 7시 35분입니다.
6: 뉴스하이킥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밤 비에 대한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이미 영남을 중심으로는 강한 빗줄기가 내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비구름은 충청과 중부지방으로 확대되겠고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 매우 집중적으로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부지방에 많게는 300mm 이상이, 또 충청에는 250mm 이상이 퍼붓겠는데 시간당 50에서 80mm로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강한 비가 내리기 때문에 취약 시간대에 비로 인한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앞서 논산 천안간 고속도로 천안 쪽으로 사고 있었습니다. 차량 터널 부근이고요. 여전히 1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는데 뒤로 정안나들목부터 정체입니다. 뉴사이킥 날씨와 교통정보 배아량이었습니다.
7: 여러분께서는 지금 퇴근길을 함께하는 가장 완벽한 루틴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내가 만든 건 내가 직접 알리는 시간, 내꺼 내알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홍보를 해보려고 합니다. 중증 자폐가 있는 아들의 내일을 위해 시한부 선고를 받은 뒤에도 자신보다 아이를 먼저 걱정한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책 안녕 피터팬을 쓰고 이제는 피터팬 재단을 만들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전경철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아유, 반갑습니다.
0: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 뭐 이런 자리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0: 예, 그 제가 영상을 봤습니다.
1: 아, 예.
0: 예. 그리고 저희 또 회사에 엠빅뉴스라고 또 유튜브가 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회수도 굉장히 많이 나온 화제의 영상이기도 했습니다. 먼저 지금 간암 말기이시고 예. 이미 병원에서 선고한 그 시한부 기간은 지금 넘은 그런 상황이신데 스튜디오까지 이렇게 나와주셨습니다. 사연을 혹시라도 좀 처음 접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네. 그 아드님 재원 씨죠.
1: 네.
0: 예, 소개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뭐 제게는 지금 상태로 본다면 잘생긴 귀공자 27살의 청년 아들인데요.
0: 네.
1: 뭐 의학적으로는 사회 발달 연령 2세 내지 3세 수준의 자폐성 장애라는 진단을 가지고 있긴 하죠.
0: 근데 네.
1: 뭐 아이들을 키우는 모든 부모가 그렇듯이 그 육아에 힘든 걸 버텨내는 거는 아이를 바라볼 때 행복이잖아요.
0: 네.
1: 그게 하루에 1분이더라도 그거를 무려 27년을 제게 안겨줬으니까 제게는 네. 여전히 품안의 자식인 그런 행복감이 여전히 있는 예, 그런 제 하나뿐인 아들입니다. 미안한 건 다른 아이들처럼 두 부모의 따뜻한 품이 아니라 대부분의 시간을 저와 둘이서만 지내게 한 미안함이 있긴 한데 또 성인 남자 둘이 같이 지내는 것도 재밌잖아요.
0: 네.
1: 정도 새롭게 쌓일 테고.
0: 네.
1: 하여간 고맙고 네. 귀한 존재입니다.
0: 지금 그럼 아드님은 어디에 계신 건가요?
1: 그 과정이 조금은 복잡했는데요.
0: 네.
1: 사실은 저는 제 평생 품안의 자식일 줄 알았었어요. 그랬는데 헤어져야 하는 순간이 왔고 그래서 그 과정이 힘들다 보니 이런저런 드라마 같은 일을 제가 겪어야 했고
0: 네.
1: 아주 다행스럽게도 조금은 이상한 나라인데 제 생별을 향한 그 소원이 이루어져서 지금은 제가 제 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을 네버랜드라고 스스로 부르곤 하는데 마침내 자기만의 네버랜드를 찾아서
0: 네.
1: 행복하게 지낸지 그러니까 아빠의 품을 떠났지만 그래도 행복하게 지내기 시작한 지 올해는 안 됐네요. 3개월 된.
0: 석 달.
1: 네. 네. 그런 곳에서 아빠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0: 네. 거기가 이제 충북 제천에 있는.
1: 맞습니다.
0: 네. 자립공동홈. 희망 그린 마을인가요?
1: 예, 이제 공동홈이라는 거는 기존의 장애인 거주 시설을 분류한 어떤 행정 용어에 가깝고,
0: 네네.
1: 그분들은 자기들을 얘기할 때 생활 공동체, 체험 공동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사실 장애와 무관하게 귀농 귀촌을 위한 어떤 농업 공동체 성격이 강한데 그분 자체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그 자폐 아들, 발달 장애 아들의 그 치료 교육 현장에 일을 하면서 궁극적으로 이 시설을 중증 발달 장애 장애인들을 위한 그 거주 생활 시설을 만들고 싶다라는 소망과 접목이 돼 있죠. 그래서
0: 네.
1: 정확하게 그분들의 언어 표현대로 한다면 중증 장애인을 위한 농업 생활 공동체 그쯤 되겠네요.
0: 책 얘기 좀 오늘 책 이제
1: 아 예.
0: 놔뒀는데 책은 어떻게 해서 쓰게 되신 거예요?
1: 저 책 제목부터가 사연이 좀 있긴 한데요.
0: 네. 아무튼 안녕 피터팬.
1: 네. 그 어쩌다 보니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각 세대를 대표하는 3대가 1세대는 저희 어머니, 그다음에 두 번째 세대는 저,
0: 네.
1: 세 번째는 제 아들. 그 비록 풍요로운 집은 아니었지만 나름 고리타분한 그 충청도의 5대 종가였는데요. 제가
0: 네.
1: 5대 정손이 되고 제 아들은 6대 중선이 되는. 근데 그곳에서 셋이 살았고 1년 전에 제 어머니가 먼저 떠나셨고 네.

0: 그리고 뭐 여전히 저는 이제 실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싶지만 어쨌든 당시로서는 공식 진단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대 여명이 수개월이라고.
1: 수개월.
0: 그러니까 수개월 내에 저도 떠나게 될 거고 그러면 혼자 남을 거란 말이죠. 제 아들이 우리 가문에.
1: 근데 그때가 이제 가난 말기 판정.
0: 그때가 그러니까 작년 봄이죠. 판정.
1: 작년 봄.
0: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전에 진단을 위한 복잡한 여정이 있었는데 네네. 최종적으로 들은 게 제가 이 인생 말년에 이런저런 기억을 해야만 하는 기억이 저절로 되는 숫자들이 몇 개 있는데 날짜와 관련된 이게 2025년 4월 3일입니다. 4월 네. 3일에 아무것도 안 하면 기대 여명은 수개월 남는 상태다라는 흔히들 보고 시한부다 뭐 선고다 이런 좀 뭐죠 법정 용어로 쓰시는데 하여간 진단을 받았죠. 최종 진단을 들었고 그래서 어찌 보면 기구한 일일 수도 있어서 그냥 담담하게 구시대의 어떤 이런 질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셋이 한 지붕 아래 살고 있었다. 그 기록을 담담하게 남기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대로 떠나고 모두에게서 지치고 마는 게 아니라 그 기록이 혹시라도 몇 명의 이상 분들이 보시게 된다면 사실은 욕심이 있었던 거죠. 제 아들을 기억하고 떠올려주는 예컨대 아 네가 그 나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그 가문에서 살았다는 마지막 살아남았다는 마지막 놈이구나 그런 소망 정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제 아들에게 누가 됐든 한 번이라도 따뜻한 시선을 주고 지켜봐줄 수 있는 그런 기분으로 썼는데 그러니까 되게 차분하고 담담하게 썼어요.
1: 네.
0: 그냥 옛날 이야기 하듯이.
1: 알겠습니다. 그 잠깐 죄송합니다.
0: 예.
1: 지금 잠시 청취자들께 좀 안내해드릴 좀 사항이 있어서 그것부터 네. 좀 먼저 좀 안내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7시 30분을 기해서 경북 지역에 호우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기상 상황 자주 확인을 하시고요. 감속 운전 꼭 해주시고요. 하천변, 계곡 등에 접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사장과 전신주 그리고 지하 담장 등 위험 지역에는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배수료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네, 경북뿐만 아니라 오늘 저녁부터 지금 전국적으로 비가 좀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작가님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0: 네, 이해드리겠습니다. 그랬다가 그 생별을 위한 여정이 좀 힘들었었어요.
1: 그래서 네.
0: 제가 세상과 사람에 대한 원망도 쌓이고 그러던 중에 바로 이곳이죠. MBC의 그 실화탐사대라는
1: 네.
0: 그 휴먼 다큐 프로그램에서 연락이 오고 제 사연이 소개가 되면서 좀 드라마틱한 일을 겪게 됐죠. 겪게 되고 제가 생각에 많은 변화가 오게 됐는데 그때 들었던 생각을 제가 실천하기 위해서 뭔가 해봐야겠다라는 꿈을 갖게 됐고 그 꿈을 시작할 수 있는 무기가 제가 지닐 수 있는
1: 네.
0: 무기가 뭐가 있을까 했을
1: 일단,
0: 때
1: 책은,
0: 제안이 온 게 예. 네. 책 출간 제의가 제가 글을 쓰는 곳인 브런치라는 곳에서 제안이 왔었어요.
1: 네,
0: 근데
1: 네.
0: 처음에는 그럴 경황이 없던 시절이라 아유 감사한 말씀이지만 오늘은 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다가 이번에는 거꾸로 제가 제안을 드렸죠.
1: 네.
0: 제가 뭔가를 하는데 가지고 시작해야겠는데 책 한 권으로 시작하고 싶다. 그 대신 이 일을 제가 남겨진 시간이 얼마 없는 것 같으니 한 달 내에 해주실 곳을 찾을 수 있겠느냐. 내가 희망하는 업체는 여기다라는
1: 네.
0: 말까지 섞어서. 그러니까 그때 사실 당황하셨다고 해요. 그런 적이 없고
1: 네.
0: 현지 출판시장에서 일어나기 힘든 일이라고. 그런데
1: 네.
0: 아주 의외로 그 제안을 듣게 된 출판사 대표께서 여기장수의 이현실 대표라는 분께서 기꺼이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이 책이 나오게 됐고.
1: 네. 저 책을 통해서 그동안 겪은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거를 기록을 한번 좀 남겨놓고 그리고 저걸 읽는 사람들에게도 뭔가 그런 메시지를 좀 주고 싶으셨던 거잖아요.
0: 네, 단순히 메시지에 그치지 않고
1: 네.
0: 제 기억에 대한

0: 기록이 되는데 아까는 말씀드린 것처럼 담담하게 내가 살아온 삶을 회고하는 정도로 끝내려고 했는데
1: 네.
0: 쓰다 보니 제가 그 마지막 생일별을 향한 그 여정을 기록하는 이상한 뭐 보고서 비슷한 글이 됐어요.
1: 네.
0: 그 당시 현실을 제가 요약하기로 대한민국의 천여 곳에 달한다는 중증 장애인을 위한 평생 거주 시설이 있는데 의사가 저에게 최종적으로 말했던 수개월 남았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치료를 안 받겠다고 했거든요. 그럴 네. 수 있었던 게 설마 그곳에 그럼 다 합치면 숫자가 꽤 되는데 잠자리 숫자가 그 잠자리 중에 제 아들을 위한 곳이 한 곳도 없지는 않지 않을까 그러면 네. 가슴 한푼이지만 어차피 해야 할
1: 전국을 돌아다니셨잖아요.
0: 제 전국을.
1: 네. 그 과정 좀 얘기해 주시죠. 굉장히 힘드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0: 그러니까 이제 돌아다녔다고 하면은 천 곳을 다 간 걸로 오해하실 수 있는데 전화를 드리면요. 대부분 네. 공식적인 절차가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시설이 있다. 명단은 어디서 입수하느냐? 아주 간편합니다. 해마다 연초에 업무 분야별로 대통령님께 이게 보고하는 서류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장애인 복지 관련해서 현존하는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 시설이 꽤 두툼한 800여 쪽에서 1000 쪽에 달하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2025년 편람을 제가 입수해서 명단을 보죠. 명단을 보고 그럼 이제 그다음 공식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전화를 걸어서 문의합니다. 이러이러한 사정인데 그곳에서의 생활을 희망한다.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면담을 하고 상담 일자를 잡고 가서 실제로 상담을 하고 그러면 거기서 심사를 한 다음에 체험 입소라는 걸 하게 돼요. 한 달간.
1: 체험 입소.
0: 네. 네. 체험 입소를 하게 되고 한 달간 체험 입소 결과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면 정식으로 입소를 해서 이제 평생 거주를 하게 되는
1: 그런 이런 절차를 거치는군요.
0: 거치게 되는데 일반적인 네. 표준적인 절차입니다. 일반이 네.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규정된.
1: 근데 어떤 어려움들이?
0: 1. 전화를 드리면 어쨌든 만나서 얘기합시다지만 증상은 물어볼 거 아닙니까? 네.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 1급의 자폐성 장애 청년이다. 20대다. 거절합니다.
1: 아.
0: 예. 이해합니다. 근데 저는 그 형편을 하도 다니다 보니까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원망했는데.
1: 시설은 전국에 천 곳이나 되는데.
0: 네, 그렇습니다. 네.
1: 정작 가려고 하면 갈 데가 마땅치 않은 그런 네, 상황이에요.
0: 그게 그래서 한 실제로 얼굴을 보고 상담할 수 있는 곳은 10%.
1: 네.
0: 상담을 거쳐서 체험 입소라도 할 수 있는 곳은 그중에 또 한 뭐 1, 2%.
1: 바늘구멍이군요.
0: 바늘구멍이 아니라 제가 네. 만약에 사정이 그때와 지금이 변동이 없다라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면
1: 네.
0: 제 체험으로 드리는 얘기입니다.
1: 네, 네.
0: 불가능합니다.
1: 불가능하다.
0: 네.
1: 우리 그 장애인 복지 여러 가지 뭐 정책도 있고 예산도 투여를 하는데
0: 네.
1: 아, 이게 이걸 실제 경험하신 분입니다. 정말
0: 네.
1: 그 시한부 판정을 받고 그 아드님을 위해서 내가 떠난 뒤 이 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시고 전국 팔도를 다니면서
0: 네.
1: 실제 경험을 하신 경험담입니다, 여러분. 이게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이런 안타까운 사연이 이제 MBC 실화 탐사대에 이제 소개가 됐고 그 뒤에 좀 기적 같은 일들이 좀 벌어졌다고요?
0: 그러니까 사실 그 시기에 저를 스스로 제가 말하기를 독사라고 그랬거든요.
1: 턱이 네.
0: 바짝 오를 대로 오른. 만약에 제 여명이 갑자기 늘어나서 1년, 2년 뭐 그 이상의 시간이 주어져서 계속 그동안 해온 대로 살려주세요, 살게 해주세요, 재워주세요. 그렇게 해서 해결책이 나온다는 살 곳을 주는 곳이 생긴다는 보장만 있다면 얼마든지 하겠어요. 네. 아무리 구체해줘도 상관없어요. 저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결론을 얻게 된 거죠.
1: 네.
0: 그러니까 단순히 기분상의 문제가 아니라 쉽지 않은 현실과 어떤 어려움들을 했을 때 그분들을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을 원망만 할 수도 없는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무턱대고 그 세상을 향해서 어떤 호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와버렸고
1: 네.
0: 하여간 이전과는 다르게 하겠다. 나 이제부터 독사다.
1: 네.
0: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까지는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아들과 떠나겠다.
1: 네.
0: 네. 상상을 하고 이제 그 짓을 했는데 그때 그 독사의 마음속에는 세상을 향한

0: 망과 저를 저와 제 아들을 외면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야속함, 서운함이 극에 달아 있던 시절인데 네. 아니 그래서 세상에 그 사연이 소개되자마자 저는 이제 그걸 어느 늦은 봄날에 새벽에 쏟아진 별똥별의 폭격이라고 얘기를 네. 종종 드리곤 하는데 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관심과 격려와 응원과 네. 후원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방송에서도 소개가 됐지만 우리나라 역사상 그 온라인 시민들의 자발적 후원금의 뭐 최대치라고 해요. 신기록에 관한 네. 8천만 원에 달하는 네. 그 숫자에 제가 감동했다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구나. 난 그냥 동화 속에 혹은 기원처럼 존재하는 건 줄 알았는데
1: 네.
0: 세상은 여전히 놀랍게 따뜻한 게 맞구나.
1: 네, 알겠습니다. 그 작가님이 그래서 이제 재단 설립까지 이제 꿈을 꾸고 네. 계시는데요. 제가 그 오늘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오늘 방송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방송은 여기까지 그 좀 하고
0: 네.
1: 유튜브로는 저희가 이 작가님 그냥 보내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더 좀 이 피터팬 재단이 어떤 꿈을 지금 꾸고 있고 이 설립 단계에 지금 어느까지 왔는지 이런 얘기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좀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안녕 피터팬의 전경철 작가님 함께했고요. 미처 못다한 이야기 유튜브 연장방송 오늘 하겠습니다. 자 작가님 라디오 인터뷰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4: 오래오래 락토핏
5: 종근당 건강
6: 건강기능식품
7: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2: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1: 노라이벌 랜드마크
2: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3: 늑대는 힘이 셉니다. 터키만으로 뼈를 부러뜨릴 정도죠. 하지만 새끼 늑대와 놀아줄 땐 절대 제 힘을 다 쓰지 않습니다. 몸을 낮추고 새끼 늑대가 밀치면 대단한 타격을 받은 것처럼 나가떨어지죠. 새끼 늑대가 사냥 기술을 몸에 익히도록 일부러 쳐주는 겁니다. 진정한 강함은 이기는 힘보다 기꺼이 져줄 수 있는 다정함이 아닐까요? 이 캠페인은 국민과 함께하는 말문화를 만들어가는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과 함께합니다.
4: 자, 월요일에는 오마이뉴스 이주영 기자, 서강대학교 박현도 교수, 더불어민주당 서영주 전 상금 부대변인,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 박원석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수고 많으셨고요. 잠시 후 유튜브 MBC 라디오 시사 채널에서 안녕 피터팬 전경철 작가님과 인터뷰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5: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6: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수납 공간을 극대화하려고 베란다에 물건을 쌓아둘 때가 있는데요. 하지만 요즘 같은 여름철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강한 햇빛과 높은 기온 탓에 물건이 변질되기 때문이죠. 의약품의 경우 화학적 분해가 빨라져서 약효가 떨어질 수 있고요. 살충제나 헤어스프레이는 내부 압력이 상승해 내용

0: 물이 새어나올 수 있습니다. 또 플라스틱 제품은 내구성이 약해지고 유해물질이 배출될 수 있죠. 이번 주말에는 베란다에 쌓인 물건들을 정리해보시면 어떨까요?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SK 에너지 협찬입니다.
3: 안녕하세요. 저는 아버님께서 여신 서점을 2대째 이어가고 있는 김성규라고 합니다. 저희 김충렬 아버님께서 67년 전 울산 최초로 이곳에 서점을 여셨습니다. 교통이 불편했던 그 당시 학생들은 책 한 권을 사려고 힘들게 오랜 시간을 읍내까지 걸어와야 했습니다. 이 학생들이 헛걸음하는 일이 없게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책방 문을 열기로 스스로 약속을 하셨던 겁니다. 심지어 제 결혼식 날에도 식이 끝나면 바로 책방 문을 여셨습니다. 나이가 들어 몸이 불편하실 때도 휠체어를 타고 서점에 나오셨습니다. 약속에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저도 그 약속을 이어받아 오늘도 서점의 불을 항상 밝히고 있습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SK 에너지 협찬입니다.

0: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1: 국내에서 항공기 비상문을 개방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항공기 비상장비에 대한 인식 부족이 다른 사람까지 위험하게 만든 건데요. 항공기 비상장비, 안전한 사용법을 알아볼까요? 항공기 내 주요 안전장비에는 비상구, 좌석 벨트, 산소 마스크, 구명복이 있습니다. 기내에 탑승할 때 내 좌석과 비상구까지의 거리를 미리 파악해두세요. 좌석 벨트를 멜 때는 복부보다는 골반 위쪽으로 버클을 끼워 착용하고 몸에 맞도록 조여주세요. 비상 상황 발생 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앞으로 잡아당겨 입과 코에 대고 머리에 맞게 고정합니다. 구명복은 비행기가 바다에 내렸을 경우 사용합니다. 원활한 탈출을 위해 비행기 외부로 탈출한 후 부풀려주세요. 비상 상황 시에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3: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2: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8시 뉴스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제헌절을 맞아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SNS를 통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 이제 변화한 시대 정신과 국민의 뜻을 온전히 담아낼 새로운 헌법도 준비해야 할 때라며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것을 시작으로 국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새로운 헌법 질서를 국민과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자 배구 정 관장이 선수단 내에서 벌어진 코치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구단은 오늘 공식 사과문을 통해 지난 5월 해당 사안을 인지한 즉시 관련 구성원 보호를 위한 분리 조치를 실시하고 스포츠 윤리센터에 신고 후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선수단 회식 자리에서 한 코치의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고 성적 수치심을 느낀 피해 선수가 지난 5월 구단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해당 코치는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자리에 동석했던 고희진 감독도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업무에서 배제됐습니다. 오늘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리고 있는 프로야구 KT와 LG의 TV 중계방송이 20여 분간 중단되면서 시청자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케이블 채널 스포티비가 중계하는 이 경기는

0: 는 KT가 4대 0으로 앞선 4회 초에 현장 신호가 원활하지 못해 송출이 중단됐다는 문구와 함께 어제 경기 화면으로 넘어갔습니다. KBO 사무국은 잠실 야구장에서 중계방송 차량으로 공급되던 전원이 차단돼 중계가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KBO 비디오 판독센터에 잠실 경기 영상 판독도 멈췄었는데 오후 6시 58분쯤 중단됐던 TV 중계는 22분이 지난 7시 20분에 재개됐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결승에 진출한 아르헨티나가 잉글랜드와의 준결승 승리 직후 선보인 정치적 세리머니로 국제축구연맹 FIFA의 징계를 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BBC는 FIFA가 포클랜드 제도, 아르헨티나 표현으로 말비나스 제도의 영유권 주장 현수막을 들어올린 아르헨티나 선수단에 대해 징계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남서 대서양에 위치한 영국의 해외 영토인 포클랜드 제도는 현재 영국과 아르헨티나 간의 오랜 주권 분쟁 지역으로 1982년 양국 간 전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비가 강하게 내리겠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에는 시간당 최고 80mm의 극한 호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주말 동안 내릴 비의 양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 산지 많은 곳 300mm 이상, 충청권 많은 곳 250mm 이상, 그 밖에 남부지방에는 100mm 이상입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9.6도입니다. 정다혜입니다.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고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올 여름엔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올까 걱정인 분들 많으시죠. 작년과 재작년 같은 달 평균 사용량보다 전기를 덜 쓰면 요금을 돌려받는다는 거 아시나요?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이라고 일정 수준 이상 전기 사용량을 줄이면 현금성 인센티브를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기존엔 평균 사용량 대비 3% 이상 절감해야 했지만 올 7월부터 12월 검침분까지는 단 1%만 줄여도 캐시백을 받을 수가 있고요. 절감률에 따라 지원금도 더 늘어납니다. 올 여름 우리 집 전기 사용량 딱 1%만 줄여볼까요?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경남 김해에서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탄소 중립 고백 대잔치가 열렸는데요. 특이하게도 시민들에게 생활 속 탄소 중립 실천의 성공담이 아닌 실패담을 받아서 그 사례들을 분석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시민들이 가장 많이 실패한 분야는 자원 절약 분야였는데요. 절반 이상의 시민들이 텀블러를 포함한 다회용 컵 사용에 실패했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환경을 지키려는 마음은 있었지만 휴대하기도 번거롭고 세척도 곤란해서 텀블러를 챙겨 다니지 못했다고 하고요. 장바구니 사용을 잘 못했다. 전기 절약에 실패했다. 이런 고백도 꽤 많았다고 하네요. 김혜 씨는 실패는 끝이 아니라 더 나은 탄소 중립으로 가는 연결점이라고 했는데요. 환경을 지키려는 마음, 때때로 실패하더라도 다시 해보려는 그 마음만 있다면 실패담이 곧 성공담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토요일은 아니지만 지구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7월 17일 금요일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부 첫 곡은 경서예지의 내일이 찾아오면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는 탄소 중립 고백 대잔치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우리도 오늘은 지구편 시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 매주 하고 있긴 하지만 그 실천을 잘 못할 때가 있잖아요. 뭐 텀블러 챙겨 다니기, 장바구니 사용 같은 거. 하지만 실패는 끝이 아니라 더 나은 탄소 중립으로 가는 연결점이다 생각하면서 실패담이 성공담이 될 그날까지 열심히 환경을 지키려는 마음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순서들 준비되어 있는데요. 며칠 전이 초복이었잖아요.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이 또 중복인데 초복과 중복 사이에 보양식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랜만에 내 밥상 보고서 함께하려고 합니다. 식품생명공학자 이한승 박사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잠시 후에 모셔보기로 하고요. 금요일 3, 4부 원래는 산으로 떠나는 시간이죠. 근데 오늘은 주말엔 산으로 한 주 쉬고 음악여행 떠나보겠습니다.

0: 오늘도 젠디 이 노래 선곡되나요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제 오당대 식구들이 신청곡을 정말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어제 못 나간 신청곡 오늘은 방송될 거니까 3, 4부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럼 광고 듣고 내 밥상 보고서로 돌아올게요.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주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잘 먹은 한 끼, 열 영양제 안 부럽다. 여러분의 여름 밥상이 더욱 풍성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마련한 시간입니다. 내 밥상 보고서. 푹푹 찌는 여름에는 입맛 없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래서 이분을 모셨습니다. 계절마다 등장하시는 오당제 밥상 지킴이 식품생명공학자 이한승 박사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박사님이 또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여름방학 기간이잖아요. 네. 교수님들은 여름방학 때 뭐 하세요?
1: 교수들이 논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네. 사실 교수들은 가르치는 것보다 네. 오히려 연구와 논문에 대한 프레셔가 훨씬 더 심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방학 때는 보통 이제 연구도 하고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실험계라고 불려서 네. 실험을 하는 쪽이기 때문에 네, 실험도 하고 그리고 논문 쓰고 뭐 그런 일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0: 요즘에는 어떤 연구하고 계세요?
1: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올해 한국에서 네. 국제 극한미생물학회라고 그래서 제가 네. 관련돼 있는 그런 학회를 개최하거든요.
0: 아.
1: 그래서 그거를 지금 준비하는데 조금 힘을 쓰고 있습니다.
0: 극한미생물 연구.
1: 네.
0: 오, 그렇군요. 이틀 전이 초복이었어요, 교수님. 네. 박사님, 7월 15일. 식품생명공학자는 복날에 뭘 먹을까 궁금해지는데 복날에 뭐 드셨어요?
1: 사실 제가 어제 귀국해가지고 네. 그리웠던 냉면을 먹었습니다.
0: 오, 냉면을.
1: 네.
0: 냉면도 보양식이라고 할 수 있나요?
1: 사실 전통적인 의미에서 보양식의 카테고리는 좀 들어가지 않는데
0: 네.
1: 저는 그냥 보양식이라고 생각하고 먹었습니다. 냉면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실 우리나라에 냉면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0: 그쵸.
1: 말도 많고.
0: 맞아요.
1: 네, 근데 여름에는 냉면 먹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0: 네.
1: 저는 뭐 그냥 보양식이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일종의 보양식이 아닐까? 그리고 또 여름에는 뭐 수분 보충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0: 그렇네요.
1: 네, 저는 중요하고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0: 갑자기 또 궁금해지는 게 그럼 뭐 평양냉면 좋아하세요? 아니면 함흥냉면 좋아하세요? 어떤 거
1: 저는
0: 좋아하세요?
1: 평양냉면을 좋아합니다.
0: 아.
1: 원래 냉면 원리주의자들은 함흥냉면은 냉면이 아니다 뭐 이런 소리 하고 그거는 전분 국수다 뭐 이렇게
0: 그러니까.
1: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0: 네.
1: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평양냉면 좋아합니다.
0: 아, 그러시군요. 그렇지 않아도 오늘 저희가 여름 보양식 얘기를 해보려고 박사님 모신 건데 보양식이 네. 요즘에는 꼭 필요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1: 네네.
0: 뭐 하시니까 질문을 드리기가 좀 약간 난처하긴 하지만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1: 사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뭐 이걸 꼭 먹어야 된다. 반대로 전혀 먹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0: 네.
1: 그냥 더운 여름에 자기 건강 상태에 맞게 또는 이게 혼자 먹지 않고 되게

0: 가면 같이 먹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함께 먹는 즐거움을 위해서 선택하는 그냥 하나의 옵션 정도로 생각하면 보양식이라는 문화는 굉장히 좋은 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 각자의 건강 상태에 맞게 또 함께 먹는 즐거움을 위해서 선택하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보양식 정확히 어떤 음식을 말하는 건가요?
0: 이제 보양식을 이제 한자를 이렇게 좀 뜯어보면은 네. 이게 몸에 기운을 보충하는 음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특히 이제 여름철 무더위를 이겨내기 위해서 먹는 음식 문화로 이제 자리를 잡았는데 네. 사실 동양에는 이제 그 이열치열이라고 하는 그 약간 독특한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1: 맞아요.
0: 사실 꼭 동양에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1: 그래요?
0: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동종요법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더울 때 이제 더 좀 뜨거운 음식 이런 걸로 이렇게 몸을 달궈서 더위를 이겨낸다. 이런 의미에서 시작된 문화라고 볼 수 있고요.
1: 네.
0: 그래서 아마 제일 많이들 이제 한여름에 펄펄 끓는 삼계탕 같은 것들을 많이 드시고 복날에는 삼계탕 집에는 거의 진짜 자리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만 올리고 그러죠.
1: 그러니까요. 이열치열 문화 때문에 뜨거운 보양식 많이들 먹는 건데 특별히 한여름에 보양식을 찾았던 이유가 있는지도 궁금해요.
0: 뭐 보통 보양식이 왜 필요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한 세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그 여름에 이제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수분 손실이 많고 그리고 또 땀과 함께 이 저기 소위 말해서 소금기가 빠져나간다 그래서 전해질 손실이 많기 때문에
1: 네.
0: 그래서 이런 그 수분과 나트륨, 칼륨 같은 전해질을 이제 보충해주는 그런 의미에서 보양식이 필요한 측면이 있고 그리고 이제 더울 때는 약간 그 식욕이 저하되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식욕 저하일 때 좀 맛있는 걸 먹는 그런 측면이 있고 예전에는 그 영양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그 특별한 절기에 약간 고단백, 고지방 음식 같은 걸로 이렇게 기운을 보충하는 그런 의미들이 아마 보양식의 의미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요즘도 바깥에서 하루 종일 일하시는 분들은 사실 땀으로 인한 수분 손실이 굉장히 크잖아요.
0: 그렇죠. 네.
1: 그런 보양식이 필요한 거 아닐까요?
0: 그렇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수분 보충, 식욕 증진, 뭐 단백질 공급 측면에서는 저는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1: 네.
0: 요즘에 이제 약간 영양이 과잉인 시대잖아요.
1: 그렇죠.
0: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너무 고칼로리는 좀 피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1: 네.
0: 제가 그 몇 달 전에 나와가지고 비타민 S 얘기를 잠깐 한 적이 있었는데
1: 네,
0: S가
1: 맞아요.
0: 소셜이다. 그래서 사실 가족이나 이렇게 동료와 함께 먹는 그 문화적인 의미 또 사실은 무시할 수 없거든요.
1: 네. 그래서
0: 특히 요즘에 이제 회사에서 회식 많이 안 하시죠. 과거에 비해서.
1: 그렇죠.
0: 그 점심에 또 이렇게 다 같이 즐겁게 먹는 것보다는 약간 혼밥하는 경우들도 많고 해서
1: 네.
0: 뭐 부모님이랑 또는 가족들이랑 또는 동료들이랑 이렇게 같이 보양식을 함께 먹는 일종의 절기 음식으로서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측면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1: 네.
0: 생각해 봅니다.
1: 함께 먹는 그런 느낌으로 앞에서 살짝 언급해 주셨지만 보양식 찾을 때 그럼 주의할 점 뭐가 있을까요?
0: 사실은 이제 이게 고단백 고지방 이러면은 열량이 너무 높다는 거.
1: 그렇죠.
0: 조금 문제가 되죠. 보통 보양식 대부분이 거의 고칼로리 음식이고요. 삼계탕도 닭의 크기에 따라서 다르지만
1: 네.
0: 닭이 점점 작아지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보통 한 그릇에 보통 한 1000kcal 정도 되는 거거든요.
1: 진짜요?
0: 네.
1: 다이어트 음식인 줄 알았는데 삼계탕은 물에 젖어 있으니까
0: 네 닭가슴살 먹으면 뭐 괜찮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지만 사실 껍질을 벗겨서 먹으면은 네. 조금 칼로리 떨어지긴 합니다. 하지만 삼계탕 자체가 게다가 거기 이제 찹쌀도 들어가고 뭐 네. 이것저것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뭐 칼로리적인 측면에서는 좀 되게 높고요. 또 나트륨 함량 국물 음식은 대부분 그렇지만
1: 네.
0: 나트륨 함량도 높고 근데 또 그것도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게 전해질 보충을 하려면 사실 소금기를 좀 섭취해야 되거든요.
1: 그렇죠.
0: 네, 그런 측면에서는 나트륨이 너무 높은 게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지만
1: 네.
0: 그래도 역시 주의가 좀 필요하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렇게 영양 과다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비만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그 소위 성인병 같은 걸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주의가 필요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다고 맛있는 걸 우리가 포기할 필요는 없다.
1: 그렇죠.
0: 한번 잘 먹으면 그 다음에는 조금 쉬어가면서
1: 네.
0: 네, 그렇게 그 다음에 살짝 적게 먹거나 뭐 이렇게 먹는다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1: 네, 아무래도 영양 부족보다는 영양 과잉의 시대니까 절제하는
0: 네.
1: 식습관도 필요하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보양식 메뉴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0: 네.
1: 박사님은 초복에 냉면을 드셨다고 했지만 사실 네. 복날 하면 아무래도 삼계탕이잖아요.
0: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 여름 보양식의 거의 대표 주자로 이제 자리를 확실히 잡은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어린 닭, 보통 닭을 30일 정도 되면 잡거든요. 오. 근데 옛날에는 우리 선조들은 닭을 그렇게

0: 그거를 연계. 연계라는 거는 연한 닭이라는 아. 거죠. 어리면은 닭, 살이 연해지니까요.
1: 아, 근데
0: 연계라고 하다가 그게 연계라고도 부르고 오, 그러는데 네네. 이런 그 닭에다가 이제 뭐 인삼, 마늘, 찹쌀, 대추 이렇게 넣고 푹 끓인 음식이 삼계탕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복날에 삼계탕을 먹은 것은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고 복날에는 주로 닭 요리를 먹는 것 자체는 역사가 꽤 깁니다. 그래서 아. 삼계탕은 약간 역사가 짧은 현대식 음식이라고 보는 것이 좀 더 맞다고 볼 수 있죠.
1: 삼계탕이 현대식 음식이군요. 그러면 그 전에는 삼계탕을 안 먹었나요?
0: 그전에는 사실 삼계탕보다는 그 닭 백숙. 그러니까 아. 큰 닭을 한꺼번에 이렇게 크게 삶아서 나눠 먹는다든지
1: 아.
0: 아니면은 그 작은 연계의 뱃속에 이제 양념을 넣고 쪄낸 무슨 연계찜 같은 네. 것들이 고서에 나와 있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그릇 하나에 닭 한 마리가 통째로 들어가는 물론 요즘은 반계탕이라고 그래가지고
1: 네,
0: 반말이 들어간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것은 그 현대식 양계 문화가 좀 발달한 이후에 이제 나오는 그런 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그럼 닭백숙이랑 삼계탕은 다른 거예요? 삼계탕은 이제 닭 그릇 하나에 닭 달걀 하나
0: 사실은 거기에
1: 거고.
0: 삼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아, 가장 중요한 그 어떤 차이라고 할 수 있죠. 보통 아, 닭백숙에는 삼을 넣는 경우 물론
1: 예,
0: 많지는 않으니까요.
1: 아 그렇군요. 자, 그런데 닭고기 같은 경우에는 백색육이라서
0: 네.
1: 소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적색육보다 건강에 좋다. 뭐 네. 단백질 품질이 우수하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네. 이거 사실인가요?
0: 그건 한 반 정도는 맞는 얘기고 반 정도는 약간 생각해 볼 게 있는데
1: 네.
0: 보통 이렇게 적색육이라고 하는 거는 핏기가 있는 거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게 근육 속에 마이오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우리 피에는 헤모글로빈이 있고
1: 맞아요.
0: 근육에는 마이오글로빈인데 이게 다 산소를 옮겨주는 건데
1: 네.
0: 요 그 마이오글로빈 함량이 높으면은 적색육이고 이게 이제 없으면은 백색육인데 사실 생선들은 붉은살 생선과 흰살 생선이 명확하게 구분이 잘 되는데
1: 네.
0: 닭고기는 영양학에서는 백색육이라고 보지만 이제 생물학 쪽에 이 근육 생리하시는 분들은
1: 네.
0: 닭다리나 허벅지는 적색 근육이라고 부르고
1: 오.
0: 닭가슴살은 또 백색 근육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1: 오.
0: 잘 보시면은 다리나 이런 쪽은 핏기가 좀 있고 그리고 가슴살은 사실은 하얗죠. 그렇기 때문에 닭고기는 반드시 백색육이다라고 보기는 사실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닭가슴이나 날개 근육은 그 운동을 많이 하지 않는 쪽이기 때문에 그 산소 공급이 필요 없어서 흰색 마이오글로빈이 적고 그리고 항상 서서 걸어다니고 돌아다니는데 산소 공급이 필요한 다리나 이런 데는 이제 고기색이 붉은 그런 특징을 띠는 거죠.
1: 그러면 적색육 쪽에 특별히 다른 영양학적 그 특성이 있을까요?
0: 적색육은 사실 몸에 좀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1: 네.
0: 사실 적색육은 마이오글로빈 성분이 많이 있는데 요 헤모글로빈이든 마이오글로빈이라는 데 안에는 그 저기 햄철이라고
1: 네.
0: 하는 고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철분 섭취에 도움이 되는데
1: 네.
0: 그래서 뭐 빈혈 예방에도 도움은 되는데 다만 이 햄철이 산화 반응을 일으키면은 약간 몸에 안 좋은 물질들이 생겨요.
1: 아 진짜요?
0: 네. 그래서 적색육을 너무 많이 먹는 것은 건강에 해롭다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하죠. 그러니까 백색육에 비해서는 적색육을 섭취하는 것이 좀 더 건강에는 해롭다는 표현까지 쓰고 싶진 않지만
1: 네.
0: 백색육이 이런 햄철이 산화되면서 생기는 그런 약간 유해물질 이런 것들이 좀 적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요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조사 같은 것들을 이렇게 서베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1: 네.
0: 이런 걸 통해서 이걸 많이 먹는 사람 저걸 많이 먹는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뭐 적색육이 반드시 나쁘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1: 네.
0: 다만 이런 어떤 성분에 있어서 햄철 때문에 차이가 좀 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빈혈 예방에도 좋지만 몸에 안 좋은 물질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장단점이 있는 거네요. 자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저희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 노래 들어줘야죠. 영계백숙 애프터스쿨과 정준하 씨가 함께한 무한도전 노래죠. 이 노래 같이 듣고 2부에서 다시 돌아올게요.

0: Yeah.
1: Faceless.
2: MBC.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0: 재난, 이렇게 대처하세요. 대개 있는 오존은 자외선을 막아주어 좋은 역할을 하지만 지표면에 생성되는 오존은 대기오염 물질로 인체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줍니다. 보통 0.12 ppm이 넘으면 오존 주의보가 발령되고 1시간 평균 오존 농도가 0.3 ppm이 넘으면 오존 경보, 0.5 ppm이 넘으면 오존 중대 경보가 발령됩니다. 오존,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건강을 보호해야 하겠습니다.
3: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이재은입니다.
1: 오당제가 좋다.
0: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금요일 2부 시작했습니다. 다시 돌아온 내 밥상 보고서 식품생명공학자 이한승 박사님 모시고 여름 보양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고요. 앞에서 삼계탕 이야기 해봤는데 그럼 이번에는 다른 보양식 메뉴로 넘어가 볼게요. 네. 생선 중에도 보양식이 있다고요?
2: 그렇습니다. 그 소위 높으신 분들의 복날 음식으로 유명한 민어가 있죠.
0: 네.
2: 요즘 민어에 대한 관심들이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0: 오, 그래요. 네. 민어가 사실 고급 생선으로 유명하잖아요.
2: 맞습니다.
0: 요즘도 민어 얘기 나올 때마다 비싸서 못 먹는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2: 그렇죠. 그 예전 뭐 문헌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하는 얘기 중에 보통 복날에 서민은 보신탕, 주어탕, 저 양반 들은 육개장 삼계탕 그리고 높은 벼슬 하는 집안은 민어 요리라는 네. 그런 얘기도 있고 그 양반들 중에서도 소위 개성 양반은 임자수탕이라고 그래가지고 닭 요리고 그리고 서울 양반은 민어 요리를 먹는다 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뭐 복도 위에 민어찜은 일품 도미찜은 이품 뭐 보신탕 삼품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0: 네.
2: 어디서나 다 민어가 제일 높이 쳐주는 그런 약간 고급스러운 음식이라고들 요즘에 특히 관심들을 좀 받고 복날에 이런 거 찾아 드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0: 그렇군요. 민어찜이 일품.
2: 네.
0: 예전에 민어를 생각보다 더 높게 쳐줬던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2: 사실은 이제 이런 그 생선들이 특히 제철이다 또는 뭐 좋다 이렇게 하는 거는
0: 네.
2: 보통은 제일 맛있는 철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들이 대부분입니다.
0: 네.
2: 대부분의 생선은 이 산란기 직전이 이제 제일 맛있는 철이거든요.
0: 네.
2: 근데 민어의 산란기가 보통 9월서부터 시작되는데 그래서 그 직전인 여름에 이제 기름기를 가장 많이 비축해 두는 시기가 이제 6월부터 복날 정도까지이기 때문에 그때를 제일 맛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기름진 음식이 사실은 굉장히 맛있고 좋은 거였는데 요즘에 이제 기름지다는 걸 조금 나쁜 의미로 생각하지만
0: 그래요.
2: 네, 그래서 이제 민어가 그때가 제철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뭐 그때 살도 많이 오르고 기름도 흘러서 고소한 맛이 되게 좋다. 뭐 이렇게들 이야기들 하죠.
0: 근데 민어가 이렇게 비싸고 귀한 생선이다 보니까 비슷한 네. 종을 민어라고 속여서 파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2: 사실은 이 생선이라는 게 네. 이제 잡히는 곳마다 생긴 건 비슷한데 좀 다르기도 하고 약간 그래서 수입산이나 이런 것들이 전에 조기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0: 네,
2: 비슷한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국산 자연산 민어 말고 뭐 홍민어 또는 큰 민어 이래가지고 이름은 민어인데 사실은 조금씩 다른 종들이 있어요. 특히 홍민어는 이제 표준명으로 점성어라고 꼬리에 점이 있어서 점성어라고 부르는데
0: 네.
2: 이게 사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일반인들은 구별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근데 요거는 원래 원산지는 저기 아메리카 쪽이거든요.
0: 중국. 네.
2: 저기 아메리카 쪽인데 이게 미국에서 이거를 양식에 성공했는데 이걸 한국 사람이 중국에 가서 양식을 시작해서 일종의 수입하게 되는 물고기로 사실 민어와 제일 유사한 게 이 점성어 또는 뭐 홍민어라고 불리는 이게 있죠.
0: 점성어, 홍민어. 또 다른 경우도 있나요?
2: 또 다른 경우는 흔히 양식 민어라고 파는 그 큰 민어라는 게 있는데요.
0: 네.
2: 얘는 사실 민어가 아니에요. 얘는 유전자 검사해 보면은 거의 유사한 점이 없는
0: 네.
2: 다른 종의 어류인데 이게 일본에서 민어를 이거 니베라고 부르는데
0: 네.
2: 일본에서 이 저기 큰 민어를 오니베라고 불러요. 오가 붙는 건 큰 대자가 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번역해가지고 큰 민어라고 불리지만 사실은 이건 민어가 아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들으면은 큰 민어? 민어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중국에서 양식해서 들어오는 생선이고 민어보다는 가격이 쌉니다.
0: 그렇군요.
2: 네.
0: 귀한 민어 얘기는 여기까지 해보고 앞에서 서민들은 복날에 추어탕을 먹었다고도 하셨는데
2: 네.
0: 그래서 그런지 요즘 또 추어탕 집이 참 많아 보여요.
2: 사실 추어탕 프랜차이즈 집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0: 네.
2: 근데 추어탕은 이제 추어. 추어가 이제 보통 미꾸리 또는 미꾸라지인데.
0: 그렇죠.
2: 미꾸라지는 이제 개울이나 하천에서도 잡지만 사실 그 늪지나 진흙에서 많이 잡혔었거든요.
0: 네.
2: 사실 원칙적으로 얘기하면은 늪지나 진흙에서 잡히는 거는 미꾸리고
0: 네.
2: 미꾸라지는 하천에서 잡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종이 다른데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추어탕의 추어들은 거의 대부분 그 양식 미꾸라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꾸라지탕에서 추어탕. 이라고 하는 거죠.
0: 지금 먹는 건 거의 뭐 양식으로
2: 그렇죠.
0: 먹는
2: 거군요. 그렇죠. 이제 사실 이게 논에서 보통 이렇게 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논에서 추수하고 나서 네. 그 밑에 이렇게 쫙 깔려 있는 것들을 네. 예전에는 잡았었는데 네. 요즘은 논에다가 뭐 약도 치고 뭐도 하고 그쵸. 그래가지고 사실 많지 않아서 그래서 요즘 하천에서 자라는 약간 이제 미꾸리가 아닌 유사한 종의 미꾸라지를 가지고 보통 이제 추어탕을 만드는 거죠.
0: 네, 미꾸리와 미꾸라지는 다른 종이다. 네. 근데 추어탕도 또 집집마다 달라서 갈아서 네. 주는 곳도 있고 네. 그냥 통째로 넣고 끓이는 데도 있더라고요.
2: 그렇죠. 보통은 아마 갈아서 먹는 거를 더 많이 드셔보셨을 맞아요. 것 같은데 이게 지역마다 좀 특색이 있어요. 네. 그래서 경상도, 전라도 같은 데서는 갈아서 쓰는데 서울은 또 통으로 넣고 끓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통 미꾸라지를 이제 약간 징그러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또 이게 진짜다 그리고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뭐 프랜차이즈 업체가 생기면서 사실은 이 소위 전라도식이 유명해졌지만 다양한 지역에서 지역별로 발달한 음식이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습니다.
0: 통 미꾸라지 생선처럼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서울식은?
2: 그렇습니다. 서울만 그런 게 아니고 강원도도 좀 그래요.
0: 아 그래요? 지역별로도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요.
2: 아마 흔하게 제일 많이 아시는 게 이제 소위 전라도식. 그래서 미꾸라지를 이렇게 곱게 간 다음에 거기에 뭐 시래기, 된장 이런 들깨 같은 거 넣고 약간 그 죽처럼 좀 걸쭉하게 네. 요걸 아마 보통 뭐 많이들 드셔보셨을 텐데 경상도식은 갈아서 쓰는 점은 비슷한데 이제 채로 이렇게 한번 걸러서 네. 약간 맑은 국물을 사용하고 이제 들깨 같은 거 대신 이제 배추나 우거지 같은 거 넣고 좀 시원하게 끓이는 편이고요. 강원도식은 통으로 쓰는데 약간 고추장으로 맛을 내서 좀 얼큰하게 먹고 네. 서울은 예전서부터 이걸 추탕이라고 불렀어요. 추어탕이라기보다 추탕이라고 불렀는데.

0: 있는데 요거는 진짜 통으로 쓰고 사실은 두부에다가 이 미꾸라지를 통으로 넣고 그냥 굳혀가지고 이 추두부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미꾸라지 두부를 넣어서 이렇게 끓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소고기 곱창 사골로 국물을 내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지역이랑은 좀 차별화돼 있습니다.
1: 오 진짜 처음 들어봤어요 추두부는.
0: 네 그거를 주는 데가 서울에 한 두세 군데 정도 남았다고 들었었는데.
1: 네. 그게 이제 서울식 추어탕이고 네. 지역마다 만드는 방식이 다른 게 재밌네요. 또 추어탕이 뼈 건강에 좋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박사님 맞나요?
0: 이제 우리가 멸치가 뼈 건강에 좋다는 거는 결국 멸치를 먹는다는 건 멸치에 뼈채 먹는 거거든요.
1: 네.
0: 근데 추어탕도 사실은 미꾸라지를 그냥 통으로 갈아서 먹기 때문에 그 속에 뼈가 그대로 뼈까지 다 먹는 거죠. 우리가. 네. 그러니까 가장 큰 특징이 이런 칼슘을 비롯한 약간 무기질 섭취가 굉장히 탁월하다는 점이고요. 그거 말고도 뭐 배추, 우거지 같은 채소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영양 균형도 괜찮고 네. 식이섬유 같은 거 많고 또 뭐 삼계탕 이런 것보다 약간 열량도 낮은 편이라서 칼로리 부담도 적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뭐 이렇게 그 산초가루 또는 뭐 초피, 제피 지역마다 다 다른데 이런 약간 향신료 같은 걸 넣어서 먹는데 뭐 그런 향신료 안에 어떤 뭐 좀 유용한 성분들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보고들은 있는데 들어가는 양이 사실 적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이게 향이 너무 강하다고 싫어하시는 분도 계셔서 약간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긴 합니다.
1: 네. 민어에 이어서 추어탕 얘기까지 해봤고요. 여름철 보양식 중에 또 이 생선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장어.
0: 네.
1: 장어에도 종류가 다양하고 많더라고요.
0: 그렇죠. 사실 장어라는 이름은 그냥 긴 생선을 다 장어라고 부르는 측면이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붕장어 사실 일본 말로 이거 아나고라고 부르는데 아나고. 이 붕장어라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부르는 거 하고 갯장어가 있는데 요게
1: 네.
0: 이제 요건 바다에서만 사는 그 바다장어고요.
1: 아 바다장어구나.
0: 네 그리고 우리가 흔히 꼼장어
1: 네, 네.
0: 표준어는 먹장어인데 요거랑 칠성장어 얘네들은 장어처럼 생겼지만 사실은 얘네들은 생물학적으로 장어가 아니에요.
1: 그러니까
0: 이게 원구동물이라고 해가지고
1: 네.
0: 턱뼈가 없고 약간 이래서 분류학적으로는 사실 이건 생선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산의 그 기장이나 이런 데 가셔서
1: 네.
0: 무슨 꼼장어, 짓불구이 이런 거 보시면은 가끔 소셜미디어에 그런 얘기가 떠요. 뭐 그 꼼장어를 자세히 쳐다보지 마라. 좀 징그럽게 생겼다. 그게 이 원구동물이 살짝 그렇게 생긴 측면이 좀 있거든요.
1: 네.
0: 물론 맛은 좋습니다만. 그래서 얘네들은 장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이런 생선류는 아니고요. 하지만 그냥 우리가 보통 먹는 뭐 어류이기 때문에 바다에서 나기 때문에 뭐 그래서 그냥 장어라고 부르는 거고
1: 네.
0: 우리가 이제 흔히 장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과거에는 뱀장어라고 주로 불렀고 하는 그 민물장어를 보통 우리가 장어라고 하는 거죠.
1: 네. 그 민물장어가 이름에는 민물이 들어가지만 알고 네. 보면 바다에서 태어나서 바다에서 죽는다고 하는데 이게 진짠가요?
0: 그렇습니다. 그 이제 민물장어 하면 그 신해철 씨의 그 유명한 곡이 그 생각나는데
1: 네.
0: 거기 보면 긴 여행을 떠난다라는 그 얘기가 있잖아요.
1: 민물장어의 꿈.
0: 네. 가사. 그렇죠.
1: 네.
0: 그래서 사실 얘네들은 이제 민물에서 잡히기 때문에 민물장어라고 불리지만 태어나는 곳도 바다고 죽는 곳도 바다예요.
1: 진짜.
0: 그래서 태어날 때 아주 작은 치어로 이렇게 태어나서
1: 네.
0: 2,000km, 3,000km를 헤엄쳐가지고 민물에 와서 민물에서 뭐 5년 한 10년 가까이 살다가 다시 이제 성어가 되면 이게 충분히 커지면은
1: 네.
0: 산란을 하기 위해서 다시 또 몇천 킬로미터를 헤엄쳐서 갑니다. 그래서 아주 독특한 그런 생활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생물이죠.
1: 와, 2천 킬로미터 넘는 거리를 헤엄친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한데 그래서 장어가 혹시 힘의 상징이 되고 스태미나 식품으로 알려진 건가요?
0: 그렇죠. 그래서 뭐 흔히 속설로 이제 장어 꼬리는 그 소중한 사람한테만 준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사실 엄청난 거리를 헤엄치는 그 어류이기 때문에 뭐 생물학적 에너지가 되게 높은 거 아니냐라는
1: 네.
0: 그런 속설들도 있고 사실 과거에 아마 그 이승엽 선수로 기억하는데 굉장히 그 홈런 많이 치실 때
1: 네.
0: 뭐 장어즙을 먹는다 뭐 이런 그 이야기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운동 선수들이나 이런 분들이 약간 그 보양식으로
1: 네.
0: 장어즙 먹는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장어는 영양학적으로 그 단백질뿐만 아니라 이제 지방이 많고
1: 네.
0: 특히 우리 몸에 좋다고 하는 오메가3 지방산 함량이 높고 그리고 이런 지방이 많은 거는 이런 지용성 비타민이 많다는 거거든요.
1: 네.
0: 그래서 지용성 비타민 A, D, E 등 이렇게 비타민이 좀 풍부하다는 특징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름지다는 게 약간 요즘은 좀

0: 부정적인 의미로도 사용되지만 네. 과거에는 이게 무엇보다도 좋은 특성이었기 때문에 이런 장어가 되게 귀하고 힘 있는 음식이다. 이렇게들 많이들 이야기를 했었죠.
1: 네. 자, 이렇게 여름 보양식 장어까지 만나봤는데요. 박사님, 마지막으로 여름철 음식과 관련해서 주의사항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사실 저의 개인적으로는 뭔가 좋은 음식 이런 것보다는 네. 여름, 사실은 위생이나 그 꼭 필요한 성분들을 잘 섭취하는 게 중요한데 특히 여름에는 수분 섭취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 수분 그래서, 섭취.
0: 네. 땀 많이 흘리시기 때문에 이제 탈수가 오다가 그다음에 일사병, 심하면 열사병 이렇게 온열 질환이 되는데요. 탈수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땀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이 수분이랑 전해질이 급격히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
1: 네.
0: 이게 심해지면은 이제 체온 조절 기능이 잘 안 돼가지고 이제 체온이 막 상승하는 그런 일사병, 소위 네. 열탈진이라고 하는 게 생기고 이게 더 심해지면은 아예 체온 조절 시스템이 이제 망가져가지고 땀도 안 나고 체온이 막 40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열사병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네. 여름에 이런 뭐 저기 힘든 일 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 때문에 뭐 사망 뉴스도 나오고 하는데 그래서 요게 시작이 탈수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 섭취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네.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하다고 강조해 주셨는데 네. 이온음료 많이들 드시잖아요.
0: 네.
1: 이온음료가 수분 보충에 도움이 되나요?
0: 이온음료가 수분 보충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여름에 땀 많이 흘렸을 때는 맹물을 많이 드시면 오히려 전해질 농도가 더 낮아가지고 쇼크가 오는 물론 흔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온음료는 이게 전해질이 들어있는 물질들이기 때문에 뭐 나트륨이나 칼륨이나 이런 게 들어있어서 도움이 되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뭐 냉면이라든지 콩국수 같은 것들도 수분 섭취에도 도움되고 그 안에 뭐 이런 전해질 성분들이 충분히 들어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도 수분 섭취에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콩국수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0: 네.
1: 콩국수도 수분 보충에 도움이 되는군요.
0: 그렇죠. 콩국수도 사실 저는 여름에 보양식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냉면을 좋아해서 이제 냉면파이긴 한데
1: 네.
0: 콩국수도 콩이 또 원래 이 밭의 고기라고 불릴 정도로 뭐 단백질, 탄수화물, 이 지방의 영양이 굉장히 고른 식물성 식품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콩국수로 만들면 이제 면이 들어가기 때문에 탄수화물 비중이 좀 높아지긴 하지만 여전히 단백질이 한 20%, 지방이 한 14% 정도 구성이 되기 때문에
1: 네.
0: 또 시원하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여름에는 굉장히 좋은 뭐 보양식으로 볼 수도 있고 또 포만감도 높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장점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근데 여름철에 특히 식중독 뉴스들이 자주 들려오잖아요.
0: 네.
1: 보통은 상한 음식 때문일 텐데
0: 네.
1: 왜 이렇게 음식이 빨리 상할까요?
0: 그거는 뭐 미생물이 이제 자라기에 굉장히 좋은 특히 우리가 위해 미생물, 식중독을 일으키는 미생물이라고 하는 녀석들은
1: 네.
0: 되게 우리 체온 정도에서 되게 잘 자라거든요. 37도 정도. 근데 여름에 기온이 이제 딱 그 정도까지 한참 더울 때는 그 정도까지 올라가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 균의 증식이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그래서 보통 대장균이 뭐 이렇게 두 배가 되는데 20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보통 뭐 1,000마리의 균이 있다면 6시간이 되면 한 2억 마리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1: 진짜.
0: 이 여름에는 정말 식중독 조심하셔야 되고 뭐 좋은 음식 나쁜 음식 찾을 게 아니고 위생적인 음식이 최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1: 그러면 식중독 예방법도 좀 알려주세요.
0: 예방법이라고 이제 보통 흔히들 학생들 교육할 때 쓰는 게 손을 자주 씻고
1: 네.
0: 육류는 익혀 먹고 물은 끓여 먹자. 라는 거였는데 요즘은 이제 물에 대한 그 관심은 그래도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수기나 뭐 이런 것들이 하도 많아져가지고
1: 그쵸.
0: 그 대신 제 생각에는 이렇게 그 남은 음식 같은 거 냉장고에다 넣고
1: 네.
0: 그 오래 보관하시거나 이러지 마시고 냉장고가 뭐 잘 냉장이 되면은 균이 자라기 힘들지만 자꾸 열었다 닫았다 한다든지 이러면은 조금 그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1: 네.
0: 그래서 보관한 음식 같은 것들 특히 여름에는 이렇게 한 번 더 끓여서 드시는 편이 좋고요.
1: 네.
0: 특별히 조리를 하시는 분들 특히 식당 이런 데들은 이 조리 기구를 이렇게 살균 소독하는 거에 좀 신경을 쓰셔야지 뭐 싱크대 주변 도마, 칼 이런 데서 식중독 균들이 자라가지고 문제를 네. 일으키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손 자주 씻고 육류는 익혀 먹고 물 끓여 먹고 또 소독도 틈틈이
0: 네.
1: 잘 해주시고요. 자 오늘 여러 가지 보양식 이야기 또 주의사항까지 유익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당지 청취자분들께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고요.
0: 보통 보양식은 이제 여름을 이겨내기 위해서 뭐 조상들이 만들어낸 그런 문화이지만
1: 네.
0: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같이 먹는 문화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뭐 자주 못 보는 가족이나 또는 이웃들 또는 뭐 약간 우리가 돌봐야 되는 이웃들 네. 이런 분들이랑 같이 함께 먹는 시간으로 만들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1: 네.
0: 뭐 주변에 약간 소외된 사람들이랑 혹시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과 함께 뭐 밥 같이 먹으려면 뭔가 건수가 필요하잖아요.
1: 네.
0: 복날 이럴 때 좋으니까.
1: 좋네요. 네.
0: 그래서 그런 기회로 삼아 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네,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사님 말씀처럼 다가온 주말에 좋은 사람들과 맛있는 식사 꼭 챙기시고요. 오늘 여기서 이한승 박사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저희는 박사님 보내드리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싹쓸이의 다시 여기 바닷가. Yeah, yeah, yeah. Back in the house.

0: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 제조원
2: 현대 오피스.
3: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4: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3: 노라이벌 랜드마크
4: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3555 롯데건설.

부탄가스의 힘.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0: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환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안전하는 오늘부터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1: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1: 건강기능식품.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1, 2부에서 이한승 박사님과 함께 여름철 보양식 또 식중독 예방하기 위한 방법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도 맛있는 음식 드시고 건강하게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앞에서 예고해드린 대로 이따 3, 4부에서는 주말엔 산으로 한 주 쉬어가고요. 젠디 이 노래 선곡되나요? 코너로 함께하겠습니다. 어제 많은 분들이 신청해주셨지만 방송되지 못한 곡들 준비했는데요. 혹시 내가 신청한 곡 나가나? 궁금하신 분들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뉴스 듣고 3, 4부에서도 함께해주세요. 그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코나의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백수빈님이 신청해주신 노래입니다.

0: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9평 아파트에 살고 있는 대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최희순이라고 합니다. 가끔은 세월 가는 아쉬움을 저는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할까 해서 아파트 평수로 바꿔서 제 나이를 세고 있어요. 사는 게 별거 없더라고요. 웬만하면 많이 웃고 남들 좋은 점 많이 찾아서 칭찬 많이 해주고, 살다 보니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으로 흘러가더라고요. 살아보니 되더라, 사라지더라. 나도 쓸만한 사람이구나 생각하다 보니까 사는 게 너무 재밌어지더라고요. 힘을 조금만 빼보세요. 행복이 마음속으로 쏙 들어올 겁니다.
0: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0: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시각 청각 장애인을 위해 시각 청각 장애인용 TV를 보급합니다. 유상 보급 대상은 비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 청각 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보급합니다.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고려해 신청자 중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정된 분께 일부 자부담비 안내 후 유상으로 TV를 보급합니다. 신청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부담 비용과 보급 절차 등 자세한 안내는 1688-4596 또는 카카오톡에서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검색하세요.
1: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의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시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2: 표준 FM 97.5 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9시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일주일째 이어진 가운데 다른 걸프 국가의 민간 기반 시설이 타격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쿠웨이트 당국은 현지 시간 17일 이란이 쿠웨이트 내 발전소와 해수 담수화 시설을 타격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란의 이번 군사 행동은 극악무도한 침략 행위라고 비난하면서 국민들에게 전기를 절약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란의 이번 공습은 전날 미군이 철도 교차로, 교량 등 이란 민간 시설로 공습 대상을 확대한 이후 실시됐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격화하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부근에서 유조선 한 척이 공격을 받았다고 영국 해사무역기구가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오전 오만 카사브굿에서 동쪽으로 약 35km 떨어진 해상에서 한 유조선이 미확인 발사체에 맞아 경미한 손상을 입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으며 이 배는 현재 다음 기항지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낮 3시쯤 경기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어린이공원 물놀이장에서 에어바운스가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10살 이하 초등학생 5명이 머리와 어깨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여러 명의 아이들이 한 번에 올라오자 에어바운스가 중심을 잃고 옆으로 넘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물놀이장은 군포시에서 외부 업체에 위탁해 운영 중이었던 것으로 현재는 임시 폐쇄된 상태로 파악됐습니다. 국제축구연맹 피파가 2026 북중미 월드컵 우승팀에 역대 최초로 챔피언 반지를 수여합니다. 피파는 홈페이지를 통해 피파 주간대회 역사상 최초로 우승팀에 특별 제작된 챔피언 반지를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챔피언 반지는 이번 대회가 열리는 연도를 기념해 2026개만 제작되고 각 반지에는 고유 번호가 부여됩니다. 30개는 우승팀에 돌아가고 나머지 1996개는 공식 라이선스 상품으로 전 세계 팬들에게 판매됩니다. 중국 공산당 고위층이 연루된 부패 의혹을 폭로한 것으로 알려진 중국의 언론인이 태국에서 중국으로 추방될 위기에 처했다고 국제인권단체들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국경 없는 기자회와 비영리 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성명을 통해 태국에 체류 중인 중국의 탐사보도 기자 바이자오 등이 중국 정부의 압력으로 강제 송환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비가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강하게 내리겠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엔 시간당 최고 80mm의 극한 호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주말 동안 내릴 비의 양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 산지 많은 곳 300mm 이상, 충청권 많은 곳 250mm 이상, 그 밖에 남부지방에도 100mm 이상입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8.9도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4: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3: 우리는 보통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쇼핑을 하죠. 하지만 때로는 허전하거나 우울한 마음을 달래려고 물건을 사기도 하는데요. 이로 인해 자원이 낭비되고 배송 과정에서 탄소가 배출됩니다. 그래서 최근 유쾌한 대안이 등장했죠. 이른바 가짜 쇼핑 사이트인데요. 일반 쇼핑몰처럼 물건을 고르고 장바구니에 담아서 배송을 시키지만 실제로는 거래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덕분에 기분만 충분히 내고 지갑과 환경을 지킬 수 있죠. 쇼핑이 너무 쉬워진 시대, 책임 있는 소비란 무엇일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4: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5: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 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7: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3: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부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에 2191님께서 점심시간 산책길에 행운을 찾았어요. 여러분께도 나눠드릴게요 하면서 네잎클로버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산책길에 네잎클로버를 들고 찍은 사진을 예쁘게 또 보내주셨네요. 진짜 잎을 세어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확실합니다. 네잎클로버. 이 귀한 행운을 또 우리 오당제 식구들과 공유해주시다니 정말 감사드리고요. 청취율 조사 기간에 또 이런 사진을 받으니까 살짝 기대를 하게 되네요. 자, 여러분 이 코너 기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젠디 이 노래 선곡되나요? 과연 내가 보낸 신청곡이 선곡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고요. 광고 듣고 젠디 이 노래 선곡되나요?로 돌아올게요.
8: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한인제약.
9: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0: 네.
9: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0: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9: 맥스 안 터져요.
11: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9: 맥스 안 터져요.

마실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목요일 밤, 아니죠, 오늘은 금요일 밤, 우리만의 음악여행. 젠디, 이 노래 선곡되나요? 더위도 잠시 잊게 해줄 특별한 노래들 오늘도 많이 많이 들려드릴게요. 지금 나오고 있는 이 곡은요, 3568님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젠디 안녕하세요. 러닝 중에 라디오 듣고 싶어서 이리저리 주파수 돌리다가 편안하고 따뜻한 젠디 목소리에 끌려서 문자까지 보내봅니다. 아이유의 복숭아 신청해요. 요즘 복숭아가 맛있더라고요. 우리 3568님, 또 복숭아라는 노래를 신청해 주셨으니까 우리 오당제 공식 질문이 있죠. 물복 좋아하시나요? 딱복 좋아하시나요? 3568님의 신청곡 복숭아, 아이유의 노래 같이 들어볼게요.

5659님 펄킴의 파도 신청합니다 하면서 신청곡 보내주셨는데요. 요즘 날씨 많이 더워서 아 바다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이 노래 들으시면서 조금이나마 시원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펄킴의 파도 같이 들으시면

강소리님, 24년째 늘 한결같은 친구 정인이가 여수 밤바다를 보러 내려와서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버스커버스커의 여수 밤바다 들려주세요. 아, 또 바다 하면 이 노래 빼놓을 수 없죠. 여수 밤바다. 24년째 한결같은 친구 정인 씨와 우리 소리님 행복한 추억 만드시길 바라면서 이 노래 같이 들을게요. 버스커버스커의 여수 밤바다.

김명자님. 젠디 이 노래 선곡해주세요. 요즘 드라마 서울의 달에 빠져서 다시 보고 있어요. 자기 전에 세 편씩 꼭 보고 산답니다. 서울의 달 OST 장철욱의 서울 이곳은 듣고 싶어요 하고 신청곡 보내주셨는데요. 오, 서울의 달 드라마를 다시 보고 계시는군요. MBC 드라마죠. 1994년에 방영됐던 한석규 씨, 최민식 씨 나오는 그 드라마. 다시 보기에 한번 빠지면 이게 끊기가 진짜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세 편씩도 보고 주무신다는 명자님. 이 노래 같이 들을게요. 장철욱의 서울 이곳은.

0611님 수영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듣고 있어요. 너무 개운해요. 서태지의 모아이 듣고 싶어요. 요즘 운동하면서 들으신다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신데 우리 3611님은 수영을 하고 계시는군요. 개운한 기분 계속 이어지도록 또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서태지의 모아이.

김도관님, 젠디 리샌드의 프리티걸 신청합니다. 작년부터 리샌드를 좋아했는데 올해 리샌드가 제대로 알려지게 돼서 너무 좋아요. 제 신청곡 들려주실 수 있나요? 하면서 글 남겨주셨어요. 동환님, 안 그래도 저도 리샌드 노래 듣고 싶었거든요. 너튜브도 열심히 챙겨보고 있는데 한번 외쳐야겠네요. 오당제 야호! 동환님의 신청곡 리샌드의 프리티걸 전해드릴게요.

0: 한낮에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며칠간 계속되는 폭염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까지 위협합니다.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을 피하고 실내로 직사광선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합니다. 외출을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최대한 가벼운 옷을 입습니다. 물은 약 15분 간격으로 자주 마시고 운동 후에는 스포츠 음료로 염분과 미네랄을 보충해야 합니다. 매일 기상정보에 귀를 기울이고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따르는 것만이 이 폭염으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2: 긴 하루의 마무리, 여러분의 이야기가 머무는 곳.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금요일 3, 4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젠디 이 노래 선곡되나요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제헌절에도 잊지 않고 오당제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좋은 노래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흐르고 있는 이 노래는요. 7981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이승기의 삭제 원합니다. 제일 친했던 사람하고 많이 싸워서 그 사람의 기억을 지우고 싶네요. 유유. 아,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때가 있어요. 정말 이 사람의 기억이 영원히 지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들 때 있는데 우리 7981님이 오늘 그런 마음이신 것 같아요. 이승기의 삭제 같이

김대현님, 이적에 걱정 말아요 그대 신청합니다. 제가 취직이 잘 안되고 최근에 장애 판정을 받아서 걱정이 많은데요. 걱정 떨치고 화요일 면접 당당하게 잘 보고 오라고 응원해주세요. 대현님 진짜 걱정 많으실 것 같아요. 면접 힘내시고 당당하게 잘 보셔서 꼭 좋은 결과 있기를, 좋은 소식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이적에 걱정 말아요 그대 전해드릴게요.

김연수님, 선우정아의 뒹굴뒹굴 신청합니다. 저는 주말에 집에서 뒹굴뒹굴 할 예정입니다. 아, 이 글만 봐도 너무 힐링이 되네요. 확실히 주말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뒹굴뒹굴 하는 게 최고죠. 선우정아의 뒹굴뒹굴 연수님의 신청곡 전해드릴게요.

0: This Justin, I'm into you.
1: 0710님 혹시 팝송도 신청되나요? 그럼요 0710님 방금 퇴근했는데 내일도 출근입니다 유유 이 노래 들으면 기분이 나아질 것 같아서 신청해요 윌제이의 Off the Record 신청해 주셨어요 아 내일도 출근이시군요 힘내시라고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윌제이의 Off the Record

김경준님, 젠디 겉뒤하고 와서 남편한테 좀 이따가 씻을게 했더니 그러면 땀이 다시 살로 들어간다고 하네요. 크크크. 그래서 얼른 씻고 나왔습니다. 박미경의 이유 같지 않은 이유 신청합니다. 오, 땀이 다시 살로 들어간다. 남편분 말씀이 정말 무서운데요. 경준님 잘 씻으셨네요. 박미경의 이유 같지 않은 이유 같이 드릴게요.

0791님, 열심히 투잡으로 대리운전 중입니다. 연휴라 그런지 조금 한가한 것 같아요. 열심히 운전 중인 남편을 위해서 신청해봅니다. 맛있다 밴드의 돌멩이.

생이 신청해요. 오빠 노래 좋지 하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남편분이 옆에서 들으시면서 좋다 하고 대답해 주실 것 같아요. 안전운전 하시고요. 맛있다 밴드 돌멩이 전해드릴게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어디까지 가시나요?
5: 살아서 장까지요.
4: 혹시 닥터 캡슐 전?
6: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5: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6: 닥터 캡슐.
5: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신선하고 맛있는 까마치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키.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잠시 후 하루 끝의 경제 습관,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가 이어집니다.
2: 오늘도 당신편 이재은입니다. 금요일 3, 4부 젠디 이 노래 선곡되나요로 함께했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여러분 신청해주신 노래 듣는 이 시간 저도 너무 좋은데 많이들 또 신청해주셔서 좋은 노래 소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도 기대해주시고요. 오늘 끝곡은 이소라의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요즘 또 이소라 씨가 2시에 데이트 스페셜 DJ 하고 계신데 저도 너무 좋아하거든요. 소라 언니. 이렇게 종종 라디오에서 목소리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이 노래 들으시면서 모두 모두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내일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모두 마저 잠든 이 밤 백번 나를 토해내네 그대 아프니까 난 당신의 삶 한 기둥이 한 조각이자 그대의 감정들에 뿌리려는 파밀리아 때때론 잠시 쉬어가고플 때 함께 임해도 외로움에 다 멈춰줄 때 추억에 취해서 누군가를 다시 깨워낼 때 그대의 비로소 난 당신의 음악이 된 무신 그래 난 누군가에겐 봄 누군가에게는 겨울 누군가에게는 끝 누군가에게는 처음 난 누군가에겐 행복 누군가에겐 영 누군가에겐 자장가이자 때때로는 소음 함께 할게 그대의 탈승과 끝 어디든 함께임을 기억하길 언제나 당신의 삶을 위로할 테니 보트 느껴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Starry, starry
1: night.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울산 어린이를 위한 천문대 박배성입니다. 점과 점이 만나 선이 되고 그 선이 모여 면을 이루며 마침내 그 면들이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밤하늘의 별들도 서로 연결되어 별자리를 만들 때 비로소 이야기가 되고 전설이 됩니다. 저는 홀로 빛나는 별을 바라볼 때보다 서로 연결된 아름다운 별자리를 만날 때 더 큰 행복을 느낍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자체로 온전한 섬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홀로 빛나는 고독한 별이 되기보다는 서로 마음을 잇고 연결된 따뜻한 별자리로 빛나는 존재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밤하늘의 별자리가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마음을 이어 빛난다면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이 세상은 훨씬 더 아름다워질 겁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울산 MBC는 2017년부터 지상파 초고화질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 초고화질 방송인 UHD 방송은 2017년 7월 이후 출시된 LG, 삼성 제품만 지상파용 수신 안테나를 통해 직접 수신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수신 방법은 울산 MBC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울산 MBC 디지털 기술부 299개 111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2: 표준 FM 97.5 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3: 혈액 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4: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5: SK 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2: 뇌 건강을 함께 SK 케미칼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10시 뉴스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오늘 대구, 경기, 충남, 경북에 호우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오후 9시를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 겸 중대본부장은 여름철 들어 가장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고 있는 만큼 지방정부와 관계기관에서는 철저한 상황관리와 보고체계 등 대응태세를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야간에 강수가 집중되는 만큼 긴급 재난 문자와 마을 방송, 민방위 방송 장비 등 가용한 수단을 최대한 활용해 국민 행동 요령을 홍보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8월 17일 전당대회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자 등록이 마감된 가운데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기호 1번을, 정청래 전 대표가 기호 3번을 받았습니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과 17일 이틀간 예비 후보자 등록을 받은 결과 당대표 후보엔 총 5명이, 최고위원 후보엔 총 14명이 도전장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당대표 후보엔 기호 순으로 김민석 전 총리와 고민정 의원, 정청래 전 대표, 김보미 전 강진군의회 의장, 송영길 의원이 접수했습니다. 영국 집권노동당의 앤디 버넘 하원 의원이 새 당 대표로 취임하면서 키어 스타머 총리의 후임 총리로 확정됐습니다. 노동당은 현지 시간 17일 특별 당대회를 열어 대표 경선 후보로 단독 등록한 버넘 의원을 대표로 공식 선출했습니다. 버넘 대표는 월요일인 오는 20일 총리로 취임할 예정입니다. 56살인 버넘 대표는 17년간 하원 의원을 지내는 동안 여러 차례 장관과 차관 등을 역임했고 2017년 중앙 정치를 떠나 그레이터 맨체스터 시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는 3선에 성공해 북부의 왕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미군이 6일 연속 이란 공습에 나서며 민간 기반 시설을 공격하자 이란은 중동 지역 전역으로 반격 범위를 넓혔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간 16일 밤 이란 야간 공습을 이어가 약 8시간 동안 이란의 해안 방공시설과 군수물자 기반 시설 수십 곳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현지 매체들은 공항과 철도 교차로, 교량 등 기반 시설이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비가 전국으로 확대돼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강하게 내리겠습니다. 중부지방에 시간당 최고 80mm의 극한 호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주말 동안 내릴 비의 양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 산지 많은 곳 300mm 이상, 충청권은 많은 곳 250mm 이상, 그 밖에 남부지방에도 100mm 이상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3도, 대전은 24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낮 기온은 서울 26도, 부산 29도로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정다희입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7: MBC 라디오 고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올 여름엔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올까 걱정인 분들 많으시죠. 작년과 재작년 같은 달 평균 사용량보다 전기를 덜 쓰면 요금을 돌려받는다는 거 아시나요?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이라고 일정 수준 이상 전기 사용량을 줄이면 현금성 인센티브를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기존엔 평균 사용량 대비 3% 이상 절감해야 했지만 올 7월부터 12월 검침분까지는 단 1%만 줄여도 캐시백을 받을 수가 있고요. 절감률에 따라 지원금도 더 늘어납니다. 올 여름 우리 집 전기 사용량 딱 1%만 줄여볼까요?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8: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9: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0: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1: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개편 방향을 놓고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주택 공급부터 금융과 세제까지 부동산 시장의 주요 현안이 폭넓게 다뤄졌는데요. 특히 세제 토론회에서는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개편이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는 주택수가 아닌 보유주택의 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는데요. 다만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과세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책의 형평성과 주거 안정, 어떻게 균형을 맞춰야 할지 잠시 후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7월 17일 금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 번쯤 가요. 30다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3: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4: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5: 강염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5: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렉스
6: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고.

0: 경제 생활에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1: 오늘의 플러스. 부동산 토론회에서 나온 쟁점과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짚어봅니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예, 정부가 뭔가 여러 가지 논의도 좀 하고 공감대도 모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공급과 금융, 세제 이 분야로 나눠서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고 들었는데요. 소장님께서는 이번 토론회 전부 다 보셨습니까?
2: 저는 하이라이트만, 핵심만 봤고요. 뭐 중요한 내용들은 이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다 취합은 했는데.
1: 네.
2: 저는 일단 이런 토론회를 한다는 것 자체는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사실 우리는 내부적으로도 뭐 간담회도 하고 토론회도 하지만 항상 거기에서 그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공론화를 한다는 얘기는 어떤 식으로든 또 대통령도 인지도 하고 판단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니까 이런 장을 좀 많이 자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쉽다면 미리 좀 올 초나 이렇게 미리 좀 해서 시간을 충분히 두고 했더라면 훨씬 더 좋은 의견이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1: 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부동산 정책을 우리가 결정함에 있어서 과거에도 굉장히 전문적인 부분이 많이 요구되다 보니 우리 소장님이나 이런 분들 의견 듣고 경청하는 그런 공청회, 포럼, 세미나 이런 건 있었죠.
2: 많았죠.
1: 그런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토론회를 하는 의미 뭡니까?
2: 그동안에 했던 그런 과정들이 실효성이 좀 떨어진 게 아마 저의 생각에는 이게 어떤 지휘체계나 어떤 합리적으로 정리가 되면 위로 보고가 되고 척척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냥 간담회로 요식 행위로 끝나는 경우들이 저는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냥 했다. 아, 우리 했어. 전문가들 불러서 회의했어. 이렇게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도 좀 답답함을 느꼈었을 거고요.
1: 네.
2: 도대체 의견이 어떻게 되는지 아마 한국은행도 보고서를 냈을 것이고
1: 예.
2: 국토연구원도 내고 수많은 기관들 뭐 주택산업연구원이나 건설산업연구원에서 수많은 보고서들을 냈을 텐데 대통령이 그런 내용들을 합리적으로 다 접하지는 저는 못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듣기로는 그 매주 발표하는 부동산원 통계 있잖아요.
1: 네.
2: 그 통계도 대통령이 다 본다고 하더라고요.
1: 아, 그래요?
2: 주간 통계까지도 다 보는데
1: 야.
2: 실질적으로 그동안 많은 정보들이 있었고 충분히 접했다면 굳이 대토론회를 할 필요까지는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은 어떨까. 그동안에는 약간 이너서클처럼 또 관련된 사람들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만 모여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또 생각이 갇힐 수도 있으니까 저는 이번에 굳이 희망을 찾자면 아 그래도 다양한 의견을 듣고 아 이런 의견도 있구나. 아 전문가들 중에는 저런 의견들도 있네. 다양한 의견들을 아마 대통령께서 좀 취합을 해서 최종 정책에 좀 반영을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요. 뭐 세제 개편이 이제 7월 말 8월 초라서
1: 예.
2: 시간이 좀 짧다.
1: 네.
2: 라는 의견이 있는데 저는 이번 세제 개편이 끝은 아닌 것 같고요. 여기서 의견이 충분히 취합이 되면 다음에도 세제 개편안도 좀 늦출 수도 있는 거고
1: 네.
2: 다른 보완 대책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들을 좀 많이 듣는 자리 그리고 좋은 의견들을 잘 취합해서 최종 판단은 뭐 정부가 하겠습니다만
1: 네네.
2: 판단 또 하던 대로 고집만 하지 말고 아 이거 우리가 이 부분은 잘못됐네라고 하면 방향도 수정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또 국민들도 신뢰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 자 그러면 지금 정부가 추진하려는 정책 방향 뭐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니면 어떤 방향일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2: 일단 분야가 세 가지였잖아요.
1: 예.
2: 공급과 금융과
1: 네.
2: 세제인데 사실 공급은 별로 이견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닥치고 공급 뭐 어느 진영이라도
1: 네.
2: 공급을 하지 말아야지라는 의견은 물론 일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뭘 해달라는 게 많아. 여기 민원 처리장이야? 뭐 이런.

0: 의견들도 있었거든요.
1: 네.
0: 의견을 보게 되면 뭐 이주비 대출도 완화해달라, 공공분양 뭐 기부채납 뭐 좀 풀어달라,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아서 왜 이게 민원 토로장이냐 뭐 이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인 의견은 비아파트 공급도 늘려야 된다, 공공분양도 늘려야 된다, 정비사업도 늘려야 된다, 모든 의견은 일치가 됐기 때문에 유일하게 의견 일치가 잘 된 분야가 아마 공급이었던 것 같고요.
1: 네.
0: 이제 금융 같은 경우도 이제 의견이 좀 다르긴 합니다. 이제 청년 실소유자 같은 경우도 30대 청년들은 기회 자체가 없었잖아요. 이제 네. 사회초년생이고 이제 돈 모아서 결혼하고 첫 집을 마련하는 상황에서 대출이 안 나온다는 점은 저는 굉장히 좀 치명적인 주거 불안을 야기하기 때문에 좀 풀어줘야 되지 않냐라고 청년들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인데, 반대편에서는 야 그렇게 풀어주게 되면 또다시 집값이 올라가서 악순환이 반복이 되니까 그거 함부로 풀어주면 안 돼라는 의견들도 분명히 존재를 했고요. 전세대출에 대해서도 한쪽에서는 풀어줘야 된다.
1: 네.
0: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네. 또 다른 쪽에서는 전세대출을 풀어주게 되면 이게 집값을 밀어올리니까
1: 네.
0: 전세대출 함부로 풀어주면 안 된다. 이런 의견들. 그래서 이주비 대출도 마찬가지고요.
1: 네.
0: 한쪽은 이주비 대출을 풀어줘야 사업이 진행될 거 아니니 이사를 가야 멸실을 하고 공사가 들어간다. 다른 쪽에서는 야 이거 함부로 대출 풀어주게 되면 예외를 두면 안 돼. 그리고 멸실이 너무 많이 생기면 주택이 부족한데 더 문제가 돼. 이런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금융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의견이 갈려지기 시작합니다.
1: 네.
0: 각자의 가치관과 생각, 네. 입장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제일 핵심이 이제 사실은 어제 했던 세제 개편안이
1: 예.
0: 이제 가장 핵심이었는데 일정 부분 공감되는 내용들도 저는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주택 수가 아닌 가액으로 하자.
1: 네.
0: 저는 이거는 저도 항상 주장하는 내용이었고 사실 좀 불합리하잖아요. 10억짜리 세 채 가진 사람하고 50억 한 채 가진 사람이 있는데 50억 한 채 가진 사람이 세금을 좀 적게 낸다는 건 10억짜리 세 채 가진 사람이 형평성에서도 맞지 않고, 그럼 누가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형평성이 맞지 않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이 나온 것 같고요.
1: 예.
0: 또 뭐 종부세에 대해서도 이제 기존에 나왔던 얘기들, 뭐 거주로 강화해야 된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 80%를 장기 거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1: 네.
0: 뭐 이런 의견들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방향성은 결국에는 보유세는 좀 강화하되 양도세는 좀 중과는 좀 피해야 되지 않나. 좀 풀어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들도 나왔고요. 구윤철 부총리께서는 뭐 우리 다 아는 내용이지만 바잉,
1: 예.
0: 집은 사는 게 아니라 리빙, 거주로 가야 된다라는 정부의 기조가 있고 참여자들도 이 기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1: 네. 우리 저 소장님께서 이 방송들 다 챙겨보신 다음에 전달해 주신 이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0: 네.
1: 좀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저 부동산 시장에 관심 많으신 많은 그 청취자분들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미 수십 번이 아니라 수백 번 논의됐던 이슈들이잖아요.
0: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1: 사실은 이게 그냥 유튜브만 다 봐도 이거에 대해서 딱 한 이슈만 가지고도 50분씩 얘기를 하는 콘텐츠들. 그런데 또 많이 나와도 주셨었고.
0: 네, 맞습니다.
1: 그러면 이번 토론에서 뭘 우리가 얻은 거죠?
0: 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보면 저도 이제 중간중간 보긴 했는데 좀 아쉬웠던 게 시간이 짧다 보니까
1: 네.
0: 발언권이 충분히 안 되니까
1: 네.
0: 잠깐 말하고 추가 의견을 낼 시간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더라고요.
1: 예.
0: 그래서 아 이렇게 제한된 시간 안에서 하는 토론이 결국에는 이제 제가 쭉 핵심을 말씀드렸는데 우리 청취자들도 그럴 거예요. 아니 뭐 새로운 게 없네.
1: 없어요.
0: 기존에 유튜브에 나왔던 내용들이 왜 똑같이 나오는 거야?
1: 예.
0: 이런 의견들이 사실 이번 3일 동안의 토론을 통해서도 제가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저는 뭔가 신선한 아이디어. 그래서 기존의 회의 때 많이 참석하신 그 패널들 있잖아요. 유명하신 분들 말고
1: 네.
0: 뭔가 좀 신선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을 좀 많이 발탁을 해서 아 이런 아이디어도 있었구나 무릎을 탁 칠 수 있는 그런 게 좀 나와줬으면 좋았는데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았고요. 23일이죠.
1: 네.
0: 7월 23일에 대토론회 하는데 사실 좀 걱정은 돼요. 저도 이제 가긴 하는데
1: 네.
0: 과연 그 수백 명이 왔을 때 마이크 한번 잡을 기회가 될까? 저한테 발언권이 1분이라도 주어질까? 1분이 주어지면 제한된 시간에 제가 이 많은 내용 중에서 나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사실 1분 안에 모든 의견을 드리기는 어렵잖아요.
1: 예.
0: 그리고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발제를 하잖아요. 대토론회 때도 발제가 있는데 발제자한테도 5분이 주어진다고 하더라고요.
1: 5분이요?
0: 네. 그러면 공급 발제자 5분, 세제 5분, 금융 5분이면 5분의 발제를 듣고 이제 간단간단하게 토론이 이루어질 텐데 이게 사실은 2박

0: 3일을 해도
1: 모자르죠.
0: 저는 그래서 이왕 하는 거 마라톤으로 한번 네. 2박 3일 어디 한 장소 잡아놓고 그렇게 그냥 열린 토론, 끝장 토론을 한번 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아닐까. 지금은 해도 하루 종일 못 할 거잖아요. 한 2시간, 3시간 정도 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수백 명이 와서 저도 이제 고민하다가 한번 그래도 가자. 좋은 마음으로 한번 가자 해서 이제 가기로는 결정을 했는데 이제 발언권이 주어질지는 물어보니까 장담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1: 그건 뭐 사람이 많으니까 그건 이해는 또 되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만약에 발언권이 주어지시면 어느 쪽을 관점으로 좀 준비를 하시고 계십니까?
0: 저는 아무래도 그 세제하고 금융 쪽. 아. 근데 이제 금융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다 그 얘기 할 겁니다. 우리 청년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주거 안정이 우선이니까 전월세 시장 안정에 대해서는 저는 정책의 1순위가 강남 집값 잡기가 아니라 전월세 시장 안정이 되어야 된다는 점은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고요.
1: 네.
0: 세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유세 올리는 건 다 오케이. 그러면 거래세를 내린다는 게 저는 양도세를 좀 내려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내리면 또 안 되니까 조건부로 전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1: 네.
0: 조건부로 그냥 내리면 안 되고 서울 집을 팔고 지방으로 가서 지방의 미분양이나 지방 집을 사는 분들은 서울 집 팔면 양도세 면제해 줄게. 또는 판 돈을 뭐 금융계좌, 주식계좌에 넣고 3년 동안 키핑을 하든 국민연금에 넣으면 양도세를 면제해 줄게. 10년 동안 양도세 아니 10년 동안 임대료 하나도 안 올리면 양도세 50%. 20년 동안 한 번도 안 올리면 100% 감면해 줄게. 이런 조건부이나 왜냐하면 우리가 쉬프트 그 장기 전세도 20년이잖아요.
1: 네.
0: 공공이 해야 될 일을 개인이 안 올리고 거니까. 20년을 했으면 그런 분들은 10억이 오르든 20억이 오르든 그 정도는 양도세 면제를 해주면 저는 충분한 우리 공공이 할 일을 민간은 빨리 할 수가 있어요.
1: 네.
0: 그냥 돈 있으면 집 사서 바로 임대 놔버리면 되죠.
1: 네.
0: 그래서 오히려 효과가 좀 빨리 나오지 않을까. 네. 이런 거 조건부로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1: 뭐 좋은 아이디어네요. 네. 이제 몇 가지 이제 우리가 나쁜 또 이런 거 악용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0: 네.
1: 자기 자식들에게 장기 임대해주고 아, 양도세까지
0: 진짜?
1: 하고 야,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건 좀 막고.
0: 그런 거 안 된다.
1: 아, 그러니까요. 이 부동산은 좋은 취지를 뭐 하면 꼭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0: 그거는 이제 그럼 예외 조항을 만들어야죠. 직계 존속을 네. 하게 되면 너 걸리면 너.
1: 항상 이게 부동산은 좋은 제도 만들어도.
0: 나 그거 생각도 못 했는데.
1: 아유, 저는 나쁜 사람 많이 만났거든요.
0: 아, 진짜 너무 많이 만난 것 같아.
1: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우리가 토론에 대신 여기서 심층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요즘 가장 큰 세제 분야 이슈는 역시 보유세인 것 같아요.
0: 아,
1: 토론에도 좀 보시고 했을 때 전반적인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0: 아, 보유세는 진짜 민감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금이 집 살 때 취득세를 내고 팔 때 양도세를 내고 이걸 이제 우리가 거래세라고 합니다. 보유세는 이제 재산세와 종부세가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내죠. 6월 1일 기준으로. 그러면 재산세는 7월, 9월에 나와요. 주택 같은 경우. 종부세는 12월에 나와요.
1: 네.
0: 하반기만 되면 제 주변에 좀 짜증을 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7월에 한번 내고 이전만 하면 9월에 또 나와.
1: 네.
0: 9월에 냈어. 아 진짜 짱. 12월 되면 더 짜증이 나. 취득세는 한번 내고 끝나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낼 때는 큰 돈인데 내고 나면 끝나니까 아, 그래 집 살 때 한번 내야지. 어차피 집 살 때 대출도 받고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묻혀서 취득세는 느낌이 잘 안 와.
1: 네.
0: 어차피 집의 구입 비용으로 들어가니까.
1: 네.
0: 양도세는 돈이 들어오잖아요.
1: 네.
0: 팔아서 돈이 입금되니까 당연히 내야지. 내가 입금되는 돈의 몇 퍼센트를 내는 거니까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매년 내는데 내가 집도 팔지도 않았는데 이벤트로 살 때도 아니고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잖아요.
1: 네.
0: 내가 팔지도 않았는데 세금은 내야 돼. 근데 재산세를 내는데 또 집값이 비싸면 종부세도 나와. 물론 재산세가 이제 공제는 일부 됩니다만
1: 네.
0: 이중과세.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짜증을 내요.
1: 네.
0: 그러면 좋아.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그래 좀 내줘야지. 어느 정도는 내주는데 이게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애들도 잘못했을 때 야단을 치면
1: 네.
0: 지가 잘못한 거 알아.
1: 네.
0: 그러면 고개를 일단 숙여요.
1: 맞아요.
0: 고개를 네. 숙이고 한 하루 이틀은 눈치를 좀 봐요.
1: 예.
0: 한 3일 되면 이제 똑같이 원복이 되는데
1: 네.
0: 잘못한 게 없는데 엄마 아빠가 오해를 하거나 잘못해서 야단을 치면 애 눈빛이 달라져요.
1: 그렇죠.
0: 눈이 이렇게 색깔이 네. 좀 변하면서 왠지 한번 달라질 듯한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데 억울하다는 거죠.
1: 그렇죠.
0: 그러면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세금은 당연히 내야 된다라고 아마 99.9% 분들은 생각을 할 텐데 작년보다 더 많이 올랐네? 근데 내 집값

집값이 올라간 거 정도, 집값이 많이 올라서 보유세가 올라간 거는 우리가 또 의뢰할 수 있잖아요. 동의할 수 있는데 예. 집값이 많이 오른 것 같지가 않은데 보유세는 왜 많이 올랐지? 내가

0: 재작년보다 작년이 부담스러웠는데 작년보다 올해도 부담스럽네. 와 내년에는 더 올라간다고? 야 이거는 곤란하지 않아? 나는 집을 팔 계획도 없는데 이거 내가 내 용돈을 고사하고 예금도 다 깨야 되네? 라는 생각이 들면 이제 실력 행사에 들어가서 조세 저항을 하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세금이기도 하고요. 개인들도 부담스럽고 그러면 좋아요. 보유세를 올려서 저는 큰 목적이 주택시장이 안정이 돼.
1: 바로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0: 서민 주거가 안정이 돼.
1: 안정이 되긴 합니까?
0: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안정이 되면 정책이라는 게 명암이 있잖아요. 네거티브 이펙트보다 파지티브 이펙트가 크면 긍정 효과가 크면 밀어붙여야죠. 아 그래 요거는 좀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얻을 게 더 많아. 그런 정책은 해야 되는데 조세저항이 생기고 국민들도 불만이고 하는데 그 돈을 받아서 임대 아파트가 늘어난 것 같지도 않고 우리 과거 사례를 보면 뭐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전세 시장이 안정된 것 같지도 않고 주택 시장이 안정된 것 같지도 않고 정치적으로도 안정된 것 같지도 않고 우리는 왜 세금을 계속 이렇게 내야 되는 걸까에 대한 명분이 약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세제 개편안에서 이 내용이 합리적인 내용이 아니라 공감하지 못하는 내용으로 많이 올라가게 된다면 저는 의외로 또 부담스럽잖아요. 이번 세제 개편안이 2027년 내년 12월 종부세 고지서에 나오잖아요.
1: 네.
0: 4개월, 5개월 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그러면 모두가 부담스러운 세금이고 국민들은 딱 좋죠. 한번 두고 봐. 내가 한번 보여줄게. 실력으로. 네. 뭐 이렇게 표심에 영향도 주기 때문에
1: 예.
0: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효과를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예. 의견은 가치관이 다를 수는 있는데
1: 예. 뭐
0: 종부세를 몇 퍼센트 올려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한 보다도 예. 저는 확실한 효과에 대해서
1: 예.
0: 우리가 종부세를 올리는 대신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피드백이나 효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를 설득을 해야지 효과는 약한데 부담은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저라도 기분이 나쁘지 않겠습니까?
1: 네. 그럼 이거 이렇게 여쭤볼게요. 보유세 올리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갑론을박이 있는 부분들을 쭉 짚어주셨잖아요. 난 그냥 살고 있는데 내가 무슨 투기 세력이냐 나한테 왜 이러냐 이런 인식. 그리고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 왜 과세하느냐. 그리고 조세 저항도 심하고.
0: 네.
1: 이런 여러 부작용이 있을 거라는 걸 정부 사이드에서도 당연히 알고 있지만
0: 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유세를 올리려고 얘기하는 논거는 그래서 집값 안정에 좀 기여하자라는 내용이잖아요. 자
0: 네.
1: 그런데 보유세를 흔히 말해서 찔끔 올립니다. 찔끔 올리면 집값 안정의 기여는 별로 안 생기면서 그냥 집 가진 사람들에게 욕만 먹는 상황이 되니
0: 충분히
1: 예 그러면 이거는 그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손해만 보는 일이 되는 거고
0: 네.
1: 그럼 차라리 확실히 누군가에겐 욕을 먹더라도 보유세를 의미 있게 올려서 집값이 안정되는 거 보셨죠? 이렇게 하는 게 그나마 차선책일 수도 있다고 생각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0: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1: 그러면 이번에 뭐 어떻게 보면 보유세 왕창 올리기 위한 그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기 위한 이 토론회가 그런 장치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0: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 국민들이 뭐 토론의 분위기가 그렇다고 해서 또 그렇게 휩쓸릴 것 같지도 않고요. 정책하는 분들도 관점은 그거예요. 보유세를 올리는 건 맞아. 방향은 정해졌잖아요.
1: 네.
0: 또 선진국들은 보유세 비중이 높기도 하고
1: 예.
0: 우리가 또 보유세 비중이 실효세율은 낮기도 해요. 물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는 재산세가 낮은 거고
1: 네.
0: 사실 종부세는 몇 퍼센트 안 되잖아요. 총 전체를 보게 되면 4%, 서울의 아파트만 보면 한 15% 정도 대상이 되는데 결국에는 이게 어느 타겟으로 이번 토론회 좀 나왔잖아요. 어떤 패널이 실효세율 1%로 올려야 된다. 단 조세저항이 많으니까 초고가 주택 40억 정도로 한정을 하자라고
1: 네.
0: 또 타협 아닌 타협을 하게 됩니다.
1: 예.
0: 초고가 주택 40억은 이제 서초구 강남구. 또는 잠실
1: 네.
0: 일부가 해당이 됩니다. 소수니까 조세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합리화를 하게 되는데 역설적으로 말하면 지금 집값이 서울의 상승률이 0.3% 주간 상승률이 계속 나오거든요.
1: 네.
0: 15억 이하 성북구, 노도강, 금강구, 중랑구 이런 지역들 집값이 서울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어요. 보유세를 초고가로 올리면 그쪽 지역들은 영향이 없고요.
1: 네.
0: 강남만 이제 맞잖아요.
1: 네.
0: 그러면 강남 주인들 한마디로 돈 좀 있는 분들이 보유세를 이제 올린다고 해서 그분들이 못 버티고 파느냐?
1: 안 팔 것 같아요.
0: 안 팔 것 같아요.
1: 예.
0: 도저히 못 버티는 분들은 있을 수 있죠.
1: 예.
0: 근데 이제 세입자한테 전가한다든지
1: 예.
0: 얼마나 강하게 때릴지가 관건 그 대상을 얼마나 늘릴까?
1: 늘리고.
0: 세율을 얼마나 올릴까?

0: 가 관건인데 이번에도 이제 국무회의 때 뭐 20억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예. 20억 얘기 나오니까 대통령이 브레이크 걸었잖아요. 네. 야, 20억은 너무하지 않아? 아니야. 20억이면 서울이 다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집 가진 사람을 다 적으로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초고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초고가 주택은 소수고 또 명분. 이 좋은데 한마디로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베야 되는데 네. 초고가 주택 때리면 또 초고가 주택이 없는 저 같은 사람은 약간 속은 좀 시원할 수도 있잖아요. 네. 순간. 예. 하지만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서울 집값이 안정이 될까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답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부가 풀어야 될 숙제인 것 같습니다.
1: 네. 토론회에서는 하나를 깊이 있게 다룰 수는 없었으니 오늘 그 얘기를 좀 깊이감 있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못다한 이야기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0: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 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 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3: 오늘은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 모시고 부동산 세제 개편의 방향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이제 보유세 얘기를 좀 우리가 좀 길게 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 나온 논조들로 뭐 확정된 건 아니니까 네. 그냥 감으로 한번 얘기를 드려보면 아마 초고가 아파트들 중심으로 보유세를 좀 올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다 보면 강남의 일부 아니면 또 서울의 일부 한정된 지역의 아파트들에 대해서 보유세가 어느 정도 부과될 텐데 우리 김인만 소장님의 측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 보유세율이 약간 높은 수준이 아니라면 그 사람들이 집을 팔고 아유 난 이제 이 보유세 부담돼서 팔겠다는 사람은 적을 것 같아요. 오히려 전세나 월세에 전가하는 분도 일부 있을 거고 네.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자 그런데 그러면 효과 없다고 알았어 보유세를 그러면 초고가 시장에 대해서 왕창 올리자 예를 했다고 쳐보겠습니다. 네.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4: 왕창 올렸어요?
3: 왕창 네. 올렸어요. 네. 그 비율이요. 효과가 정책적 효과가 있는 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요. 네. 자 그러면 그분들 중에는 누군가는 이 정도면 내가 못 견딘다 해서 그 강남 아파트를 던지고 나는 그럼 이사 가겠습니다 할 거 아니에요.
4: 네.
3: 그러면 그게 서울 집값의 안정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4: 아,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3: 왜냐하면 강남 3구에 초고가 아파트에 살던 사람이 네. 그걸 던지고 나오면 그 초고가 아파트를 우리가 다 살 수 있는 매물은 아닐 거잖아요.
4: 대출도 안 나오잖아요.
3: 대출도 안 나오고 네. 그리고 그건 떨어져 봤자 그래도 우리한테 접근도 안 가능하고 그러면 그분은 우리가 접근 가능한 어느 동네로 이사를 오실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4: 그렇습니다.
3: 그러면 이제 우리랑 경합을 하네요.
4: 아, 그렇죠.
3: 그러면 그 집값이 또 올라갈 거 아닐까요?
4: 외곽 지역이나 이제
3: 강북이 아니죠.
4: 상급 하급을 나눠서 죄송한데 이제 네. 서초구 강남구 대비 하급지들은 네. 또 경합이 치열해지죠.
3: 그럼 이게 우리를 위한 정책인지 잘 몰라서요.
4: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저도 그 부분을 걱정하는 부분인데 앞서서 얘기했잖아요. 부정의 효과보다 긍정의 효과가 많으면 서울 집값이 안정이 되고 주거 안정이 되면 하셔라.
3: 네.
4: 일부 부자들이 피해를 보더라도 큰 의미가 있다면 하셔라. 네. 그 정도는 각오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네. 역설적으로 말하면 제가 올 초에 발생한 현상을 말씀드릴게요. 양도세 중과세 네. 5월 9일까지 네. 유예를 해줬잖아요. 네.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이제 보유세가 부담스러운 분들이 있어요.
3: 있죠. 네.
4: 다주택자들 중에서 네. 뭐 2주택, 3주택, 줄 아파트 파는데 이제 한마디로 뭐 쉽게 말해서 50억이라고 할게요. 50억 아파트를 45억에 팝니다. 팔아. 근데 누가 사냐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더 부자가 사더라는 거예요. 더 부잣집 자녀가. 그러니까 이 집을 파는 분은 현금 회전이 좋지 않은 분들이에요.
3: 네.
4: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런 분들이에요. 20년 전에 또는 15년 전에 박근혜 정부 때나 이명박 정부 때 집을 샀어.
3: 네.
4: 강남에 뭐 5억짜리. 그게 재건축이 돼서 50억이 된 거예요.
3: 네.
4: 너무 힘들어.
3: 네.
4: 보유세 올리면은 나는 월급이 그때는 회사라도 다녔는데 지금 퇴직해가지고 지금 연금 받고 강남에 살지만 현금 흐름이 좋지는 않은데
3: 예.
4: 이게 1년에 몇 천만 원씩 올라가게 되면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팝니다. 그러면 자산인 부자인 집이 현금 흐름이 안 좋고 자산만 부자인 집을 2억 대출이 나오는데도 사잖아요.
3: 그렇죠.
4: 본인이 사업 소득이 어마어마하거나
3: 네.
4: 주식으로 대박이 났거나
3: 네.
4: 부모님의 현금 도움을 받는 분들이 더 부자가 사더라는 거예요.
3: 예.
4: 다른 서민들이 사는 게 아니고.
3: 예.
4: 그래서 그 현상을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야 부잣집을 더 부자가 사네.
3: 네.
4: 근데 급매로 사네 또.
3: 네.
4: 야 이게 과연 정책이 옳은 방향일까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좀 허탈함을 느꼈거든요. 그럼 이번에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죠. 제가 부자도 강남의 부자는 이제 두 부류가 있잖아요.
3: 예.
4: 전에 만난 분은 이제 압구정에 사시는 분인데 부자입니다. 예. 집안 자체가 부자예요. 건물도 있고.
3: 예.
4: 올해 3월에 집값이 떨어졌을 때 기뻤답니다.
3: 왜요?
4: 뭐 어차피 나는 팔 생각도 없고
3: 예.
4: 내 용돈으로 보유세를 내는데 월세 받아서 용돈으로 예. 보유세 내는데 올해는 뭐 용돈 좀 내가 더 쓸 수 있겠네? 뭐 이 정도의 타격감이라는 거예요. 보유세 더 올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더 올리면 월세 받아서 나는 뭐
3: 내야지 그래. 뭐 그걸로.
4: 내지 뭐 해외여행 한번 안 가면 되고 뭐 그래도 더 올리면 또 내고 그럼 떨어지면 어떡해요? 왕창 떨어지면 또 자녀한테 증여하지 뭐. 찐 부자들은 타격감이 1도 없는데 진짜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열심히 돈을 모아서 10년, 20년 전에 샀는데 그게 올라간 사람들은
3: 네.
4: 상당히 부담을 느끼더라는
3: 네, 네.
4: 열심히 노력해서 집을 사서 올라간 사람을 이제 미는 거잖아요.
3: 네.
4: 너 나가. 감당이 안 되면
3: 네.
4: 더 부자는 그 집을 사요. 그러면
3: 네.
4: 서초구 강남구는 이제 진짜 견고해집니다.
3: 네.
4: 돈 있는 사람들이 이제 버티기 때문에 진짜 안 떨어지는 집이 되고요.
3: 네.
4: 그분들이 이제 팔고 나오잖아요.
3: 네.
4: 그러면 서초구에 신축 아파트를 팔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3: 뭐, 어디로 가죠?
4: 뭐 강동구나 송파구나
3: 네.
4: 아주 멀리 갈 수는 없으니까
3: 뭐,
4: 분당이나 네. 노량진,
3: 성동이나 뭐.
4: 성동,
3: 네.
4: 한강벨트 집값이 또 올라가네. 그분들 입장에서 이분들은 부자니까
3: 네.
4: 집을 팔고 이제 현금 한 40억 들고 오니까.
3: 네.
4: 그러면 그 집을 또 판 사람은 또 다른
3: 예.
4: 계속 아까 말했듯이 이제 밑으로 갈수록 경합이 치열해지니까 또 세입자들도 문제잖아요.
3: 예.
4: 비거주 1주택자도 때리겠다잖아요.
3: 그렇죠.
4: 비거주 1주택 때리면 집주인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대치동에 살고 있는데 전세 줬는데 다른 데 살고 애 다 커가지고 애가 의대 가고 이제 잘 키웠어. 그래서 노원구에 전세 살고 있는데 혜택을 줄이겠다네? 그럼 다시 대치동 들어와야죠. 그럼
3: 네.
4: 대치동 사는 세입자는 또 어디로 가야 돼? 애 공부시켜야 되는데. 대치동에서 또 전세금 올려주고 떠돌잖아요.
3: 네.
4: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건 주식과 달라요.
3: 네.
4: 주식은 그냥 올라가면 우리 국민들 99%는 행복하잖아요.
3: 네.
4: 부동산은 올라가면 반은 안 행복한 사람들이 많고
3: 네.
4: 내려가도 안 행복한 사람들이 많고 전세가 마찬가지고 수많은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세금 하나를 올리더라도 반응 자체가 각양각색의 반응들이 나오고 결국에는 저는 어디로 간다?
3: 네.
4: 약한 고리로 파고들면서
3: 예.
4: 세입자들은 전세 매물 없어지고 지금 올라가잖아요. 전세
3: 네.
4: 월세가. 이게
3: 네.
4: 약한 고리들이 먼저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세금의 규제도 돌고 돌아서 약한 고리가 더 힘들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요.
3: 네.
4: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3: 예. 그러면 무조건 저희가 보유세를 뭐 반대하는 논조로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요.
4: 아, 그럼요.
3: 또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보유세를 더 올렸어요. 그렇게 해서 증세해서 걷어들인 세 수익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세 수익으로 예를 들어서 뭔가 지금 정비사업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4: 네.
3: 정비사업에서 뭐 초과이익 환수와 관련된 뭐 예를 들어서 옥신각신이 있다 보니 아, 나 저런 초과이익 환수제는 우리 정비사업 미루자 이랬던 적도 솔직히 있었었고
4: 있었죠, 있었죠.
3: 그리고 각종 이렇게 정비사업으로 뭔가 거기 살고 있던 사람이 조금 나도 오래 버티면서 가져가려고 했는데 못 가져가게 하니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이렇게 있었던 게 있었는데
4: 네.
3: 보유세 올려서 내 얻은 세금으로 그 사람들 어떻게든 나갈 수 있게끔 조금 페이블 줘서 정비사업을 더 신속하게 하고 그리고 정비사업 물건 중에 일부는 공공임대든 공공형태의 주택을 더 껴서 늘 수 있게끔 보유세 올린 세금으로 그걸 이렇게 하는 방법들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근데 그 돈이 보유세 올린 돈으로 그런 정도 할 수 있는 자금 원인지 뭐 이런 논의는 없습니까?
4: 이게 쉽지 않아요.
3: 네. 아니,
4: 보유세라는 게 이제 재산세는 지방세잖아요.
3: 네.
4: 지자체들이 쓰고요.
3: 그렇죠.
4: 종부세는 국세이긴 한데
3: 네.
4: 종부세를 거둬서 지자체로

0: 나눠주잖아요.
1: 그렇죠.
0: 교부를 해주는 세금이기 때문에 예. 종부세를 받은 거로 우리 국가가 정비 사업이나 뭐 다른 용도로 쓴다라고 하면 지자체들이 일단 반대를 합니다. 아. 우리가 받을 돈인데 예. 그 돈을 줄어들면 너 그러면 다른 세금으로 우리 보완해줄 아, 거야? 예, 예. 라는 논란이 생기고 정비 사업 얘기했는데 역설적으로 그러면 충청남도 대전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1: 네.
0: 아니 우리한테 교부를 해줘야 되는 돈으로 서울의 정비 사업을
1: 그렇네요.
0: 돈을 넣어준다고?
1: 아.
0: 야 그러면 그게 무슨 종부세의 취지에 맞아? 종부세가 서울 집중화 때문에 너무 서울만 부자가 되니까 그 돈을 세금으로 걷어서 균형 발전에 사용하겠다라는 네. 취지도 있거든요.
1: 예.
0: 그게 위배가 되니까 일단 반대 여론이 좀 굉장히 커지죠. 그런데 아. 저 개인적으로는 네. 그런 이해관계를 떠나서 부동산에서 발생한 세금은 저는 부동산에 좀 사용하도록 너무나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앵커님 의견에 공감을 해요.
1: 예.
0: 그래서 제발 그런 돈. 그러면 저는 이런 아이디어도 좀 내고 싶어요. 돈을 걷었잖아요.
1: 예.
0: 그러면 또 정비사업 주민들끼리 의견이 막 분분하잖아.
1: 그렇죠.
0: 왜 임대 많이 짓냐라고 하면 저는 차라리 그러면 돈을 좀 환수를 해서 야 임대 니들이 싫다면 안 지어도 돼. 대신 우리한테 너가 일반 분양가 반은 납부해. 그 돈을 받아서 저는 서리풀 지구도 그렇고 삼기 신도시도 그렇고 예. 있잖아요. 그런데 GTX 까는데 좀 빨리 고속망 연결해 주고 분양가도 윤석열 정부 때도 왜 추정 분양가에서 확정 분양가를 또 올렸잖아요.
1: 예.
0: 사전청약에서 18.9%인가요 올렸는데 올리지 말고 저렴한 분양가의 그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집들에 대해서 빨리 공급을 하고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하는 데 돈을 좀 썼으면 좋겠다. 왜? 솔직히 우리가 돈이 없는데 나 강남에 임대 아파트 꼭 들어가고 싶어.
1: 네.
0: 사실 그런 마음은 아니잖아요.
1: 예, 그럼요.
0: 주거 안정이 우선이기 네. 때문에 교통망 빨리빨리 해주고 저렴한 주택을 좀 많이 공급하는데 초과 세수도 좋고요.
1: 네.
0: 부동산 세금도 좋고요. 좀
1: 네.
0: 그렇게 많이 해주면 좋을 것 같고 또 생각이 나는 게 이제 종부세가 조세 저항이 있잖아요.
1: 네.
0: 저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종부세를 올리는 거 오케이. 앞서서 이제 양도세는 조건부로 내려야 된다고
1: 네.
0: 제가 말씀드렸고 필요경비가 있거든요. 양도세.
1: 네.
0: 취득세는 필요경비를 빼줘요. 너 집 살 때 돈 냈으니까 집 팔 때는 세금 낼 때 그 돈 빼고 세금 계산할게. 왜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인 재산세와 종부세는 필요경비 안 빼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 이거 필요경비 넣어줄게. 대신에 너가 능력이 되니까 세금 좀 더 내라. 노블레스 오블레스처럼 세금 좀 더 내면 필요경비는 빼주고 그 돈으로 우리가 청년주택 짓는 데 많이 사용할게라고 하면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세금을 내는데 흔쾌히 또 인정하고 마음적으로도 억울하지 않는 마음이 좀 생기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1: 네. 정비사업 관련해서 마저 또 여쭤보겠습니다. 정비사업 뭔가 단기간에 공급이 늘리기 어려운 건지 작년에 여러 가지 공급 대책 발표가 됐는데 뭐 삽떴대더라 아니면 거기다가 지금 뭐 라인 그었대더라 이런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이번에 그런 내용도 좀 나왔습니까?
0: 아 그런 내용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1: 예.
0: 왜 어차피 공급은 오래 걸립니다. 정비사업은 15년은 걸리고요.
1: 예.
0: 기본 소송 안 걸리면 15년 걸리고요.
1: 예.
0: 신도시는 10년 걸리고요.
1: 네.
0: 일반 민간 개발 사업도 7, 8년 걸립니다.
1: 네.
0: 요즘 공사 기간 4년 넘어요.
1: 예.
0: 그러니까 삽뜨고 막 공사하는 것만 4년이 걸려요.
1: 그러면 이런 얘기는 적어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토론회니까. 토론회는 다 솔직히 들어보자고 한 자리니까요. 제가
0: 네.
1: 다른 의도 아니고요. 작년에 정부에서 분명 매년 거의 분당 하나씩 공급한다고 했잖아요.
0: 네.
1: 분명 작년에 했던 보도자료였는데 그럼 그건 뭡니까라고 누가 물어봐야죠.
0: 아 충분히 물어볼 수는 있죠.
1: 예.
0: 근데 뭐 안 되는 거 다 아니까 안 물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1: 예.
0: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아쉬워요. 그러니까 숫자를 발표하지 말고
1: 예.
0: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야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LH가 가지고 있는 임대 아파트도 상당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비어있는
1: 네.
0: 공가 비어있는 집들이 LH가 1년에 이자만 600억 넘게 내고
1: 어이구.
0: 있다고 합니다.
1: 예.
0: 근데 그게 관리가 안 되니까 매입 임대도 좋고 비아파트도 좋고 임대도 좋은데 더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거라도
1: 잘 활용하는
0: 잘 활용해서 저는 그 물건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거 관리해서 풀 수 있는 거는 풀고 원하면은 반값 아파트로 팔든지 임대를 주든지 있는 거라도 활용하면 짓는 거는 5년 후에 뭐 되더라도 그런 거는 지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거라도 어떻게 좀 활용을 좀 빨리빨리
1: 네.
0: 하는 방안. 그리고 3기 신도시도 얘기 들어보니까 답답하더라고요. 과거 1기 신도시가 왜 빨리 됐냐라고 보니까 법도 그렇고 1기 신도시 때는 주체가 하나였잖아요. 국가가 그냥 주도해서 사업을 하는데 지금은 LH가 있고 그 지역에 또 도시공사가 있어요. GH,
1: 예.
0: SH. 그리고 요즘은 또 지자체에서

0: 하남시 고양시에서도 또 도시개발 공사가 있어요. 네. 이 세 개의 기관에서 또 이해관계가 있어가지고 아. 사업이 또 안 된대요. 야. 그럼 이런 거를 빨리 풀어주는 게 예. 그러니까 새로운 유휴부지는 어차피 시간이 걸리잖아요. 예. 그러면 하고 있는 3기 신도시도 빨리 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나서서 야 니들 왜 협의가 안 돼? 법이 문제야 뭐가 문제야 그래서 조율을 해서 예.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뭐 특별위원회를 만들든 예. 뭘 만들든 해서 하든 거라도 빨리 해야 올해든 내년이든 후내년에 물량이 나오는데 유휴부지 발굴할게. 아니 발굴을 우리 알잖아요. 몇 년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비 사업도 빨리 할게. 어차피 10년 15년 걸리는 건데 네. 우리 국민들은 지금 숨이 넘어가니까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좀 빨리빨리. 왜 안 되지? 그래서 이번 공급 대책도 그렇고 앞으로도 저는 그런 거 좀 뭐 특별 대책 타스크를 만들어서 예. 야 LH 가지고 있는 거 SH, GH 니들 가지고 있는 거 임대 물량 몇 개 있어. 빈집은 몇 개 있어. 파악을 해서 이건 왜 안 되는 거야. 이거는 풀어. 이건 해. 이런 걸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1: 우리 소장님 오늘 좋은 아이디어 주신 것 같아요. 차라리 다음번에 혹시 또 부동산 관련한 대토론을 한다면 경기도시공사와 하남도시공사와 이런 도시공사들 다 모아놓고 시장님 모아놓고 왜 안 되는지 여기서 끝장 토론하자. 국민들 보는 앞에서.
0: 진짜 그런 거 필요하다고. 네. 그런 게 진짜 실효성 있는 네. 대책이지. 전화. 우리 같은 패널들 나와서 맨날 똑같은 얘기 하는 거야. 이쪽 뭐. 얘기하면 이쪽에서 맞받아치고 이런 건 100분 토론 보시면 되고요.
1: 네, 답도 없고요. 그건 저희들 그러니까, 하는 거야. 뭐. 네네. 그게 훨씬 진짜 좋겠는데요.
0: 그러니까. 네. 네.
1: 자, 너무 아파트만 여쭤본 것 같아서 비아파트도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전 국민이 하나의 주택 유형에 산다는 것도 말도 안 되잖아요.
0: 말도 안 되죠.
1: 그런데 네. 우리가 워낙 아파트가 큰 이슈다 보니 비아파트에 대한 얘기를 잘 못하게 되는데 그 토론회에서는 비아파트 요즘 문제 많거든요. 공급도 안 돼. 여태까지 뭐 투명한 거래도 잘 완비가 안 되는 것 같이 뭐 나온 얘기가 좀 있습니까?
0: 비아파트 얘기도 나왔죠. 네. 뭐 사업자들 건설 임대 사업자들 LTV 집 짓는다는데 대출 좀 해줘라. 네. 그리고 이제 허그가 보증 한도를 줄였잖아요. 예. 전세 사기 때문에 보증 한도를 줄이니까 전세가 안 맞춰지니까 또 사업이 안 되니까 허그 보증 한도도 좀 줄여야 되지 않겠냐? 아, 좀 풀어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는데 예. 우리가 이제 아파트가 좋죠. 네. 아파트가 좋은데. 역설적으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아파트에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비아파트를 왜 선호하지 않게 됐냐라고 본다면 물론 뭐 투자 가치나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습니다만 저는 제가 경험한 바로는 하자가 너무 많아. 막 짓고 팔고 짓고 팔고 하니까 네. 저도 이제 여러 번 막 경험을 했는데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좀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비아파트도 잘 짓자. 제대로. 비아파트는 빌라는 왜 굉장히 열악한 시설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될까? 그럼 비아파트도 굉장히 좀 튼튼하고 고급스럽게 잘 짓게 만들어주고 정부는 니들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 우리 대출을 좀 해주세요. 알았어. 잘 짓는데 대출. 그 대신 니들 하자 있으면 안 되고 잘 지어야 돼. 로비도 커뮤니티 시설도 좀 만들어줘. 그게 주차장을 줄여달라고? 그러면 우리 주차장법 개정해서 적게 짓게 해줄게. 부족한 주차장은 우리 공공이 근처에 땅을 사서 공용 주차장을 좀 만들어줄게. 네. 커뮤니티 시설 니들 그렇게 지으면 우리가 어떤 뭐 근처에 시민센터 같은데 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거기에 우리가 좋은 시설들을 넣어줄 테니까 그래서 아, 꼭 아파트 안 들어가도 비아파트도 괜찮겠구나. 이게 매매를 떠나서 임대차 있잖아요. 예. 지금 전세 월세가 없으니까 신혼부부들이 아파트 매매가 없으니까 아니 아파트 전세가 없으니까 월세로 가거나 집을 사잖아요. 네. 잘 지은 방 3개 화장실 2개 비아파트에 신혼집 차려놓고 나중에 아파트 분양받아서 아파트 가면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저는 그런 정책들 이번에도 5월 달에 그 얘기가 대책이 발표됐는데 뒷부분에 보게 되면 또 원룸 얘기가 나와요. 프리미엄 원룸. 네. 아니 우리 신혼부부들이 요즘 누가 원룸에 들어가요. 적어도 방 3개 화장실 2개 정도는 지어줘야지. 예.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이게 숫자 목표를 만들기 때문에 6만 호, 10만 호, 20만 호.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도 이제 목표를 정하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 33제곱미터짜리 원룸을 두 개로 쪼갭니다. 예. 칸막이를 쳐서 17제곱미터로 만들어요. 왜? 하나가 두 개가 되니까 목표 달성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17제곱미터에 들어가면 샤워 부스에 몸을 못 돌린다. 이래가지고 이게 샤워하는데 몸을 못 돌린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집을 지으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숫자를 늘리기보다 양질의 주택을 숫자보다 늘리는 데 좀 집중을 할 필요는 있겠다. 단 품질은 굉장히 좋아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1: 혹시 전세 사기 문제 이제는 너무 오래된 문제까지 돼버린 것 같은데 이 얘기도 뭐 나온 거 없습니까?
0: 전세 사기 얘기도 이제 계속 나오고는 있는데요. 저는 전세 사기 문제는 이제 아파트보다는 이제 비아파트에 네.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무자본 갭 투자해가지고 발생할 줄 알면서도 전세 사기를 유발하는 그런 나쁜 사람들은 철저하게 좀 처벌도 좀 강화하고 근데 다 빠져나가더만 네. 처벌도 계속 아이고. 형량이 줄어들더만 그래서 형량도 높이고 처벌을 강화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전세 사기 같은 경우 아마 요즘 민간 앱에서는 그런 게 나왔어요. 집주인과 세입자 정보를 이렇게 서로 볼 수 있도록 이런 앱이 나왔는데 저는 왜 민간 스타트업에서 그런 걸 개발을 해야 될까? 국토교통부나 허그나 공인중개사협회에서 개발해서 우리 계약서 쓰면 요즘 전자계약으로 전환되고 있잖아요.
1: 예.
0: 하고 엔터 누르면 우리 유튜브 올리면 저작권 자동 검사하듯이
1: 네.
0: 계약서 자동 검사해서
1: 아, 그렇네.
0: 집주인이 세금이 체납 정보가 있네? 뭐 이런 거 쭉 확인되잖아요. 국토부하고도 연계하고
1: 그렇죠.
0: 아니, 그 국세청하고도 네. 해서 야 이거 이 계약은 위험도가 이렇게 나와. 너 그래도 계약할래? 그래도 할게요. 그러면 본인이 알고 계약하는 거고 그게 오케이 하면 이제 자동으로 보증보험 가입할 수 있도록.
1: 네.
0: 그럼 허그 손실도 줄어들잖아.
1: 그렇네요.
0: 근데 이런 거 나 왜 개발 안 하는지 나 아직도 신기하네요.
1: 아 이번에 발표회 때 꼭 기회를 주셔야 되겠는데요, 소장님께. 예. 자 그다음에 대출 규제도 여쭤보겠습니다. 아 저희 둘만 얘기해도 여쭤볼 시간이 부족하네요.
0: 우리 둘이 가야겠다.
1: 자. 이 모르겠습니다. 대출 규제하는 목적이야 우리가 뚜렷이 알죠.
0: 네.
1: 그런데 이 잔금만 남긴 사람에게 갑자기 대출이 안 나오게 하면 아 이건 정말 청청벽력 같은 일이거든요. 대의를 모르는 건 아니지만
0: 아, 그럼요.
1: 대의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하는 사회 그거 안 만들겠다고 한 것도 우리가 지금까지 노력한 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0: 아, 우리가 정책이라는 건 예측 가능해야 돼요.
1: 예.
0: 아니, 내가 계약을 하고 잔금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대출 실행을 해야 되겠죠.
1: 예.
0: 이미 상담 받고 대출이 얼마 나온다? LTV DSR에 15억 이하는 6억. 정부 정책에 맞춰서 진행을 했는데
1: 네.
0: 갑자기 은행 자율적으로 3억으로 줄이겠다?
1: 예.
0: 그럼 나는 그냥 계약이 깨져야 돼?
1: 예.
0: 계약금 포기해야 돼? 이런 정책의 일관성이 없는 건 저는 굉장히 위험하고 바람직하지 않다. 은행은 왜 자율로 했을까? 금융위원회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은행이 대출 한도를 줄일 것 같으면 다음에는 우리하고 우리한테 얘기를 해줘. 금융위원회가 전혀 개입 안 한 것처럼. 그럼 은행은 가만히 있다가 한도를 그냥 뚝 줄일까요?
1: 아니죠.
0: 그건 너무 얄밉잖아.
1: 예.
0: 차라리 그러면 정부 주도로 6억을 3억으로 내리겠습니다. 유예기간 한 달 줍니다. 잔금 빨리 하세요라고 하는 게 맞지.
1: 예.
0: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1: 예.
0: 3억으로 줄이잖아요. 어떤 또 부작용이 생기냐면
1: 네.
0: 아 한도가 줄었네. 나는 내 집 마련 안 하고 월세 가야지. 이런 분들도 있겠으나 대부분 어떻게 돼요? 3억 대출에 맞는 집을 또 찾아가요.
1: 아 그렇죠.
0: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양 동안구에 집을 사려다가 6억이 3억으로 줄잖아요.
1: 예.
0: 만안구로 가고 시흥으로 가고 안산으로 가고 인천으로 가겠죠.
1: 예.
0: 그럼 결국에 수도권 전역이 또 오르잖아요.
1: 그렇네요.
0: 그럼 이게 정책이라는 게 긍정의 효과가 있으면 부정의 효과가 있어요. 그런 걸 다 고려해서 그래도 할 만해라면 해야 되는데 그럼 3억으로 줄이면 서울 집값이 안정될까? 강남 집값이 안정될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저는 정책을 만들 때도 충분한 논의를 하고 긍정과 부정의 효과를 검토한 다음에 예측 가능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일 피해보는 게 우리 30대 신혼부부들이잖아요.
1: 네.
0: 그분들이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피해를 봐야 되겠습니까?
1: 사실 뭐 지난번에도 갑자기 대출을 6억으로 조이는 바람에 잔금만 놔뒀다가 낭패보신 분들이 정말 뭐라고 할까요? 난리도 아니었었거든요.
0: 아, 맞아요.
1: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정부가 그거에 대한 정책적 부담 때문에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은행이 자율적으로 한 건데요. 이렇게 한 거 아니냐라는 루머도 있어요.
0: 근데 이제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그게 루머일 수도 있고 진짜 그럴 수도 있는데 내가 힘드니까 아 그래 아우 정부는 아무 죄가 없구나 아우 은행이 나쁘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1: 그렇죠.
0: 당사자들은 그래서 굳이 은행이 자율적으로 했다면 오히려 은행장을 불러서 야단을 쳐야죠.
1: 예.
0: 야, 니들 때문에 우리가 욕먹게 됐으니까 빨리 6억으로 원복해.
1: 예.
0: 라고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자, 그러면 결국 대출을 조이거나 풀 때 누구를 실수요자로 볼 것이냐, 이것도 계속 있는 이슈인 것 같아요. 투기하러 오셨네요. 아, 이건 대출 안 돼요. 아유, 내 집 장만을 어렵게 장만하시려고 하는군요. 이건 저희가 더 드려야죠. 이러면 너무 좋은 세상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0: 투기에 대한 정확한 기준도 없으니까요.
1: 네.
0: 저 투기하러 왔어요. 이런 거 없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면 이분은

0: 예를 들어서 지금 기준은 그거잖아요. 실거주하면은 실소유자, 전세 끼고 사면 투기라고 하는데 역설적으로 집 하나 사는데 대출이 좀 안 나오는 프리랜서라서 예. 대출이 잘 안 나올 수도 있고 예. 3년 후에 결혼할 수 있어. 그러면 예전에는 전세 끼고 샀다가 그 사이에 돈을 모아서 그 집에 들어가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을 투기했다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예.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게 투기가 될 수는 있겠죠. 그 지역에 살지 않은데 부산이나 대구나 광주 사는데 서울에 돈 벌고 싶어서 전세 끼고 사두는 거 이런 거는 저는 뭐 막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게 기준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또 선의의 피해자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기준을 좀 명확히 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정부가 실거주해라고 하면 또 걱정되는 게 부정의 효과가 있죠. 실거주하라고 하면 전세는 계속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월세 문제는 역설적으로 계속 또 나빠지니까
1: 그 그러니까
0: 부동산이라는 게 이게
1: 쉽지가 않죠.
0: 전세도 걸리고 월세도 걸리고 집주인도 걸리고 집주인도 1주택자가 있고 비거주 1주택이 있고 다주택이 있고 무주택자도 돈 있는 무주택자가 있고 돈이 없는 무주택자가 있고 입장이 다 틀립니다.
1: 네.
0: 그래서 이게 그 어려운 점 복잡한 그런 그 방정식을 인정을 해야 되고 하나씩 하나씩 다 풀어나가야죠. 그래서 저는 정말 복잡하게 계산을 해야 되고 충분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부작용이 생기니까.
1: 네.
0: 부작용이 저는 우리 적어도 청년들
1: 네.
0: 30대 무주택자들한테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1: 네.
0: 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사실 그 바쁘신 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토론회를 열어준 것도 의미는 있죠.
0: 아, 그럼요.
1: 네. 하지만 제한된 시간에 논의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은 아쉬움도 분명히 있고요. 차라리 우리 송경재에다가 한 20회 부동산 토론회 열어달라고 하면서 장관님들 다 나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0: 최고.
1: 알겠습니다. 아유, 이번 토론회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고 이렇게 오늘 휴일인데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잠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천?
4: 서서 간다 잠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조강.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헬스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Walk it, walk it. 언제
1: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자,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2: 배요. 배가 너무 아파요.
1: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2: 친구들 주식 오른다 했을 때부터?
3: 남들 수익률에 배 아픈 당신, 이럴 때일수록 공부하셔야 합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의 똑똑한 경제 습관. 평일 아침 8시 30분.

0: 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1: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11시 뉴스입니다. 서울 전역에 호우 예비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서울 시내 하천 29곳의 출입이 모두 통제됐습니다. 서울시는 65개 하천 중 산책로가 있는 29개 하천과 둔치 주차장 4개소에 대해 밤 10시부터 통행을 통제했습니다. 또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대응체계 1단계를 가동해 기상상황과 하천 수위 모니터링을 지속하며 상황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전역에는 자정부터 내일 낮 3시까지 강하고 많은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전국경찰집장협의회가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경찰직협은 오늘 임시대의원회를 열고 조직을 망치고 현장을 버린 무능한 지휘부는 즉각 사퇴하라며 이번 사태는 경찰 조직의 자정능력을 상실하게 만든 지휘부의 책임인 만큼 유 직무대행과 김영근 광주경찰청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들 지휘부는 조직을 보호하기보다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했고 현장 경찰관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꼬리 자르기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제헌절 국회 기념행사에 불참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잠실 올림픽공원 집회를 찾아 장외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집회 참석에 앞서 펜앤마이크와의 인터뷰에서 제헌절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1년 동안 한 것이라고는 거의 헌법 파괴밖에 없는 것 같다며 그에 항의하는 의미로 제헌절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참정권과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광장에 나와 함성을 지르고 계신 우리 올림픽공원의 시민들을 보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해사무역기구에 따르면 현지 시간 17일 오전 예멘 항구 도시 알무칼라에서 약 120km 떨어진 해상을 지나던 유조선에 허가받지 않은 인원이 올라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영국 해상보안업체 엠브리는 유조선의 소말리아 해적이 승선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 유조선이 보낸 조난 신호에 따라 한국 해군 함정이 현장으로 향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엠브리가 언급한 한국 군함은 최근 아덴만 해역에 배치된 왕건함 등 청해부대 소속 함정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육상 기대주 왕서윤이 다시 자신의 최고 기록을 경신하며 신기록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왕서윤은 강원도 정선에서 열린 전국 중고등학교 육상 경기 선수권 대회 여중부 100m 준결선에서 11초 81을 기록하며 여중부 한국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드러내십니다. 비는 전국으로 확대돼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강하게 내리겠습니다. 중부지방엔 시간당 최고 80mm의 극한 호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주말 동안 내릴 비의 양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 산지 많은 곳 300mm 이상, 충청권 많은 곳 250mm 이상, 그 밖에 남부지방은 100mm 이상입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3: 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물놀이와 관련해서 쓰이는 말 빠지는 물에 빠진다고 해서 빠지가 아니죠. 운하나 하천에서 사용하는 밑바닥이 편평한 운반선을 바지선이라고 하는데요. 수상 레저를 즐기기 위해 물 위에 띄워놓은 영원한 말 바지가 변형된 말이 빠집니다. 올바른 외래어 표기는 바지입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빠지선을 끌림배 또는 딸림배로 순화한 바 있습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0: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그룹 이글스 출신의 뮤지션 글렌 프레이는 어느 날 매니저와 함께 한 영화 프라이빗이 사회에 갑니다. 제작비가 엄청나게 들어간 영화인데 어쩌면 그 영화에 사용될 노래를 불러야 할지도 모른다고 해서였죠. 그런데 막상 시사회장에 가니 프로듀서 퀸시 존스의 가수 스티비 원더, 그룹 포인터 시스터스도 와 있었는데요. 그들을 본 글렌 프레이는 본인이 이 영화에서 노래 부를 일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했다죠. 그런데 두 달쯤 뒤에 이 영화에 사용될 음악을 하나 보낼 텐데 노래를 해줄 수 있겠냐는 부탁을 받았고, 글렌 프레이는 이 곡의 녹음을 하루 만에 끝내면서 영화 비버리 힐스 캅 OST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7월 17일 금요일 하루의 끝.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첫 곡 글렌 프레이입니다. The heat is on.

0: 7월 17일 금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첫 곡은 글렌 프레이 The Heat Is On이었습니다. 5723님 신청곡이었어요. 여름에 정말 잘 어울리는 곡이고 영화 비버리 힐스 캅 OST로 잘 알려져 있는 음악이죠. 글렌 프레이가 그 음악이 이제 완성되기 전에 프라이빗이 사회에 갔을 때 거기에 스티비 원더도 있고 포인터 시스터스도 있길래 아 나는 이 영화 OST에서 노래 못 부르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데 실제로 이 OST에 포인터 시스터스는 뉴트런 댄스라는 노래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스티비 원더는 참여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를 만약에 스티비 원더가 불렀다면 어땠을까를 저는 좀 생각을 하면서 이 곡을 듣고 있었어요. 진짜 신나는 R&B 댄스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런데 아마 예, 이 곡이 좀 더 락적인 느낌을 줄 수 있게 그래서 진짜 불타는 느낌을 줄 수 있게 그렇게 음악을 구현해 줄 사람을 생각을 했던 거고 그래서 글렌 프레이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거겠죠. 여기서 노래도 했고 코러스도 본인이 직접 했고요. 기타 연주도 모두 글렌 프레이가 했습니다. 자, 깊어가는 여름밤입니다. 좀 시원시원한 음악들 그러면서도 이 밤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감성을 자극하는 음악들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쭉 들어볼 예정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이 필요합니다. 골든디스크는 100% 신청곡을 지향하고 있거든요. 자, 문자는 샵 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에 50원, 긴 문자 사진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도 열려있는데요. 방송 진행되고 있는 밤 11시 5분부터 자정 사이에는 문자 미니 이용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그 외의 시간에 골든디스크 생각나실 때는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으로 들어와 주세요.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0: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노래 두 곡이어서 들었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스티비 원더 목소리도 들었어요. 이종희 님이 신청해 주신 스티비 원더 Sir Duke. 지금 끝난 노래였고요. 그보다 먼저 들으신 음악은 베니 킹의 Stand By Me였습니다. 이 노래 신청해 주신 7278님. 이번 주 토요일에 시험을 보는데 응원해 주시면 더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시면서 이 노래 골라주셨거든요. 어떤 시험인지 모르겠지만 내일이네요. 내일 시험이라 지금 라디오를 듣고 계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컨디션 조절차 일찍 주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좀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라디오를 듣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어떤 상황이든 7278님 응원합니다. 그냥 해운대로만 하면 잘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권정민님, 11시가 되면 언제나 골든디스크를 켭니다. 얼마 전부터 프리랜서로 전향을 해서 밤낮이랄 게 없이 일하고 있는데요. 일하는 동안은 거의 항상 라디오를 켜놓습니다. 이런 여름날에는 시원한 맥주 한 캔 마시면서 트로이 시반의 Fools를 듣고 싶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염없이 흘러가는 나날이네요 하셨는데요. 글쎄요, 뭐 잘못 들어선 길이 나에게 훨씬 더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줄 수도 있죠. 정민님, 맥주 한 캔 준비되셨나요? 트로이 시반 Fools. 이어서 4791님이 신청해 주신 모니카의 Angel of Mine까지 함께하겠습니다.

0: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다. 처음 그리고 지금. 아무리 위대한 뮤지션이라도 낯선 시선들에 둘러싸인 데뷔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처음과 모두가 주목하는 지금을 동시에 만나는 시간. 처음 그리고 지금.

그리고 지금 뮤지션의 데뷔곡과 가장 최근 싱글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에 미국 아이돌 시장의 문을 활짝 열었던 Backstreet Boys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Backstreet Boys 1995년에 We've Got It Going On이라는 노래로 데뷔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미국보다 유럽에서 훨씬 반응이 좋았고요. 그래서 이 노래가 빌보드에서는 69위를 했거든요. 뭐 100위 안은 들어갔지만 그렇게까지 좋은 성적은 아니죠. 그런데 영국 차트에서는 3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Backstreet Boys가 유럽에서 먼저의 반응이 와가지고 먼저 활동을 했었고요. 미국으로 오히려 역수출된 그룹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Keep Playing Games가 좀 인기를 얻기 시작하고 또 이 집에서 Everybody 그리고 As Long As You Love Me 같은 노래들이 성공을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시대를 대표하는 아이돌 그룹이 됐죠. 그랬던 Backstreet Boys, 사실 그때 2000년대 아이돌 시대가 이제 저물면서 이제는 전성기 때보다는 활동이 뜸해지긴 했는데요. 그래도 2022년까지 그때 크리스마스 앨범을 냈거든요. 총 10장의 앨범을 냈고 또 최근에는요. 애니메이션 퍼피고조 대 더 다이노 무비 OST에서 Bottle Up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계속해서 활동 중입니다. 이 노래가 바로 Backstreet Boys의 가장 최근 싱글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두 곡 이어서 들어보죠. 1995년에 발표했던 데뷔곡 We've Got It Going On 그리고 2026년 가장 최근에 발표된 싱글 Bottle Up. 30여 년 정도의 그 시간을 건넌 Backstreet Boys의 목소리를 이 두 곡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오늘 처음 그리고 지금에서 들은 노래 Backstreet Boys의 데뷔곡 We've Got It Going On 그리고 가장 최근 싱글 Boat Up이었습니다. 김명순님, 돌보던 길고양이가 사라졌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네요. 올리비아 뉴튼 존의 I Honestly Love You를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최근에 뭐 비도 좀 많이 오고 날도 덥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더 많이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고양이들은 굉장히 영리하니까 이렇게 좀 변화무쌍한 날씨에서 잘 대피해 있다가 조금 선선해지고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요? 그 마음으로 한번 기다려보죠. 올리비아 뉴튼 존 I Honestly Love You 준비해뒀고요. 9532님 20대 시절에 만났던 연인을 생각하면서 청합니다. The Stylistics의 Because I Love You Girl. 밤낚시를 하다가 문득 그 시절이 하고 말을 줄여주셨는데요. 예, 낚시를 하시다가 낚이지 않는 물고기를 기다리면서 그때를 떠올리셨군요. 생각이 많아지는 시간들이 있죠. 특히 이 시간대가 많이 그렇습니다. 이 밤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항상 밤이 되면 좀 생각이 많아지고 과거의 누군가가 떠오르고 그때의 내 모습도 생각이 나고 아련한 향수에 젖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시간에 듣기 좋은 음악들 올리비아 뉴튼 존 I Honestly Love You The Stylistics의 Because I Love You Girl 두 곡 이어서 들을게요.

0: 스타젠.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고유가 시대 화물운송 기사님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대 커머셜 다운 다운 다운 생각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프로그램 출시. 신차 가격의 최고 60%까지 만기 유예로 월 납입 부담을 다운 다운 다운.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프로그램이 궁금하다면 현대 커머셜. 자세한 사항은 현대 커머셜 금융지점 확인.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할부 상품 정보 대상 차종 더뉴 2027 파비스 고정금리 5.4에서 8.5% 중도상환 수수료율 최대 2% 상환 방식 유예형 원리금 균등 이자 상환시기 매월 결제 연체 이자율 약정금리 최고 3% 가산 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계약 체결 전 상품 서명서와 약관 확인 필수. 금소법에 의거 상품 서명 청취 및 내용 예후 거래 필수. 부적합한 대출 제한 및 고객 신용도별 금리 차등 적용. 근저당 해지 비용은 대출 상환 시 고객 부담. 인재사는 현대 커머셜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 26년 6월 기준 산정금리로 상세 내용은 영업점 확인 필요. 상환 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개인 신용평점 하락 및 금융거래 불이익 발생 가능. 일정기간 원리금 연체 시 모든 원리금 변제 의무 발생 가능. 여신금융협회 신필.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27일 금요일을 마무리하는 이 시간 오늘 끝곡은 5807님 신청곡 메탈리카 위스키 인 더 자입니다. 사실 오늘부터 연휴였잖아요. 쉬는 날 마지막 좀 신나게 끝내보려고요. 오늘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골든디스크였고요. 저는 신혜림이었습니다.

0: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2: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1: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됐어.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찌안과 함께하는 실내 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이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0: 그리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1: 표준 FM 97.5 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2: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1: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표준 FM 97.5 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리는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밝고 빠르고 보다 정확한 방송을 위해 노력하는 울산 문화방송은 매일 아침 5시부터 하루 24시간 종일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 FM 97.5MHz 울산 문화방송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법에 따른 편성 책임자는 설태주, 광고 책임자는 이상욱입니다. 잠시 후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7월 18일 오전 5시 전각 하천 수위 상승에 따라 동두천시 신천송천교 부근에 홍수특보를 발령하오니 인근 지역 주민들은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수특보 발령 대상 하천 인근 주민들께서는 라디오, TV, 홍수통제소 홈페이지, 홍수알림이앱 등을 통해 홍수 및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홍수 발생 시 해당 시군의 통제에 따라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한강홍수통제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가요 나인티나인티나. 여기는 가요 나인티나인티나.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방치된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손으로 해결해요.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 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3: 글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5: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7: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세자이. 1833-6515 GS건설.
8: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한두 번 보고 곧 그대로 해내는 재주를 눈썰미라고 하죠. 또 남의 마음을 그때그때 상황으로 미뤄 알아내는 것이나 속으로 생각하는 바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태도는 눈치라고 합니다. 이렇듯 눈치와 눈썰미는 다른 말인데요. 은행원의 눈썰미 덕에 금융피해를 막았다는 말에서는 눈썰미보단 눈치가 적절합니다. 또는 어떤 일을 알아차릴 수 있는 눈치를 뜻하는 말, 낌새를 쓸 수도 있습니다.
1: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울산 MBC는 2017년부터 지상파 초고화질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 초고화질 방송인 UHD 방송은 2017년 7월 이후 출시된 LG, 삼성 제품만 지상파용 수신 안테나를 통해 직접 수신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수신 방법은 울산 MBC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울산 MBC 디지털 기술부 299-111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세척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기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2: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1: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6시 뉴스입니다. 밤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새벽 6시 서울 인천 전역에 호우경보가 내려졌고 경기 등 광명, 시흥, 김포 등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서울 목감천 너부대교 지점은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주말 동안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에 최대 300mm 이상, 충청 북부는 최대 250mm 이상의 큰 비가 예보됐습니다. 서울시는 안양천 등 하천 29곳, 둔치 주차장 4곳의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한편 경북 구미에서는 주택이 침수되며 일가족 5명이 소방구조대에 구조된 가운데 지난 자정 기준 경북에서 도로와 주택 침수, 낙석 등의 비 피해 신고가 91건 접수됐습니다. 또 진도와 죽도를 오가는 여객선 항로 1개가 통제되고 국립공원 10곳, 217개 구간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경기 의정부의 아파트에서 40대 부부와 두 자녀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경찰이 사건 당일 오전 해당 아파트에 출동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앞서 어제 낮 1시쯤 의정부 용현동의 아파트에서 추락사고가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는데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1층 뒤편에서 40대 부부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부부 모두 숨졌습니다. 이 부부가 살던 15층 집안을 수색하던 경찰과 소방은 숨져있는 11살, 7살 자녀를 발견했습니다. 일가족이 숨진 채 발견되기 전인 아침 7시 반쯤 비명소리가 들린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해 아파트를 수색하고 사건이 발생한 가구까지 찾아갔지만 인기척이 없어 대면 확인은 하지 않고 돌아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에서 벌어진 경찰의 증거인멸과 사건 은폐 의혹 등 부실 수사와 관련해 경찰직장협의회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경찰지휘부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경찰직협은 사건의 본질은 단순히 일부 현장 경찰관의 과오에만 있지 않다며 지휘부의 안일한 판단과 총체적인 관리 부실 또 사건을 제때 바로잡지 못한 지휘 책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지휘부는 조직을 보호하기보다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했고 현장 경찰관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꼬리 자르게 나서고 있다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김영근 광주경찰청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어젯밤 9시 50분쯤 서울을 출발해 부산으로 향하던 KTX 열차가 고장나 대전 김천 구미역 구간에서 2시간 반 가까이 멈춰섰습니다. 코레일 측은 해당 열차를 임시 열차 연결해 김천 구미역으로 옮긴 후 승객 547명을 후속 열차로 환승시켰습니다. 또 KTX 열차 30대가 운행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코레일 관계자는 차량 장애로 열차 운행이 지연됐다며 정확한 장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공지능 관련 반도체 종목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뉴욕 증시가 하락했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0.77% 하락한 52,146.42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나스닥은 전장보다 1.4% 내린 25,520.24에 마감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일주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쿠웨이트 등 걸프국 민간 기반 시설까지 피해를 입어서 국제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경기 파주시 금촌 전통시장의 3층 규모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21도입니다. MBC 6시 뉴스를 마칩니다.
0: MBC.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4: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5: 안녕하세요. 김경일의 물음표 시작합니다.

0: 요즘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2: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1: 노라이벌 랜드마크
2: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95일 3555 롯데건설.

0: 수영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김경일의 물음표.
1: 자, 오늘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 세 분이 함께 자리를 해주시는지. 네네, 정말 경제 고수. 유튜브 채널 12시에 만나요. 예. 세 분이시죠. 우리 이광수 대표님.
2: 네. 안녕하세요.
1: 그리고 박지동 소장님.
3: 네, 네. 박지동입니다.
1: 저 부릉부릉 해야 돼요.
3: 부릉부릉 박지동입니다.
1: 아, 그리고 이제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신 권다정 앵커님. 네, 나오셨어요.
4: 안녕하세요. 권다영입니다.
1: 네. 아, 정말 감사합니다.
2: 아유, 네. 감사합니다. 아니, 저희가 김경일 교수님 새로 라디오 하신다고 그래서 안 올 수 없죠.
3: 네, 네, 네. 지지방문과.
1: 저 지금 네.
3: 네. 의리로.
1: 사제를 털어서 지금 게다가 세 분이 함께 해주신다고 하니까 네, 그래가지고 제가 아 하고 만세를 불렀는데 이제는 동시 접속하시는 분들이 10만 명을 안정적으로 넘고 계시죠. 지금 벌써 이 12시에 만나요가 3개월 정도 네. 됐죠.
2: 네.
1: 3개월 동안 많은 변화가 또 느껴지시죠.
2: 일단 뭐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네. 이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말씀드리겠지만 시장도 급변하고 있어서 네. 그런 또 변화가 있고 저희들도 처음에는 좀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적응해 나가고 있고 그런데 이 주식시장이 매일매일 또 변하니까
1: 그렇죠.
2: 네, 그게 또 힘든 점도 또 있습니다.
1: 그래서 매일매일 일기예보보다 더 네. 많은 변화를 받아내시느라고 좀 권대현 앵커님 보면 그날 안 봐도 떨어졌네. 올라갔나 이걸 느낄 수 있는데.
4: 시장 연동형이라고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소리를 안 들으셔도 알 수 있다. 별말 네, 네, 네. 안 해도 느끼실 수 있다.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3: 아무튼 저희가 이 프로를 처음 만들 때는 지금 세상에 수많은 경제 프로가 있고 경제 네, 네. TV도 있고 한데 네, 네. 우리가 뭐 새삼스럽게 경제를 표방하면서 만들어서 잘 될까? 또는 어떻게 할까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다른 데랑 좀 다르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쓰는 용어가 밥 친구. 네. 그래서 뭐 경제 전문가 최강의 분석 뭐 이런 거 아니고 우리는 밥 친구. 그래서 혹시 정보가 있다면 제일 쉽게 그리고 시장에 관해서 이런저런 궁금함이나 뭐 기대고 싶은 위로나 의지하고 싶은 어떤 멘토나 이런 게 필요하다면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사람. 예, 함께 호흡하는 그런 방송을 해보자. 이런 컨셉으로 일단 시작을 해본 거거든요. 아마 그래서 다른 경제 프로랑은 조금 결이 다르다.
1: 네네네. 상당히 다르죠.
3: 좀 쉽다. 또는 이제 우리가 함께한다, 호흡한다 이런 느낌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제.
1: 배우는 게 있다.
3: 네.
1: 네, 배우는 게 있다. 저는 제일 많이 보는 따뜻하다 다음으로 많이 나온 얘기가 배우는 게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도 그래서 많이 배우거든요.
2: 교수님 근데 네. 그 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그걸 의도하진 않아요. 뭔가를 알려드려야지.
1: 네네.
2: 이런 걸 뭐 더 자세하게 전달해드려야지. 의도하지 않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선생님들이 나 이거 알려줄 거야. 그래서 막 열심히 가르치면 이제 상대방이 나 배우고 있습니다라고 반응하면 뭐 인과관계가 맞는데 저희는 그걸 의도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같이 하시는 분들이 나 뭔가 좀 배우는 느낌이 들어요. 그게 저는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보람차기도 하고 합니다.
1: 왜 제가 댓글 중에 가장 인상 깊게 봤던 댓글 중에 하나가 특히 장이 하락하는 날 많이 배웁니다. 특히 하락하는 날 좀 더 많이 알려주시네요.
4: 아,
1: 네네, 정보를 네.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이 세 분의 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세 분의 롤이 또 좀 이렇게 각자 배정하시는 그런 롤이 있나요?
3: 가장 중요한 역할은 권다영 앵커입니다.
1: 그렇죠.
4: 제가요?
1: 저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느꼈습니다.
4: 제가요?
2: 그러니까 이게 균형을 딱 맞춰주죠. 그러니까 저 12시에 만나요라는 프로의 뭐랄까 균형과 그리고 안정감을 네, 주는 네. 존재죠.
1: 뭐 가끔 이제 두 분 의견 안 맞으시면 또 이제 화해도 시켜주시고.
4: 아, 화해는 사실은 조금 더 싸우시는 모습을 보고 싶긴 하거든요.
1: 네.
4: 근데 방송이라서 두 분이 약간 자제하시는 것 같아요.
1: 이 세 분의 또 의견이 또 의기투합이 되셨으니까 이 프로그램이 가능해졌을 텐데 세 분에게 한 번씩 다 돌아가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2: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게 우리의 그 출발선 선상이 그 목적이었고
1: 네.
2: 그리고 지향하고자 있는 의도와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자본주의에서 주식 투자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모두 다 같이 함께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 용어를 빌리자면 주식 대중화. 이 목표로 사실 저희가 출발한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권다영 앵커님의 쉬운 설명과 그리고 폭넓은 이해가 저희한테 필요했고, 그리고 저의 경험, 애널리스트 경험, 그리고 또 박시성 대표님이 또 깊은 해설, 이런 것도 이제 어우러져서 많은 분들에게 주식 투자가 어렵지 않고 그리고 함께 해야 되고 그리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도박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시장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인식을 바꿔보고 싶었어요. 지금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런 투기 시장에 왜 일반 국민들이 이렇게 하게 해. 왜 그런 걸 조장해.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위험한 시장을 니네가 왜 조장해. 그런데 저는 그 인식을 한번 바꿔보고 싶다. 그게 출발이었고. 지금도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1: 사실 나라 걱정하고 국민 걱정하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 이광수 대표님만 한 분이 또 안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또 그 말씀을 잘 받아서 우리 저기 뭐냐 박시동 소장님께서 거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를 이렇게 팍 하고 재밌게 끌어내려서 잘 설명을 또 해주시잖아요. 네.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해박한 설명이 가능하세요?
3: 아유 아닙니다. 해박하진 않고요. 네. 근데 이제 아까 주식에 관해서 어떤 말을 하려고 이 프로를 하나라고 말씀 주시면 전 이제 부자 되기가 아니라 부자로 남기 라는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서 이제 부자가 된다는 건 딱 끝나는 지점이 있는 거거든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나 10억을 모았어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의 부자라는 개념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도달하면 끝나는 지점이 있다. 네. 근데 이제 주식 부자는 그런 부자가 아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긴 호흡으로 한 방에 몇 월 며칠 몇 시에 목적을 도달 목표를 도달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뭐 내가 직장인이면 직장생활 계속 할 거 아닙니까? 뭐 프리랜서 뭐 뭐면 뭐 그 생활을 쭉 할 거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평소에 가지고 있는 수입이나 이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옆에서 이제 같이 나는 내 길을 가면서 옆에 이제 조그만 눈송이 하나 만들어 가지고 눈밭에 탁 놓고 같이 출발하는 거죠. 나는 내 인생을 사는데 이 눈송이가 계속 굴러가면서 네. 어느 순간 내가 몇 발짝쯤 인생을 살아왔나 이렇게 딱 보면 주먹만 하던 눈송이가 뭐 축구공만 해졌고 또 한 또 몇 발짝 인생을 살았는데 어디까지 왔나 보니까 그 눈송이가 이제 뭐 눈사람만 해졌고 이렇게 해서 한 방에 부자로 끝내려고 하는 게 주식이 아니고요. 오래 시장에 남아 계시면서 장기적으로 부자로 남으려고 하는 거다. 그 길에 이렇게 호흡을 좀 길게 하시고 우리가 같이 이렇게 좀 이런저런 얘기해가면서 그 길 같이 가자. 약간 저는 그런 느낌으로 이 프로를 하고 있고 그런 어떤 컨셉과 전략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1: 그 사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우리가 엄청 오래 살거든요.
4: 네, 그러니까요. 네.
1: 제가 얼마 전에 보험회사 세미나를 갔더니 야 이러다가 안 죽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3: 그럴 수도 있어야죠. 점점 몸을 막 사이보그처럼 갈아끼니까.
1: 아니, 보험회사가 너무 걱정을 하더라고요. 인간 수명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그 1960년생 이후로 증가를 네. 하는데 왜냐하면 태아 시절부터 근본적으로 건강하게 태어나서 그렇죠. 권다영 앵커님도 좀 그 왜 그 주식 투자에 관련돼서 네. 그 중요한 그 조언들을 주시잖아요. 네. 주식은 나에게 이런 거다. 좀 말씀을 먼저 부탁드리고 싶어요.
4: 여유는 지갑에서 온다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1: 그렇죠.
3: 곳간에서 임신난다.
4: 네, 곳간에서 임신난다. 이게 되게 우리는 쉽게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장을 보러 갔는데 복숭아철이잖아요.
1: 오, 그렇네요.
4: 에이, 여름이라서 복숭아를 네, 파는데 네, 네. 복숭아도 가격대가 되게 다양해요. 작은 것부터 진짜 이만하고 하얗고 뽀얀 복숭아까지 있습니다. 가격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그냥 조금 여유 있게 나 괜찮은데 요거 하나 사 먹어볼까? 그런 여유를 가지게 해주는 게 이 주식 투자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시고 그 안에서 조금의 여유가 생기고 그러면 이 여유가 단순히 먹는 거 이런 걸 떠나서 사회적으로도 조금 더 성장하고 여유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세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돈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일하는 돈의 정점은 저는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저는 죽는 그날까지 주식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사실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중요한 건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업과 관련된 게 주식이고 네. 그러니까 돈이 일을 한다는 건 주식 투자를 한다는 거지만 기업이 일을 하게 만드는 가장 맞습니다. 중요한 우리의 합의체가 아닌가 싶어서 사실 그 아주 기본적인 가치가 그런데 사실 거의 언급이 안 되고 있는 방송들이 너무 많아서
2: 맞습니다.
1: 물론 그분들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사실은 거의 대부분 뭐 이제 추세선 놓고 뭐 유망 종목이 뭐고 하락과 상승만 얘기하고 있는데 가끔 그런 거 보면 많은 시청자분들이 그러실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라고 하는 게 본질.
2: 맞아요.
1: 네네. 그래서 정말 세 분이 잔소리 많이 해주시잖아요. 네네.
2: 좀 더 그런 목적으로 전 욕심을 좀 내보자면 네. 문화를 만들고 싶어요.
1: 문화.
2: 네. 그러니까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투자 문화를 얘기하고 그 문화가 바탕이 생겨야 건전하게 투자 시장도 형성이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문화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게 욕심입니다.
4: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뭐 택시에서도 주식 얘기하고 병원 가서도 주식 얘기한다. 그러면 고점이야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쵸. 어디서도 얘기해도 이상하지 않은 게 사실 맞는 건데.
2: 그러니까 저희가 주식 얘기를 하는데 이런 네네. 거죠. 막 차트 보면서 야 이거 사면 대박나 이 주식 얘기와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이 이번에 400억 불이 됐대. 그런데 왜 반도체 수출이 증가하는 줄 알아? AI 시대에서 반도체가 중요한 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이런 얘기들이 과연 주식 얘기에서 비난받아야 되고 너는 맨날 이상한 얘기만 하고 이렇지 않잖아요.
1: 그렇죠.
2: 이건 바로 우리를 움직이는 경제를 움직이고 우리나라를 움직이는 원동력에 대한 이해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할수록 저는 우리나라가 더 발전할 수 있다. 매일 앉아서 화내는 거 아닙니까? 매일 앉아서 정치 얘기하는 게 그게 좋은 나라입니까? 근데 교수님 이야기가 바뀌어 나가고 있어요.
1: 그렇죠.
2: 그래서 좀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네, 네, 이제 네. 앉아서 매일 누가 뭐 누가 되니 안 되니 누가 뭐 정치를 잘하니 못하니 우린 밥상에서 맨날 그 얘기했는데 이제는 조금 더 반도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삼성전자가 왜 이렇게 이익이 많이 났어? SK하이닉스는 어때? 이런 얘기들이 이번에 뭐 어디에 투자를 한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좀 더 앞을 바라보고 미래를 얘기하는 얘기 오히려 이런 이야기들이 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왜 저는 어떤 그 할머니한테 이런 얘기 들었어요. 오, 나 그래서 12시에 만나요 보고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가 뭐가 다른지 이번에 알게 됐다고. 그러니까 이제 산업 구조에서 하드웨어에 해당하는 것과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게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있더라고. 나 그래가지고 그거 공부했잖아. 아무리 신문을 봐도 설명을 안 해주는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시나리오 없이 스토리를 나눠가면서 이야기를 나눠가면서 그런 걸 알아가는 것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2: 네.
1: 세 분이 생각하는 또 투자와 투기의 차이점은 분명히 존재할 것 같은데 우리가 너무 지금까지 투기했던 거 아닐까요?
3: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네네. 이제 아직도 이제 저는 이제 뭐 투기라는 말보다는 사실은 이제 배팅 도박에서 도박. 우리가 돈 거는 것처럼 네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1: 네네.
3: 야 느낌이 온다. 여보, 여보 돈 준비해.
2: 가온다.
3: 가온다. 이건 저거다. 가온다 믿고 한번 가보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런 근거가 없잖아요. 근데 오를지 내릴지 사실 동전 던지기 같은 물론 오를 수도 있죠. 확률은 반반이니까 오른다 내린다밖에 없다면 그죠. 그러니까 이제 확률은 반반이니까 거기에다 돈을 걸고 올라라 올라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거는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배팅이에요.
1: 네네.
3: 그런 식으로 사실은 우리가 투자를 그동안 많이 해오셨어요.
1: 네네.
3: 그런데 이제 제대로 된 투자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일단 시장을 먼저 믿고요. 합리적으로 사람들이 의사 판단하고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시장이 된다. 뒤통수 치는 회사는 없다. 이렇게 일단 믿고 그 다음에 회사가 뭐 비전이 좋고 이익을 잘 내고 있고 그래서 그 회사의 가치가 충분히 이 주가가 따라가고 있고 그렇다면 이 회사의 비전과 미래와 실적을 믿고 내가 함께 동업하는 느낌으로 예를 들어서 뭐
1: 동업하는 느낌
3: 꼭 동업이 아니더라도 어쨌거나 투자자로서 이 회사의 미래에 나도 같이 투자하고 그 열매를 같이 나눌 수 있어 이런 게 이제 제대로 된 투자였잖아요. 그동안은 우리 시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팅만 난무하는 시장이어가지고 나 맞췄어 아유 나 못 맞췄어 조금 맞췄을 때 빨리 빠지고 나왔어야지 왜 계속 배팅을 했어 약간 카지노처럼 이렇게 투자해왔다면 이제는 조금씩 문화를 바꿔가는 중 그래서 진짜로 비전과 실적과 이런 것들을 믿고 투자하고 성과를 함께 롱텀으로 계속 가져갈 수 있는 시장이 되는 중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았는데요. 뭐 그런 문화를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중이고요. 그게 이제 투자와 배팅의 차이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만 요 최근에 다시 조금 우리 시장이 조금 쉽게 말하면 변동성이 너무 커지면서 방금 말씀드린 그 문화에 조금 이제 아 아직 멀었나라는 의구심을 조금 일으키곤 있지만 어쨌거나 큰 틀에서는 글로 가고 있다. 그래서 그 문화를 알려드리고 함께하자 이런 취지죠. 뭐. 예.
1: 사실 저 얼마 전에 한 몇 달 전에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 표현을 들었어요. 이제 밥 먹고 있는데 뒷자리에서 어떤 분이 내가 요새 SK 하이닉스라는 게임 회사로 돈 많이 먹었어. 한 마디도 맞는 게 없어요. SK 하이닉스라는 게임 회사로 돈 많이 먹었어. 야 놀라운 표현이다 제가 했는데. 야 이게 이렇게밖에 안 되나? 근데 그 또 몇 달 사이에 근데 또 세 분 때문에 안목이 많이 또 좋아지신 것 같아요. 아직도 네. 갈 길은 멀죠. 네. 그럼에도
4: 갈
1: 불구하고.
4: 일은 많죠. 네네. 투자와 투기의 차이는 저는 요즘 유행하는 단어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요즘 안정형 연애와 회피형 연애.
1: 이거 영화 많이 나온다.
4: 아시죠? 안정형 연애를 만나면 이 사람이 네네. 진짜 내 것 같고 네네. 편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 생활도 잘 할 수 있고 나의 인간관계도 끊기지 않고 이 사람과 연애를 잘 할 수 있잖아요. 전 투자가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요. 투기는 회피형이랑 만나는 거예요. 제가 잘생기긴 했어. 멋지기는 해. 매력은 있는 것 같아. 근데 제 건 될 수 없는 거죠. 약간 저는 그 차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 동반자 의식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네. 네. 야 권다영 앵커님 심략하셨으면 또 저 한 등 밀렸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4: 한수 배우겠습니다.
2: 아니, 저는 저희가 이런 얘기 가끔 하지만 뭐 방송도 많이 하고 유튜브도 많이 나가고 그동안 뭐 워낙 경제 많은 분들 뵀잖아요. 저는 권다영 앵커님이 거의 뭐랄까 단연 1등입니다. 정말 아니 여러 가지 객관적으로 네, 네,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시장을 분석하고 또 그 순발력이나 저희가 이 12시에 만나요 할 때 대본대로 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1: 잘 알죠. 네. 네, 그런데 네, 네. 그 왜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2: 맞다 우리 19시지. 그런데 그 엄청난 상황 생방을 하고 그 순발력을 심지어 경제 프로라면서 순발력을 발휘하는 걸 보고 이거는 저는 이런 분 처음 뵀어요. 매일매일 놀랍니다.
1: 분명한 건 권다영 앵커님의 그 프로그램 내에서 지분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2: 그래서 네. 댓글이 많이 달려요. 네, 니네는 네. 이제 안 나오 많이 비추지 마라. 네. 뭐.
3: 저희가 처음에 댓글에 달렸는데 이광수 박시동 목소리 좋다. 그래서 칭찬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뒷줄이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화면은 빼. 목소리로만 충분히 이렇게 댓글에 달렸더라고요.
1: 그래도 결국은 궁금한 점은 주식으로 이제 그 부를 또 많이 이루고 심지어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부를 잘 유지하는 분들 주위에서 또 좀 보실 거 아닙니까?
2: 네. 네.
1: 그런 분들의 어떤 특징이나 공통점 같은 거 좀 있으세요? 어떠세요? 각자 나는 내 주위에 이런 분들은 참 주식 투자를 하면서 잘 이루고 또 유지하더라. 혹시 있으세요?
2: 핵심은 저는 돈 버는 사람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그걸 유지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1: 많지 않구나. 네,
2: 근데 유지하는 사람 아까 이제 박시종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눈덩이가 계속 굴려가서 그게 커져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 너무 뻔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겸손해요. 겸손하고 그리고 시장을 좀 더 멀리 바라보고 이 두 가지가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을 때나 돈을 잃었을 때 항상 좀 겸손하게 시장을 파악하고 단기적으로 본 게 아니라 좀 더 멀리 투자를 생각하고 그래야 눈덩이가 가면 갈수록 커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공통점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3: 저도 또 그런 어떤 성공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을 보고 느낀 제가 한 두 가지 정도의 공통점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요. 일단은 할 일을 합니다. 뭐냐면요. 그래도 뭐 주식 투자도 무언가 일이잖아요. 거저 되는 일이 세상에 없지 않습니까?
1: 그쵸.
3: 자전거를 타려고 해도 내가 두 발로 서려고 기우뚱기우뚱 하는 거를 1시간 30분 정도는 해야 서지거든요.
1: 네, 네, 네.
3: 수영도 쉬워 보여도 물에서 물 먹어가면서 거푸거푸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 일도 이것도 일이기 때문에 내가 내 몸을 그 일의 바다에 던져서 배울 건 뭔가 연구할 건 뭔가 공부할 건 뭔가 이거를 해내야 되거든요. 근데 주식 영양만 찍어주는 대로 그냥 하면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박수 유광수 방송 보고 자꾸 사라고 해서 샀어. 이게 다가 아니거든요. 그냥 결국에는 내가 해야 될 일을 묵묵하게 조금 그래도 이것도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해내는 정도의 성의와 열정이 있으셔요. 거저고 먹는 분이 아니다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요즘같이 특히 이제 변동성이 강한 장세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심리적으로 사실은 본능을 이겨내신 분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손절하세요 이런 얘기하면 내가 내 손으로 손실을 어떻게 확정해?
1: 내 새끼들.
3: 내 새끼들이고 내가 내 실패를 확정한다는 게 안 돼요.
2: 문제는 근데 새끼들이 너무 많아요.
3: 그런데 이제 그런 고통을 마주하면서 굳은 살 이겨낸다라든지. 근데 우리 교수님은 이제 지금 최고의 심리학자시니까 세계적인 심리학자시니까 아시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뭐 아마 주식이 뭔지를 몰라도 주식창 같이 1초마다 움직이는 이 그래프를 사람이 몇 시간 계속 보게 되잖아요. 무조건 중독됩니다. 그리고 괜히 불안해져요. 내가 돈을 100원을 넣든 100억을 넣든 똑같아요.
1: 혈당 올라가더라고요.
3: 네, 막 중독되면서 야 이거 올라갈 때 지금 막 올라가는 저거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괜히 막 뒤에 막 배경음악이 깔리는 거 같고 둥둥두두둥 막 하는 거 같고 사람이 불안해지거든요.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렇죠. 그때 평정심을 유지해내는 본능을 이겨내는 정도의 심리. 그리고 막 세상이 불안하대 다 폭락할 것 같아 근데 아니 실제로 괜찮은데 라고 이 수많은 군중 심리를 또 이겨내는 정도의 심리.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다시 정리하면 차분하게 실력을 기르려고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해내는 정도의 성의가 있는 분들. 그다음에 도파민 또는 불안, 공포 같은 여기는 심리에 지배당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걸 이겨내는 정도의 마음의 굳은 살. 여기까지 되시는 분들이 항상 성투를 하시더라고요. 예.
1: 그 두 개가 연결돼 있는 것 같아요. 그걸 공부하시는 분들이 결국은 잘 버텨내시는 것 같고 또 흙이 잘 안 흔들리고.

중에 그래서 이제 생각나는 게 왜 19에도 있지 않습니까?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아름답다. 그러니까 저는 그 관심인 것 같아요. 투자의 가장 중요한 건 성과를 내고 그리고 점점 가면 갈수록 나의 자산이 그리고 부자로 남기 위해서는 관심과 애정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자세히 봐지기도 하고 그래야 오랫동안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0: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 화재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은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놓지 않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우고 완전히 꺼졌나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열기는 사용하지 않을 땐 꼭 전원을 끄고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도시 화재.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시다.
2: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3: 여러분은 지금 김경일의 물음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4: 그 권장현 앵커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참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투자 또 아닌 투기를 하려고 하는 분들 지금도 많이 보시죠?
5: 많죠. 네네, 너무 네네. 많죠. 네네. 그래서 뭐 그런 겁니다. 소위 말해서 경제방송에서 추천 줍니다. 뭐 이런 종목이 있습니다라는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종목이 실제로 괜찮아서 올라갑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그 목표가에 못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올랐는데 그걸 가지고도 그렇게 뭐라 그러세요. 10만 원 간다고 했잖아. 왜 8만 원까지밖에 안 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투자도 노력이고요. 본인 걸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안정형현의 내 거 같은 거. 그건 본인의 노력이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내 거가 될 수 없다가 기본적인 투자의 성공 방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 A가 좋대. A가 왜 좋대? 뭔데? 이 정도의 노력도 안 하시면 그거는 그냥 로또 사시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4: 그렇죠. 우리가 로또 살 때 왜 사야 돼? 이런 얘기 안 하죠. 진짜. 복권 살 때 왜 안 하잖아요.
5: 그렇죠. 네, 그렇죠. 그냥 그렇죠. 자동 5천 원이요.
6: 맞아요.
4: 근데 그 로또를 약간 더 부풀려서 원래 로또 만약에 1등 상금이 얼마다라고 하면 그 왠지 상금 두 배나 세 배로 만들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데 네. 세 분께 안 여쭤볼 수가 없는 게 사실 지금 최근에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 특히 미국도 그렇고 주식시장의 변동폭이 엄청 크잖아요. 사실 여기서 빼놓을 수가 없는 게 레버리지 관련된 건데 아 이게 문제는 문제다라고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알아가고 있는데 또 되게 재밌는 건요. 메타인지가 떨어져서 레버리지가 뭔지는 모르는데 레버리지가 문제라고 하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얼마 전에도 왜 동창회에서 야 레버리지 때문에 나라 망하게 생겼어 뭐 이런 레버리지가 뭔데 했더니 마 레버리지 그랬더니 또 어떤 친구가 아니, 그 버러지 같은 거야 막 이러면서
6: 오늘 봤더니 김경일의 이 물음표는 약간 유머
4: 레버리지가 문제는 맞죠 어떻게 생각 좀 보세요 이 문제를.
6: 자산시장에서 리스크는 네. 내가 손실이 많이 날 거야가 아니고 네. 예측하지 못할 일이 벌어질 가능성을 리스크라고 하거든요.
4: 그렇죠.
6: 그러면 이 레버리지라는 건 변동성을 키우기 때문에 내가 예측하지 못할 일들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평균적으로 코스피가 2% 안에 움직이면 우리는 오늘 아침에 1%로 상승으로 출발했으면 아 그래 2% 안에서 움직이겠구나 예측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예측이 지금 막 7%, 8%, 9%까지 벌어졌거든요. 이거 내가 너무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상황의 근원.

0: 또 원인이 상당한 비중이 바로 이 레버리지 단일종목 레버리지에서 오기 때문에 문제의식이 되게 큰 거고 특히 처음 해보는 우리 국민 투자자분들이 되게 당혹스러운 거예요. 너무 이건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막 등락폭이 너무 크니까. 그래서 또 하나 이제는 뭐 박시웅 대표님 말씀해 주시겠지만 이 문제에 더 심각한 게 주식시장의 신뢰성하고도 연결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니까 신뢰가 떨어지는 거죠. 그 신뢰가 떨어지면 시장이 더 큰 충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의식을 크게 갖고 있고 그리고 저는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 우리 시장에 코스피 시장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비중이 60%입니다. 뭐 굳이 말하자면 두 회사가 점점 잘 되니까 커진 거긴 합니다만은 딱 비중만 놓고 말하면 뭐 조금 기형적이라 할 정도로 두 종목의 비중이 너무 높긴 하죠. 그리고 그 두 종목을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이제 SK스퀘어라든지 삼성물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그 종목을 갖고 있다. 그 회사가. 그래서 덩달아 뜨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종목까지 다 합치면 70이 넘어요. 80까지 간다는 얘기도 있고 아무튼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봐도 한 6, 70%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때문에 좌지우지되는 시장이에요. 기울기가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 가 있죠. 일단은요. 자 여기까지만 해도 사실은 이 두 종목의 그날그날의 표정에 따라서 시장이 재채기를 하면 몸살을 앓게 돼 있는 건데 우리가 그동안 조금 간과한 사이 우리 시장이 뭔가 다른 시스템을 만들어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ETF가 워낙에 많이 늘었습니다. ETF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과일 바구니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과일 바구니는 내가 사과나 배를 직접 사면 되지만 뭐 그런 거 언제 다 사겠어. 그러니까 제일 잘 나가는 과일 담아주세요 라고 하는 게 과일 바구니인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웬만한 과일 바구니에는 다 들어가 있죠.
2: 그렇죠.
1: 워낙에 압도적인 종목이니까. 네, 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삼성이나 하이닉스 중에 둘 종목 중에 하나만 오늘 빠지면 과일 바구니 가격이 전체 다 빠집니다. 그 종목이 비중이 크니까. 그럼 그 과일 바구니의 가격을 낮추거나 높이기 위해서 과일 바구니 만드는 업자들은 거기 있는 나머지 과일도 동시에 사거나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삼성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과일 바구니가 팔려야 되고 과일 바구니를 팔려다 보니까 과일 바구니 안에 있는 과일 다 팔아야 되다 보니까 하이닉스는 떨어질 이유가 없는데도 과일 바구니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떨어지는 거고요.
2: 그렇죠.
1: 그럼 결국에는 삼성 하이닉스가 같이 빠지니까 다른 과일 바구니도 또 떨어지고 이게 무차별성이 생겨버렸어요. 우리 시장이. 그러니까 두 종목 중에 하나만 넘어지면은 수백 개 종목이 와르르 이유도 없이 유탄을 맞고 쉽게 말하면 억울하게 빠지는 무차별성이 우리 시장에 생겼어요. 여기까지도 조금 상당히 경계한 수준을 넘어갔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한 발 더 나간 게 이제 5월 말부터 들어온 아까 말씀드린 레버리지. 레버리지인데 일부러 농담한 거예요. 레버리지라고.
2: 그래서 저도 지금 약간 표정이 약간 묘해지면서 그 잘 듣고 있어야 돼요. 네. 우리
1: 그 레버리지는 뭐냐면 그러니까 10% 올라가면 20% 올라간 몫으로 돌려주고 10% 빠지면 20% 빠진 몫으로 돌려주는 상품이 고안이 돼서 우리나라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이 빠지면 ETF가 쭉 빠지고 하이닉스 빠지면 ETF 쭉 빠지는 상황에서 다시 레버리지가 들어왔기 때문에 곱하기 2만큼 이게 증폭이 한 번 더 돼요. 우리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다른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한 1, 2% 빠지는 날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초반에 1, 2%만 빠져도 ETF 때문에 한 3%, 4% 빠지고 다시 레버리지 증폭기 곱하기 2를 맞으면서 7, 8%씩 빠지는 시장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삼성이 빠지는 것까지 이해하는데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바이오나 우리가 갖고 있는 뭐 다른 어떤 뭐 원전이나 조선주는 호재가 있는데 왜 빠져 그러는데 이유도 없이 빠지고 빠지고 끝난다고 다시 보니까 빠지는 폭도 상상할 수 없이 예를 들어서 뭐 한 다른 시장에 4배씩 이렇게 빠져버리니까 호재나 악재가 정상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오직 삼성하이닉스 등락폭에 따라서 무차별적으로 단일하게 수익률을 적용받는 하나의 도박판 하나의 밈시장처럼 우리 시장이 지금 최근 한 달 사이에 바뀌어버렸어요. 네. 이게 지금 사실 우리 시장이 조금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예 그래 삼성 빠져도 나는 뭐 반도체 고점이라 생각하니까 다른 거 할래? 그럼 그런 분들도 계셔야 되고 아니야 이상 없어? 라는 분들도 계셔야 되는데 그 모든 논리가 다 사장되는 시장이 됐기 때문에 조금 시장의 모습이 조금 시스테믹하게 약간 위험한 국면으로 가 있다라고 좀 심각하게 좀 진단을 하는 편입니다 지금.
2: 진단은 두 분이 또 그리고 세 분 다 이제 각자 동의하실 텐데 그럼 권장 의원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뭐 다른 어떤 추가적인 조치나 아니면 뭐 해결책이 필요한 건가요?
3: 지금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모두가 네. 지금 위험하다라고 저희뿐만 아니라 모두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떤 정도의 정책이 나오게 될지 확인은 해봐야겠습니다만 꽤나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커져 있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놀랄만한 이렇게 한다고 이 정도의 정책을 좀 주식시장에서는 현재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뭐 심지어는 레버리지 상장 폐지와 관련된 그런 기사까지도 나오는 거 보니까 이 문제가 좀 심각하긴 한 것 같은데요. 저는 심리학자로서 좀 궁금해요. 이런 거 어떤 분들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레버리지
0: 투자할 상품을? 때
3: 네. 레버리지
2: 저는 한 번도 네. 이제 이런 상품에 투자해본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주 이상한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저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안 해본 거니까 아무리 심리학자도 이해를 못하는 거죠.
1: 예를 들어서 뭐 몇 가지 이제로 분석이 되는데 하이닉스가 예를 들어서 20만 원에 출발해서 290만 원까지 갔거든요. 네네. 최근에 말이죠. 그렇죠. 한 1년 새. 그럼 예를 들어서 야 그 정도면 몇 백 프로야. 아우 그때 내가 했어야 되는데 라는 걸 뒤늦게 지켜보시고
2: 뒤늦게.
1: 그럼 나는 이제 시간이 별로 없고 이미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면 빠른 시일 내에 이 못 따라잡은 기간 수익률을 내가 만회해야 되겠어 라고 하는 과도하게 좀 높은 목표를 갖고 계신 분들이 그럼 나는 올라도 두 배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 네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예, 이 기간 수익률을 못 따라가신 분들 작년 코스피 2000부터 시작해서 9000월 동안 못 들어가신 분들 조금 관심이 많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는 한 주가 예를 들어서 제일 비쌀 때 290만 원인데 그럼 이제 보통의 우리 예를 들면 이제 조금 투자금이 작으신 보통의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10개 샀으면 좋겠다 그럼 10% 올리면 얼마야 이렇게 하는데 10개만 살려고 그래도 거의 3천만 원이잖아요.
2: 그렇죠.
1: 한 20주 사고 싶어 그럼 6천만 원이에요. 그 정도의 이 목돈의 투자금이 일시 없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할 수 없지. 레버리지는 그보다 작은 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거의 뭐
3: 만 몇천 원부터
1: 예,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원래 주식 현물을 살려고 했는데 못 사신 분들이 이제 쉽게 그 수익을 향유할 수가 있게 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우리 시장이 지금 변동성이 크니까 이건 오히려 기회야. 무조건 확 빠지는 날 더 빠지게 내가 배팅하면 될 것 같고 빠진 다음에 또 올라가네. 올라가는 날 두 배 배팅하면 되지라고 하는 이 변동성 장세에서 나는 먹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런 분들의 거래가 좀 몰리면서 지금 웬만한 주식이나 상품은 다 거래량이 10위권 밖에 있고요. 다 이 레버리지 상품 ETF가 지금 거래량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사실 이거를 지금 개인분들이 여기에 매몰돼 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2: 사실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과거에 주식이 아닌 곳에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형태에서 이런 마음이 만나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은 되게 많았거든요. 닷컴버블 때도 많았고 아 이게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조금 더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좀 막아주거나 아니면 조금 이렇게 지연을 해주면서 달래주는 그런 양치들이 좀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네.
0: 뭐 솔직히 고백하자면 네. 저희가 상품이 처음 나올 때는 어쨌든 새로운 상품이니까 관심을 갖고 접근하고 공부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위험을 인지하는 순간 저희는 투자하시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경고를 드렸는데 또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또 그렇지는 않으니까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유혹을 하실 수 있죠. 유혹을 당하실 수 있는데 저희는 그런 경고를 솔직하게 하고 그리고 또 어떤 말씀도 드렸냐면 이건 사회적인 분위기도 좀 좌우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증권사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막 이런 광고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광고도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 그래서 그게 또 저희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나쁘다 하시면 안 돼요 라고 알려드려야 되고 근데 그 지점에서 좀 자유로운 건 저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전혀 없고 뭐 광고를 하거나 이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부분을 최대한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그리고 저희와 함께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얘기 드리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2: 사실 특히 두 분은 예전에 부동산 얘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0: 그렇죠.
2: 왜냐하면 이제 주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한국의 경제에서 부동산을 빼고 얘기하는 건 사실 어렵고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서울 집을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부터 부동산에 이런 모든 자금이 들어가서 이제 기업에 투자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많이 안타까워하시는 마음 뭐 이런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 어떤 전망을 가지고 계신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0: 지금 한국의 부동산 시장 전망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지금 부동산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정책이거든요. 그런데 정책이 불확실성이 마찬가지로 존재하기 때문에 정책이 이렇게 딱 나와야 전망이 가능하고 계획도 가능해 때 지금 정책이 막 만들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 그걸 판단하고

0: 전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특히 이제 최근에 만들어질 예정이거든요. 정부가 대토론회도 열고 전문가들 모아서 의견도 듣고 이런 청취 기간을 갖는데 그 과정을 겪은 다음에 이제 정책이 잘 나와주면 한국의 부동산 시장 내 집 마련 계획은 어떻게 하지? 지금 살 땐가 만 땐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시장이 또 불안한 원인이 정책의 실패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이 지금 영향이 너무 커졌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식시장도 단기간에는 그렇지만 부동산 시장도 지금 변동성이나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시장이다. 라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1: 네. 그 얼마 전부터 이런 기사 쭉 나왔어요. 그 왜 그 주식으로 번 돈 결국 다시 또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간다. 아, 이런 기사를 보면서 이게 맞는 건가 틀린 건가라고 좀 혼동을 좀 혼란스러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2: 그 기사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좀 틀린 기사라고 네네,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1: 저도 기사, 좀 혼란스럽다.
2: 예, 그 기사에 인용된 원소스가 뭔가 봤더니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한 리포트가 있더라고요. 네. 제가 그 원문을 다 봤어요. 다시 저도 궁금해가지고. 그랬더니 그 리포트에 본 주제는 야 주식으로 돈 벌어서 돈이 부동산으로 흘러갔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리포트가 아니더라고요. 그 리포트의 본 주제는 뭐냐면 지금 주식으로 돈 번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고 앞으로 이게 어떻게 바뀌어야 될 것 같은가를 재현하는 리포트였어요. 그중에 일부 일부가 이제 발췌된 건데 그 일부도 제가 볼 때 틀리게 발췌됐어요. 아무튼 그 리포트의 결론은 뭐냐면 지금 우리 사회가 주식으로 이제 점점 주식이 그동안은 좁고 깊게 영향을 미쳤고요. 부동산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쳤는데 이 좁고 깊게 미친 주식시장이 점점 더 저변이 넓혀지고 있고 구조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화를 더 잘 하기 위해서는 뭐 제도적으로든 뭐든 우리가 저변을 확대시킬 만한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이게 이 보고서의 진짜 취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야 주식 팔아서 결국은 또 부동산이래 이 주제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리포트였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잠깐 인용된 게 뭐냐면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 무주택자가 집을 살 수 있잖아요.
1: 그렇네요.
2: 당연한 거 아니에요. 실수요자니까. 그분들은 실수요자예요. 네. 집을 그럼 없이 사는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살 수 있지. 그럼 무주택자가 유주택자로 바뀌는 과정에서 자금 소스가 어떻게 됐나라는 걸 봤더니 그중에 당연히 주식 판 돈이 있겠죠. 집이 뭐 보통의 집 같은 경우에 한두 푼이 아니니까 보통 사실 제일 큰 비중이잖아요. 일단은 보통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무주택에서 유주택으로 바뀔 때 갖고 있던 자금 소스에 쭉 보면 주식 매각 대금이 들어있는 거예요. 좀 높은 비중으로.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이 집 살 때 주식 팔았다. 이렇게 결론이 잘못 나린 건데 이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집 없는 사람 집 살 때 그건
1: 저예요 저. 저 무주택 따라서 집 사야 돼요.
2: 이 돈 저 돈 다 끌어 쓰는 거지. 그러니까 무주택에서 유주택으로 변경되고 있는 그 조건들 그다음에 그 자금 소스 중에서 주식 매각 대금이 몇 프로 됐다라는 점 이런 것들을 그냥 발췌해서 거봐 주식 팔아서 집 샀다 이렇게 약간 본말에 전도되게 표현된 기사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다만 이제 그래서 그 기사는 조금 과도하게 좀 오역됐다 이렇게 저는 보지만 네. 더 근본적인 흐름은 사실은 이제 부동산에 너무 집중돼 있는 우리나라의 자산 구조가 좀 개편이 돼서 증시나 산업자본이나 이런 쪽으로 건강하게 흘러가야 된다는 우리가 다 공감하잖아요. 그래서 그 머니무브가 이제 우리도 잡힌다. 그 신호가 나왔다라고 믿고 싶은데 그게 정말 나왔는가. 요거에 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더 지금 포기하지 말고 더 해야 된다. 또 이쪽은 그러니까 부동산 쪽은 수익이 크게 되진 않는다. 이제 투기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제도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 돈을 받아 안아야 되는 증시나 산업자본 쪽에서는 이게 돈이 된다. 장기 투자 하시라. 믿고 해도 좋다. 신뢰를 가져도 좋다. 이런 정책 계속 나와야 되는 거죠. 이게 양쪽 다 숙제가 있다라는 건 맞지만 예,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그 정도.
1: 아, 정리가 아주
2: 예, 그건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 근데 도시공학자나 아니면 건축 설계하시는 분들은 다 필요 없고 기혼 여성한테 부동산 문제를 물어봐야 되는데 엉뚱한 남성들한테 물어볼 필요 없다 얘기를 하시고
0: 엉뚱한 남성들 여기 있습니다.
1: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사실 우리나라의 아파트 단지가 왜 이런 모습을 갖췄는지부터 사실은 뭐 발코니 이슈까지 다 사실 기혼 여성들이 가장 그 주거에 가장 민감하고 거기에 많은 신경을 쓰니까 그분들한테 미래를 물어봐라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권대한 앵커님 모셔놓고 저희가 엄한 두 분한테
0: 맞습니다.
1: 여쭤본 걸 수도 있어요. 네. 마지막으로 의견을 한번 여쭤봐야 되겠네요.
3: 아, 저는 사실 네. 부동산은 제가 잘 아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감히 뭐라고 코멘트를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제가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자본주의 시대에 삽니다. 자본주의에서 돈은 일해야 합니다. 그

0: 그 일하는 돈으로 가는 이제 첫 발자국을 전 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주식시장에 오래 있으면서 진짜 뭐 결국에는 뭐 또 강남 부동산이야 이런 얘기 사실은 했었잖아요. 과거에는 많이. 근데 그게 이제는 좀 바뀌어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잘 디뎌가면서 우리 증시도 그리고 산업자본도 함께 커가면서 나라가 잘 살게 되고 우리도 그 안에서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자본주의 시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 사실 부동산으로 들어간 돈은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좀 헷갈려요. 저는. 왜냐하면 주식시장으로 들어간 돈은 일을 못할 때도 있고 잘할 때도 있지만 어쨌든 일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저는 좀 부동산보다는 주식에 좀 더 많은 관심과 투자와 그다음에 모든 흐름들이 좀 들어갔으면 하는 관심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건 사실 뭐 신의 영역입니다만 우리나라의 주식 투자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좀 예측까지는 아니고 예측은 너무 이제 위험한 얘기지만 좀 큰 폭으로 한 10년, 20년, 30년 그런 큰 사이클로 한국은 어떻게 이 주식 시장이 발전할까? 발전한다면 어떻게 발전할까에 대한 좀 의견을 좀 주시면 어떨까요?
2: 장기적으로 보면 네네. 주식은 주식 자체로 오르는 건 아니고 네. 기업과 산업을 같이 연동하게 되거든요.
1: 아, 이거 공부가 된다.
2: 네, 그래서 그러면 10년 후에 대한민국 기업들은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는 그리고 산업은 어떻게 될 건가에 연결되는 거죠. 저는 10년 후에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기업 선택에 가장 발전된 모습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쉽게 말해서 포트폴리오가 잘 구성된 나라가 없어요. 자동차도 잘 만들죠. 조선도 잘 만듭니다. 화학도 잘합니다. 심지어 2차 전지, 배터리 1위죠. 이런 나라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시너지를 잘 활용하면 10년 후에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기업 생태계가 구성된 나라가 될 거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주식도 거기에 따라가겠죠. 그래서 저는 뭐 희망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전망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0년 동안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 일단 그 시간까지. 그래서 오랫동안 주식 시장에 남아 계셨으면 좋겠고 함께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3: 지금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 예상치가 지금 분기마다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정부나 한국은행이 예상하는 전망치도 올라가고 있고요. OECD라든지 뭐 아시아개발은행이라든지 이런 국제기구에서 IMF라든지 이쪽에서 예상하는 것도 한국 굉장히 잘할 것 같아 라고 하고 있고 민간 국제투자은행들 IB들이 예상하는 것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단이 3.2예요. 상단이 4를 넘는 전망치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선진국에서 연간 4가 나온다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상황이거든요. 크게 보면 우리 한국 호 우리 배 있잖아요. 우린 이 배를 다 같이 타고 있으니까 그죠? 우리 배가 순풍에 도출 달고 잘 나가야 우리가 그 안에서 다 잘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경제는 아까 이광수 대표 말씀처럼 올해 잘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다만 이제 증시가 경제와 궤를 맞추면서 이제 어느 정도 시차는 또 빠를 수도 있고 또 약간 이제 괴리를 벌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국에는 맞춰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조만간에 그런 소식 한번 전해드리고 싶어요. 드디어 코스피가 만을 돌파했습니다. 이런 얘기. 예.
1: 사실 그렇게 보자면 가장 우리가 미래를 또 많이 전망하셔야 되는 분이 권다영 앵커님 아닐까요?
0: 제가 그쵸? 제일 오래 사니까.
1: 그렇죠.
0: 지금 기업들이 왜 AI 투자를 할까요? 안 하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10년 후에 본인들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모두가 AI를 위해서 뛰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참 다행히도 우리나라가 지금 그 위치에서 좋은 자리를 참 잘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10년 후에는 더 좋은 자리에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해 주신 대로 증시도 궤를 같이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기대해 보고 싶습니다.
1: 왜냐하면 제가 이런 걸 여쭤본 이유가 사실은 긍정적인 미래를 예상해보는 노력이 없으면 사실 결국 인간이 비관적으로 가게 돼 있고 그 비관은 투기와 도박을 만들며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꽤 많은 그 우리의 주식시장이나 그 외의 금융시장이 어떻게 보면 외부의 요인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0: 이런 메시지가 사실은 객관적이고도 정확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낙관이 아니라 이런 긍정적인 미래에 대한 정확한 얘기들을 우리가 하는 것도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근거 없는 낙관. 그렇죠? 아니면 근거 없는 비관 이것만 남아서 네. 사실 한국 시장이 사실 굉장히 많은 발전을 해왔는데도 그걸 보지 않는 그런 이런 것들이 아직도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이 세 분의 그 견해를 빌어서 한번 저도 예, 그런 에너지를 좀 얻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아유,
1: 좋습니다.
0: 앞으로 정말 많은 또 기대와 더 많은 응원을 또 저희들이 또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저희도 네. 김경애 교수님 물음표 너무 응원드리고요. 시청률 떨어지면 또 불러주십시오.
2: 저희가 힘이 될까요?
0: 시즌별로 제가 모셔야 되지 않을까. 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정말 유익하고 정말 많은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식경제 전문 전문 유튜브 채널 12시에 만나요의 이광수 대표님, 네, 박주동 소장님 그리고 권다영 앵커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4: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7: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한.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여러분은 지금까지 김경일의 물음표와 함께하셨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주 목요일 밤 8시 유튜브로 먼저 방송되며 토요일 아침 6시 5분에 라디오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람들의 이야기, 김경일의 물음표,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3: 새벽 공기를 가르며
4: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5: 날개 죽지. 안녕하세요. 저는 최희자입니다. 저는 시장에서 장사한 지 한 40년 됐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추울 때나 더울 때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이렇게 이 자리에서 장사를 해왔습니다. 모두 잠든 시간에 졸린 눈을 비비면서 장사하러 나온다는 게 항상 쉽지는 않지만 귀찮아도 내 일을 사랑하며 그 일을 반복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요. 힘들 때도 있지만 좋을 때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장에서 세상의 하루를 엽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세상에서 각자의 시간에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하시길 응원합니다. 묵묵하게 한 발 한 발 나아가면 됩니다. 그게 인생 같아요.
4: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0: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의 깊이를 아는 곳에서만 물놀이를 하고 점프나 다이빙은 적어도 수심이 4m 이상인 곳에서만 즐겨야 합니다. 물놀이 중 체온 저하로 몸이 떨리거나 입술이 부르고 얼굴이 당기는 증상이 있을 때는 즉시 물놀이를 중지해야 합니다. 다리에 쥐가 오거나 피부에 소름이 돋을 때에도 물놀이를 중지하고 물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음식물을 물고 수영을 할 경우 질식의 위험이 있으므로 물놀이 중에는 껌이나 사탕 등의 음식물을 먹지 않아야 합니다. 나와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위해 물놀이 안전 기본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2: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7시 뉴스입니다. 밤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새벽 6시 서울 인천 전역에 호우경보가 내려졌고 경기는 광명, 시흥, 김포 등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주말간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 최대 300mm 이상, 충청 북부는 최대 250mm 이상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서울 동부 간선도로는 양방향 전면 통제 중입니다. 서울시는 안양천 등 하천 29곳, 둔치 주차장 4곳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경북 구미에서는 주택이 침수되며 일가족 5명이 소방구조대에 구조된 가운데 지난 자정 기준 경북에서 도로와 주택 침수, 낙석 등 비 피해 신고가 91건 접수됐습니다. 경기 의정부에서 40대 부부와 두 자녀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경찰이 사건 당일 오전 해당 아파트에 출동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낮 1시쯤 의정부 용현동의 아파트에서 추락사고 신고가 접수됐는데 경찰은 아파트 1층 뒤편에서 40대 부부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모두 숨졌습니다. 이 부부가 살던 15층을 수색하던 경찰은 숨져있는 11살, 7살 자녀를 발견했습니다. 일가족이 숨진 채 발견되기 전인 아침 7시 반쯤 비명소리가 들린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해 아파트를 수색하고 해당 가구까지 찾았지만 인기척이 없어 대면 확인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가정에서는 5월에도 비명소리로 추정되는 112 신고가 걸려왔다 끊어져 경찰이 확인 전화를 했지만 학원 가는 중에 잘못 걸었다는 취지의 답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당시 부모를 찾아 특이사항 유무를 확인했고 이번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군이 7일 연속 이란에 대한 야간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미 중부 사령부는 현지 시간 17일 공습은 군 통수권자의 지시에 따라 이란의 군사 능력을 지속해서 약화하기 위해 계획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란의 항구와 연안을 오가는 선박에 대한 해상 봉쇄를 재개한 이후 사흘간 선박 4척을 우회시키고 한 척을 무력화했으며 한 척은 승선 검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군은 즉각 주변 걸프국에 대한 보복 공격에 나섰습니다. 쿠웨이트의 해수 담수화 시설과 발전소가 파괴됐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을 공격하며 해상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기싸움도 이어갔습니다. 예멘 인근의 해역에서는 무장 세력이 유조선을 납포하는 등 극심한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또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 장기화로 종전에 대한 비관론이 커지면서 국제 유가는 4% 넘게 급등했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4도가량 내린 20도입니다. 김정현이었습니다. MBC 7시 뉴스를 마칩니다.
5: 안녕하세요. 글 쓰는 물리학자 김상욱입니다. 아이들이 세상에 나갈 10년 후를 위해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물으시는데요. 아마 그때도 아이들은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알기 위해 역사를 배워야 할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묻기 위해 철학을 만나야 할 거고, 노래하고 춤추고 그림을 그리면서 자기를 표현하려고 할 겁니다.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오래 함께한 것들에서 답을 찾으세요.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가장 믿을 만한 버팀목이 되실 겁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크레인이 필요하십니까?
2: 도시를 디자인하는 건설 현장에, 지역경제 발전의 중심이 되는 산업 현장에도 40년을 함께한 영남중기가 있습니다.
1: 700톤까지 다양한 크레인을 보유한 영남중기. 기억하세요. 크레인은 영남중기. 크레인을 부르는 전화 05-288-9999.
3: 한낮에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며칠간 계속되는 폭염은 우리의 건강과 생명까지 위협합니다.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을 피하고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따르는 것만이 이 폭염으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4: 지금 시각은 7시 5분입니다.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국제 상황을 짚는 GB타임스 시간인데요. 오늘은 일본을 다각도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요즘 일본 부동산에 중국 부자들이 몰려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상황 알아보고요. 2부에선 직장 풍속도가 되겠습니다. 일본에선 휴직 신청을 할 때도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곤 한다는데 왜 그러는 건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7월 18일 토요일 김종배의 시선 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건강해.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5: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1: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1: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2: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2: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3: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2: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3: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2: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0: 평일에 JB타임즈가 있다면 주말엔 글로벌타임즈가 있다. 테마로 알아보는 국제정치 JB타임즈.
1: 네, 함께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종대 글로벌 인재학부의 장휘 초빙 교수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서울신문의 송현석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그리고 김영비 대표는 휴가를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일본 부동산 시장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인들이 부동산을 그렇게 사들이고 있다고 하는데 현황이 어느 정도인가요?
2: 네, 일본에 놀러가는 중국인들이 원래 제일 많이 샀던 게 화장품이나 향수 뭐 이런 거였는데 최근에는 부동산 쇼핑을 하고 있다라는 현지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가전제품 같은 거는 이미 중국 내수품도 성능이 상당히 좋아졌죠. 그리고 우리가 한때 대륙의 실수라고 불렀던 샤오미는 지금 전기차 슈퍼차를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인들한테는 일본 상품이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은 거고 대신에 이제 그 일본의 유명 어떤 관광지나 아니면 대도시 이런 데까지 가서 이제 부동산을 사들이는 건데 지금 일본에 거주하는 중국인 인구는 한 90만 명 정도 되고 부동산 정보는 한국이랑 마찬가지로 뭐 앱이나 스마트폰으로 쉽게 검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돈이 있는 중국인들이 일본 부동산 쇼핑에 나서고 있다라는 건데 물론 예전에 우리 한국에서는 뭐 제주도에서 중국인들이 막 부동산 싹쓸이 한다 뭐 이런 우려가 나왔을 정도까지는 아닌 걸로 현재 상황은 보이지만 일본은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을 전면 이렇게 제한하는 그런 그러니까 전면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뭐 조금 제한하는 법까지도 사실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매입이나 보유나 처분이 워낙 자유로워서 중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얼마나 사들여 하는지 뭐 통계 나오고 이런 건 없고?
2: 통계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하고 좀 통계의 규칙이 다른데 거기는 전체 비율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상업용, 주택, 뭐 토지 이런 걸 다 합쳐서. 근데 부동산 매입 비율이 이전보다 많이 증가했지만 비율 자체로는 한 20% 안쪽.
1: 전체 부동산에?
2: 네, 전체 부동산.
1: 아니, 잠깐 일본 전체 부동산의 20% 안쪽을 중국인이 사들였다고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20%가 아니겠지.
2: 17%입니다. 예. 2024년 기준 외국인 투자자의 일본 부동산 투자액은 전체 부동산 투자의 17%.
3: 아, 그 해.
2: 네.
1: 그 해의 그치. 일본 전체 부동산의 17%.
2: 그 해.
1: 어마어마한 거지.
2: 네. 근데 여기에 이제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1: 그러니까.
3: 근데 뭐 실제로는 크게 그 비율로 자체는 뭐 한 3% 그리고 중국만 보면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다 섞여 있어요. 이게 중국인만 딱 찾지를 못하고 외국인 투자로 또 보통 통계가 나오고
1: 그러니까 외국인이 사들인 부동산이 전체 부동산의 3%?
3: 예예. 예. 그래서 이제 중국인만을 특정하기 어렵고 여기서 중국이라고 얘기할 때 보통 홍콩, 대만, 싱가포르, 중국이 다 포함이 돼서
2: 중국계.
3: 예예. 중국계로 포함이 돼서 사실은 약간 과장된 측면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기사들이 자꾸 나오는 이유는 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세 가지. 하나는 이제 도쿄의 아주 비싼 지역.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주 부자만 도쿄에서 부자들만 살 수 있는 지역을 중국 사람들이 사는 비율이 아주 높아 최근에 아주 높아졌다는 거.
1: 근데 도쿄는 엄청 비싸잖아요.
3: 그러니까 네. 정말 부자만 와서 사는 거죠.
2: 고급 맨션이라고. 네,
1: 그러면 그 도쿄 쪽을 사들인 사람들 중국에서도 상당한 부자.
3: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제 하나는 이제 지역의 휴가지에 있는 리조트들.
1: 아, 휴가지.
3: 우리 제주도 옛날에 얘기 나온 것처럼 거기에서 대규모로 매입하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안보 문제. 그래서 이렇게 외국인들이 무분별하게
1: 안보 문제는 뭐예요?
3: 왜냐면은 그 호카 뭐 저기 어디죠? 그 오키나와나 이런 지역에 그 안보적으로 취약한 지역 섬 같은 데를 중국인이 부동산을 사버리면 그것이 우리의 안보의 위협이 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정부는 관리를 안 하고 있다. 이런 안보에 대한 위협이 보수적인 정당이나 언론에 의해서 부각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점이 지금은 우려되는 점이라고 보입니다.
1: 그래요? 근데 예를 들어서 도쿄 같은데 엄청나게 비싼 맨션 이런 걸 사들이는 사람 네. 중국인들은 어떤 목적으로 그걸 사, 어떤 용도로 사들이는 거예요?
2: 뭐 일단 환차익을 노리는 사람들이
1: 투자니까 말 그대로 돈 벌려고 그렇죠. 나중에 내다 팔려고
2: 네 그런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뭐 후쿠오카 같은 지역들 그러니까 지역마다 조금 특징이 있는데 후쿠오카 같은 지역들은 중국하고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실거주하는 사람들 실거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삽니다.
1: 속칭 국제적 세컨하우스인가요 그러면?
2: 비슷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사는 건데 도쿄 같은 지역들은 진짜로 환차익과 어떤 시세 차익을 노린 중국인 이제 부동산 쇼퍼들이 많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럼 왜 그 돈만

0: 사는 사람들이 실거주 할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거기다 세컨하우스를 사느냐. 그만큼 부동산 시장이 중국은 지금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한참 다뤘던 시기가 있긴 하지만 현재까지도 이게 회복이 안 된 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부동산 중국 부동산 경기 침체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수만 세대가 들어간 아파트를 짓던 회사가 중간에 부도가 나거든요. 파산이 돼요. 근데 이거를 중국 정부가 안 도와줍니다. 은행들한테 도와주지 말라고 지시를 합니다. 도와줄 수 있는데도. 왜 그렇게 하냐면 니들 이렇게 몸집만 불리고 거품만 키우다가 망하면 우리가 안 도와줄 거야 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로 자꾸 쓰려고 해요. 중국 당국이. 그러다 보니까 현지 부동산 시장은 너무 안 좋고 그러면 돈을 이만큼 가진 중국 부자들은 사실 이거를 위험 자산에 투자하기 싫으니까 자꾸 해외로 나가는
1: 그러면 거지. 그게 사들이는 게 중국 개인입니까? 아니면 개발업체 이런 쪽입니까?
0: 개인이 많습니다.
1: 개인이?
2: 네. 둘 다 있는데 개인, 다 있긴 그러니까 중국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부자가 훨씬 많기 때문에
1: 상하이범 장난 아니라
2: 네.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은 일본의 지금 이제 전체 시장을 보면 중국 사람들이 투자하는 비율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 이게 이제 크게 문제가 됐던 게 예를 들면 옛날에 밴쿠버 같은 데가 있어요. 밴쿠버는 97년에 홍콩이 반환된 이후에 거기 이제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면서 거기 이제 불안함을 느낀 사람들이 밴쿠버로 많이 이주를 했고
1: 홍콩에 살다가
2: 네, 홍콩에 살다가 그래서 밴쿠버가 이제 그 홍콩 이주민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그러니까 중국과의 커넥션이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본토 중국에서도 밴쿠버에다가 이제 부동산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정말 부자들이 와서 사니까 이 메트로 밴쿠버 지역이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이 중국인이 사는 비율이 너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대 2010년대 중반부터 그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밴쿠버가 있는 그 주에서는 외국인들이 부동산을 사면 뭐 그 15% 그 세금을 더 내라.
1: 세금을 더 내라.
2: 예, 외국인들이 살 때 왜냐 외국인들이 자꾸 가격 올리니까.
1: 우리나라는 어느 지역은 뭐 저기 그 사면은 영주권 주네 뭐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있었는데.
2: 이제 그리고 나중에 20%까지 올렸어요 그거를. 근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또 이쪽에 투자하던 중국인들이 제가 이제 옛날 시애틀에 좀 산 적이 있는데 시애틀로 옮겨왔어요.
1: 밴쿠버에서.
2: 예, 그래서 밴쿠버는 이제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예. 시애틀로 왔는데 시애틀 이제 저희 그 지역 신문에서 보면 어떤 기사들이 나오냐면 미국은 집을 팔면 내가 팔고 싶은 가격을 올려요. 뭐 예를 들면 뭐 2억 올려요. 그러면 그 2억에 팔 수 있는 게 아니라 사고 싶은 사람들이 거기다가 지원을 해요. 나는 1억 8천, 뭐 1억 7천 이렇게
1: 입찰이네.
2: 입찰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제 부동산 업자가 그걸 보고 집주인이나 그 중에 제일 믿을 만한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1: 그거 괜찮네요.
2: 예. 그리고 왜냐하면 대부분이 또 다 모기지를 끼고 하기 때문에 큰 현금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예. 그런 식으로 집을 사는데 중국 부자들이 오면 어떠냐면 얼마예요? 그러면 2억인데요. 그럼 2억을 그냥 준대요.
0: 맞아요.
2: 나 이거 집 살래요. 싸네 이러고.
1: 현금 박치기.
2: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실수요자들이 이게 시장에서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밴쿠버에서 엄청난 불만이 생기고 그러면서 옮겨왔는데 그 시애틀도 옮겨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역에서 이 중국 부자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그 구체적인 지역에 그 부동산 가격을 급상승하게 만드는 원인들이 돼서 내부적으로 되게 이제 반발이 생기죠.
1: 근데 왜 일본이에요?
0: 일본, 그러니까 원래는 한국을 한참 동안 많이 사다가 한국은 그 규제하는 제도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 이후로. 그러니까 그전에도 우리도 물론 지금 현재도 전면 이제 이걸 금지하는 제도까지는 없지만 우리는 서울이나 경기 일부 지역, 인천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반드시 실거주해야 된다. 혹은 뭐 몇 년 이상 실거주해야 된다. 네, 그리고 네, 네. 뭐 비자나 이런 것들을 증명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네. 근데 일본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1: 왜냐하면 거의 제한이 없다?
0: 제한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 왜 그럼 제한을 못 두냐. 지금 여기는 신규로 뭔가 리조트나 호텔 같은 걸 세워도 내수로는 돌릴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인구 감소가 너무 크고 이제 고령화가 심각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를 들여오듯이 어쩔 수 없이 외자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인들이 들어오는 걸 막지 않는 거고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이제 저희는 역차별 논란이 또 있기도 했죠. 이런 이제 한참 집값 내린다고 우리는 엄청 규제를 많이 받았지만 외국인한테는 그런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거에 대한 불만들이 많았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한국은 그런 규제들이 굉장히 좀 많은 상태입니다.
1: 근데 그러면 중국인들이 이렇게 지금 그 일본에

0: 속칭 투자를 해가지고 그럼 일본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래서 가격이 상승되고 뭐 이런 게 있나요?
1: 그럼요. 이제 도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굉장히 비싼 도쿄 내에서도 비싼 아파트들이나 맨션이 모여 있는 지역의 집값이 당연히 상승을 했고요. 1년 사이에 뭐 몇 퍼센트 이상 상승을 했다 이런 자료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의 어떤 원인이 이렇게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특히 그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현금으로 이 집을 크게 사는 그래서 네. 현재 언론에서 나온 보도를 봤더니 예전에는 그 아파트가 뭐 10억대 정도여서 그냥 30대 부부들이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이제 그런 정도의 가격이었는데 그게 1년 사이에 한 뭐 3, 4억씩 우리 돈으로 이제 오른 거예요. 그러면서 장기 대출을 받아도 사실상 이거를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라는 보도 현지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2: 근데 물론 뭐 다른 더 큰 요인들이 있겠죠. 집값 상승 지금 보면 전 세계적으로 메트로폴리탄 지역의 집값들은 다 수직 상승하고 있고 뭐 예를 들면 뭐 초저금리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일본의 또 고가 맨션들이 늘어나면서 평균 가격이 올라간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한 지역에는 워낙 그 중국인 자본 비율이 높아지니까 아 이게 원인이 중국 자본이겠구나라는 그런 반발이 커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그 다른 지역에도 그런 식의 이제 문제들이 생겨났죠.
0: 제가 한 8년 전인가 한번 제주도를 가서 올레길을 막 걸은 적이 있어요. 가다 보니까 짓다만 집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2: 그렇죠.
0: 그리고 이제 하나의 단지로 조성하다가 딱 중단된 것도 되게 그렇죠.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거 대부분이 중국인들이 와서 짓다가 이제 스톱된 그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막 걷다 보면 펜션인데 여기는 펜션이 들어설 이유가 없는데도 막 짓다가 골조만 세워놓고 딱 스톱되고 뭐 이런 게 여러 개를 이제 봤거든요. 그러면 일본에서도 혹시 이런 비슷한 현상, 아까 이제 관광지도 많이 네. 사들인다고 혹시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나요?
1: 현재 지금 추세로서는 일본, 그러니까 우리처럼 새로 지은 돈을 주고 토지를 아예 사서 이렇게 짓는다기보다는 이미 지어진
0: 거를
1: 그 사들이는 경우가 아직까지는 많은 상태예요. 그래서 뭐 제주도 같은 그런 상황들은 아직 많지는 않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도 그리고 상업용 건물도 지금 중국인들이 원래는 예를 들어서 8억에 살 수 있는 거를 10억에 주고 그냥 현금에 사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일대가 다 오른대요. 다 올라서 뭐 실질적으로 이익에 필요한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현지에서는 계속 그 이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죠.
0: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물 건너 대한민국에서 이 일본 부동산 이야기를 할 정도면 네. 일본 현지에서 이게 지금 사회 문제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1: 그렇죠.
0: 그러면 일본 정부는 지금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에서는 이거를 장기적으로도 이걸 규제할 생각은 없습니다.
0: 아, 그래요?
1: 이거를 규제를 해버리면 외자가 안 들어버리면은 오히려 더 지역 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기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예 이제 그 막지는 못해요. 막지는 못하는데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안보적으로 위험한 지역 이제 이런 지역에 대한 어떤 통제나 일종의 규제 정도만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2: 규제보다는 이제 정부 그러니까 이게 사실 다카이치가 총리가 될 때. 여러 가지 이제 그 지지를 받는 요인들 중에 하나가 중국에 대한 이제 강경한 입장이었잖아요.
0: 아,
2: 그래서 예.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민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뭐 불법 체류나 오버투어리즘 그다음에 여기 포함된 게 이제 그 사실은 2015년 말에 일본 상케이 신문 같은 데서 이런 얘기를 계속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야마구치현 쇼오시마초에 속한 가사시마라는 작은 섬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미군 기지로부터 24km 떨어지고 여기가 초크 포인트다. 근데 나중에 이제 자기들이 조사해 봤더니 상하이 출신 사람들이 여기 부동산을 사기 시작해서 거의 70%까지 샀다. 근데 국가는 이거를 정부는 아예 모르고 있더라. 근데 이렇게 위험한 지역에 중국인들이 사는 거는 우리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의회 안에서도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그 장관이 직접 나와서 설명을 하는 와중에 자기도 그 질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 알고 있냐? 했더니 아, 이 문제 알고 있다. 근데 이제 야당 의원이 이 문제 알고 있는 게 확실하냐? 정부가 그렇게 중국인들이 안보에 위협되는 거를 하고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아 그건 아니고 상케이 보도를 알고 있다 사실은

0: 그런 얘기다. 그러면서 이게 일본 안에서 큰 논란이 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카이치도 그런 점에서 그 이런 그 전략적 거점 인근에서 외국인 토지 매입 문제를 다룰 기구를 신설하겠다 하고 실제로 이제 정책을 만드는데 그 예를 들면 이제 그런 허특정 국가를 겨냥해서 할 수 없잖아요. 예를 들면 중국인이 거점 지역에 살지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지금 이미 부동산은 모든 사람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외국인이 사는지 국내 누가 사는지를 조사하겠다. 그리고 특히 이런 안보가 위협이 있는 부분에서 그 벌어지는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더 면밀히 검토하겠다라는 정도의 이제
1: 관리하겠다라는
0: 그런 정도의 근데 법을 내놨습니다.
2: 작년에 일본 정부가 외국인들이 부동산 못 사도록 관련 정책을 내겠다고 이런 지금 보도 있지 않았었어요?
0: 예, 근데 그게 이제 다카이치도 그때 그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이게 일본 내에 외국인의 토지 취득을 금지시키면 그 양자 투자 협정 위반이고 그 WTO 위반이 될 수 있다면서 실제로는 우리가 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예, 그렇게 나왔습니다.
1: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이 외국인 노동자를 적극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하고 사실 같이
2: 거기는 구인난이죠. 구인난이죠.
1: 근데 그렇죠. 지금 일본 내수 상황도 마찬가지거든요. 특히 부동산은 더 그렇고 그렇다 보니까 일본은 애초에 이제 그 부동산 외국인이 부동산을 살 때 국적을 쓰지 않아요. 등기부에. 그래서 네 국적을 쓰죠. 그러니까 그냥 외국인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통계를 얘기할 때도 중국인을 딱 콕 집어서 얘기할 수 없었던 게 이제 등기부에 국적을 쓰지 않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거 자체가 사실상 일본 입장에서는 우리가 막 가릴 처지가 아니다. 지금 자본적으로 그리고 부동산 시장 상황이 그러니까 일단은 받아들이겠다는 기조가 깔려 있는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까지는 어렵고 그냥 주요 안보 지역 같은 경우는 관리하겠다 정도의 정책. 으로 앞으로 향후로도 갈 것으로 보입니다.
2: 보통 이제 부동산 좋게 말해서 투자, 나쁘게 하면 투기. 땅덩이가 좁아가지고 부동산은 그냥 그 안전 저기 자산이다. 뭐 이렇게 하면은 뭐 그 하는데 중국은 땅덩이가 넓어서 부동산에 대한 관념이 좀 다를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나 보네요. 그러니까.
0: 일단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를 못 하잖아요.
1: 맞아요.
2: 그렇죠.
1: 사용권만 가질 수 있죠.
0: 그러니까 이제 그 하지만 갖고 싶잖아요. 내가 부자면.
2: 아, 그럼요. 중국은 이제 사회주의 체제니까 이제 토지 소유를 인정을 안 하니까. 아, 그게 크겠네요.
1: 그러니까 토지를 아파트를 사도 토지를 사는 게 아니라 토지 사용권을 취득하는 사죠. 거기 때문에 그것도 개인이 아파트나 이런 주택 이제 주거용 토지의 사용권이 70년 정도거든요.
2: 아, 소유 욕망.
1: 네, 네.
2: 소유 욕망이 결국 이제 그 중국 국내에서는 안 되니까 외국으로.
1: 그렇죠.
2: 아, 그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1: 그리고 그거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에서 만약에 이런 토지 사용권에 대한 제한이 없더라도 현지 상황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2: 부동산 그러니까 시장이
1: 너무 좋지 않아서 당연히 위험자 우리가 얘기하는 그 위험 자산에 투자하고 싶지 않은 거죠. 중국 부자들은. 그러니까 밖으로 자꾸 나오는 겁니다.
2: 아. 네. 그런 연유가 있고요.
0: 사실 일본뿐 아니라 미국 뭐 호주 뭐 베트남 이런 데도 사실은 그런 중국 부자들의 부동산 투기가 사실 일본보다 규모는 훨씬 더 크게 그러니까 옛날에 무슨 조사를 했는데 중국 부동산 투자가들한테 가장 투자하고 싶은 나라는 하면 1위는 일본인데 실제로 돈은 다른 나라로도 많이 가 있다.
2: 그런데 그 중국은 근데 이제 외화를 뭐 반출하는데 뭐 제한이 있고 이런 거 없나요?
1: 그렇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제한이 있기는 한데 이 개인들이 밖에서 나가서 그렇게 이제 사는 거를 국가가 강 일일이 다 관리를 하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 주변에도 진짜 외국 나가 살려고 하는 친구들이 꽤 많고 네,
2: 중국에서 유학을 하고 오셔가지고 중국에 정통하신 분이
1: 정통하진 않지만 네, 꽤 많아서 근데 다 저보다 어린 친구들. 아. 엄청 어린데
2: 되게 이제 꽂힌 게 바로 그 부분 같은데
0: 일본에서 또 그 저기 화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중국인이 사업한 사람이 섬을 하나 샀는데 34살 이었어요. 34살짜리 여성이 사업하는
1: 친구가?
0: 아, 그 친구 아니에요. 친하게 지낼 수 있나요? 저도
2: 친구가 아니라 후배.
1: 네, 네. 후배죠. 동생이죠. 동생. 네. 네.
2: 이렇게 염장지르면 안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자, 부동산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제로 이어가겠습니다.

0: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고려해 신청자 중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정된 분께 일부 자부담비 안내 후 유상으로 TV를 보급합니다. 신청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부담 비용과 보급 절차 등 자세한 안내는 1688-4596 또는 카카오톡에서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검색하세요.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3: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4: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5: 네, GB타임즈 오늘은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송현석 기자, 장희 교수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앞서서 일본 부동산 이야기 좀 나눠봤는데요. 이번에는 일본의 직장 문화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직장인들이 회사에 휴직 신청을 할 때 본인이 신청을 안 하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이 얘기가?
6: 원래는 퇴사 대행 서비스가 먼저 출시가 됐고요. 네. 이거를 취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육아휴직. 아니면은 저 아파서 휴직 쓸래요. 이제 이런 의사를 대신 전달해주는 서비스로 이 퇴직 대행 서비스가 확대가 된 거죠.
5: 아니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신청 산장만 딱 쓰고 사인하면 끝이잖아요.
6: 안 돼요. 안 됩니다.
5: 와, 그렇게 안 돼요?
6: 네네. 그럴 수가 없는 게 그 일본은 저희가 오늘 문화 얘기를 많이 하겠지만 대면 문화 서비스, 대면 문화가 굉장히 강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딱 사직서 혹은 휴직에 관련된 어떤 얘기를 꺼내는 순간 전담하는 어떤 상사가 붙습니다.
5: 아 그래요?
6: 네.
5: 왜 그럼 휴직하려고 하느냐?
6: 왜 휴직하려고 해? 하지 마. 뭐 조금만 더 해봐. 뭐 아니면은 뭐 해봐. 이렇게 얼굴을 눈앞에 들이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그 거절을 못 해요.
5: 곤란해진다.
6: 네, 곤란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대행 서비스가 나오는 건데, 근데 처음에 조금 의아하실 수 있는 게 원래 휴직을 하고 퇴직을 하지 않습니까? 보통은. 근데 여기는 퇴직 서비스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휴직으로 확대가 됐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5: 뭔데요?
6: 왜냐하면 휴직이 더 어렵거든요.
5: 퇴직보다?
6: 훨씬 어려워요. 그러니까 퇴직 같은 경우는 퇴직 대행 서비스는 그냥 사측에다가 전달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현지 법률상 2주 안에 이게 그냥 처리가 되게 되어 있어요.
5: 아니 우리가 사표를 제출한다고 안 하잖아요. 사표를 던진다.
6: 던진다고 하죠.
5: 던진다.
6: 네, 네. 그렇게 던지면 됩니다. 대신에 이제 그 과정에서 어떤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되거나 이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대면하고 싶지 않으니까 대행 서비스를 쓰는 건데 휴직 같은 경우는 현지법상에도 이게 각 사에 맡기는 규율을 이제 이런 분위기가 있는 이 기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는 진단서를 내게 한다든지 어떤 회사는 어떤 서류를 제출하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심사를 한다든지 휴직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하고 좀 싸워야 되는 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휴직 대행 서비스가 훨씬 복잡하고 그래서 이게 좀 나중에 확산이 된 이제 그런
5: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하고 좀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휴직 신청을 하는데 아주 특별한 그 사유가 없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만약에 뭐 하면 이게 법적으로 걸리잖아요.
6: 네.
5: 근데 일본은 그게 아닌 수도 있다는 얘기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6: 걸리긴 걸립니다. 그런데 걸리기 전에 이제 어떻게 말하면 인적 자산을 활용하여 이제 이 직장인의
5: 너무 거상하게 어떤 표현한다.
6: 네, 의사를 막는 거죠.
7: 그것도 있고 저희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약간 사람들 상대하고 이런 거를 힘들어하는 그런 문화들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퇴직 서비스가 먼저 생겼는데 퇴직 서비스가 생겨난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은 이제 종신 고용이었잖아요.
5: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지, 그렇지.
7: 내가 회사를 다니는 거는 윗사람들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여기를 평생 이렇게 있는 거. 나는 충성을 다.
6: 여기서 있어. 결혼도 하고 네. 아이도 키우고.
5: 진짜 봉건적이다.
6: 네.
7: 그래서 이제 퇴직을 하려면은 일본에는 이제 그게 한국에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원만 퇴직 문화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0: 그냥 퇴직하는 게 아니라 거래처랑 주변의 상사랑 주변에 한 몇 주 동안 다니면서 만나서 선물 주고 인사하고
1: 아이고야.
0: 예. 그렇게 나가서 최종 출근일에 조회나 이런 데 가서 인사말도 하고 뭐 이렇게 이런 거를 하는 문화가 있는데 예. 이게 이제 지금은 일본도 이런 종신 고용이 이제 없어지는 상황에서 여전히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그런 문화적인 압박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그 특히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직접 상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거나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되게 어려워하고 엄청난 압박을 느끼는 걸로 보죠.
2: 그러면 대행 서비스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1: 대행 서비스는 그냥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대행 서비스와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냥 이제 대행 서비스한테 신청을 하면 이제 나 이런 것들 휴직하려고 했는데 대행해 주세요 하면은 거기서 이제 회사마다
0: 라인으로 합니다.
1: 그렇죠. 네, 라인으로 다
2: 아, 메신저.
1: 네, 메신저로 다 이제 얘기를 네, 해서 메신저로. 뭐 서류가 오갈 때는 무조건 우편으로. 네, 직접 전달하지 않고 우편으로 해주고 이제 이런 것들을 그 처리를 대신 해주는 거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 아이템 준비하면서 제가 옛날에 썼던 기사를 이제 찾은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그 휴직 대행 서비스가 유행한다라는 이제 얘기였고 이게 같은 옆 회사는 우리가 봐도 와 좀 신기한 문화네라고 하는데 서구에서 봤을 때는 얼마나 이게 놀라운 문화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AP통신이 이거를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고통스러울 정도로 무거운 수능주의적 일중독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말썽꾼으로 보이길 원치 않고 권위의 의문을 제기하는 걸 꺼려하고 그래서 발언 자체를 두려워할 수 있기 때문에 이직이란 것 자체가 일본에서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도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2: 이직.
1: 네. 이직이라는 것 자체가.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 그 종신고용 문화 얘기를 하셨지만 그게 이 일본인 특유의 어떤 타인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된다. 라는 문화가 되게 지금까지도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지거든요.
2: 휴직 자체가 이제 네. 남은 직원들한테 폐를 끼친 민폐다. 그러니까 네, 그렇죠. 민망하고 명구스러우니까 직접 얘기는 못하겠고 네가 좀 대신해 주라.
1: 근데 그렇게 해서 대행 서비스를 쓰기에는
2: 얼마래요?
1: 저렴해요.
2: 서비스료가 얼마래요?
1: 이게 휴직이랑 퇴직이랑 좀 비슷비슷한 수준인데 대신 이제 그 정규직이냐 아르바이트냐 뭐 이런 거에 따라 좀 다릅니다.
2: 아 직책 저기 네. 아니 저기 회사 안에서?
1: 네네 정규직이면은 우리 돈으로 한 20만 원 돈 정도 하고요.
2: 네.
1: 아르바이트나 계약직은 한 10만 원, 11만 원 정도 하고요.
2: 아니 알바도 네. 대행 서비스를 쓴다고요?
1: 네 많이 씁니다.
2: 야 진짜 많이 알바 그냥 돌아서면 끝이지 뭘?
1: 아 그럴 수 없어요. 알바 구하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지금 일본이.
0: 그러니까 이게 24년 조사지만. 대기업의 18.4%, 중소기업의 8.3%가 대행업체로부터 연락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는 거고.
2: 아니 그러면 네. 송현서 기자가 휴직을 네. 하고 싶은데 도저히 그러니까 그 부장님 앞에서는 얘기를 못하겠어. 그래서 대행 서비스를 했어.
1: 네.
2: 그럼 대행 서비스가 부장님하고 면담은 안 하나 그러면? 대행 아니, 서비스 업체는?
1: 서비스 업체가 하죠.
2: 해요?
1: 네.
2: 뭐라고 그래요? 그럼 거기서
1: 서비스 업체가
2: 아, 대화가 어떻게
1: 저희 의뢰인이 똑같습니다. 저희 의뢰인이 지금 퇴사를 신청하셨습니다. 휴직을 신청했습니다.
2: 그러면 회사 네. 쪽에서는 말린대요? 그래도?
1: 못 말리죠.
2: 그러니까.
1: 왜냐면 대리인한테 대리인한테 이거를 말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이제 진행은 그냥 되는 거죠.
2: 그냥.
1: 네. 근데
2: 주로 쉽게 말하면 이제 급행 서비스도 있네요.
0: 주로 법률 사무소에서 이것들을 많이 하는데.
2: 아, 심부름 센터가 아니라.
0: 예, 예. 그래서 왜냐면은 거기 필요한 휴직에 필요한 서류들을 만들어서 그거 딱 각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제출해서 아 여기 다 있으니까 너네 무조건 해줘야 돼. 이렇게 이 압박을 법률사무소는 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법률사무소가 이런 업무로 전환되는 법률사무소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2: 아니, 전업적으로 이런 네. 것만으로는 그렇게 수요가 그렇게 많은데.
1: 수요가 많아서 그 퇴직대행 서비스 업체 같은 경우는 생긴 지 불과 몇 년 사이에 누적 건수가 10만 건이 넘은 회사를 제가 인터뷰하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렵고 이제 현지에서 뭐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별 대행 서비스.
0: 그렇죠.
1: 네, 대면 문화가 있으니까.
2: 이별 대행?
1: 네네. 대신 가서 얘기해 줍니다. 너랑 헤어지제. 그리고 뭐 사과 대행 서비스. 대신 가서 사과해 줍니다. 미안하대. 죄송하대. 뭐 이제 이런 얘기를.
2: 우리나라에 보복 대행이 있던데 뉴스 보니까.
1: 어휴, 그래요.
0: 무서운 거네.
2: 복수 대행. 네. 그래서 저기 현관에 뭐 락카치로 오고 뭐. 뉴스 나왔잖아요, 우리.
0: 그 심부름 센터에서 하는 거는 결근 대행, 병가 대행 이런 거. 그 전화해서 오늘 송현석 기자가 아파서.
2: 그럼 보통 이제 부모님이 많이 하는데 아, 저희 집에 가요 오늘 아파가지고.
0: 그거를 그렇게도 안 돼요. 부모님으로 가장해서.
1: 가장해서.
2: 가장해서.
0: 네, 이렇게 저기.
1: 내가 현수 엄마인데
0: 네, 오늘 너무 아파서 못 가겠네요. 그런 시나리오들도 준비되어 있고.
1: 그러니까 얼마나 네. 그게 마음이 힘들까요? 네. 저는 약간 생각하고.
2: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별 대행은 좀 아니잖아요.
1: 이별 대행은 되게 오래됐어요. 일본에서
2: 아니 차라리 뭐, 거기는 카톡이 아니지 라인으로 네. 그냥 차라리 메신저로 하라고 하세요.
1: 그것 자체도 이들에게는 직접 대면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 네. 우리나라에서는 네. 카톡으로 이별 통보하면 저 욕 그러니까. 나오잖아요.
1: 어 근데 요새는
0: 물결을 두 개 해야 되나
1: 그렇죠 하나 해야 되나 느낌표를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고민하지만 지금은 사실 한국에서는 카톡으로 뭐 정말 이제 저 내일부터 안 나갈게요 부장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해서 많이 논란이 됐지만 일본은 이미 오래 전부터 예, 이 대면 문화에 예, 워낙 좀 지쳐 있다 보니까
2: 야 이별 대행도 듣다 네. 듣다 처음
1: 이별 대행은 놀랍죠.
2: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또 되게 좋을 것 같기도 하다.
1: 뭐 어려운 얘기고 불편한 얘기니까 아무래도.
2: 그죠. 네. 네. 이별 통보처럼 힘든 게 없거든요. 사실.
1: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축하 대행 서비스 이런 거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좋은 일은 좋은 일인데 나쁜 일에 대한 어떤 그 약간 항마력이 조금 네, 어려운 거죠. 떨어지는 거죠.
2: 결국은 이거는 이제 그 일본의 어떤 인간관계. 근데 이제 그 너무 범위를 넓히지 뭐 직장 안에서 인간관계의 문제로 결국은 귀착이 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이게 처음 이 말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게 2010년대 후반부터인데 그래서 2018년에 일본에서 이 퇴직 대행이라는 말이 유행어 대상 후보에도 오를 정도로 갑자기 이제 인기가 사람들의 인식이 높아졌는데 그게 이제 TV 프로그램에서 한 그 모델이 아 이거 퇴직 대행 하는 애들은 너무 좀 그냥 보호받고 자란 이런 애들 아닌가? 그 애들이 어떻게 그런 말도 하나 가서 못해
1: 너무 약하다 예. 마음이
2: 쉽게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세대 요즘 애들 요즘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0: 근데 이제 그게 의외로 이제 소셜에서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아니 그거를 스스로 그것도 어른이 돼가지고 말도 못하나 이런 의견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한쪽에서는 야 블랙 기업이나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회사를 그만둬야 되는 사람들은 이게 꼭 필요한데 너는 뭐 그걸 또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막 함부로 말하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는 일본의 이제 우리 뭐 젠지 젊은 세대들에 대해서 얘네들 이제 이런 것도 못해라는 시각들이 있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일본에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구인난이 심해지면서 이제는 약간 그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이 갑이 되면서 그 문제가 뭐가 있냐면 회사를 그만둔다 그러면 약간 강압적으로 혹은 좀 무리를 해서 절대 가지 마 제발 이거를 또 많이 한대요.
2: 아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딱 그 예. 이렇게 와야지 월급 올려줄게.
0: 그 실제로 그렇게 많이 가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힘드니까 오히려 이제 요즘에는 점점 퇴직 대행을 쓰는 것들이 되게 자연스러운 것들로 좀 받아들여지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그런
2: 우리 제작진이 찾는데 이별 대행은 그럴만 하네요. 이게 이제 그 뭐 이별 통보 이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뭐 불상사하고 이럴 수 있으니까 그죠? 그거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맡긴다. 그렇죠. 아, 충분히 그럴 수 네, 있겠네요.
1: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직장 내 괴롭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어렵게 회사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회사와 법적 다툼을 벌여야 되거나 뭐 이제 이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런 이제 대행 서비스들을 사용하게
2: 쉽게 되는 얘기하면 이런 거죠. 아, 가 너 말고도 줄 섰어가 되면은 뭐 퇴직하는데 말리지도 않고
1: 누가 말립니까?
2: 휴직하는데 말 결국은 네. 근본적으로 이제 회사 입장에서 구인난 때문에 어떻게든 그 뜯어 말리려고 바짓가랑이 잡고 네. 뜯어 말리려고 하는 게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직원 입장에서는 대놓고 솔직하게 이야기 못하는 네. 이 관계의 문화. 그렇죠. 이게 이제 얽혀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1: 네, 그래서 이게 구직난, 인력난, 뭐 이제 인력난이 심각하다 보니까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구직자 대비 구인자 비율이 1.63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한 명당 1.63개의 일자리가 있는 거예요.
2: 근데 그렇게 구인난이라는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는데 그렇다고 또 임금이 많이 오르지도 않았다면서 일본이.
1: 네, 임금을 많이 올릴 수가 없는 게 지금 계속 잃어버린 30년을 가고 있는 일본 그러니까. 상황이다 보니까 많이 올려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고령자를 재고용한다거나 뭐 이제 이런 식의 어쨌든 인력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기업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전혀 상상하지 못한 어떤 채용 제도들에 대한 변화도 있습니다. 뭐 예컨대 우선 채용 제도라는 게 있어서 이 관계를 끊지 말자. 지금 네가 당장 우리 회사에 안 들어온다 해도 괜찮아.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 면접만 보면
1: 면접 봐서 만약에 교수님이 붙었어요. 그러면 교수님이 난 여기도 붙고 저기도 붙었는데 저기 갈래라고 했을 때 이 회사에서는 괜찮아. 거기 가도 돼. 근데 대신에 3년 안에만 와주겠니? 3년 안에 오면 다른 어떤 절차 다 필요 없이 바로 입사 가는 이런 이제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채용 절차도 굉장히 좀 간소화하는 분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서류 봤죠, 필기 봤죠, 뭐 면접 몇 번 봤죠 이렇게 안 하고 그냥 한 번에 원스톱으로 끝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 이 그 직원들 어떤 채용자들의 불편을 조금 줄여주는 그런 것도 있고 저는 제일 좀 신박했던 게 직원 추천 채용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회사를 다니다가 교수님을 이 회사에 추천해서 이 회사에 붙었어. 그래서 감사합니다. 교수님이 네, 한 6개월, 1년 이상 이제 정해진 기간을 다닌다. 그러면 저한테 회사가 보너스를 주는 겁니다. 근데 이 보너스 금액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뭐 한 100만 원 돈에서 200만 원 정도 이제 200만 원, 300만 원 정도 가는데 만약에 IT 전문직이나 관리직이다. 그러면 이게 막 수백만 원 단위로 보너스가 올라갑니다. 그럼 회사는 이제 그런 거를 주고서라도 이제 사람을 붙잡아 두려고 하는
2: 정말
1: 거죠.
2: 정말 구인난이 심하군요.
1: 엄청 심한 거죠. 네. 1.63개의 일자리.
0: 그 최근에 그래서 3년 연속으로 임금 인상률이 5%가 넘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리고 왜 임금을 올리는지 물어보면 노동력의 정착과 확보를 이제 꼽은 기업들이 70% 이상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아까 지금 이별 대행이 그럼 있을 수도 있는 폭력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것처럼 이게 이제 아까 말한 문화적으로 이 말을 하면은 약간 배신자처럼 느껴지고 상사가 어렵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 회사랑 그 이후에 내가 이직하거나 퇴직한다고 말한 이후에 엮이는 게 이제 너무 걱정이 돼서 이 퇴직 대행을 이용하는 것이 요즘은 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2: 아, 오히려 이제 그 자체가 하나의 문화가 되어버리는.
1: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당분간 어떻게 보면은 언제 이 인구수 감소와 고령화가 이제 안정화에 접어들 것이냐에 대한 그 우려들이 워낙 많고 그렇다 보니까 구직자 입장에서는 계속 이럴 것 같거든요. 내가 회사 끝날 때까지, 내가 퇴직할 때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서비스들이 훨씬 더 구체화되는 경향들이 있죠.
2: 근데 그렇게 보니까 좀 달리 보이는 게 있네요. 이제 국내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 종종 있었거든요. 요즘 알바생들의 태도.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갑자기 종적이 묘연해지고 자취를 감춰버린다. 그만둔다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사라져버린다. 한번 와보고 그 다음날부터 연락을 끊어버리고 안 나온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래서 뭐 사장님들이 애 먹고 있다 이런 식의 보도 많이 나왔잖아요.
1: 네, 많이 나왔죠.
2: 근데 가만히 지금 일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것도 하나의 의사표시 방법이 왜냐하면 대면 와서 알바를 하려고 해서 와보니까 아니야. 좀 아니야. 그래서 대놓고 저 사장님 저 내일부터 안 나올래요? 못하겠어요? 이야기하기 뭐하니까.
1: 무섭기도 하고.
2: 그냥 안 하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0: 퇴직대행 이용한 사람 조사를 해서 그 왜 퇴직대행을 이용했냐라고 했을 때 진짜 근본 원인을 물어봤을 때 그 1위가 계약이나 노동 조건과 현실과의 괴리를 많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2: 와보니까 아니다.
1: 와보니까 아니더라.
0: 와보니까
2: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0: 와보니까 너무 힘드네. 와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네. 근데 말하긴 너무 미안하고 그렇죠. 두렵고 그래서 이제 그럴 수 있죠.
2: 그렇죠. 대놓고 이제 그 이제 이럴 수는 없고.
1: 그렇죠. 그리고 그죠? 막상 대놓고 하면 상대방이 이제 얼굴을 마주대고 나를 붙잡는 거에 항상 마음이 약해지거나 아니면 거기에 더 어려움을 이제 심리적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더더욱 이런 대행 서비스가 많이 확산이
2: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던 게 일본에서 노조라든지 직장 사우회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활성화 안 돼 있나 봐요?
1: 사우회 정도는 있는데요. 노조가 어떤 큰 목소리를 낸다라고 하는 거 저는 사실 그게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런 문화 자체가 아주 확고하게 자리 잡혀 있지도 않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지금 여기서 이직을 하거나 퇴직을 하는 것 자체도 내 옆에서 같이 일하던 사람들한테 폐를 끼친다고 생각하는 문화가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뭔가 사측과의 어떤 갈등을 이제 뭐 만들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0: 그래서 물론 그 일본에도 아까 우리 한국살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젊은 세대들이 그냥 화나서 그만두는 경우도 있지만 유명한 연구소인데 제가 갑자기 이름, 연구소 이름 생각났는데 거기 조사를 보니까 퇴직대행하는 사람들이 보통 이제 마음이 약하고 책임감이 없고 이런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했는데

0: 실제로 이 사람들은 팀워크 지향이 강한 사람들이다.
1: 근데 아, 오히려?
0: 예, 그래서 근데 직장이든 가정이든 친구든 어디에도 상담할 상대가 없는 고립 상태라는 게 보통 이 사람들의 특징이다. 그러니까 이걸 서로 우리 사실 지난주에 말한 거랑 연관이 되는데 이제 인간관계들이 되게 좁아지고 자기가 이런 말을 할 사람이 없으니까 아 그러면 돈을 내고 깔끔하게 여기다 왜냐하면 이걸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심리적인 위험, 위험 부담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제 협조적으로 일은 하고 싶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고립되고 때로는 이제 상사들의 괴롭힘이나 압력들 속에서 어떻게 말도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대행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으로 이어진다라는 분석도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렇게까지 뭐 늘어나고 있으면 기업들 입장에서도 네. 뭔가 대응책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강구를 할 거 아닙니까?
2: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들이 꾸준히 그 기본급을 올리는 추세에 있고요.
1: 네. 좋네.
2: 네, 기본급을
1: 네, 올려줄게. 월급을,
2: 네, 돈 많이 줄게. 이제 이런 게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 채용 방식의 변화를 계속 이제 주고 있는 거죠.
1: 아, 그래서 그리고 뭐 직원 추천제 이런 거.
2: 네, 직원 추천제 같은 거를 이제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돈을 쓰고 있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어쨌든 인력난 자체가 기업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게 일단 기업 입장에서 첫 번째 문제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저희가 일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외국에서 들어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1: 이제 인력을 노동력을.
2: 네. 노동력을 들어오지 않을 수가 없고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생각해 봤을 때 일본이 왜 이렇게 그 대면 문화에 어려워하는가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1: 근데
2: 상대방하고 그러니까 대화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잖아요. 말을 못하는 민족이 아니잖아요. 정말 논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고 그런데 일단은 남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된다는 그거 자체가 주는 어떤 위압감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기에 이제 종신고용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섞이면서 아 이 뭔가 싫은 소리를 해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는 싫은 소리를 해야 되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려워서 이런 문화들이 확산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이제 보게 됐고 그리고 그런 와중에 저희가 일부에서 얘기했던 것도 좀 맥이 통하는 게 일본은 계속해서 버블 붕괴 이후에 잃어버린 30년을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도 마찬가지고요. 일자리도 마찬가지고 현상 유지 여기 괜히 손댔다가는 망칠 수 있으니까 현상 유지를 하자라는 기조가 굉장히 강합니다. 네. 지금 부동산도 그래서 뭔가 이 어떤 제도나 어떤 규제를 통해서 이거를 막으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직장이나 이제 이런 데서도 뭔가 퇴직이나 이직은 변화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변화 자체가 나와 내 주변 사람들한테 굉장히 좀 불편함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자꾸 피하려고 하는 기조가 생기는 거죠.
1: 약간 단순화하는 것이긴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제 평생 직장 개념이 없어진 게 주로 기업이 주도해서 없어지고
2: 그렇죠.
1: 일본은 평생 직장이 이제 직원들이 주도해서 없어지고 그 차이가 좀 있네요.
2: 네, 큰 차이네요.
1: 그렇네요. 네.
0: 그 인력 부족은 사실 이제 한국도 좀 걱정을 해야 될 그렇죠? 문제죠. 이제 그 인구가 가장 그렇죠. 많이 감소하는 출생률이 가장 낮은 국가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임금을 올려준다거나 이제 뭐 아니면 그 디지털 전환을 한다거나 근데 일본은 문제 디지털 전환을 하려도 디지털 전환을 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 그리고 이제 그 외국인 인재들을 외국인을 들여와서 사실 노동력을 쓰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가능한 그 대안일 수 있겠는데.
1: 근데 외국인은 또 그렇게 개방적인 거예요, 일본?
0: 그래서 일본이 특히 이번에 다카이치 정권이 들어오면서 외국인에 대해서 우리가 제한을 하겠다는 것들을 명시적으로 더 이제 강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2: 그 연합정당이 들어오면서 예. 일본 유신회가 들어오면서 더 그런 예. 구조가 강해졌죠.
0: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 사실 취업이 점점 원래 어려운데 더 어려워지고 있고.
1: 그렇죠.
0: 그래서 이제 우리도 지금 사실 이제 저도 대학에 있지만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다 외국인이에요. 180명 정도 가르치는데 그중에 한국 학생이 10명 정도밖에 안 되고 다 외국인인데 그만큼 한국 대학을 이 먼저 바뀌었어요. 지금 대부분의 이제 수도권 대학들이나 지방 대학들은 외국인 학생들이 없으면은 거의
1: 그렇다고
0: 안 될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 이제 여기 와서 한국에서 이제 고등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대부분 여기서 취업을 못 하고 거의 다 돌아가게 돼요. 제가 한 7, 8년 한국에서 가르치면서 외국인 학생 중에 한국에서 취업한 그 경우가 한 명밖에 없어요.
1: 아, 예, 예.
0: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한국에서 키운 사람들을 한국 내에 장기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했는지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좀 고민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1: 그럼 일본이 더 필요하겠죠. 그렇게 그렇죠. 놓고 본다면. 예.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3: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4: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오늘부터 오늘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조강기.

0: 파편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잠시 후 8시 5분부터 최고의 모빌리티쇼
4: 권영주
3: 강다솜의
4: 차카차카가 시작됩니다.
5: 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물러가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6: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7: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8: 안녕하세요. 저는 27년째 미용업에 종사하고 있는 최종수입니다. 저는 수많은 손님들의 인상을 살핍니다. 다양한 얼굴에 어울리는 머리 모양도 워낙 다양해서 고민을 하게 되죠. 하지만 전혀 고민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웃음 가득한 얼굴이죠. 거울 앞에 앉아서 스스로에게 환하게 미소를 짓고 있는 손님의 얼굴만큼 아름다운 모습도 없습니다. 이런 분은 어떤 머리 모양도 다 어울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침마다 거울 속에 나와 미소를 주고받아 보세요. 세상이 나에게 하루 종일 긍정의 에너지를 선물할 겁니다. 미소 연습이 필요한 아침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실천의 시작입니다. 웃는 하루 시작하세요.
7: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0: SBC 김 사장, 사업은 좀 어때?
1: 요즘 그렇죠 뭐.
0: 어허, 울산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모르나? 창업 경영 교육, 1대1 컨설팅, 사업장 시설, 교체 비용까지 지원한다고.
1: 당장 가요. 아, 어디라고요?
0: 검색창에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2: 신삼성 자동차 학원이 밤 12시까지 교육하는 거 알아?
3: 응, 나 퇴근하고 가서 배우는 걸 원하는

0: 날짜 시간이 예약되니까 기다리지 않고 편하게 교육받아.
1: 그래서 인기구나. 교통 편리하고 대형버스 트레일러 시험장까지 갖춘 자동차 학원의 명문 신삼성자동차 운전 전문학원.
0: 삼산현대백화점 울산 260-1-0003.
2: 같은 차량도 판매 방식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더 쉽고 현명하게 내 차의 가치를 높이는 선택. 두바이 무역. 수출로 고객을 더하고 거래로 감동을 전하는 대한민국 중고차 수출 파트너. 검색창에 두바이 무역.
3: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 주세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증상 완화제를 반드시 소지하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4: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5: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4: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8시 뉴스입니다. 7일째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현지 시간 18일 밤 유조선 두 척이 폭발해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고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주장했습니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미국 첩보 기관들의 소가 호르무즈 해협 남부 기뢰 매설 구역을 통과하려던 유조선 두 척이 폭발해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인명 피해 여부나 선적 등은 확인되지 않았고 폭발은 이란 현지 시각 18일 0시 무렵에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과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50mm의 폭우가 내리는 가운데 밤사이 전국에서 28명이 대피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아침 6시 기준 주택 침수, 산사태 우려 등으로 대구, 경북, 충남에서 28명이 대피했습니다. 주택과 도로 침수 22건, 토사와 낙석 유출, 나무 쓰러짐 186건 등 재산 피해가 모두 20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강원 영월의 31호선, 경기 파주의 37호선 등 국도 두 곳이 통제 중이고 국립공원 10곳, 254개 구간도 통제되고 있습니다. 서울 중랑구 면목동과 경기 구리시 아천동을 잇는 용마터널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해 양방향 교통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오늘 오전 6시 53분 용마터널 내 차량에서 불이 나 교통이 차단됐습니다. 서울 전역에 호우경보가 내린 가운데 서울 동부간선도로가 전면 통제됐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수락지하차도에서 성수분기점 구간이 하천수위 상승으로 양방향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4시쯤 서울 서초구 올림픽대로를 달리던 4.5톤 트럭이 넘어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편도 4차로 중 2개 차로가 통제됐습니다. 어젯밤 9시 50분쯤 서울을 출발해 부산으로 향하던 KTX 열차가 고장나 대전 김천구미역 구간에서 2시간 반 가까이 멈춰섰습니다. 코레일 측은 해당 열차를 임시 열차 연결해 김천구미역으로 옮긴 후 승객 547명을 후속 열차로 환승시켰습니다. 또 KTX 열차 30대가 운행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날씨입니다.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중부지방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수도권 80에서 150mm, 강원 100에서 150mm, 충청과 경북은 50에서 100mm, 전북은 30에서 100mm, 전남은 30에서 80mm 등입니다. 특히 수도권과 세종, 충남 북부는 많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7: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말이 씨가 되고 정신이 육체에 영향을 미친다. 유명한 연구가 있죠. 1930년대 초 미국에서 수녀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이들에게 자기 삶을 소개하는 간증문을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글에 긍정적인 정서가 얼마나 담겼는지 분석했죠. 그리고 70년이 지난 뒤

그 수녀들을 다시 찾았더니 행복하다, 기쁘다란 표현을 많이 쓴 수녀들 90%가 85세까지 장수했고 그런 표현을 적게 쓴 쪽은 겨우 34%만 생존해 있더라. 생글생글 밝은 마음이 이렇게나 중요합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1: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2: 권영주
3: 강다솜의
2: 차카
3: 차카.
2: 안녕하십니까. 권영주 강다솜의 차카차카 진행의 자동차 컬럼니스트 권영주입니다.
3: 안녕하세요. MBC 아나운서 강다솜입니다.
2: 우리나라 지하철 세계 최고 평가 듣는 거 아시죠?
3: 아, 물론이죠. 특히 이 우리나라 지하철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지하철에서 물건을 잃어버려도 대부분 다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2: 야,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의 국민성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지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3: 그런데 이제는 찾기가 더 쉬워진다면서요?
2: 찾는 게 아니라 배달해줍니다.
3: 사실 그동안에 유실물 찾으려면 이 유실물 센터의 운영 시간인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에 맞춰서 직접 방문해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집으로 배송 정말 편할 것 같습니다.
2: 이용도 아주 간단해요. 물건 잃어버리면 일단 서울교통공사 유실물 센터에 연락을 합니다. 분실물 보관 여부를 확인하고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요. 그런 다음에 택배회사 홈페이지나 어플리케이션에서 택배 접수하고 배송지 입력한 뒤 운임을 결제하면 갖다 줍니다.
3: 이게 늘 같은 동선을 이동하는 사람들은 크게 체감을 못하겠지만 수도권 밖에 거주하는 이용자,
2: 그렇죠.
3: 또 교통약자, 또 타 지역에서 출장 등으로 지하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정말 정말 편리할 것 같습니다.
2: 이 얘기는 뭐냐면 이동이 점점 편리해지는 대한민국이고 이 대한민국의 대표 이동을 표방하는 방송이 바로 차카차카 아니겠습니까?
3: 그렇습니다.
2: 권영주 강다솜의 차카차카 출발하겠습니다.

0: 이재성의 그 집 앞 들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소개해 드릴게요.
1: 요즘 자동차 구독 서비스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오늘 그 유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니다.
0: 차카차카 클릭 데일리한 편은지 기자와 함께 정부가 발표한 미래 자동차 산업의 청사진과 품질 경쟁에 나선 전기차 충전기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1: 전문가 오셨네. 오늘 자율주행 자동차가 달 달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를 어떻게 선별하는지 알아볼 겁니다. 잠시 후 파트리지 시스템 이준하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 차카차카는 청취자 여러분의 질문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비 궁금증, 교통사고, 법률 상담 대환영입니다. 또 자동차 구매 고민하고 계신다면 차카차카 카믈리에가 해결해 드릴게요.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사연이 소개된 분들께는 프리미엄 썬팅 브이쿨에서 자동차 용품 등 푸짐한 선물 드립니다. 광고 듣고 시작할게요.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내 수영장까지
4: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3: 노라이벌 랜드마크
4: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호 5일 3호 55 롯데건설.

0: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다. 복날에도 까마치 통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6: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7: 워킷 안전화.
8: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여러분은 지금 최고의 모빌리티 쇼
2: 권영주
0: 강다솜의
2: 차카차카를 듣고 계십니다.
0: 귀로 듣는 자동차 칼럼 올데카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의 자동차 구독 서비스의 유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다고요?
3: 요즘 자동차 얘기할 때 가끔 구독합니다. 구독 서비스가 뭔지. 그 보험은 우리 강다솜 아나운서도 잘 아시잖아요.
0: 그렇죠.
3: 보험이라는 게 원래 기원전에 선사시대 이전부터 존재했던 형태입니다. 예전에 물물교환하든 화폐로 물건 사고팔든 물건이 이송되는 과정에서 손상될 가능성이 늘 존재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원전 바빌론에서 만들어진 세계 최초의 법전, 함무라비 법전에도 보험 얘기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0: 오, 정말요?
3: 네, 그럼 보험에서 시작된 구독이 다른 분야로 어떻게 발전했냐? 보통 이제 구독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뭐 신문 구독.
0: 우유 구독.
3: 우유 구독. 맞죠? 매거진 정기 구독. 종이 매체거든요. 1617년에 영국의 존 민슈라는 언어학자가 사전 만들어 놓고 고민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인쇄비가 너무 비싼 거예요. 이때 이제 보험에서 활용되던 구독 모델을 가져옵니다. 근데 이때 구독은 사실은 선제적 구독이죠. 일단 만들고 만들어 놓고 매월 이용료 받는 게 아니라 돈 좀 모아보세요. 그러면 제가 출판할게요. 지금 보면 크라우드 펀딩 같은 그러네요. 그런 개념인 거죠. 근데 이때 구독이라는 영어 단어, 그러니까 서브스크립션, 서브라는 게 아래라는 뜻이고,
0: 네.
3: 스크립션이 뭔가를 쓰다라는 행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무언가의 동의를 표하면서 돈을 지불하겠다는 서명하는 행위를 구독이라고 불렀고, 그게 지금의 구매해서 읽는다라는 뜻과는 조금 다른 거죠.
0: 그렇군요.
3: 그러다가 이제 1700년대 들어서 그러니까 출판물의 정기적인 구매자가 된다는 의미로 확정이 된 거고, 자동차에서 보면 이런 거잖아요. 일정한 비용 내고 물건 이용한다는 관점에서 보니까 렌터카이기도 하죠.
0: 맞네요.
3: 그러니까 렌터카는 1906년에 등장한 개념인데, 그리고 1912년에 독일에서 최초의 자동차 렌탈 기업이 정식으로 영업을 개시했는데, 그러다가 아예 이제 대놓고 자동차 구독 서비스로 명칭 달고 사업이 등장한 게 2010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형태적으로는 존재했는데 여기다가 서브스크립션이라는 그냥 이름 달고 등장한 사업은 불과 얼마 안 돼요. 2010년입니다. 아예 대놓고 얘기했는데 그냥 이런 겁니다. 차 빌려주는 거예요. 렌탈인데 단기간에 자동차 구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건데, 보통은 자동차 빌려줄 때 오랜 기간 장기로 빌려줬잖아요.
0: 그렇죠.
3: 이걸 단기로 빌려준 겁니다. 그래놓고 서브스크립션 이렇게 이름 붙인 거죠. 대신 비용은 비싸게 받았죠. 이때 참 머리 좋아요. 리마 브레이다이라는 창업자가 마케팅 차원에서
0: 네.
3: 자동차 구독 서비스, 서브스크립션 이렇게 명칭을 붙인 거고, 그게 이후에 우리가 흔하게 쓰는 용어가 돼버린 거예요. 최근에는 자동차 구독 서비스가 이제 소프트웨어로 확장이 된 거죠. 이 소프트웨어 쓰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월 얼마씩 내세요. 테슬라의 FSD 프로그램이 대표적이고.
0: 맞습니다.
3: 매월 15만 원 내고 이용하라는 건데, 판단은 뭐 철저히 소비자의 몫이겠죠. 이렇게 하드웨어 시대의 본격 소프트웨어 구독 시대로 진화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사지 않고 아예 이용료만 내고 정기 구독하는 시대도 분명히 오게 될 겁니다.
0: 자, 지금까지 귀로 듣는 자동차 칼럼 올드카였습니다.

0: 권영주 강다솜의 차카차카. 한 주간 관심을 끌었던 이슈를 살펴보는 차카차카 핫클릭 시간입니다. 데일리한 편은지 기자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1: 네, 앞으로 자동차 회사가 차만 만드는 시대는 점점 끝나갈 것 같습니다.
2: 네.
1: 정부가 이번 주 화요일에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을 발표했는데요. 자동차와 로봇 또 인공지능을 하나의 산업처럼 묶어서 키우겠다라는 계획이 담겼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동차를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주변 상황을 스스로 보고 판단하면서 움직이는 바퀴 달린 인공지능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2: 이런 얘기는 딱히 경제성장 전략이라고 이름 안 붙여도 계속 해오던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2: 자동차와 로봇을 하나의 산업으로 본다는 게 어렵게 들리긴 하지만 쭉 해왔던 거란 말이에요.
1: 그렇죠.
2: 그럼 실제로 무엇이 달라지는 건가요?
1: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자동차 공장에서 사람이 다 하잖아요.
2: 예.
1: 뭐 무거운 것도 옮기고 차체 안으로 몸을 숙여서 같은 작업 반복하는 이런 경우도 많은데요. 앞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이 투입되면 이런 일을 대신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로봇이 옮기고요. 또 부품을 작업자에게 건네기도 하고 사람이 하기 힘든 낮은 자세로 볼트를 조일 수도 있죠. 또 완성된 차량 안에 들어가서 뭐 검사 업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공장에서 빼겠다는 의미보다는 무겁고 위험하고 반복적인 일은 로봇이 하고 사람은 품질 관리나 로봇 제어처럼 더 복잡한 일을 담당하게 하는 거죠.
0: 그럼 자율주행차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이 담겨 있어요?
1: 네, 자율주행차는 컴퓨터 안에서만 시험한다고 완성되는 기술이 아닙니다. 실제 도로에서 갑자기 끼어드는 오토바이도 있고요. 또 불법으로 정차된 차량이 있을 수도 있고 공사 구간이 만날 수도 있죠. 이런 다양한 상황을 많이 경험해야 자동차가 더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광주 자율주행 실증 도시에서 운행하는 차량을 올해 200대에서 앞으로 총 3,000대까지 늘릴 계획인데요. 쉽게 말해서 자율주행차가 실제 도로에서 더 많이 달리게 해서 데이터를 쌓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확보한 데이터는 보행자를 구분하거나 차선을 인식하고 또 위험한 상황에서 멈추는 기술을 개선하기도 하죠. 자율주행차의 운전 연습장을 도시 전체로 넓히는 겁니다.
2: 그러니까 뭐 평범한 상황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런 극한 상황,
1: 그렇죠.
2: 예측지 못한 상황을 예측 케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운행 데이터 확보도 하지만
1: 네.
2: 요즘 저기 유튜브 이런 데서 예측 케이스 영상들 많이 있잖아요.
1: 네.
2: 그런 것도 학습을 시키더군요.
0: 아예 영상으로도요?
2: 그렇죠. 그 안에서 상황을 발생한 파악하고. 거를 얘 공부시켜가지고 굳이 도로에 안 나가도
1: 좋네요.
0: 신기하다.
2: 이렇게 보면 또 자율주행도 피지컬 AI도 결국 자동차 얘기하니까 모빌리티 얘기하니까 우리나라 뭐 현대차밖에 돼 있어요.
1: 그렇죠. 맞아요. 국내 기업 중에서 사실 완성차랑 뭐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로봇, 전장 부품까지 모두 갖춘 데가 현대차그룹밖에 없습니다. 현대차그룹도 향후 10년간 영남권에 42조 원을 투자해서 울산을 AI 기반 자동차 제조 거점으로 키우기로 했는데요.
2: 네.
1: 정부가 환경을 만들어주면 현대차그룹이 투자를 해서 실질적으로 키워나가는 거죠. 또 자동차 부품사들의 역할도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2: 그러겠죠.
1: 지금까지 엔진이나 변속기 만들던 회사들이 앞으로는 로봇에 팔을 만들기도 하고 또 센서나 로봇 손도 만들 수가 있겠죠.
0: 정부 정책과 기술이 만나서 시너지를 발휘할 거라 믿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소식 볼게요. 전기차 충전기 관련 내용이라고요?
1: 네. 전기차 충전소에 갔는데 충전기가 고장나 있거나 급속 충전기인데 이상하게 느린 경험 있으실 텐데요.
2: 저요.
1: 그렇죠. 많다고 들었거든요.
2: 짜증 훅 올라옵니다.
1: 그런데 앞으로는 충전기를 얼마나 많이 설치했는지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 성능과 내구성을 따져서
2: 맞아.
1: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충전기의 최소 성능 기준을 보조금과 직접 연계를 한 건데요.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전기차 보급이 늘어난 만큼 이제는 충전기도 양보다 질을 살피자는 거잖아요.
1: 그렇죠.
2: 그러면 이제 어떤 성능을 평가합니까?
1: 네, 우선 급속 같은 경우는 차량과 충전기 사이의 통신 상태 그리고 실제 충전 출력이 나와야 되고요.
2: 예, 예.
1: 또 에너지 효율 같은 걸 평가합니다. 고온과 저온, 진동 같은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작동도 해야 되고요. 또 완속 충전기는 사용하지 않을 때 소비하는 대기 전력과 실제 운영률, 또 커넥터 내구성과 충전 시작까지 걸리는 대기 시간 같은 걸 살펴봅니다. 단순히 설치만 돼 있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고장 없이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이걸 보겠다는 거죠.
0: 그리고 또 충전 속도에 따라서 분류도 달라진다면서요?
1: 네. 올해부터는 기존의 급속과 완속 사이에 중속 충전기라는 구간이 새로 생깁니다.
2: 중속이 생겼어요?
1: 예, 가운데죠 딱. 그러니까 출력이 30kW 이상 50kW 이하인 충전기를 별도로 분류한 건데요. 대형마트나 영화관처럼 한 두세 시간 정도 있을 곳들 네, 여기에 설치하기 적합한 겁니다. 무조건 급속만 늘리는 대신에 차량이 머무는 시간과 장소의 특성에 맞는 충전기를 배치하겠다는 건데요. 올해 정부는 급속 4,450기와 중속 2,000기, 완속 6만

0: 5,000개 등총 7만여 기의 설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1: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세상이 확실히 발전하는 것 같아요. 중속 충전기가 초창기에는 급속 충전기였거든요.
0: 아~ 네.
1: 50kW급이 이제 급속 충전기. 그 이상으로 나오니까 이제 중속으로 밀려나는군요. 어쨌든 충전 사업자들은 긴장을 할 것 같습니다. 전기차 이용자들이 체감 변화를 느낄 수 있을까요?
0: 네, 느낄 수 있겠죠. 사실 그동안은 운영 능력을 중심으로 충전 사업자를 평가했는데 올해부터는 운영사랑 제조사를 공동으로 봅니다. 운영사는 충전기를 제대로 관리하는지를 보고 제조사는 제품의 기술력과 품질을 평가하는 거죠. 원래 고장이 나면 운영사는 제조사 탓을 하고요.
1: 맞아요.
0: 제조사는
1: 이랬어요.
0: 또 운영사 탓을 해요. 근데 이런 문제를 줄이겠다라는 건데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충전기 숫자가 많은 것보다 사실 이 충전기가 제대로 작동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1: 훨씬 중요합니다.
0: 그렇죠. 그래서 이번 제도 개편이 이런 먹통 충전기를 줄이고 충전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지 좀 봐야겠습니다.
2: 자, 지금까지 차카차카 핫클릭 데일리한 편은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노래 하나 듣고 올까요? 신디 로퍼입니다. Time After Time.

0: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1: 울산 사랑 법인 대리운전 둘둘 대리운전. 전 직원 100% 보험 가입 업체 둘둘둘의 둘둘둘둘 둘둘 대리운전. 범칙금 전액 보상. 법인 대리운전 안전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오직 안전 운행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둘둘둘의 둘둘.

0: 입니다. 검색창에 덕원사 추모관.
1: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3: 권영주 강다솜의 차카 차카. 기쁘다 전문카 오셨네 시간입니다. 오늘은 자율주행 자동차의 핵심 중에 핵심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4: 뭐 자율주행 얘기만 나오면 뭐 데이터가 어쩌고 저쩌고 데이터 학습시킨다 뭐 한다
3: 맞아요.
4: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아주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주실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파트리지 시스템의 이준하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파트리지 시스템즈 대표 이준하입니다. 네, 저희는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이제 그런 기계들에서 나오는 그런 이제 데이터들을 이제 잘 취득하고
4: 예.
5: 잘 이제 작게 만들고 이제 쓸만한 것들만 잘 골라내는 이제 그런 이제 데이터 인프라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집이 지금 좀 잘 어질러져 있으면 이제 물건 찾기 되게 어렵잖아요.
3: 그렇죠.
5: 네, 이제 그런 이제 물건도 못 찾는데 이 데이터는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라서 정말 찾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언제든지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잘 찾을 수 있도록 잘 정리해 놓는 이제 이런 뭐 쉽게 얘기하면은 뭐 데이터계 이제 정리 전문가라고 이제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 미국에서 한 10년 정도 자율주행 자동차 이제 개발하다가 왔는데요.
4: 예, 예.
5: 현업에서 이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데이터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지는구나. 이 문제는 내가 정말 잘 풀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2020년에 이제 회사를 창업해가지고 지금까지 영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3: 이 데이터계의 정리 전문가라고 그러니까. 하니까 좀 이해가 쉽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데이터 내용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예를 들어 1시간 동안 주행을 한다. 그러면 저장되는 데이터는 주로 뭐가 저장되나요?
5: 여러 가지 정말 여러 가지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데요.
4: 예.
5: 일단 자율주행 자동차에는 눈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 눈은 두 개지만
3: 네.
5: 자율주행 자동차 눈은 한 10개에서 한 15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4: 됩니다. 카메라가 이제 눈이 되는 건데요.
5: 카메라, 라이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눈이 되는데요. 이런 영상, 이미지 그리고 이제 라이다는 이 빛을 쏘는 거예요. 이제 빛을 쏴서 이제 이 도로에 이제 차량이나 이제 보행자 이런 것들을 3차원으로 이렇게 변환해 주는
4: 예.
5: 그런 일을 하는 센서입니다. 그리고 또 차량 내부의 데이터. 그러니까 뭐 브레이크를 언제 밟았는지 얼마나 밟았는지 뭐 핸들을 얼마나 꺾었는지 뭐 이런 데이터도 다 저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아 그래요? 이런 거 보면 일반 운전자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데이터도 있습니까?
5: 아마 이게 저장이 될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데이터들이
4: 네,
5: 되게 많아요.
4: 네.
5: 뭐 예를 들면 뭐 내가 와이퍼를 언제 와이퍼 이 비물 닦는 거 이거를 언제 켰는지 언제 껐는지
4: 이것도 저장이 돼요?
5: 네 그런 것들까지 저장이 되고 그리고 뭐 김서림 뭐 이런 뭐
4: 버튼을 누르냐
5: 누르는 거 그런 거부터 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차량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저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아 그러면 나중에 뭐 김서림도 알아서 해주나요? 그런 것까지 저장이 되면?
5: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3: 아이디어만 냈군요, 제가.
4: 발명가 강다솜.
3: 근데 이런 데이터들이요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4: 그러니까.
3: 한 시간 기준으로 양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5: 뭐 차량마다 조금씩 틀리기는 한데
4: 네.
5: 한 시간 1초에 한 3기가에서 5기가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4: 3기가에서 5기가면 우리 보통 영화 한 편 정도 아니에요?
5: 네, 그러니까 우와. 1초에 영화 한 편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 1초에? 네. 1초예요? 1시간도 아니고?
4: 그러면 초당 그러면 시간당으로 가면 테라바이트 수준으로
5: 네, 10테라에서 20테라 정도 나오는데
4: 네.
5: 뭐 이 정도 양은 뭐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 256기가짜리 쓰고 있거든요.
3: 네.
5: 이게 그러니까 하루에 한 8시간 정도 주행을 한다라고 치면 한 수십 대 수백 대가 여기 꽉꽉 찬다.

0: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이거 처리 어떻게 해야 돼요? 엄청난데요, 양이 생각보다.
2: 그러니까 이 용량을 이 저장을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하고, 근데 그 중에서 여러 데이터 말씀하신 것 중에 뭐 영상 데이터도 있고, 그다음에 조작 데이터도 있고 여러 가지 데이터 중에 가장 용량을 많이 차지하는 데이터는 뭡니까?
0: 이미지가 가장 큽니다.
2: 아, 이미지.
1: 역시. 네. 핸드폰도 보면은 이 비디오, 사진 이게 제일 크잖아요.
2: 그러니까.
1: 근데 이게 듣다 보니까 자율주행 자동차가 운행을 하게 된다면 이 저장된 데이터는 꼭 필요한데 데이터 양이 너무 크니까 이게 골칫거리가 될 수도 있겠다 싶어요.
0: 네, 이게 뭐 전부터 계속 화두이기는 했는데요. 예. 이게 자율주행 레벨이 올라가면서
2: 더 많은 데이터를
0: 훨씬 더 많은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뭐 되게 좀 화질을 안 좋게 하거나 예. 이러면은 또 이게 안전에 또 그렇죠.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2: AI가 학습할 때 화질이 안 좋으니까 제대로 학습을 못 하는군요.
0: 네, 왜냐하면 이게 차라는 게 고속으로 움직이는 로봇이거든요. 예. 근데 고속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멀리까지 봐야 돼요. 이게 미리 대응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데 화질을 떨어뜨리면 멀리 있는 차량 이런 것들을 검출을 못 하거든요. 이게 바로
2: 아 그럼 예측을 못 하는군요.
0: 네, 예측을 못 하니까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화질도 못 줄이고 이게 양은 계속 늘어나고 그래서 굉장히 큰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2: 그 원본 그대로 써야 되는 거예요?
0: 최대한 원본으로 써야 됩니다.
1: 야, 이 데이터 진짜 어떻게 정리해요?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
2: 그 정리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
1: 아, 전문가 계시죠. 어? 네.
2: 그 이제 이런 데이터들이 저는 궁금한 게 이런 거죠. 계속 쌓이면 밑도 끝도 없이 쌓일 수는 없잖아요.
0: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데이터를 막 이렇게 저장을 했는데 이걸 사람들이 못 지워요. 못 지우는 이유가 이게 나중에 어떻게 쓰일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또 다시 취득하는 것도 돈이고 저장하는 것도 돈이기 때문에 지울 수가 없습니다.
2: 지울 수가 없는데 어딘가에 보관은 해둬야 되는군요.
0: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보관을 해놓으면 계속해서 비용이 이제
1: 올라가죠.
2: 그러겠죠.
0: 누적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 창고 비용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1: 그렇죠.
2: 근데 이런 데이터들이 국내에서만 사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로 좀 공유하고 그러면 데이터를 서로 이동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미국에서 도로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한국이 필요하면 공유를 해야 되잖아요.
0: 네.
2: 이런 경우는 어떻게 줍니까?
0: 굉장히 좀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데이터를 지금 전송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택배입니다.
2: 네?
1: DHL이요?
2: 네. 아니 우리 저기 인터넷 다 되고 광통신 되고 그러는데 택배로 온다고요?
1: 뭐 압축해서 보내고 이게 아니라 이메일도? 아, 너무 큰가요 그러기에는? 너무 큰가요 데이터가?
2: 너무 허망하잖아요.
1: 택배로 이런 시대에. 어떻게 해요? 하드디스크 이런 거 뽑아서?
0: 네, 하드디스크를 뽑아서 그냥 이거를 이제 패키징해서 이제 화물로 보내는 게 지금 가장 빠릅니다.
2: 아, 그래요? 자율주행 데이터의 이동의 핵심은 택배로군요.
1: 생각지도 못했어요.
2: 이 택배에서 없으면 이거 데이터 분석 못하겠는데 이거?
1: 그러니까요.
0: 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2: 아, 그래요?
1: 이게 워낙에 데이터가 커서 그런가 보죠?
2: 그러니까. 네. 그러면 이런 데이터를 결국은 지금은 국제특송이지만 결국은 통신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계속 줘야 되는 이동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0: 그런 방향으로 계속 가야죠.
2: 그러면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옮기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0: 일단은 데이터를 막 이렇게 미국에서 유럽에서 뭐 이렇게 데이터를 취득을 해가지고 가져오면 거의 90% 이상은 쓸 데가 없어요.
2: 아,
0: 이거는 학습할 때 오히려 방해되는 데이터 이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2: 아, 모으긴 모았는데 네. 막상 쓰려고 봤더니 쓸모 있는 건 몇개 안 되는구나.
0: 네, 쓸모 있는 거는 진짜 조금이라서 네.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좀 잘 선별해낼 수 있을까, 안 보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 그리고 선별을 해 놓은 것만 또 전송을 하더라도 이것도 네트워크로 보내기가 불가능하거든요.
2: 예.
0: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하면 압축을 잘하느냐, 어떻게 하면 손실 없이 압축해서 작게 만드느냐, 요게 이제 되게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 재밌다.
1: 골라내고 선별하고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럼 버려지는 데이터가 진짜 많을 텐데 사실 정리의 기본은 버리기잖아요.
0: 맞습니다.
1: 어떤 데이터가 가장 많이 버려지나요?
0: 이미 본 거, 이미 경험한 거 이런 것들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2: 그렇지. 예, 이미 있는 거.
0: 네. 이미 예를 들면 뭐 지금 아무 이벤트가 없는 서울의 강변북로에 차도 별로 없고 이렇게 새벽에 뭐 이렇게 주행하는 거 이런 것들은 사실 그렇게 필요가
1: 도움이
0: 없거든요.
1: 되지 않는
2: 출발해서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영상.
0: 네.
2: 요거는 가져가봐야 쓸모가 없는 거야. 그런데 일단은 뭐 일단은 찍었어. 뭐, 그죠?
0: 네.
2: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0: 쓸데없는 데이터가 이렇게 많은데 거기서 아주 야 요거는 그냥 액기스야. 요거는 이제 귀한 거. 어? 우리 집 귀한 아들이요. 요런 데이터는 뭡니까?
1: 잘 발생하지 않는 일들. 이런 데이터를 보통 이제 업계에서 엣지 케이스.
0: 엣지 케이스. 돌발 상황.
1: 네, 돌발 상황.
0: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
1: 뭐 예를 들면 뭐 갑자기 강변 건너에 코끼리가 나왔다든지.
0: 아, 코끼리. 정말 예측 못하죠.
2: 네. 절대 예측할 수 없죠. 절대
0: 상상조차 못합니다. 코끼리가 네. 강변북로에
1: 아니면 뭐 이제 차가 불타고 있다든지. 아. 이런 것들은 정말 이제 귀한 데이터 여겨집니다.
0: 근데 이런 상황 근데 만들 수가 없잖아요.
2: 일부러 만들면 그러니까. 큰일 나죠. 그렇죠.
0: 재현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가 중요하군요.
1: 네,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이런 데이터를 이제 사람들이 이걸 그냥 시뮬레이션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예, 생각을 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가상으로도 만든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1: 네, 그런 것도 이제 되게 중요한 기술이기는 한데 네. 제가 이제 전에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발할 때 이제 유럽에 있는 이제 회사의 자동차를 이제 개발할 때 왔어요. 그때 이제 테스트 시나리오라고 이렇게 나온 게 반대편 차량에서 차가 날아올 때 이걸 어떻게 대응하느냐.
2: 차가 날아온다고요?
1: 그러니까 가드레일을 넘어가지고 넘어오는데 이걸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런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걸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그게 사람의 머리에서 그냥 책상에서 나온 시나리오잖아요. 예. 이제 근데 정작 그 차가 리콜이 됐어요. 이제 리콜이 된 이유가 이 빨간색 소화전 있잖아요. 예. 이 도로에 갓길에 예. 있는 거 그거를 어린 아이로 인식을 해가지고
0: 그게
1: 팍 서버리는 거예요.
2: 아이고.
1: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사람이 책상에서 생각할 수 서 나오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0: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인식 안 하니까.
1: 네. 그러니까 데이터 취득을 많이 해가면서 그런 케이스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현실에서 찾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저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0: 아, 저 궁금한 게 계시니까 그 유럽에서 자율주행 시험하시는 분이 한국에 와가지고 가장 곤란한 게 뭡니까 그랬더니 뭐 신호등 체계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저기 고속도로 같은데 또는 길에서 보면 마네킹이 이렇게 적색 경보등을 흔들면서 서행하라고 손을 흔들잖아요.
2: 네, 그럴 때 있죠.
0: 이걸 사람으로 인식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마네킹으로 인식해야 되는 거냐? 마네킹은 정지에 있어야 되는데 얘는 손을 흔들고 있어가지고 이걸 사람으로 인식하게 하는 순간 차는 멈춘다. 그럼 뒤에 차가 추돌한다. 이런 판단을 어떻게 합니까? 뭘 해야 돼 이거?
2: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0: 그래서 한국에서 가장 어려운 방해물이 바로 마네킹이다.
2: 아 진짜요?
0: 이런 얘기를 내가 들었거든요.
1: 근데 그런 거 말고도 한국이 되게 어려운 환경 중에 하나예요. 이제 여러 나라의 데이터를 막 이제 취득을 하고 분석을 하다 보면 한국 데이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 한국에서 데이터를 받았는데 바닥이 파란색이야.
2: 바닥이요?
1: 그러니까 바닥이 빨간색이고 네. 그러니까 어린이 보호구역 뭐 이런 데는 표시가 있고 차선이 지그재그야. 뭐 이런 데는 그렇죠. 사실 전 세계에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입니다.
2: 우리나라를 정복하면 다 정복되는 거네요. 그러면은.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데이터를 필요 없는 거는 좀 빼고 필요 있는 거는 줄이고 이러다 보면은 이제 DHL이 돈을 좀 덜 벌고 이제 그 비행기 안 타고 또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건가요?
1: 네, 점점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되려고 하면 뭐 압축 하나만으로는 사실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많이 줄여도 절대적인 양이 줄지 않으면 이게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잘 선별하는 기술 이런 것들이 더 고도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0: 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가만히 보니까 데이터의 세계도 우리 저기 분리수거 세계랑 비슷해서 일단은 선별을 잘 하고 그 다음에 선별된 데이터를 우리가 저기 보통 쓰레기장 가면 펫 플라스틱도 압축하잖아요. 압축해가지고 DHL로 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통신 타고 올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고 그 데이터가 압축된 거를 다시 저쪽에서 필요한 곳에서 다시 해체해서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또 뜯어내는
1: 네.
0: 이게 이제 일괄적으로 움직여야만 가치가 생기는군요.
1: 네 맞습니다. 이게 통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자동차 업계에 들어가기 전에 통신으로 데이터를 보내는 게 너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저는 이제 박사 학위를 받고 나름 이제 부푼 꿈을 안고 이제 취직을 했는데 가서 하는 일이 택배스 하고 있고 이게 데이터 다운로드를 받는데 1시간 동안 한 5분 정도 데이터 리뷰를 하기 위해서 1시간 정도 막 데이터 다운로드 받고 아이고.
0: 기다리고 있고
1: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아, 이렇게 해서 자동차를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이렇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면서
0: 그럼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운행되는 외국계 기업의 자동차

0: 또 다니면서 다 찍을 거 아니에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여전히 비행기 통해서 보내고 있나요?
1: 제가 다 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뭐 아마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0: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이거나 아니면 주차에 있을 때 통신만 타고 천천히 보내든가.
1: 네.
0: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2: 시간 걸리는 거 아닌가요 진짜.
1: 이 테슬라가 그 압축 기술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0: 아 그래요.
1: 네, 그거에 관련된 특허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하는 회사지만 사실 그런 데이터에 관련된 기술들 이런 거에 굉장히 강점이 있는 회사.
0: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막 찍고 다니는데.
2: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0: 그러면 이제 이게 활용 범위가 단순히 자율주행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모든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1: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게 자율주행 저는 이제 자동차 분야에서 왔으니까 이 데이터가 가장 큰 줄 알았거든요. 가장 크고 가장 다루기 어려운 이제 그런 데이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또 제가 여러 이제 회사들을 돌아다니다 보면 제조 공정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드론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굉장히 데이터가 크기도 크고
0: 드론은 날아다니면서 계속 찍고
1: 네.
0: 제조 공정에서도 계속 카메라로 품질 카메라로 찍고 이러니까
2: 여기저기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군요 결국에는.
0: 그러네.
1: 이게 차량은 사람이 운전을 하니까 하루에 뭐 많이 해봐야 뭐 4-5시간 운전을 하는데
2: 네.
1: 공장은 24시간 돌거든요.
0: 그렇죠.
1: 이제 그러면은 계속 찍는 거예요. 데이터가 계속 쏟아집니다.
0: 거기도 똑같겠네요. 계속 찍는데 똑같은 장면을 계속 찍겠네요.
1: 네.
0: 그럼 그 장면들은 불필요한 데이터네요.
2: 그렇죠. 우리 많이 배웠어요 오늘.
0: 그러니까 그러다 어쩌다 한번 품질의 불량이 난 게 나왔다. 이게 이제 엣지 케이스로
2: 중요한
0: 중요한 데이터가 되는 거네. 야 공부 많이 했네 오늘.
2: 제 오늘 이야기 재미나게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1: 이 자율주행 자동차뿐만 아니라 요새 이제 피지컬 AI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0: 네.
1: 이런 하드웨어에 AI가 탑재되면 사실 이제 안전 문제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제 피지컬 AI가 안전해지려면 좋은 센서 그리고 좋은 반도체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 품질 좋은 AI를 네. 만들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좋아야 되거든요.
0: 그럴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이제 데이터는 21세기의 오일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처럼 네, 이런 이제 데이터를 누군가는 이거를 잘 모으고 이제 잘 골라내고 작게 줄이고 이런 일을 이제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잘 취득할까 요거에 집중을 해왔다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면 데이터를 잘 지울까 요거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파트리지 시스템즈 제가 운영하고 있는 파트리지 시스템즈가 이런 일을 하는 회사이고 좀 이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2: 네, 지금까지 파트리지 시스템 이준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0: 파편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글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

0: 1분으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요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한국 주식시장의 거래 시간이 늘어나고 금융투자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요즘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나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작은 노력과 습관이 필요한데요.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고 수익성뿐만 아니라 안정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나만의 투자 원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누군가의 말을 검증 없이 믿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 또 확인해야 합니다. 올바르고 건전한 금융투자,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이 캠페인은 넥스트레이드와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와, 다시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3: 차카차카 홈페이지에 들어오셔도 되고요. 팟캐스트 통해서도 언제든 다시 들으실 수 있어요. 이제 차카차카 빌려드릴게요.
2: 8331님께서 보내주신 사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지금으로부터 27년 전 회사 직원들 여럿이 갤러퍼 2벤을 2벤이라고 하죠. 타고 다녔어요. 그때는 정말 멋있어 보였습니다. 근데 단점이 2인승 벤이니까 두 명밖에 못 탄다는 것. 그리고 차체가 짧다 보니까 코너 돌 때 잘못되면 전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코너 돌 때 속도 내서 돌다가 차가 반쯤 들려서 전복될 뻔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5년 정도를 애지중지 탔던 기억이 납니다. 강다솜 아나운서 이야기를 하려고 사연을 보냈군요. 강다솜 아나운서 목소리 너무너무 좋아요.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3: 아유, 칭찬 감사합니다.
2: 정말 제 칭찬 하나도 없군요. 강다솜 아나운서 목소리 너무너무 좋은 건 저도 인정합니다. 근데 이제 코너를 얼마나 급하게 돌면 차가 들리나. 참 젊은 시기 운전을 너무 과격하게 하셨던 건 아닌가 하네요.
3: 그러니까요. 한번 차가 크게 휘청했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조심조심 운전하셨을 것 같아요.
2: 그랬을 겁니다. 부디 지금은 안전운전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어요.
3: 네, 재미있는 사연 보내주신 8331번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차카차카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에 주소와 이름 남겨주세요. 오늘의 끝곡 포리노의 I want to know what love is 입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에요.
2: 네, 강하나 칭찬은 선물이고 제 칭찬은 선물 안 나갑니다. 자, 즐거운 주말 안전운전하시고요. 지금까지 권영주
3: 강다솜의 차카차카였습니다. 차카차카.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울산 바다에서 플로깅을 하는 류호정입니다. 수만 마리의 불가사리가 폭풍우에 떠밀려 해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불가사리들은 해변에서 결국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해변을 산책하던 소녀가 불가사리 하나를 집어 바다에 던집니다. 어떤 노인이 그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얘야, 이렇게 많은 불가사리 중에 네가 몇 마리를 구한다고 차이가 있겠니? 소녀가 또 한 마리의 불가사리를 바다로 던지며 대답했죠. 목숨을 건진 쟤들한테는 큰 차이가 있죠, 라고 말이죠. 저 한 사람이 쓰레기를 줍는다고 세상이 한 번에 깨끗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비관보다는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세상을 바꾼다고 믿어보는 건 어떨까요?
1: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0: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1: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찌안과 함께하는 실내 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0: 외출 시 가스 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2: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3: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4: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1: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9시 뉴스입니다. 밤새 서울 전역에 강한 비가 내리면서 강서, 은평, 마포구 등에 침수 경보가 내려졌고 동부 간선도로 등 도로 곳곳에 통행도 통제되고 있습니다. 한강 홍수통제소는 새벽 4시 50분 목감천 서울시 너부대교 지점에 홍수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산림청이 수도권 전역에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를 발령한 가운데 은평 도봉구는 각각 산사태 주의보와 산사태 예비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경기 의정부에서 40대 부부와 두 자녀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경찰이 사건 당일 오전 해당 아파트에 출동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낮 1시쯤 의정부 용현동의 아파트에서 추락사고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1층 뒤편에서 40대 부부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모두 숨졌습니다. 부부가 살던 15층을 수색하던 경찰은 숨져 있는 11살, 7살 자녀를 발견했습니다. 일가족이 숨진 채 발견되기 전인 아침 7시 반쯤 비명 소리가 들린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해 아파트를 수색하고 해당 가구까지 찾았지만 인기척이 없어 대면 확인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가정에서는 5월에도 비명소리로 추정되는 112 신고가 걸려왔다가 끊어져 경찰이 확인 전화를 했지만 학원 가는 중 잘못 걸었다는 취지의 답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당시 부모를 찾아 특이사항 유무를 확인했고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현지 시간 17일 연방정부 차원의 선거 보안 강화 조처에 협조하지 않는 주선거 당국자들이 최대 징역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 국토안보부는 캘리포니아, 뉴저지, 네바다, 펜실베니아 등 4개 주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유권자 명부에 비시민권자가 불법 등재돼 있다는 사실을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80에서 150mm, 강원 100에서 150, 충청과 경북 50에서 100, 전북 30에서 100, 전남 30에서 80mm 등입니다. 특히 수도권과 세종, 충남 북부는 많은 곳이 200mm의 비가 예보됐고 낮 동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부산 30도 등 24도에서 3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6: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올 여름엔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올까 걱정인 분들 많으시죠. 작년과 재작년 같은 달 평균 사용량보다 전기를 덜 쓰면 요금을 돌려받는다는 거 아시나요?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이라고 일정 수준 이상 전기 사용량을 줄이면 현금성 인센티브를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기존엔 평균 사용량 대비 3% 이상 절감해야 했지만 올 7월부터 12월 검침분까지는 단 1%만 줄여도 캐시백을 받을 수가 있고요. 절감률에 따라 지원금도 더 늘어납니다. 올 여름 우리 집 전기 사용량 딱 1%만 줄여볼까요?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